0: 노력하며 완성도 높은 원설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미 간 진행 중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와도 맥이 닿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오늘 재산 고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제출된 재상고로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법리와 분할 비율 산정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세계의 재산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면서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9년 넘게 이어져 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 행이 결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관정에게 재산분할에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관정 사이 재산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상고에서는 단순 재산분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다국적 공격 드론 통합 부대를 창설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공식 발표를 통해 팔컨 스트라이크 태스크포스 창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는 미국과 중동 역내 파트너국들이 운용하는 공중해상 수중 무인 공격 드론을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중부사령부는 역내 국가들의 공식 참여를 요청하는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력을 함께 배치할 때 집단적으로 더 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팰컨 스트라이크는 지난해 12월 편성된 미군 최초 일방향 공격 드론 전담 부대인 스콜피온 스트라이크의 성과를 확대하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스콜피온 스트라이크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드론을 투입했고 지난 7월 이란 항만시설 타격에는 해상 무인 공격정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창설의 배경에는 고성능 미사일 등 원거리 타격 무기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란전을 거치며 고가 무기를 대량 소모한 미군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격 드론이 그 소모 부담을 덜어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행 중 창문이 파손되며 승객이 기체 밖으로 빨려나갈 뻔한 보잉 737 여객기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엔진 내부의 회전 날개인 팬블레이드가 분리되면서 기체 측면을 강타한 것이 사고의 발단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팬블레이드 파편이 동체를 찍고 나가며 11번째 연력 창문을 산산조각 냈고 날개 아래 동체에는 구멍까지 뚫렸습니다. 조사 결과 부러진 팬블레이드 단면에서는 피로균열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피로균열은 금속 부품이 반복적인 하중을 견디다 서서히 파손되는 현상으로 비행 횟수가 쌓일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조종사들은 이륙 후 7분 30초 만에 엔진 진동 경고를 확인했고 2분 뒤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는 동시에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이 항공기가 사고 불과 3주 전에 정기 검사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이와 동일한 팬블레이드 파손 사고는 2018년에도 발생해 승객 한 명이 숨진 바 있으며 당시 이후 강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사고기에 장착된 엔진 모델은 전 세계 항공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종이어서 파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원인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국에 공식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한국을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규정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자부심을 직접 표명했습니다. 70여 년에 걸쳐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쌓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가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에서 역사적인 새 시대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두 나라는 경제 안보와 핵심 광물, 그리고 조선 분야 등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실질적으로 넓혀왔습니다. 이번 성명은 단순한 의례적 축하를 넘어 동맹의 현재와 방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 미국의 최고위 외교 당국자가 직접 성명을 낸 것은 양국 관계의 무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 엄정화와 박성웅 주연의 코믹 액션 영화 오케이 마담이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2020년 첫편 이후 6년 만에 나온 속편으로 크루즈 여행 중 납치 사건에 휘말린 전직 비밀요원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4가 극장가를 장악한 가운데 국내 코믹 액션물로 흥행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같은 날 명탐정 코난 29번째 극장판과 퍼피 구조대 신작 애니메이션도 함께 개봉해 여름 극장가 경쟁이 뜨겁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4 쌍끌이 흥행 속에서 엄정화 주연의 코믹 액션 영화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개봉한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개봉 영화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8: 자기 크루즈에서 결혼해?
9: 조매, 말없지?
8: 여행 가자!
10: 크루즈 여행에 나선 전직 비밀요원 가족이 뜻밖의 납치 사건에 휘말리며 펼쳐지는 코믹 액션물입니다. 2020년 오케이 마담 이후 6년 만에 돌아온 속편. 엄정화와 박성웅이 다시 부부로 만나고 전편의 비행기에서 크루즈로 무대를 옮기면서 볼거리와 액션의 스케일도 한층 커졌습니다.
11: 시원한 극장에서 피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을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크루즈 여행하는 느낌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 최수영, 려운 등 새 얼굴까지 합류했는데 속편에서도 이야기의 중심은 역시 가족입니다.
12: 액션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그래도 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는 게 가장 오케이 마담의 큰 매력이고 장점이 아닐까.
13: 2년 전 의문의 오토바이 사고.
14: 그는 넌 대체.
13: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오토바이.
10: 정체불명의 검은 오토바이가 도시를 위협하자 코난과 교통기동대 소대장이 그 정체를 쫓습니다. 명탐정 코난의 29번째 극장판으로 이번엔 사건의 무대를 고속도로로 옮겼습니다. 속도감 넘치는 오토바이 추격전과 액션이 최대 볼거리로 꼽힙니다.
13: 충돌에 대비해!
10: 으아!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강아지 구조대가 미지의 공룡 섬에 불시착하며 모험이 시작됩니다. 화산 폭발 위기에 놓인 섬에서 공룡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 작전에 뛰어듭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아온 퍼피 구조대가 이번엔 공룡들과 만나 더 커진 모험을 펼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21: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2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23: 3236601000번
2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7: 213-383-3838 213-383-3838.
2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21: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31: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1: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31: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21: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31: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연방대법원에 백악관 동관 연회장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7일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공사 중단을 명령한 판결을 내렸고 그 집행이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공사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행정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를 거론하며 이번 공사가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공사는 6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면서 시작됐으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과 함께 폭탄 대피소 드론 방어 시설 등 안보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0월 말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는 현재 보유한 68석보다 훨씬 적은 49석에서 53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 반면 야권은 67석에서 70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에서 정부 출범에 필요한 의석은 61석으로 현재로선 어느 쪽도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번 선거에 무게가 남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선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네 차례나 같은 질문을 받고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훌륭한 전시 총리였다고 표현했는데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칭찬이 매번 과거형이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레바논과 가자지구 문제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방침을 거스른 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레바논 공습 중단을 거듭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지지층을 의식해 공습을 이어갔고 가자지구 평화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경쟁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총선에서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1: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몇 주 안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국무부 외교관 출신으로 제이디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시절부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함께했으며 트럼프 2기 출범과 동시에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도 직접 참여한 핵심 외교 참모였습니다. 악시오스는 베이커 부보좌관이 지난 18개월 동안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참모 중 한 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커 부보좌관의 빈자리는 마이크 니덤 부보좌관이 단독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덤 부보좌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의 최측근으로 올해 5월 백악관에 합류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회의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관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를 통합한 새로운 여단급 조직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새 조직은 정전협정 집행여단으로 불리며 대령급 군정위 비서장이 여단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유엔군 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집행과 판문점 일대 경비를 담당할 새로운 여단급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는데 DMZ 관할권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군 조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조직과 비무장지대 관리조직을 하나로 묶어 이른바 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겁니다. 여단장은 대령급인 군정위 비서장이 맡는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6: 유엔사여단 창설은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안키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습니다.
7: 창설 자체라.
6: 네, 그렇습니다.
4: 유엔사가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에 나선 데에는 DMZ 관할권에 대한 충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DMZ에 대한 한국 측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정전협정 관리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한미 군 당국 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8: 이런 유엔사를 두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연합사를 비롯해서 한미 동맹 체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4: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사의 능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9: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이달 말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관측이 분분합니다. 래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함께한 인물이었지만 후임 자리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 전까지 또는 자녀 임기 내내 공석으로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미국 언론 보도에는 전현직 참모와 보수 성향 방송인 등 10여 명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알리나 하바 전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을 비롯해 애나 켈리 백악관 수석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 모니카 크롤리 국무부 의전장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도 후보군에 포함됐는데 그는 지난 대선 기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폭스뉴스에서 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측 배팅 플랫폼 칼시에서는 하바 전 대행과 제이스 밀러 로마 다라비 케네디 센터 부사장을 유력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후임 윤곽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배경에는 래빗 대변인의 사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소 갑작스러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리고 언론 질문에도 직접 답변하는 것을 즐기는 만큼 대변인의 역할 자체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 오늘 뉴욕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00포인트 넘게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비 지표였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해 약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전문가 전망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 투자 분석가 브레켄웰은 한 달간의 소비 부진만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진한 고용과 성장 지표들과 함께 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두 척이 추가로 공격받고 미국 2대2란 해상 봉쇄를 무기한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정학적 긴장도 다시 고조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 영향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88 선까지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 둔화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실물 경기에 미칠 충격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오늘 인공지능 코딩 스타트업 커서의 인수를 공식 완료했습니다. 커서의 법인명은 애니스피어이며 기업 가치를 600억 달러로 평가해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커서는 OpenAI를 비롯한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의 인수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스페이스X의 요청만은 받아들여 지난 6월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합병 이전부터 인프라와 인공지능 모델 개발 전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부문 자회사 스페이스XAI의 핵심 창업자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난 이후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커서 개발진과 손잡고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록은 그동안 OpenAI나 엔트로픽의 모델에 비해 성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커서 개발진이 모델 훈련에 합류한 뒤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틀 전 공개된 그록 4.6은 인공지능 분석업체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의 지능지표 평가에서 OpenAI의 최상위 모델과 대등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인수로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구상해온 우주 궤도 데이터센터 계획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장비를 쏘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데이터 병목 해결과 자율 제어를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토록 위대한 팀이 스페이스X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뉴욕주 나소 카운티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해상 봉쇄와 결합한 제재로 이란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링컨호의 중동 장기 파병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최근 미 항공 링컨 모함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경하게 부인했다고요?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9개월째 이란 앞바다에 떠있는 링컨함 배치가 너무 길어진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멀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함은 이동하고 있거나 아주 곧 이동할 거라며 비슷한 다른 항모와 교대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6: That ship is moving right now, or very shortly, and it's being replaced with another very similar ship.
7: Has the deployment gone on too long?
6: No. Not nearly long enough.
5: 지난해 11월 출항한 링컨함은 올해 1월 중동에 배치됐는데 최근 승조원들의 건강 악화와 자살 시도 등 한계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중부사령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링컨함 내에서 벌어진 난투극으로 수병 7명이 사망했다거나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3일 바다에 빠진 수병 1명도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항모로 교대할 거라고 밝힌 만큼 대이란 군사 작전과 함께 해상 봉쇄도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요?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한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그렇다며 미국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지만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추가 경제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에 이란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방송에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거라며 해상 봉쇄와 결합한 제재 형태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건 공습을 계속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에너지 가격 안정과 이란의 핵 보유 금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8: That's goal number one. Keep oil and gas cheap for Americans all over our country. And then obviously goal number two is ensure that Iran never gets a nuclear weapon.
5: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아랍에미레이트 국영 석유회사 유조선 피격 사건과 미국 이란 간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2: 213-381-2424 213-381-2424
1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4: We will fight for you.
1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8: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방 이민당국의 체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대학교 에쿼티 리서치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체포 건수는 전년 대비 11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 전체 이민당국 체포 증가율이 386%였던 것과 비교하면 아시아 태평양계를 겨냥한 단속이 훨씬 가파르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체포된 이들의 배경입니다. 지난해 체포된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가운데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19%에서 크게 뛴 수치입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이민 데이터 연구소의 집계에서도 현재 이민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인

0: 것으로 추정됩니다.
1: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가 보이라이츠 냉동창고 악취 사태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스 시장은 냉동창고 운영사 리니지 로지스틱스의 오늘을 철거 완료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록 썩은 음식물 제거 작업은 끝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창고는 수개월째 보이라이츠 주민들을 극심한 악취와 벌레 떼에 시달리게 한 진원지입니다. 냉동시설이 가동을 멈추면서 내부에 보관 중이던 대량의 식품이 부패했고 그 피해가 인근 주거 지역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시한을 넘기자 LA시는 즉각 법적 조치로 전환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재산 압류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형 물류기업의 시설관리 부실이 지역 주민의 일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말리부시가 오늘 지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산불 위험 조건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의 핵심은 화재 고위험 지역 안에 자리 잡은 노숙자 텐트와 임시 거처를 즉각 철거하는 데 있습니다. 말리부는 내년 건조한 계절이 되면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초목이 우거진 협곡과 주거지가 맞닿아 있어 불이 한번 붙으면 빠르게 번지는 구조입니다. 텐트나 임시 구조물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 당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시 당국은 일반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철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노숙자 당사자들에게는 대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말리부 일대는 현재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가 겹치는 기상 조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도 화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서부 베니스 지역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역업주들이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당국 대신 사설 응대업체를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대응이 느리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며 나선 것입니다. 베니스 일대에는 최근 전직 법집행 인력 등으로 구성된 사설단체들이 텐트촌 철거와 지역 안전관리를 맡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노숙자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해법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사설업체 고용은 단기적으로 특정 구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민간이 메우는 방식이 베니스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루이지 맨지오니가 오늘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맨지오니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지난 2024년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 살해와 관련된 스토킹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12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호텔 앞에서 톰슨 최고 경영자가 총에 맞아 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체포 당시 맨지오니의 소지품에서는 보험사가 공익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며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는 취지의 선언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언문이 알려지면서 맨지오니는 건강보험업계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연방검찰은 어떤 명분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최고형인 종신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맨지오니 측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뉴욕주 법원의 2급 살인 혐의 재판에 대해 이번 연방법원 유죄 인정을 근거로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과 주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재판 구도 속에 최종 형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해역에서 오늘 오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앙이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

0: 신도시엔드에서 북서쪽으로 68km 지점 바다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비교적 얕아 지표면에 전달되는 충격이 그만큼 컸습니다. 첫 지진 이후 같은 지역에서 규모 5.6과 5.9의 강한 여진이 두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 지각판이 맞닿는 이른바 불의 고리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대형 지진이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얕은 해저 지진은 해수면을 급격히 밀어올려 쓰나미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는 집계 중이며 추가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오늘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중동작전에서 교체됐습니다. 링컨함은 이란 전쟁 초기부터 투입됐으나 8개월 넘는 장기작전 끝에 승조원 가족들의 식량 부족 항의와 일부 승조원이 바다에 뛰어드는 사태가 잇따르며 결국 귀환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함께 중동에 배치됐던 제럴드 포드 함도 지난 3월 세탁실 화재로 작전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링컨함 대신 태평양에서 차출된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향하며 루즈벨트함이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 에이브러햄 링컨함까지 이란 전쟁 초기부터 투입된 항공모함 두 척이 모두 논란 끝에 교체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세계 최강 항공모함도 8개월 넘는 바다 위 작전 기간은 무리였습니다.
4: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ing is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3: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을 압박했습니다.
5: What kind of toll does that take on you personally?
6: It's tough. I said I had my first kid born in February, so very excited to get home, meet her.
5: You've never met your daughter.
6: Nope.
3: 일부 승조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사례가 보도되고 쌀 반컵과 또띠아 두 장으로 줄어든 식사에 승조원 가족들이 불만을 쏟아내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던 미국 정부도 링컨함의 교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7: Completely misrepresented. Listen, we make sure that every ship, every crew, every captain has everything we can provide them at every single moment.
3: 링컨함과 함께 중동에 배치됐던 제럴드 포드함도 지난 3월 세탁실에서 불이 나면서 풀이 때문에 작전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승조원 600명이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오수 처리장치 고장으로 화장실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 최강 항모 두 척 모두가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한 채 귀항하게 됐습니다.
8: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You know,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Well, if we've won, bring everybody home. And if we haven't, tell the truth about why we're still there.
3: 링컨함 대신 태평양에서 불려가는 조지 워싱턴함 자리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루즈벨트함을 서둘러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위에 공군 기지로 불리면서 최강 전력을 뽐내던 미 해군 항공모함들이 끝모르고 길어지는 이란 전쟁에서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9: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11: 간다.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2: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취소 사례 대다수가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 비자 100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는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본국 정권과 연관된 이란과 쿠바 국적자, 그리고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 역시 비자 취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아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잇따라 바꾸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에는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막는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1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클라라 주미강, 조성진, 유자왕, 랑랑, 힐러리 한, 하야토 스미노, 엘림찬, 미츠코 우치다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2026-27시즌 티켓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또한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 시리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lapi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7: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6: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7: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8: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점수나 다운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제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풀어봐야 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썰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정부와 서울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핫했던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3: 자, 먼저 교수님, 지난번에 부동산 대토론회 그 굉장히 길게 이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토론회 하면 아무도 안 보는데 당시에는 동시 접속자라든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교수님께서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셨었습니까?
4: 흔히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관료분들께서 문제를 짚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저도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안 같은 것들 문제점들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자극성으로 따지면 소장님께서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이 발언으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셨습니다. 21세기 고려장.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그 세제 개편 이 문제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셨던 말씀입니까?
5: 일단은 사실 대통령이 주관했었던 대통령께서 주관했었던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 때는 아직 83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3: 전이었죠. 예.
5: 이제 그 뒤로 세제 개편안을 보고서 이제 서울시 토론회에서 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오늘 세제 개편한 내용이 메인이 아니니까 짧게만 요약하자면 이제 초과 주택에는 규제가 있었었고요.
3: 네.
5: 그리고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구분.
3: 네.
5: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가장 개인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다주택자를 공격하긴 했었어도 고령자를 공격하지 않았었어요. 정확하게는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들을 이제 공격하지 않았는데 종합부동산 세율을 높인 것까지는 제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제에 대한 한도를 신설합니다.
3: 네네.
5: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5천만 원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80만 원 공제 받으면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3: 그렇죠.
5: 이거를 이제 600만 원까지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5천이 부과되면 4,400만 원이 그대로 다 부과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은퇴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걸 부담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이 약간 하이라이트인데 그럼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바로 다음 장표에서 수도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방으로 떠나면 네. 세제 혜택 주겠다.
3: 예.
5: 그러니까 팔고 가라. 그러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거 21세기 고려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를 그 자리에서 전달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토론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언론에서 많이들 이제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3: 이제 고려장으로 낙인 찍히신 겁니다. 이제.
5: 그러면 좀 곤란한데.
3: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제 개편안 얘기보다는 어제 나온 공급대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97 공급대책 그리고 119 공급대책 여기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급대책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제가 교수님도 오시면 항상 이거 여쭤보는데 학점 얼마나 주실래요?
4: 저는 그래도 한 85점 정도는.
3: 그럼 B뿔 A?
4: 네, B뿔에 해당하죠. 네, 85 네, 이상이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번 대책의 이 특징이라고 하면 네. 추가적인 물량을 뭐 얼마를 더 공급하겠다
3: 예.
4: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작년부터 97 대책하고 올해도 1, 2구 대책에서 어디 어디 후보지와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135만 원을 하겠다고 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군 청사진이잖아요.
3: 그렇죠.
4: 이거 우리가 앞으로 예. 이런 방향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어디를, 무엇을 개선을 해서 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이제 물량적인 공급이다. 라고 보면 사실 이번 대책은 기술적인 공급이에요. 자, 그러면 인허가는 했는데
3: 예.
4: 자, 이제 우리가 착공을 머뭇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토론회 때 포인트도 지금 뭔가 인허가 물량이 확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허가에 비해서 착공 실적이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3: 약간 이게 실제 액션까지 이어지는 게 네. 너무 안 좋다.
4: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착공을 할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으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금융의 힘으로 빨리 더 착공, 조기 착공, 조기 착공이 아니라 이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요. 사실은 뭐 어떤 정부가 뭐 관리한다 이걸 좀 떠나서 좀 더 밀착적인 공정관리 차원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생겼죠. 옛날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부처별로 했던 거를 이번에는 네네. 총리가 주관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신속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금융 세제를 다 아우르겠다라고 네. 하는 강력한 의지인데 네.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역시나 네. 공급은 시장이거든요. 네. 시장 변동성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뭐 이런 정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두고는 보고 우리가 어제 나온 대책을 가지고 오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정부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 인허가 물량은 결코 작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착공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뭐 가장 큰 거라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또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됐고요. 어제 오세훈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이 많이 포함이 돼도 환영한다. 다만 이제 조합은 지 양도라든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심의 공급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은 걸린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3: 그럼 비풀은 아니지 않나요?
4: 아니 그래서 저는 막
3: 알겠습니다. 그럼 네. 소장님은 100점 만점에 몇 점?
5: 원래는 예. 0점을 주고 싶은데 예.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게 정말 많이 담겼어요.
3: 네.
5: 그래서 그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30점 드리겠습니다.
3: 아, 30점. 그렇다면은 그 교수님께서는 금융 쪽을 좀 더 집중을 하셨고 네. 소장님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5: 일단은 두 가지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정말 이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이 원래는 기대도 안 했었다가 갑자기 포함돼가지고 진짜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정비사업 쪽을 배제하고서 보게 되면 그냥 한마디로 이제 업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 예.
5: 왜 이런 평가가 나오냐면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0페이지가 넘어가요. 저희 읽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3: 80페이지 넘는 것 같던데?
5: 금융까지 다 예. 하면 예. 이제 그러면 페이지가 더 늘어나는데 금융위까지 예. 하면 국토부 자료를 보면 근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약간 느낌이 개인적인 생각은 네. 거의 보고서에 가깝다. 그러니까
3: 네.
5: 이거에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라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노력한 게 있으니까 좀 알아봐달라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게 국토교통부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신규 택지는 이미 예전에 기 발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유의미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기대했었던 건 특히 8.3 세제 개편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막 혼란스럽고 의견도 별로 이제 막 국민적인 분노들도 있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발표가 되었을 때는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특히 세제 개편안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으니까 뭔가 이번에도 강력한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다가 나와보니까 그래서 우리 저 계속 넘겨보면서 그래서 물량이 어디야? 라고 보니까 강서구의 1000세대 남양주의 2만세대 네. 이래버리니까 이게 끝이야? 보니까 7만세대는 나중에 발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사람들이 뭐지 뭔가 찐빵은 나왔는데 안에 안고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강했다.
3: 약간 여담인데요. 저희 어제 보도국에서도 방송 계획을 다 잡아놨었어요. 어디 가서 중계를 하고 어디 가서 중계를 하고 막상 자료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계획을 뒤집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정도로 좀 예상과는 달랐던 그런 공급 대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좀 교수님께서는 금융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찌됐건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3만 플러스 알파인데요. 요 물량은 착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이미 사실은 뭐 135만 호가 발표가 됐고 예. 근데 그 안에 다시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적인 거는 이제 어제 발표했던 신규 택지 2만 7천 이렇게 3개 지구 그다음에 한 7만 3천은 이제 후보지는 이따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13만 호 정도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추진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속도전으로 이제 풀어본다고 하는데 사실 이 23만 호의 사실 의미를 정부가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간 착공이나 뭐나 지금 굉장히 병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힘 현상이 예. 많은데 이 23만 호가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23만 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적인 획기적인 간소화가 향후에 있을 민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만 호를 물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막힌 흐름들을 좀 풀어는 그러니까 통로를 좀 더 열어놓는 역할이라고 사실 저는 네네.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3만 원, 아유 뭐 이렇게 우리가 100만 원 막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도자료 내용은 많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 반면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정부 의도를 또 따라가는 거는 좀 더 시간이 또 걸리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3: 아, 네. 이 또 기자들 얘기를 하자면요. 기자들은 앞에 전단이 막 이렇게 긴 자료가 나오면은 아 별로 형 없구나 이렇게.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향도 있는데 예,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천가구에 그쳐서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하고요. 수도권 나머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부분 광주 들어갔는데 좀 외곽이기도 하고요. 그럼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이게 공급 승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5: 아, 이제 오히려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남양주 분들은 벌써부터 난리 났습니다.
3: 아, 그래요?
5: 네.
3: 아, 바로 반응이 있습니까?
5: 네. 안 그래도 지금 남양주는 공급도 많고 네. 집값도 아직 회복 못한 곳들도 있는데
3: 아.
5: 지금 또 막 대표적으로 그래도 남양주도 워낙 넓어서 지금 가격이 회복하고 괜찮은 데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덕소 같은 경우는 예, 아직도 예. 사실 이전 가격 때를 갖다 회복 못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대규모 신규 택지를 이렇게 또 발표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니 우리 지역 집값만 잡는 거지 서울이랑 전혀 상관없고 왜 네. 꾸준 우리 동네들만 괴롭히느냐라는 말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공급 못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서울 인근의 중요한 곳에다 공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 어디에다가 발표해도 다 불만들은 있겠지만 근데 일단은 남양주 주민들은 또 싫어하는 부분들은 물론 있고
3: 어쩔 수 네. 없죠. 네.
4: 네.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물론 사실 거주하신 주민들은 당장의 불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뭐 한 몇 년 전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공급은 인프라거든요. 물론 우리 과거의 남양주 하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외곽지에 굉장히 지금은 다산 별내 그죠?
3: 네.
4: 남양주가 진짜 서울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다산 신도시에 카페촌도 잘 되고 그러니까
3: 아유, 저는 좋아요. 네.
4: 저는 그래서 당장 뭐 물량이 늘어서 내 집값 떨어져서 싫다가 아니라요. 아 계속 살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여기 공급이 많이 되고 서울보다 더 좋은 곳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도 틀렸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미래를 본다면 남양주와 하남은 정말 인천에 버금갈 만하게 클 수 있는
5: 인천?
4: 그렇죠. 인천보다 이렇게 서해안에 네. 인천이 있다면 예, 예, 예. 이제 이쪽 동해 쪽은 크게 이제 대표 도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광주, 하남, 또 북쪽으로 남양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GTX 라인이 또 깔리고 하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주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부의 이야기 나온 걸 보면은 집 못 지어서 미쳤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른 수건 싸듯이 공급을 하겠다. 요즘 정부의 말을 보면 닥치고 뭐 미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 보면 조금 표현이 많이 강해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요. 속도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머지 부지들 쭉 보면은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간다고 해도 시간에 이 중간에 좀 비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5: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공급 물량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3: 네.
5: 그러니까 2020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좀 되었었는데 26년도 오니까 그러니까 정부 통계 기준으로는 아직 2만 세대가 넘어간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민간 통계로는 이제 1만 건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도 포함하냐 뭐 청년 안심주택 넣냐 마냐 이런 것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예. 그냥 팩트는 2026년도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가 딱 4개밖에 없었습니다.
6: 아.
5: 그렇다 보니까 요즘 입주장이란 말들도 없고 전월세가 다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저기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리온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전월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일대 이제 임대차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6: 그렇죠. 예.
5: 지금은 뭐 어디 뭐 갑자기 대규모 입주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전혀 보도로 안 되어오고 있죠. 실제 현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월세는 없다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 측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만 급급할 수는 없는 거고 중장기적인 예를 들어 이번에 그래도 제가 30 좀 드렸었던 게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있었거든요.
6: 네.
5: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는 거고 근데 이게 당장 닥친 이유는 사실 전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많이들 박살냈습니다. 거의 400개 가까이를 이제 정비 사업들을 해제한 여파가 이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분간에 이제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맞는데
6: 네.
5: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서
6: 방법이 없죠 이거는
5: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이렇게 좀 유효한 공급들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히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에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바에는 많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예. 금융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풀어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럼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8.3 세제 개편의 핵심이 다들 실거주하라는 거잖아요.
6: 네.
5: 다주택자는 팔고 실거주해라. 근데 팔라고는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뭔가 일시적인 그것도 조금 풀어준 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거든요.
6: 예, 예.
5: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들 차단돼 있다 보니까 별로 공급도 뭔가 대규모 우리가 체감될 만한 내용도 없고
6: 예.
5: 그렇다고 집을 살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사실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차가 많이 괴리가 있긴 합니다.
6: 많이 아쉬워하시는 말씀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정비사업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갔잖아요. 이주비 대출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4: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6: 예.
4: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동의율도 75에서 70으로 낮춰줬는데 그럼 뭐 5% 효과 있어? 이렇게 여쭤볼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 뭐 동의율이 72, 73, 74 였던 단지는 예.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6: 보통 그러니까 이게 75인데 70 넘고 못 가고 이런 그쵸. 경우들이 꽤 있었나
4: 아유,
6: 보네요.
4: 굉장히 많죠.
6: 예, 예.
4: 결국 다 이게 지금 이제 경계선 우리가 엣지라 그러잖아요.
6: 네.
4: 엣지 정치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저소득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애매한 층. 아 이걸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어정쩡한 상태가 우리가 계속 지금 불확실 때문에 연장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1, 2%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전혀 안 되던 것들이 뭐 이걸로 뭐 갑자기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6: 예.
4: 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잖아요. 대량 대규모 우리가 앞으로의 그럼 성장 모델 과거처럼 그런 대량 대단지 이거 가능할까라는 점에서 저는
6: 예.
4: 앞으로 이렇게 혹시 다른 국가들의 주택 공급 대책도 사실은 뭐 이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가 이 과거에 이미 다 성숙을 해서 더 이상 가용지라든지 뭔가 이제 차이 없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당근이라 당근과 채찍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6: 예.
4: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도 저는 아 우리가 예전에 달리던 이런 성장 가도의 모델 이런 식 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 3기 신도시 많이 느끼잖아요.
6: 아니 뭐 1기 신도시 노태우 1기 네. 신도시 이거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건 다 보고 있으니까.
4: 네. 그래서 조금 방식도 바꾸지만 결국은 이제 도심 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돌아와서
6: 예.
4: 우리가 이제 재생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이제 도시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 새로운 택지 이런 걸 찾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집에 대해서 결국 삶의 질이잖아요.
6: 네네.
4: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획기적인 뭐 규제 개선 자체가 그걸 바꾸지는 못했지만 의지가 있고 꾸려왔던 사업장에서는 이 조그만한 어떤 규제 완화나 이런 거 역시도 아주 단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6: 알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앞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에 나오고 나서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종합대책, 공급대책이 이번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넓게 봐서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소장님은 아까 어느 정도 답을 주셨는데 일단 조금만 더 첨언을 해주실까요?
5: 그렇죠. 지금 당장 집값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네. 얘기에 대해서 이번 공급대책에 대해서 기대한 바들이 있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집값 안정보다도 전 더 심각한 게 이제 임대차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6: 그렇죠.
5: 왜냐하면 예. 사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사실 공급만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안정을 위한 플랜이지 직접적인 수요 억제는 이미 83 세제 개편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6: 네.
5: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제약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기대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전월세 시장에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뭐냐면 세제 개편안에서 다들 실거주하라고 해요.
6: 네.
5: 그러면 이제 다 실거주하면 전 임대차 공급은 누가 해주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6: 그렇지요.
5: 그래서 국토교통부 뭔가 보도자료에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었고 실제로 타이틀을 보게 되면 이제 주택 신속 공급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 방안이라는 내용들도 타이틀에 부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한 게 다 빠져 있어서
6: 내용은 그랬죠. 네.
5: 그러니까
6: 예.
5: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당장 가을 이사철부터 닥쳐올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매매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6: 알겠습니다. 이거 나오고 나서 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에 너무 멀기도 하고 당장 서울시랑 충돌하기도 하고 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교수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집값 불안, 지금의 임대차 시장 불안 요게 가라앉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사실은 어떤 제도나 정부의 노력일만으로 시장을 다스리기는 어렵죠.
6: 예.
4: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다 나은 곳을 찾고 또 이동 수요가 굉장히 큰데 이제 제도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이런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운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걸 계기로 계속 타이트하게 뭐 세제나 금융이나 공급 착공 같은 거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한다기보다 가장 불안감은 이제 사다리 끊어졌어 이거잖아요.
6: 아, 그렇죠. 예, 예.
4: 아, 집 살려는데 돈도 안 빌려줘. 아, 이거 이게 힘들잖아요.
6: 네.
4: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뭐 비아파트 뭐 4억 이하 이렇게 나왔는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4억짜리 집이 어딨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6: 이건 2부에서 조금 더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4: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뭐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네. 복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디딤돌처럼 나갈 수 있는 단계의 주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사실은 뭐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안을 많이 만드는 게 그게 생태계죠.
6: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전반적인 큰 그림들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대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대책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청년대책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공급대책 중심으로 봤고요. 2부에서는 금융대책과 청년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미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대책과 더불어서 금융대책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은 은행에 오픈런을 해야 된다. 막 난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1.5%에서 3%로 늘려서 이게 연말까지 한 30조 원 정도의 여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숨통은 트인다고 보십니까?
4: 그렇죠. 이번에 뭐 결혼 예. 페널티도 들어갔고 해서 일단 완전히 정말 막혔던 이 대출의 물을 길이 조금 열렸다는 것은 좀 희망적이긴 하지만
6: 네.
4: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LTV 같은 경우 주택 가격 대비 담보대출 네. 비중이라든지 또 DSR이라든지 또 상환 능력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요. 뭐 당장 조금 물꼬는 트였지만 결국은 총량 규제를 계속 가는 거죠. 예, 증가율을 조금 네. 더 높였다 뿐이기 때문에.
6: 아, 숨통만 살짝 트여줬다.
4: 그렇죠. 예. 그래서 연말 되면 어차피 또 약간 막히는 경우가 또 아마 또 재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수요는 있는데 잠깐 이 정도 풀어주면 또 왕창 몰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이 부분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어요. 집을 사놓고 거주한 이력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실현 가능성은 뭐 당연히 실현은 하겠죠.
6: 뭐 한다면 하겠지. 예.
5: 근데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이제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그다음에 3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가 되었었지만 그럼 예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규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유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직장이라든지 근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내 집은 전세 주고 나도 다른 집에 전세 갈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 쓴 흔적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사유를 명시하기보다는 그래 너네가 진짜 투기로 갔다가 갭 투자로만 산 게 아니면 예. 최소한 부부 중에 일부라도 실거주를 했었겠지? 그러면 실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그러면 종전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그 실거주 한 번도 한 적 없었다. 사자마자 전세를 계속 돌렸었다라고 네네.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적은 명확해요. 우리가 8.3 세제 개편안부터 뭐 시작해서
6: 이해하겠어요.
5: 예. 그냥 계속적으로 실거주를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그 사이드 이펙트를 좀 생각해 볼게. 자꾸 다 실거주를 해라. 그러면 이제 결국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또 본인 집이 있었겠죠. 그럼 본인 집에 전세를 또 올리는데 전가를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게 일단은 위도는 알겠어요. 그냥 너 투기 수요야. 어제 실거주 안 하는 사람은 다 투기꾼이니까 그냥 뭔가 규제를 할게.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연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저는 더 네, 네. 떠오릅니다.
4: 근데 저는 뭐 비거주다.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 뭐 세금도 세대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제 금융 대출도 막겠다. 근데 사실은 요건이 딱 정해져 있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6: 네.
4: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일단은 비거주를 좀 더 자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는데 산 지 1년째밖에 안 됐다. 이게 기한이 중요하잖아요.
6: 네.
4: 한 6년, 7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 이건 좀 그렇고. 어쨌든 연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6: 이것도 또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4: 네. 그래서 네. 저는 다만 저는 약간 상세 설계도까지 조금 내려갔다고 보는 거는 그냥 비거주 자체를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이미지에서 아 비거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 있는 거죠.
6: 네, 네,
4: 이유
6: 네.
4: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기 네. 때문에 그 자체를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네. 없고요. 또 그 물량도 한 67 70만 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저는 뭐 비거주 문제를 건드렸다고 해서 전월세가 들썩들썩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전월세는 들썩거리고 있어요.
6: 네네네. 이미 뭐.
4: 이미.
5: 네, 이게 아, 이미. 네. 하나만 좀 이제 실제 제가 예. 이제 만났었던 분의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자면 이게 이미 애초에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니 이거 한 번도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갭 투자로 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서울 25개구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된
6: 그렇죠.
5: 게 2025년도 예. 11호 예.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어차피 갭 투자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애초에 규제 대상도 아닐 때 샀는데 소급 적용이 되는 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6: 네.
5: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너는 한 번도 실거주 안 했었으면 왜 그 집을 투자로만 산 거고 다른 집에 전월세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미 지방에 있는 거예요. 직장이 지방에 있어요.
6: 뭐
5: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도 서울에 있고 그냥 네. 일단은 미리 집을 사놓고 나중에 내가 이직을 하게 되면 혹은 그만두게 되면 서울로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한 사람들도 어떻게 따지면 다 실수요자거든요. 내가 평생 어차피 이미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이후에 샀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실거주를 안 하면 이제 세금적으로 이제 페널티가 큽니다.
6: 네.
5: 8선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직장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자금 대출도 건든다. 어쨌든 간에 주거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분도 아쉽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딱 얘기하는 게 근데 지방 임대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서울 임대차 가격이 더 세게 올라갈 테니까 네. 그럼 그거 받아서 여기 내야겠네. 그냥 이 생각 딱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딱 단편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다른 피해가 전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6: 강론은 다 긍정적인 방향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근데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이게 비거주 2주택자는 보유세 이후에 증세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강해지네요.
5: 맞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 때 이제 좀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 중 하나가 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2억 공제였었거든요. 이거를 네. 실거주한 사람은 14억. 근데 이제 비거주 하는 사람은 9억 공제로 낮추겠다. 근데 여기서도 다주택자면 사실상 말은 9억이지만 실거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4억 공제만 해주겠다라는 네. 거고요. 이러면 이제 다들 실거주 하라는 식으로 갖다가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도 얘기했었죠. 집주인이 나 실거주 할 테니까 방 빼달라.
6: 개혁신당이었던가요?
5: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표현이 정확한데 강론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뭐 당위성. 왜 당연히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사야지 투자용으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있는데 그 여파가 이제 임대차 시장으로 오는 거고 그러면 저는 좀 더 정책 설계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네. 분명 임대차 시장에 파장이 올 거는 눈에 보여지는데 그럼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 임대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으면서 그런 대책들을 실거주를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 비율이 한 자릿 수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기업 임대주택들을 합쳐도 그냥 20%가 채 안 되는데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갖다 다 괴멸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받쳐줄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일단 8.3 세제 개편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8.13에서 기대했던 거는 임대차에 대한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6: 자, 청년 대책 하기 전에 이것만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임대차 대책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4: 그렇죠. 임대차가 많이 막혔죠. 다주택자에 예. 대해서 또 어떤 페널티가 있었고 또 비거주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또 추가적인 집 자체를 다 임대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완화를 통하고 다시 임대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좀 논의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우리 장기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10년 임대, 예. 20년 임대 할수록 기금 이자율 낮추고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게 사실은 34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6: 네.
4: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사실 어쨌든지 간에 계속 임대용으로 난 썼다. 라고 하면 LTV가 제로였잖아요. 60%로 개선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 아닐 수 없고 우리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적 전월세죠. 비거주 하시는 분들이나 다주택자 그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임대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이 안 되죠. 하지만 장기 임대주택에 제도 권한이 들어오면 예측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6: 네.
4: 정부로서는 예측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밀어주겠다. 이걸 이제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아닌 거예요.
6: 그런데요. 여기서 네네네네. 저희 의견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이 임대차, 임대사업자 관련해 갖고 이게 정말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거는 좀 비판의 소지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4: 계속 네. 이 부분에 이제 작년에 이제 LTV 제로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또 여러 번 건의도 했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6: 계속
4: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좀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이 34년간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됐고요. 임대 사업을 내가 이 집을 정부에다 등록 임대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대비 95%인데 뭐 95%인데 우리 새로이 들어오시면 그 전분 임대료 규제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면 또 새로 그 시점에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약간 시장에 맞는 흐름대로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만 짧게 네. 한번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어제 누굴 좀 만났는데 20대였거든요. 근데 얼굴 시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버스 살지 말고 빌라에 살래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오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청년 대책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보금자리론, 청년을 전용 보금자리론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청년 대책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5: 청년 대책 그렇죠. 사실 그때 황희 의원이 페버스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말들이 좀 많긴 했었었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진짜 버스 대책이 나왔었으면 충격적이긴 했어도 비판의 소지는 있었어도 그래도 네. 이슈는 많이 빼죠. 됐을 뻔했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이제 빌라 사라. 근데 빌라도 4억으로 잘랐거든요.
6: 아.
5: 매매 금액 4억 이하 빌라는 서울에서도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6: 예.
5: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살란 거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생각은 있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비아파트 가격대는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일단은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막상 비아파트에 들어가서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6: 그렇죠. 예,
5: 그 물론 이제 조금 고려한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페널티들 나중에 생애 최초 이제 대출 받을 때 이건 빼주겠다라는 건 있었지만 사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제 인식차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페버스도 핵심의 포인트는 그것도 공급의 위견일 수는 있어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의 인식의 괴리가 너무 큰 건데 똑같죠. 청년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라 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네. 현실은 알겠지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이제 강요는 아니죠. 하지만 빌라로 너네도 어차피 돈 없잖아. 여기서 살아라는 네. 식으로 갖다가 해석이 돼버리니까 야, 그 청년에 대한 주택 정책은 결국 빌라 사라는 거냐라는 그런 좀 분노가 예. 있긴 합니다.
6: 이해는 하는데 약간 정책의 감수성 문제.
4: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나왔다는 거지 그걸로 다라는 건 아니고요.
6: 네네.
4: 다양한 선택지의 하나다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폄하를 하거나
6: 네.
4: 공약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네. 되죠.
6: 네.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긴 네네네. 한데요. 요즘 청년들이 워낙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855번 쓰시는 분 남양주 화도읍에 사시는데 내년에 전세로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걱정이시래요. 월세도 부담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타겟팅이 된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동산 썰전 진미운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7: 네. 와,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와, 와.
6: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1: 시작합니다.
12: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1: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3: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7: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13: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

0: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 대책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 호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2: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4: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3: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5: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3: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2: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6: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4: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6: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8: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6: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0: 부동산의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3: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5: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4: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6: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2: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3: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8: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9: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7: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0: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1: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7: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득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 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최고위원 5위 다툼입니다.
3: 원조 친명 김용 후보와 팀 정청래 이성윤 후보가 치열한 경쟁 중인데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 구도는 물론 당청 관계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2: 최대승 부처 호남과 수도권을 남겨놓고 집권 여당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최고위원 면면도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천계에서는 최민희, 한민수,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아 후보가 당선권에 안착한 분위기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친명 김용 후보와 친청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 3천표 차 박빙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한 원조 친명 김용 후보는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고
13: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피바람이 불어오면 가장 앞에서 막겠습니다.
12: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도 몸담았던 친청 핵심 이성윤 후보는 김민석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존재감 알리기 총력전입니다.
14: 이현주 의원의 합당 흔들기 텔레그램의 상대가 정녕 김민석 후보 아니십니까?
12: 전당대회 막판 두 후보 간 5위 다툼은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구도가 친명 과반이거나 친청 과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지지층 사이에선 남은 투표에서 몰표 움직임까지 나오고 당권 주자들도 지원 사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5: 이성윤 후보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민수 찍으려고 마음 먹고 계셨던 분들은 다 이성윤 찍어주시거나 네, 한민수 찍으면 안 됩니다.
16: 김민석 총리가 차에 김용 후보님을 태우신 이후 밀어달라는 큰 시그널. 아니 그걸 굳이 얘기해야 안 돼요?
12: 이성윤 후보의 지역구 호남과 김용 후보의 정치적 고향 성남이 있는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남은 만큼 차기 지도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진영 대결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장동혁 대표 취임 1년을 앞둔 국민의힘이 지역구 최일선에 있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거 재선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2028년 총선 경쟁력을 위해 쇄신하겠다는 취지인데 장 대표의 그간 행보와 맞물려 반대파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당심을 강조하며 당선 첫 포부를 밝혔던 장동혁 대표가 오는 23일이면 취임 1년이 됩니다. 이를 전후로 국민의힘은 지역구 민심 최일선에 있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즉 당협위원장 조직을 대거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은 관행상 투표 없이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당규에 따라 재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당원 정당을 강조해온 만큼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18: 위임되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절차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전석이 사고 당협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7: 소속 의원과 시도지사 역량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선출직 공직자 TF와 함께 목적은 2028년 총선 경쟁력 제고지만 장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간 대여 투쟁을 강조해온 장 대표는 최근 투쟁력이 부족한 당협위원장의 교체 필요성도 공언했습니다.
19: 또 줄 서서 당협위원장 되고 또 놀다가 또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7: 당내 여론은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자고 한 안철수 의원과 당권파 인사들이 잇따라 장 대표를 옹호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시점을 저울질 중인 친한계는 장 대표 퇴진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2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0: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0: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2: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단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자, 첫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수도권 23만 호 알파 공급, 정부 닥치고 공급입니다.
3: 네, 정부가 어제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4: 네, 어제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빨리 짓고 민간이 짓게끔 돈과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9월 7일 그리고 올해 1월 27일 9일 대책이 이어서 세 번째 나온 공급 대책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 포함해서 총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네.
4: 어디에 짓는 거냐면요. 일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좀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2만 7천 호 외에 7만 3천 호 이상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또 추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3: 네, 이게 물량도 물량인데 이번 대책은 특히 속도감 있게 빨리 짓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계속 정부가 발표했을 때도 강조했었던 내용이에요.
3: 네.
4: 속도가 가장 핵심인데 이제 원래는 택지 발표하고 착공할 때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3년 안팎으로 좀 줄여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예를 들면 뭐 관계기관 협의나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좀 네. 가장 좀 공급 후보지 중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용산공원인데 이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3: 그렇죠. 자, 공급 물량 확보 요거 외에 이 청년이라든지 실수요자들 위해서 대출의 문턱을 좀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 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 관련이에요. 그래서 지원은 좀 늘리기는 하는데 좀 살펴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뭐 재정 지원 같은 것도 하겠다고 해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런 거 신설해서 청년이 네. 4억 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살 때 대출 좀 지원하기로 했고 또 비아파트를 먼저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나 더 큰 주택으로 갈 때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청약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뭐 대출이나 청약 조금 불리해서 요새 막 혼인신고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3: 네.
4: 그런 결혼 페널티도 좀 개선하기로 했고 비아파트 공급에 좀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규제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뭐 다가구 주택은 4층까지 좀 완화하고 각종 세금도 깎아주는 책들 좀 제시했습니다.
3: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다면서요?
4: 네, 어제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예요. 더욱 특별한 각오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제도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주택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3: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주택 공급을 강하게 독려하는 배경이 뭐죠?
4: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불안정하고 이런 게 원인이 22년 이후에 좀 공급 절벽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 감소가 되고 또 이게 점점 전월세 가격이나 뭐 집값 상승에 좀 기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3: 네.
4: 위기감이 좀 작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대통령이 어제 했던 말 중에 좀 되게 인상 깊은 게 부동산 문제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제안 있으면 국정에 좀 더 과감하게 반영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3: 네, 청와대 차원에서도 추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이 임기 내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년층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요?
4: 네, 어제 하중영 경제성장수석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 이번 정부 내에 150만 호 착공 가능하다고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아파트 중심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들이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저렴한 비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산을 늘려서 더 넓은 데로 옮겨가는 그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3: 네.
4: 이게 좀 뭐 각종 뭐 커뮤니티나 뭐 온라인상에선 조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데 살아야 되냐 왜냐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경향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또 버스하우스 논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3: 그렇죠.
4: 예, 그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 지원책이 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조금 시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이게 이제 싸고 비싸고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
4: 네.
3: 보안 문제가 생각보다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섬세하게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가가 좀 갈리고 있죠?
4: 네,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 좀 전화 돌려보니까 이제 과거 대책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행력에 초점 맞춘 거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다라는 말이 좀 많았고 그렇지만 핵심 지역 공급 갈증 해결하기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좀 강조를 했고요.
3: 네.
4: 또 이게 또 과도하게 공급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는 계속 뭐 영끌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실제로 언제 삽을 뜨고 언제 입주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아,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공급 참 역대 정권에서 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됐던 문제들
4: 네.
3: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4: 어제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3: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에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4: 네.
3: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어제 민주당이 오후에 부동산 대책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보고한 뒤에 자유롭게 좀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게 비공개로 진행돼서 막 의총에 참석했다 나오는 의원들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3: 네.
4: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다, 심각했다 이런 얘기를 다 입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12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좀 나섰는데 주로 정부 정책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고 또 서울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좀 이대로 밀어붙였다가 민심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좀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 지역구를 두긴 했지만 허영 의원 재선이 의원인데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회의 분위기 아주 안 좋았다. 그리고 법은 어차피 마지막에 고치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3: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고 분위기 안 좋았던 핵심 이유, 쟁점이 뭡니까?
4: 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 그렇겠죠.
4: 세금이 네,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는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세제 금융 규제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 반발이 좀 쏟아진 겁니다. 특히 서울 중구 성수동의 지역구를 둔 전현희 네. 의원도 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영끌에서 2030들이나 3040들이 집을 산 건데 1주택자까지 다 투기 세력으로 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도 이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서영규 의원도 서울의 지역을 두고 있는데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반대한다 얘기했다고 하고요. 당내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현희 의원도 좀 세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3: 네.
4: 특히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는데 이게 세금 정책, 공급 정책보다 세금 정책이 먼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 왜 자꾸 세금을 만들려고 하지 하면서 좀 그런 혼란이 있었다라는 그런
3: 네.
4: 민심을 좀 전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서울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그런 경고를 했고 그렇지만 또 이제 김남희 의원이나 김영환 의원은 뭐 이제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런 세제 개편은 괜찮고 보유세만 조금 높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3: 여당 내부의 잡음도 크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민심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이제 궁금하네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원인이 이제 부동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어떤 기류가 감지됩니까?
4: 네,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기자들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아, 유심히 지켜보고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주거 불안이나 이런 부동산 문제 국민적 우려 잘 듣고 있고 이것들 잘 반영해서 실제 정책 시행할 때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좀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3: 네,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뿐만이 아니고 어제 발표된 공급 대책 이거에 대해서도 지역구별로 불만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 네, 좀 대표적으로 경기 과천 의왕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이 어제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안 좀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3: 그렇죠.
4: 이거를 좀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과천에 좀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 하수 처리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3: 교통도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고.
4: 그리고 너무 이미 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3, 4시간씩 걸리는데 교통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또 공급을 하겠다는 것 좋지만 이제 이걸 시행하는 주체인 LH의 문제를 또 제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3: 네.
4: LH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의원이 이거 제대로 하려면 지금 거기 조직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뭐 예산이나 권한 같은 거 지원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 뭐 공급하지 말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
4: 네.
3: 잘 되도록 하려면 뭔가 보완책이 뭐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꼭 뭐 당연한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4: 네.
3: 수도권 의원들 외에 비수도권 지방 의원 이분들도 불만이 있습니까?
4: 아, 네. 어제 좀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기는 해요.
3: 네.
4: 이제 비수도권 의원들이 나오면서 아 우리 지역에는 9억짜리도 없는데 서울 부럽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의총 자체가 너무 서울 수도권 집값 얘기만 하니까 이제 우리는 뭐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특히 청주 이광희 의원님 나와서 좀 토로하는 목소리 내셨습니다.
3: 글쎄요. 이건 지금 서울 집중 문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이 정도 수위면은 당정 갈등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
4: 네.
3: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4: 그래서 이게 좀 결국에는 당정 갈등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들도 이제 이거를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로 좀 물어보니까 이게 내분 절대 외부에 노출하지 말자가 전략이래요. 그리고 의총이었으니까 의총을 자유롭게 발언한 것까지는 괜찮고 오늘부터는 우리 진짜 밖에 얘기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의 이제 공격 포인트 뭔가 우리가 나서야 될 대상은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공급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급 관련한 법안 처리하지 않는 것들 좀 주로 얘기하자라고 좀 입을 모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세제 개편안은 결국에는 다음 달 1일에 국회로 오잖아요. 이때 민주당이 좀 내용을 보완하고 하겠다 수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가장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공급
4: 네.
3: 왜 그동안 안 됐으며 앞으로 할 수 있나
4: 네,
3: 이게 가장
4: 맞습니다.
3: 핵심인 것 같으니까
4: 네.
3: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이 좀 잘 협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진숙 의원 주최 5.18 포럼 고성 몸싸움까지 국민의힘도 선긋기입니다.
3: 어제 네.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소란이 있었다고? 뭔 행사길래 그게 소란이 있습니까?
4: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했는데요.
3: 예.
4: 이게 내용과 발언 수위 자체가 좀 논란이었습니다.
3: 아, 재조명 네. 싼데요, 일단 단어가. 네.
4: 이제 좀 같이 주최한 그 단체도 조금 그동안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곳이에요. 새역사
3: 네.
4: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발제자로 나섰던 이영훈 대표가 어제 행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3: 아이고.
4: 네, 5.18 예. 둘러싼 좌파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펼쳐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정통주의는 이승만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야권 뭐 특히 뭐 좌파들은 첩의 자식이다 이런 막말까지는 좀 서슴지 않고 막 내뱉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청석에서는 이 포럼을 반대하는 이제 어르신들 되게 많이 오셨고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와서 그들 사이에서 고성이랑 욕설이 좀 오갔고
3: 네.
4: 막 물병이 날아다니고 멱살 잡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까지 결국 출동을 해서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3: 이거 주최한 분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4: 네.
3: 이분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4: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서 이제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5.18 성역되는 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사 끝나고 막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한 거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랬더니 이제 뭐 발표를 봤으면서도 왜 나한테 이게 문제가 되는 행사라고 질문을 하느냐?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혼내시는 그런 말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길 여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3: 아 정말 진행자가 아니고 싶습니다만 이 순간 네. 어쨌든 전 진행자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이번 행사를 말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전에. 그리고 개최가 돼버렸지만은 네. 선긋길 혼신에 힘을 다해서 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 네. 이게 처음에 행사가 기획됐을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포럼 개최 전부터 이진숙 의원한테 이거 굳이 불필요하게 역사 논쟁 버리고 정치적 파장 만들 필요 있냐 행사 취소해라 강력하게 권고를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진숙 의원 측은 좀 강력하게 우리는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래서 이제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최부연 수석 네. 대변인도 이거 당이 관여하거나 동의한 행사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3: 아이고 그래요. 참 기자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지난주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어제는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국회 국토위원장이시죠. 유희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아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5: 아, 저도 배우는 입장인데요, 뭐.
3: 네. 어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일단 저희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소관 부처가 네. 내놓은 대책이니까 너무 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 일단 그간의 정부의 입장은 대출이나 금융 또 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중심의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 공급이 부족했고 시장 불안 요소 중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뭐 진행 과정이긴 하겠습니다만 브레이크하고 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급 측면에서는 그 건설사들에게 금융 예를 들자면 금융 뭐 어드밴티지를 좀 주면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수요를 보죠. 그런데 네.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억제해놓은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해놓은 것들이 전혀 이번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적극적인 수요가 풀리지 않으면 공급 민간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른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까라는 게 좀 이렇게 네.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게 이번 대책 어제 발표한 대책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전월세 및 전월세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전월세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네. 주택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3: 그렇죠.
5: 그거를 위해서 세제나 대출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거주를 하게 하면서 서울,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네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울에는 한 50%? 적게 잡으면 50% 많이 잡으면 한 60% 가까이가 그렇죠. 임차인들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5: 그런데 거기에 실거주를 직접 하게끔 하면 그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며 그분들을 위한 공간, 주거 공간을 지금 대책 안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전월세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할 거고 이 대책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뭐 금융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대출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데, 그 대출 늘려서 전월세 시장이 해결이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3: 네네. 네.
5: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급에 대한 압박,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네. 공급 우선으로 하겠다 얘기했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네. 옥죄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정반대였잖아요.
3: 그렇죠.
5: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성을 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급 이야기를 꺼냈는데 급해서 공급 얘기는 꺼냈지만 공급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 이런 네. 것들은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이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 공급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용을 보면은 신규 택지 10만 가구, 수도권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초합 공급하겠다. 공급 자체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5: 그 지금 뭐 발표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3: 네.
5: 그리고 그 물량들로 서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고, 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몇만 호를 짓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결과물로 만들어서 저 시민들께,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3: 네.
5: 그간에 이 정부 들어서도 수많은 공급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없고 그냥 숫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3: 네.
5: 이것이 뭐 얼마나 신뢰를 주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아직 좀 네.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3: 이게 참 그 청취자분들 궁금하신 게 그거 같아요. 이 공급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공급이 되지가 않았고,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모두가 이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공급이 어려운 문제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5: 공급이라는 건 결국엔 그러니까 뭐 공급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닐 테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생기는 거고, 수요가 또 공급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공급이 또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뭐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부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3: 네.
5: 그 한 특정한 시기를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뭐 이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시장 수요자들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물건부터 챙기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커져서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왜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것과 대통령직을 1년 수행하면서 하는 것들의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원래의 약속을 뒤집은 듯한 느낌을 시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3: 세금 문제에 있어서
5: 예, 뭐 특히 말씀이시죠? 특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는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나 이런 것들에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기보다는 어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지켜보는 기간 동안에 네. 또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족하게 되고 공급도 부족하게 되고 수요도 멈춰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 정부의 실거주 정책, 이 실거주를 이끌어내야 시장의 물건이 물량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비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물량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시장 안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본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 그러니까 이제 기존 물건이 내놓는 거 말고 신규로 이제 착공이 돼서 지어지는 아파트.
5: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가는 거일 텐데 그것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남으면 남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6: 그 오세훈 서부시장이 강조하는 공급은 사실상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걸 이제 아주 파격적으로 좀 서울에 많이 하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물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뭐 재건축해도 가구수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멘트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에 의한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5: 재건축 재개발이 모든 물량을 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수요를 목마름을 다 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노후된 아파트에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로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아파트로 이사 가고자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욕망 아니겠어요?
6: 높이도 높아질 거고.
5: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채가 늘어났느냐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일 테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뭐 공급 부지를 못 찾았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여기 서울에는 지을 땅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을 땅이 없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맞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저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6: 네, 이게 또 재건축 개발하면은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또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일시에 또 한꺼번에 재건축 개발을 많이 하면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난주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고 법제처에 올라온 입법 예고에는 8천 건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는데 뭐 아까 조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5: 저는 뭐 이렇게 특정하게 하나를 짚기보다는 워낙에 복잡하고 네. 어지러워서 뭐 입법 예고된 내용 하나하나를 뭐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세제 개편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6: 네.
5: 이건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세제 개편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징벌적 과세인지
6: 네.
5: 아니면 뭐 조세 형평을 위한 건지 그것 자체가 좀 불분명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장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불안합니다만 저는 그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실거주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 부동산 정책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주거의 형태라는 게 어떻게 실거주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 서울 도심에 살고 있는 거주 형태가 실거주만으로 한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서울 주변 지역에 있는 곳들은 전부 다 배드타운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하남시장님을 지역 현안 때문에 잠깐 뵀었는데
6: 네.
5: 하남시의 신도시가 네 곳이래요.
6: 네.
5: 뭐 미사 뭐 이렇게 해서 위례 뭐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네 곳인데 그 네 곳의 위치가 각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각각의 도시가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을 만드는 것, 교통 수단을 만드는 것만 해도 그 지자체는 거의 힘들어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 네.
5: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그 주변 도시들이 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마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그 주변 지역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그것이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면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 네, 결국은 이제 실거주 위주로 하면서 전세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져서 사게끔 소유하게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5: 그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일종의 주거사건 사다리 역할을 한 것도 네. 현실인 것이고 그게 실제로 금융 시스템 안에 인정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진행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6: 네.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유승민계로 널리 알려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광폭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5: 네.
6: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광폭 행보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5: 글쎄요. 뭐 저 유승민 전 대표께서 정치 은퇴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현역 정치인으로서 네. 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광폭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 속에서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또 그 원인이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갈라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치 선배로서 원로로서 그런 보수 통합을 하고 재건을 하는데 뭐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네. 목소리 의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 그렇죠.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최근에 네. 패널로서 이제 여러분 출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이 또 많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봤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집도키를 결집을 시키고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 외연 확장력이 있으니까 네. 두 분이 만나면은 네. 두 분이 손을 잡으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를 국민의힘 패널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막 당에 가서 여기저기 물어보셨나 봐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게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을 모르냐고 안 돼.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의원님께서도 만나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5: 만나시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한 내용 같아요.
6: 네.
5: 두 분 간의 뭐 개인적인 사정은 차치하고도 하고라도 우리 보수 정치 문화에 조금 좀 덜어내야 그러니까 좀 고쳤으면 하는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네. 최근 문화 중에 정당이라는 게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정당의 속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한 분이라도 더
6: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5: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벽안시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쪽의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꼭 이기는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 폭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갖고 계신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자꾸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힘을 합치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서
6: 네.
5: 그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런 큰 틀의 차원에서 본다면 저 보수 정치의 큰 어른이신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유승민 전 대표가 함께 만나는 모습 뭐 제가 뭐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6: 예.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배신자론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5: 네, 네.
6: 근데 또 국민의힘의 이제 신흥 배신자로 계속 찍혀 있는 분이 한동훈 네.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론에 대해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복당 운동권 몰아내야 된다. 공천 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글쎄 뭐 제가 안 의원님의 속마음이나 다른 정치적인 이유까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6: 네.
5: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됐던 당의 지지그룹들을 하나로 모아야 그것이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총선 승리를 이뤄내야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를 저희 소명을 다하는 거다라는
6: 네.
5: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발언이나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 속에서 안철수 의원도 저희 당에 저희 당과 함께하게 된 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 되는데 조금 더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하나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한 4월에 빠르면
5: 네.
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의원이 거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연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지금 손을 잡아갖고 올림픽공원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5: 글쎄요. 뭐 제가 뭐 거기까지 상상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안철수 의원님은 경기도 지역구의 의원이신데
6: 네.
5: 서울시장로는 조금 과한 상상이 아닌가 싶은데. 네.
6: 아 그리고 이제 당내 문제를 간단히 여쭤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8월 말이면은 이제 임기 1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5: 네.
6: 그러면서 당이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는데 한마디로 저는 보기에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대폭 많이 넣어서 뭐 공천도 당원들이 다 결정하고 뭐 당협위원장도 다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안 싸우는 사람 다 그냥 정치 못하게 만들겠다. 80%가 안 싸운다. 뭐 이런 이유로 봤을 때는 약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 비상이 끌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 개편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5: 글쎄요. 뭐 그 대표께서 갖고 있는 생각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죠. 당의 구성원들이 당의 진로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뭐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동시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가 양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당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양당제라고 하는 것은 그 캐추얼 파티라고 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갖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다양하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당제에서 소수 정당 중심으로 아니 그 소수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다당제에서는 뭐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캐추얼 파티에서 모든 네. 국민들의 절반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저희 현실 속에서는
6: 네.
5: 뭐 정당의 당원 구성원들로만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네. 아유, 시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5: 네.
6: 네 오늘 나오시고 감사하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5: 네.
6: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진짜도 안 해.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이어갑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1: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11: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9: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10: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3: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0: 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1: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1: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대책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호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로 발표할 신규 택지는 이미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추가 신규 택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4: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5: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7: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5: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8: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5: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4: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0: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1: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0: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3: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놀이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핵심 격전지로 손꼽힙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순회 경선 결과는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1.48%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경기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을 열고 모레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3: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5: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7: 제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5: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8: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5: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득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인 오늘 참정권 침해 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올림픽 공원을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4: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동료라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곧바로 제명 결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5.18을 재조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11: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12: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10: 참석자 항의는 몸싸움으로 먼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3: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10: 이 의원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18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이냐며 헌법정신에 담겠다면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13: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10: 논란을 빚은 표현이나 발표 내용은 자신이나 당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차원의 경고에도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14: 개별 의원의 좀 일단 토론회지만 당에서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10: 더불어민주당은 차마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5: 소속 정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저것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다.
10: 5.18 단체들도 국회 항의 방문과 관련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6: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7: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위장장애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만성기침, 알러지 비염과 함께 북경의술원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모두 90%가 십이지장을 넘어가기 전 위가 좁아지는 위장이 아랫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군으로 인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장 속에는 위산 때문에 세균이 살 수 없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지만 1980년대부터 많은 임상과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러리군이 위 점막에 기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균은 위산이 분비되는 위장 속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암모니아를 분비하면서 주변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키는데 이 암모니아 때문에 위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이 세균은 각종 분비물과 독성을 내뿜어 지속적으로 위 점막 세포를 파괴하므로 심하게는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현대의학은 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러리군은 양방에서 피검사를 통해 알 수 있고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메트로니다졸과 같은 약약을 2주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만성 위염이 지속되면 위장은 자율운동신경의 손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을 합니다. 영어 약자로 GERD, 거드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흔히는 생목이 오른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은 할번, 즉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 때문에 심장내과에도 다녀오시는데 대부분은 위산 역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병 환자분들은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두드리시거나 트림을 자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고 탄산 음료를 마시고 트림을 하고 나면은 좀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식사할 때 아예 국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기도 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자주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소화액이 농도가 희석이 되므로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6: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의 지지고 볶는 이야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팡팡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표율, 호남 투표율이 네. 기대보다 뭐 낮다. 이런 네. 언급들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20%대였고
4: 서울 수도권은 또 근데 반대로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3: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않는 투표율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는 투표 많이 한 건데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먼저 네.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각 캠프마다 해석이 다르긴 한데 뭐 선거도 투표하며 여야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인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외부 언론이나 외부에서 화제가 되고 이슈를 끄는 거에 비해서 당내 평가는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뭐 이런 거고 그게 너무 뭐 강한 이제 분열 양상과 서로 간의 이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당원들이 좀 투표를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 같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러면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훨씬 강한 팬덤 지지층 갖고 있다, 뭐 종천 캠프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네, 김민석 캠프 쪽에서는 1인 1투표라 이대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서 투표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세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서울 투표 끝나면 사실상 이제 당원 투표는 끝나는 거고요. 네. 내일 이제 호남 결과 발표되는데 사실상 이제 호남 결과가 모든 걸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3: 민주 대변인님 네. 제가 이제 기억에 김민석 후보가 네. 전당원 100% 투표 운동 막 이런 걸 했었죠. 하시다 보니까 했었죠. 30% 투표율이니까 되게 낮아 보인단 말이죠.
5: 투표율이라는 게 사실 정당 네. 얼마나 투표할까, 그냥 일반적인 공직선거 투표율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3: 당내 선거니까.
5: 그래서 30%가 낮다고 말하기 또 어려운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에서 평가하기에 어떻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투표율이 높은지 낮은지 감이 잘 안 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 국민의힘은 뭐,
5: 저희는 뭐 한 50이 안 되고 되고 뭐 요 정도 수준이요. 전당대회 뭐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3: 네.
5: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자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낮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우리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3: 네.
5: 투표율이 낮아도 유리하다라고 주장한다면 뭐 조직표 얘기하는 거니까 기존에 당대표를 했던 분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래도 여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정청래 후보한테 이렇게 나쁘다, 또 김민석 후보한테 이제 유리하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화도 달라서. 다만 한 가지, 정청래 후보 쪽이든 김민석 후보 쪽이든 30% 비중 갖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3: 네.
5: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70에 해당하는 당원 투표 중에서 30 정도 끝난 거에다가 호남 한 30%에 해당하는 그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로 따지면 30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합쳐도.
3: 네.
5: 70 중에 뭐 60이니까 한 40 되나요? 나머지 민심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3: 네.
5: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3: 국민 여론조사.
5: 예.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막 빠지고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각들이 많이 분출이 되는데
3: 네.
5: 그건 그럼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 아직 안 했잖아요. 여론조사.
3: 그렇죠.
5: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으면 어떨까.
3: 네. 네. 자 우리 김민아 총통께 제가 구독자라서 자꾸 네. 총통이래. 네.
6: 저를 그렇게까지.
3: 네. 김민아 공화국의 총통께서 예.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투표율 지난번 전당대회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광주 투표율이 25.29, 전남이 23.17, 전북이 20.28. 이게 투표율이 굉장히 지난 전당대회 때 낮았고 투표수를 다 더해보니까요. 한 9만 2천 표 정도 되나 봐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 호남에서요. 근데 이번에 투표율 광주 전남이 37.63, 전북이 35.2 집계되고 이 권리당원이 한 50만 명 되는 걸 감안하면은 당원 수가 참여한 분들 수가 한 18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정당대회보다 어쨌든 수만 따지면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또 당원도 크게 늘어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6: 그것도 이제 해석이 말씀하신 대로 분분해서 네.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김한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당대회가 뭘 가지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이게 연성 지지층이 볼 때는 지금 뭐 하루 종일 시사 방송을 챙겨보시는 이제 아주 그 열의가 높은 당원들의 경우에는 네. 쟁점을 다 알고 왜 싸우는지 알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좀 투표열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겠으나 근데 호남이 지금 투표율이 낮은 거는 그 지방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라는 특성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 설명도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 때 어쨌든 경선이 가장 치열한 데가 호남이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6: 그리고 그 경선 치르려고 당원들을 막 가입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가입시킨 당원들 중에서 이게 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물론 어느 정도의 충성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만 굉장히 높아서 방금 말씀드린 당내 모든 이슈를 따라가고 이런 당원의 비율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직후니까 이분들이 경선 때 들어온 분들이 남아있으니까 네. 그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특별히 이제 투표율기가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늘어난 모수의 상당 부분이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는 당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거다 결과적으로 이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3: 네.
6: 그래서 그건 뭐 뚜껑 열어보면은 나오리라 보는데 근데 윤희석 대변인은 말씀대로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뭐 정청래 후보 측 주장은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국이니
3: 네.
6: 그 투표율을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완전히 어느 쪽에 유리한 어떤 그러한 운동장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운 거죠.
5: 그러니까 김민석 캠프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호남에서 최소 5% 이상 승리를 거두고
3: 네.
5: 수도권에서 우리가 미세하게라도 우세를 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뭐 박빙으로 나올까 뭐 이 미세 우세라는 거는 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많이 안 진다 치더라도 어차피 서울 수도권이랑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호남에서 표차를 벌려서 승리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략인데 정전 캠프는 반대죠. 호남에서 최대한 붙고 서울 수도권이랑 여론조사를 가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 투표율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 표차가 나더라도 표가 적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정청래 캠프 쪽 계산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것도 표차가 많이 나고 뭐 이런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이거는 여론조사나 캠프의 입장에 따른 추세가 그렇다라는 거고 실제 깠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그렇죠. 지난번 예. 전당대회 서울 투표율은 36.83%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6: 그러면 아까 네. 대변인님 말씀하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네. 국민여론조사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원래는 그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가 다 과반을 못 넘기면 이제 선호 투표제에서 2순위표, 송영길 후보의 2순위 네, 투표가 네.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송영길 후보의 투표가 예상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5: 뭐
6: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2순위표의 어떤 그 2순위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건은 어디서 갈리느냐? 국민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갈릴 수가 있겠구나. 이 전망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서 민주당하고 중도층하고 이렇게 이 합쳐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3: 그렇죠.
6: 근데 정확하게 그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여기로 만약에 또 간다면 요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한테 대충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또 있는 거죠.
3: 네. 이게 또 한편으로 댓글 주시는 분도 뭐 아직 ARS가 남아 있으니까 뭐 호남에 또 고령 인구가 또 계시니까 또 조금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5: 아 그저께요.
3: 그저께 아 그저께 죄송합니다. 네. 예 그저께 했는데
5: 어제 또 한 줄 알고 제가
3: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실 그 우리 이제 방송계를 좀 강타했던 단어는 뭐 물론 토론 이후에 얘기긴 하지만 붕어 IQ 얘기가 나서 붕어 IQ 얘기가 송영길 후보는 와 워딩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5: 전략 같지는 않아요.
3: 아 전략 같지가 않고
5: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라는 게 이게 말을 천천히 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하게 되면 네. 쓸 단어도 안 쓰고. 좀 중립적인 단어로 넘어가는 건데 네. 거침없이 뭐 여러 말씀 하셨잖아요. 뭐 연설하실 때도 뭐 왜 나오는 거냐. 밤잠을 못 자는데 필요 없다. 그만 나와.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보면 당대표 한번 하신 분이고 정치 경력이 거의 뭐 30년에 가까운 분이니까 뭐 육선에 인천시장 하실 거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래도 돼라는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송영기 후보에 대해서 능력치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인정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하는데 네. 태도라는 단어 앞에서 그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저는 천착합니다. 네. 향후에 더 큰 어떤 직위에 도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대선에서. 예를 들어 이번 선거 과정 중에 맨 처음에 보면은 KTX에서 앞자리 그 선반 내려놓고 다리 뻗고 주무시는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잘못된 신호로 국민들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거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몇 분이나 되겠느냐. 지금 호남 투표율 보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호남이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고 호남의 당원들이 민주당의 뭐 근본이고 하지만 그분들조차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몇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성 당원들 적극 지지층의 아주 큰 목소리에 의해서 정치가 끌려가는 건데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런 단어나 그런 행태는 나올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뭐 송영기 후보를 꼭 집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도 반열에 있는 정치인들이 나는 이래도 돼. 국민들 앞에서 뭐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정말 안타깝다. 나라가 이렇게 크고 수준이 높아졌는데 국민들. 네. 왜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세 분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 수준도 네. 굉장히 낮잖아요. 과거에 20몇 년 전에 당신이 배신했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아프니? 뭐 이러면서. 아이들 싸움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7: 김현 평론가님 좀 더 이제 더 수준 낮게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게 붕어 IQ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실 지방선거의 승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정청 이제 협의 조율 뭐 하여튼 이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정천호 후보 얘기했다가 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정 빼고 김민석 총리가 부정하니까 아무도 정 얘기 안 했어요. 당청 얘기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붕어 IQ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 정천호 후보의 요 멘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아, 저도 수준 낮은 질문이다라고 전제를 하셨으니까 약간 우스개로 답을 하자면 정청래 후보가 뒤에 한 글자를 빼트린 것 같다. 오. 당 정청래가 합의를 해서 이제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에 대한 이 지방선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승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패배라고 할 것이냐, 이거를 당정청 또는 당청이 협의를 해서 이제 그 표현 수위를 당대표의 표현 수위를 결정한다, 승리냐 아니냐 이런 거를 네. 그거 조금 저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조율을 했더라도 그거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뭐 하나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 전반적인 평가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무수석이나 이런 쪽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슨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지방선거를 왜 이 우리가 이긴 지방선거를 왜 졌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항변의 근거로 삼기에는 저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아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청이 그렇게 긴밀하게 어떤 합의의 수준에서 결정을 한 거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할 때 이게 어쨌든 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나도 오만했다. 그 얘기를 이제 왜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맥락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뭐 아예 없던 사실을 지어내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실제 있는 사실을 좀 확대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 네. 김한 기자님 그 이어서 또 그 합당 논의 이거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네. 뭐 이현주 의원이 메시지 보낸 게 김민석 네. 당시 총리 아니냐, 아니냐. 네, 최민희 후보가 특히 네. 그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뭐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8: 글쎄 뭐 전당대회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이슈로 등장을 한 건데 뭐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직접적인 게 아니라 어떤 윤곽은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석 후보는 당장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성일 후보는 강한 연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합당까지는 뭐 후기 이미 한번 아뜨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그 팀 정청래 쪽에서는 그 합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보다 그 합당이 이미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 특정한 누군가가 방해해서 못한 거다.
7: 대통령도 하라 그랬는데,
8: 네, 하라 그랬는데
7: 김희석 후보가 방해해서 네, 안 된
8: 그
7: 거야.
8: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때 합당을 했으면 뭐 우리가 더 이겼을 거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앞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거에 보면 선거 평가에 대한 본인들의 인식과 약간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미 선거를 이겼다며 자기들은 이미.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약간 좀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전체를 가를 이슈는 아니고 네. 뭐 사이드 드시로 놀 수 있지만 한쪽 캠프에서 이거를 갖고 지금 며칠째 이렇게 하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게 뭔가 본질을 판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전략일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7: 네.
8: 저는 이제 후보들이 마지막에 왜 덕담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디미트로에서 덕담인 것 같지만 선물 포장지 잘 뜯어보면 이거 칼이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네. 쿠션을 매긴다 그러죠.
8: 성경 후보는 김민석 후보한테 민주당 간판을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당 바깥에 있을 때 민주당 간판 들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6: 이른바 마포 민주당
8: 그렇죠. 작은 뭐 그 얘기하는 거고 그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한테 SNS 참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굉장히 순발력 있고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뭐 네. 정청래 후보가 SNS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정청래 후보도 그 김민석 후보를 얘기하면서 오랜 야인 생활을 계속 이제 뭐 하면서 바깥에 오래 계셨다 이런 얘기 강조하는 거 보면 아, 이 세 후보 간에 근데 다들 아 내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날 갈등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이 국면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마지막 덕담에도 좀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7: 또 최고위원 투표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 관건이 지금 이제 집중되는 게 이성윤 최고 살리기. 예, 그리고 최고위원이 친청계가 3명이 되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 당원 당규상 3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버리면은 당 지도부가 바뀔 수 있다.
6: 아 거기도 그런 게 있나요?
7: 네네네. 국민의힘은 2명 지금 현재.
6: 둘이죠.
7: 네, 2명이고 민주당은 3명.
6: 4명이 요건인데 민주당 3명이에요?
7: 네, 지금 3명이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6: 3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지도부가 바뀌어요?
7: 선출직. 예, 최고위원이 3명이 사퇴를 하면
8: 선출직이 3명이에요.
6: 예. 오, 저희보다 더 완화되어 있네요.
7: 그래서
6: 부럽네.
7: 예, 친청계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윤 살리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6: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군요.
7: 네.
6: 그냥 5등을 누가 하실 거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참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성윤 후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일단 원내에 있고 이분이 최고위원 한번 하셨고 표차에 얼마 안 나고 이제 호남에서 먼저 하니까요. 호남에서 분명히 그분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김용 후보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 비중이 이전에 썼던 두 번의 라운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확 뒤집을 수 있는 그걸 안 물론 그걸 알고 경기도에서 투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네. 그래 보이고 그럼 경기도에서 김용 후보가 얼마나 많은 표를 갖고 올까 뭐 그 부분을 많이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뭐 지난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섰던 뭐 10명 넘는 분의 후원회장을 김용 후보가 해줬다. 그러니까 조직표는 다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조직표라는 거의 허상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저는 굳이 뭐 한 5만 원 정도 걸어라 그러면 이성윤 5위에 좀 걸 생각이에요.
8: 근데 뭐 저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영현 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구 경북에서 인민 후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7: 네네.
8: 그게 원래 다 자기 쪽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역 특성상 여기서라도 인민을 밀어주자.
7: 경북에서 많이 나왔죠. 경북에서
8: 그런 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호남 서울 수도권에서 다 이제 자기한테 표가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5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후보는 뭐 전북에서 내가 1등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김인하 평론가께서는 5위 어떻게 보십니까?
6: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 후보가 어쨌든 앞서가고 있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걸 뒤집으려면은 물론 조직적인 표의 전략 이런 게 뭐 같이 가동되고 뭐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팀 정청래 이 후보들은 그러면 최민희 의원으로 갈 표를 좀 나눠주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7: 네네네.
6: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월별로 뭐 생년별로 생월별로 뭐 투표를 나누고 뭐 이런 전략이 있었잖아요.
7: 그렇죠.
6: 그거를 이성윤 후보를 무조건 하나는 찍고 나머지 두 개를 이제 뭐 스위치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걸 실제로 가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 꼭 수석일 필요는 없다. 최민희 후보가.
6: 그렇죠. 네, 뭐 그 수석 경쟁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앞서 있으니까 뭐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인지.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성윤 후보만의 매력 포인트가 같이 있어야지 이것도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7: 아 상황에. 매력이.
6: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나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가 호남의 민심이나 뭐 이런 거라든지.
7: 아, 예, 예.
6: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성윤 후보가 지금 태도가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잘 평가되는 방식으로 왔으면은 제가 볼 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에서 우리 호남 출신이니까 밀어주자 이걸로 이제 작동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7: 그런데 그 재밌는 장면 그 김어진의 뉴스공장에 최고위원 후보들 신청계 후보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이제 이성윤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살려달라 나 이렇게 개혁도 하고 어쩌고 좀 하겠다 당원 주권주의 검찰개혁 뭐 이게 하는데 김어준 씨도 최민희 씨도 아 최민희 후보도 뭐 다 딴 데 막 쳐다볼 집이 없어. 되게 자기를 밀어달라는 말에 한민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멀뚱멀뚱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게 당신 밀어주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런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8: 그 최민희 이게 전략이라는 게 서로 아 너도 당선 가능성 있고 나도 당선 가능성 있어요. 뭔가를 쉐어하는 건데 네. 최민희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수석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논란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김민호 평론가가 말한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수석을 버리고 5위 지키는 싸움으로 가자고 이렇게 가는 게 본인이 마땅치 않을 수 있고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최민희 후보가 서울 수도권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뭐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서울 수도권의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는 지지층이 보기에는 최민희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거 불안하다라는 정서가 있어서 이게 이제 팀 정청래에서 최민희까지 어쨌든 정청래 후보의 표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팀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부분에 선거 전략이 있을 것도 한민수 네. 그 후보는 서울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성윤 후보가 이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 그런 같고 김어준 씨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이어트 하면서 약간 표정이 힘들어진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나와도 약간 표정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이 요새
7: 정청래 네. 후보가 나왔을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8: 힘들어해서
5: 다이어트 때문에
8: 네, 그 해석. 그걸 낳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다른 후보들 나왔을 때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심드렁한 표정이더라고요.
5: 네. 별로 정책 관심이 없나 보죠 이제. 생각이 뭐 다른 나라에 가 있고 그런 느낌인데.
7: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당대회 이후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5: 그 누가 대표가 되셔도 당 전체를 끌고 가기는 어려운 리더십밖에 안 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결론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뭐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야권에 있는 분들에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본인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분권을 개헌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런 걸 하려면 결론은 뭐냐? 개헌하려면 어떻게 돼요? 200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계개편입니다. 그 결론은. 물론 이제 아주 큰 얘기고 정말 먼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대통령은 다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생각하는 서로 싸우고 누가 이기네 우리가 1%이네 이기네 뭐 7%까지만 막으면 되네 이거는 굉장히 하위 레벨의 논의인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 누가 돼서 올라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전국을 주도하고 내가 임기를 어떻게 잘 마치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이 네. 뭐 한간에서 얘기하듯이 분당을 한다거나 그럴 만한 리더십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봐요.
7: 네. 김민호 평론가님 분당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국민의힘 패널 중에 특히 뭐 그리고 막 밖글도 돌고 요즘에.
6: 아 그래요? 네. 아무도 밖글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밖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거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한테.
5: 네. 네.
6: 그런데 대변인 그 정계 개편 네. 이재명 대통령 발 정계 개편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다른 분들이 하면 저는 아이 뭐 그거 가능성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계개편은 무슨 민주당의 왼쪽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오른쪽까지 포함하는 정계개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5: 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6: 의미심장한 지금 대목이
5: 그런 급이 아니에요. 제가
6: 예, 제목이 이 기사 제목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5: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안 돼.
6: 윤희석 정계 개편할 수도.
7: 아 힘들어요. 안 돼.
6: 이제 분당 시나리오는 이게 진쪽에서 이제 분당을 각오하고 이제 뭐 아무튼 당을 쪼갤 것이다 뭐 이건데. 저는 이게 그 얘기 나오는 이유가 공천권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워가지고 과연 이제 이 상대편이 공천이 되겠느냐. 그래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 나갈 것이다 이 얘기고 더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정청래 후보 쪽이 지면은 조국혁신당이 밖에 있으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뭔가 같이 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겠느냐 뭐 이 얘기를 일각에서는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역대 분당 사례를 보면은 대권주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명확한. 대권주자가 있거나 그다음에 지역 기반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호남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분당을 민주당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분당에서 나간 사람들 밀어줄 리 만무한 것이고 네. 이 민주당 야당이 모르겠느냐 야당이면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정권 교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간 쪽을 밀어줄까? 그 모르겠고 대권 주자가 있느냐? 그러면 정청래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대권 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 조국혁신당의 대권 주자일 수는 있는데 예. 전체 이제 범민주당 진영의 대권 주자로 지금 각인돼 있는 상황이냐? 그럴 수 있는 거냐? 그 역할을 예. 할 수 있는 거냐? 예.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공천에 불안한 사람들이 뭐 집단 탈당을 할 수는 있어요 일부가 그러나 그게 뭐 분당에 이를 만큼의 그 정도의 규모나 그 정도의 어떤 정책 파급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7: 알겠습니다. 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4부로 이어집니다.
9: 여러분.
1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2: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14: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13: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5: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11: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영범 정책실장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놀이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핵심 격전지로 꼽힙니다.
11: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2: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9: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6: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9: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용산 어린이 정원을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1: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12: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8: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17: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19: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17: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20: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17: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1: 이렇게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12: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0: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21: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0: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22: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0: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1: 세기의 재산 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12: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이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9년 넘게 이어져 온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 행이 결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건정에게 재산 분할에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건정 사이 재산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상고에서는 단순 재산 분할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38년 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2: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파경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 과정도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왔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1: 미국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대기업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합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 최 회장이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이혼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최 회장이 구속되며 잠잠해졌습니다.
2: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지만 2015년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이 같은 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알려졌고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며 이듬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3: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1: 이혼 소송 과정에선 보유 주식 가치만 조 단위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심은 SK 주식을 투기 재산으로 판단했지만

0: 구간으로 구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 하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지난해 대법원은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두 4번의 재판을 거쳤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광복절 연휴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남쪽에서 수증기 통로가 열리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3: 일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대 15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립니다. 특히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사이로 강한 남풍인 하층제트가 발달하면서 남쪽에서 한반도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주변 바다의 높은 수온까지 더해져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지고 습한 공기가 지리산 등 높은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5: 이번에 형성되는 하층제트의 강수,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남부지방이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 남해안과 지리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4: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일 밤부터 16일 낮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는 반가운 단비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어 수도권과 강원의 강수량은 최대 30mm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지나 비구름이 물러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오늘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신규 교차로까지 행진한다며 서울경찰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까지 양방향 통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 1시 반부터는 진보단체가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반부터 안국교차로에서 종각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다며 행진 동안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에 이어 금융정책 모두 1주택자까지도 비거주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3: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도 막히는데요. 공급 절벽에 거래도 막힌 상황에서 전세 월세화와 월세 급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담겼습니다.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확대에다 세금정책, 금융정책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이 담긴 겁니다. 다만 토지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7: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 주택 공급은 촉진한다. 그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

0: 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전세 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 증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니지만 내년에 만약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0: 또 대규모 공급 발표에도 당장의 공급 절벽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 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 3년 뭐 앞당기겠다. 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는 건 어렵다. 기존 매물 쪽에서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0: 이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 계약이 더 많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돕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관위의 비위를 수사할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첫 특검인 만큼 인력 수급과 파견 검사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최대 150일 동안 선관위의 비위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의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에 소속된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수사팀이 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선거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만큼 파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부분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개정 형소법이 아닌 법 통과 당시 형소법을 따르게 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형소법에는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을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6: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인력 확보부터 수사권 논란까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범 전까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집행과 판문점 일대 경비를 담당할 새로운 여단급의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는데 DMZ 관할권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군 조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조직과 비무장지대 관리 조직을 하나로 묶어 이른바 경비 정전 집행 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겁니다. 여단장은 대령급인 군정위 비서장이 맡는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8: 유엔사단 창설은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안키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습니다.
9: 창설 자체라고?
8: 네, 그렇습니다.
7: 유엔사가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에 나선 데에는 DMZ 관할권에 대한 충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DMZ에 대한 한국 측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정전협정 관리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한미 군 당국 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0: 이런 유엔사를 두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연합사를 비롯해서 한미동맹체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7: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사의 능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방공 무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한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9: 러시아는 최근 요격 미사일이 바닥난 우크라이나에 연일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방공망이 붕괴되다시피 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서 방공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분쟁 지역에 방산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국내법을 들어서 불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11: 우리의 그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 그러자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이란과 분쟁 중인 UAE 등에는 천궁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한 부분이지만 국내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군이 들어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를 보낸다면 자칫 남북한 대리전 양상에 남북관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과 실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정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상황.
12: 실제로 거기에서 사용했던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북한 무기들이 거기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의 업그레이드 부분도 같이 확보가 될 것이고
9: 거기에다 북한군 포로 송환까지 요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무기 지원 요청이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어젯밤 서울 마포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251세대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파주의 아파트에서는 실외기 화재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13: 골목으로 늘어선 주택마다 불이 꺼졌고 상점에는 촛불까지 동원됐습니다. 갑작스레 에어컨이 꺼지면서 냉장고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동교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4: 카페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정전 일어나면서 이 근방 근처 가게들 전부 다 꺼진 상태였어요.
13: 정전된 곳은 모두 251세대로 상가와 주택들이 4시간 동안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카페에서는 손님들에게 제공할 얼음이 녹아버렸고 예정된 무대도 일부 취소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골목이 깜깜합니다. 공연장도 불이 꺼져서 일부 손님들은 환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전은 공사 현장에 가설 기둥이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됐다면서 복구반을 보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에는 경기 파주시 와동동 아파트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입구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앞선 사고 때문에 화물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 고속버스가 들이받은 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미국이 이란 전쟁을 반년 가까이 끝내지 못하면서 전 세계를 작전지역으로 두고 있는 미군의 최강 항공모함들도 줄줄이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 에이브러햄 링컨함까지 이란 전쟁 초기부터 투입된 항공모함 두 척이 모두 논란 끝에 교체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세계 최강 항공모함도 8개월 넘는 바다 위 작전 기간은 무리였습니다.
16: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ing is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15: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을 압박했습니다.
17: What kind of toll does that take on you personally?
18: It's tough. I said I had my first kid born in February, so very excited to get home, meet her.
17: You've never met your daughter?
18: Nope.
15: 일부 승조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사례가 보도되고 쌀 반컵과 또띠아 두 장으로 줄어든 식사에 승조원 가족들이 불만을 쏟아내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던 미국 정부도 링컨함의 교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19: Completely misrepresented. Listen, we make sure at every ship, every crew, every captain has everything we can provide them at every single moment.
15: 링컨함과 함께 중동에 배치됐던 제럴드 포드함도 지난 3월 세탁실에서 불이 나면서 수리 때문에 작전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승조원 600명이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오수 처리장치 고장으로 화장실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 최강 항모 두 척 모두가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한 채 귀항하게 됐습니다.
20: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you know,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Well, if we've won, bring everybody home. And if we haven't, tell the truth about why we're still there.
15: 링컨함 대신 태평양에서 불려가는 조지 워싱턴함 자리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루즈벨트함을 서둘러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위에 공군 기지로 불리면서 최강 전력을 뽐내던 미 해군 항공모함들이 끝모르고 길어지는 이란 전쟁에서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중동 장기 파병 우려에 선을 그으며 교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취재진과 만나 링컨함 배치 기간이 너무 길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충분히 길어지기는커녕 아직 멀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링컨함은 현재 이동하고 있거나 아주 곧 이동할 것이라며 아주 비슷한 다른 함정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방송 뉴스맥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전날 이 채널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라디오 서울 보도국입니다.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스튜디오 조정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그동안 YTN 연결해 놓겠습니다.
1: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란 앞바다에 떠있는 이 항공모함 승조원들의 잇따르는 자살 시도라는 충격적인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앞바다에 9개월째 떠있는 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호의 승조원들이 바다에 뛰어들며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답답한 항공모함 안에서 교대 없이 벌써 9개월째 임무를 수행하면서 승조원들이 정신적인 한계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합은 5,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지난해 11월 21일 샌디에고를 출발해서 이란 앞바다에 현재 가 있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도중에 12월 괌에 한 차례 기항한 뒤에 올해 7월 7일 오만에 잠시 들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해상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9개월간 쉼 없이 그 항공모함, 좁아터진 항공모함 안에 계속 거의 갇혀있다시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해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긴 기간입니다. 당초 지난 5월에 작전을 종료하고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전쟁이 길어지자 복귀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상 장기 체류에 따른 승조원들의 사기 저하, 탈진,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드디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수병 한 명이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동료 수병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군은 어제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함정 내 승조원들의 자살 시도가 링컨함의 복귀 지연과의 연관성이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사실 링컨함에서는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투신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기관지 Stars and Stripes는 이에 대해서 수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로 자살 충동이 수시로 일고 있다라는 승조원들의 상담 기록도 많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승조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 기록 중에 여러 상담 부분이 많은 케이스가 자살 충동을 수시로 느낀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군사전문지 네이비 타임스는 링컨함의 승조원인 남편이 최근 바다로 뛰어내려 투신 자살하려 했다라는 아내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상 체류 장기화로 인해서 또 물자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승조원들의 생활 수준은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보급품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샌디에고에서 열렸던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승조원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다라는 불만과 함께 식량 부족, 수질 오염, 위생시설 불량 등에 대한 가족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이클 레빈 하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난 화장실, 몇 주 동안 나오지 않는 따뜻한 물, 쌀 반컵과 또띠아 두 장이 전부인 식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우리 의원실에도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같은 링컨함 승조원들의 그 열악한 상황에 대한 소식은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법무부가 신임 타드 블랜치 장관 취임 직후 반이민과 이념전쟁 성격의 수사 결과를 잇따라 갑자기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이던 이 타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내 대표적인 충성파입니다. 전임 장관이 경질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정적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는 최근 의회 인준을 가까스로 통과해서 장관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식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블랜치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수백 건의 위장 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빠른 행보입니다. 블랜치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혼 사기 사건 가운데 하나다라며 미국 이민법을 우회하는 이민 사기 수법을 현대 대대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11명 가운데 10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그들과 위장 결혼한 사람들도 대부분 중국인이다라고 블랜치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에 1인당 10만 달러를 지불했고, 위장 결혼 배우자는 최대 3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위장 결혼 단속에 나선 결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촉구하면서 그 부작용 사례로 지목한 이 원정 출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타드 블랜치 신임 법무장관은 장관에 임명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만 맞는 일을 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도 블랜치 장관은 법무부는 백악관으로부터 독립돼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그는 법무부는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일부다라면서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정식 답변을 회피해 나갔습니다.

네, 이란의 침대 축구가 시작됐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해상 봉쇄를 동원해서 이란의 굴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최소화한의 생존 체제로 전환하면서 장기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부족한 물자를 배급제로 시행하고 국민들의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품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경제를 지금 최소한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탱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조금이라도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을 이란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적인 고통은 이 때문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80%를 넘어섰고, 닭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0%나 상승했으며, 우유 가격은 150% 뛰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내 일자리 200만 개 내지 최고 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란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밀이나 의약품, 분유 등 필수적인 물자 수입에 사용할 35억 달러 규모의 외화에 대해서만 정부가 특별히 보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력난에 대비해서 휴일에도 공장을 가동하도록 조치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필품을 일단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란이 일단 시간을 끌 수는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렇게 최소한의 생존 경제로 나아간다면 이란 경제가 어렵기는 해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버틸 수 있는 여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티기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국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이 이란을 억누르고 그들을 그래서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란은 버티기 하면서 시간을 끌고 미국이 정치적인 부담을 받게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관건은 시간입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무너지는 그 속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 계산이 자칫 미국에서는 오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게 절대 패할 수 없다는 이란 국민들의 그 버티기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는 버티기가 아예 굳히기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 걱정입니다. 이란은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자신들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후반전 시작되기가 무섭게 곧바로 침대 축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푹푹 쓰러지고 한번 쓰러지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또 공은 뒤에서 계속 돌리기만 하고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계속 끌다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를 한다라고 해서 툭 하면 쓰러진다 해서 또 쓰러지면 안 일어난다 해서 침대 축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갖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그렇게 시간 벌기를 위한 침대 축구에 능한 이란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침대 축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2억 5,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ET,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청년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AI 확산이 취업난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5세에서 24세 청년 가운데

0: 전 세계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2억 5천 7백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ET,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청년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AI 확산이 취업난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5세에서 24세 청년 가운데 니트족 비율이 2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청년 5명 가운데 1명꼴로 인원으로는 2억 5천 7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2.4%로 전년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선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한 것입니다. 경기 성장세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또 더딘 일자리 창출 등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전 세계 11개 하위 지역 가운데 8곳에서 2023년보다 2025년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고소득국과 중저소득국, 저소득국 등을 가리지 않고 실업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아랍국가로 26.2%에 달하며 북아프리카가 2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북미 지역은 2023년 8.3%에서 지난해 9.8%로 상승했고 북남 서유럽도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한인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회복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국적 회복 허가자 4,037명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약 64%를 차지해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한인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주 한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에 이어서는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 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069명이었던 신청자는 지난해 5,082명으로 늘어서 4년 만에 66%가 증가했습니다.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도 길어져 현재 평균 1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집중 처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인 총 3,973건을 처리해서 심사 기간을 평균 9개월까지 단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국적 회복을 허가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한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 회복 허가를 통해서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어제 재외공관장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신임 LA 총영사에 정강 주 이디오피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정강 신임 LA 총영사는 1998년 제32회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교통상부에 입부해 주 러시아 1등 서기관, 주 오스트리아 참사관, 주 미국 참사관, 주 터키 공사 참사관 등을 거쳤습니다. 본부에서는 재외동포 과장과 의전 총괄 담당관, 언론 담당관, 해외 안전관리 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 6월 영사 안전국장에 올랐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해외 사건 사고 대응 등 영사 분야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LA에 부임한 김영관 LA 총영사는 이달 말에 귀임합니다. 한국의 외식 기업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LA에 관련 식당을 찾아서 해외 사업 확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어제 LA의 오시게라는 식당을 방문해 더본 코리아 독점 소스를 활용한 메뉴를 소개하고 매장 관계자들과 사업 확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이번 LA 방문은 해외 식품 유통기업 중심의 협의를 현지 외식업체로 즉 LA의 외식업체로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매장의 주방 환경과 조리 인력 등을 살펴본 뒤에 LA 현지 여건에 맞는 소스와 조리법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어바인의 그레이트 파크 라이브에서 열리는 치맥 페스트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이번 행사에서 대표 브랜드 테라와 참이슬 그리고 다양한 과일 소주를 선보이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관람객들에게 K주류 문화를 소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치맥 페스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인 치맥을 미국에 소개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지난해 10월 웨스트민스터 몰에서 열렸던 첫 번째 행사에는 3일간 약 15,000 명이 방문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3782-8600, 3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오늘이 말복입니다. 이 말복은 삼복, 즉 초복, 중복, 말복 가운데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날로 가장 더운 이 삼복더위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LA의 경우에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더위가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이 조상들은 말복에는 삼계탕이나 보신 음식 등을 먹으면서 남은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을 챙기는 그런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제 오늘 삼계탕집에 사람들이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국의 표정 좀 살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4: 삼복더위의 마지막 고비인 말복. 강한 햇살에 덥고 습한 수증기까지 뒤섞여 다시 더워졌습니다. 삼계탕집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달래려는 시민들로 일찍부터 북적였습니다.
15: 오늘 말복이라서 더위를 이겨내려고 삼계탕을 먹으러 왔고 삼계탕 먹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14: 서울은 낮한 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동대문과 구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경기와 충청, 남부 내륙도 35도 안팎의 체감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40도의 극한 더위가 꺾이고 열대야가 주춤하는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 건 한반도 상공에 가득 찬 수증기 때문입니다.
16: 극한 폭염은 꺾였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 때문에 공기 중에 습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낮에 찜통더위로 이어지며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4: 높은 습도는 광복절 연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수증기 탓에 체감온도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일부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연휴가 지난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예보돼 있어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네, 기업들은 관세를 계속 돌려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미 낸 관세에 대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환급금이 분기 실적을 끌어올리는 좋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또 일부는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가격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대기업 가운데 40곳 이상이 총 96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지금까지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최소 21억 달러는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의 환급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6개 기업이 총 25억 달러의 환급금을 보고했으며 이 중 약 90%가 애플의 환급금이었습니다. 자, 기업별로 보면 애플이 약 22억 달러를 환급받아서 가장 많았고 나이키 9억 8,600만 달러, 페덱스 약 8억 달러, 그리고 아마존 6억 4천만 달러, 제너럴 모터스 5억 달러 등이었습니다. 애플은 특히 관세 환급금이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을 11센트나 높여주는 효과를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GE 헬스케어는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 가운데 무려 18센트가 관세 환급금의 영향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GE 헬스케어는 1억 700만 달러를 환급받았으며 추가로 3,800만 달러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수령한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제품 가격 인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페덱스는 약 8억 달러의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주라는 것은 딜리버리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코도 관세 비용을 부담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특정 고객 추적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과연 믿을 수 있기는 한 건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아깝게 패배한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은 여론조사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1일 치러졌던 경선 그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무려 20%포인트나 앞선다라는 결과가 발표됐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악시오스는 여론조사가 또 한 번 빗나갔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그 원인을 다양하게 짚었습니다. 이 악시오스는 여론조사 예측이 틀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선거 막판 상대인 크롤리 후보가 지지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었고 홍 후보는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는 이렇게 급변하는 롤러코스터 판세의 변화를 제때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크롤리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홍 후보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건 선거 약 일주일 전부터였는데 여론조사는 그 전의 판세만 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사실 사전 여론조사는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일종의 스냅샷이라며 많은 여론조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표심을 포착하기에는 너무 일찍 실시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스콘신 민주당 경선처럼 이 오픈 프라이머리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여론조사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란 정당 내의 경선이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자기가 등록한 정당과 관계없이 어느 정당의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유권자지만 공화당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공화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평소에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지나치게 진보적인 홍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홍 후보의 그 진보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더라도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상대당의 유권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패인으로는 홍 후보가 선거 막판 선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TV 광고를 제대로 내보낼 여력이 없었다라는 점도 지목되었습니다. 자, 비록 3,200여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만은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그의 패배 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도 여전히 많은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0: 아주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하더라도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높다 낮다 정도는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성지방은 어떨까요? 네,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포도당이 지방 형태로 저장된 것을 말하죠. 우리 몸속 지방세포에 저장돼 있다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분해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자체는 인체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죠. 그런데 중성지방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게 콜레스테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벽에 쌓인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제거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LDL은 높아지고요. 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당 음료인데요.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 탄산음료, 과일향음료, 스포츠음료, 설탕이 첨가된 커피나 차 등의 가당음료, 이걸 하루에 355ml 이상 섭취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확률이 53%나 컸습니다. 반면 높아야 될 수치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 확률은 98%에 달했습니다. 거의 100%란 얘긴데요. 네, 결국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첨가당이 들어있는 식품은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섬유질이 소화를 늦추고 당분 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멸치 이런 기름진 생선을 좀 자주 섭취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오메가3가 있어서 혈관 내 지방 생성을 저해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더불어 가벼운 산책, 스쿼트, 런지, 푸시업,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월싯 이런 근력 운동을 자주 해준다면 중성지방 수치 정도는 금방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355ml 하루의 가당 음료라고 했는데요. 생수 한 병이 500ml라는 점 상기해 보면 한잔 정도 가볍게 생각하는 가당 음료일지라도 우리 몸에는 무거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5: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이제 개편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올해 안에 이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라는 구상인데요. 이 선택적 모병제란 무엇인지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4: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에게 기술 집약형 부사관 등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때에도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본격적인 구상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6: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서 그 이후를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의 주역인 청년이라고 짚었습니다. 군 경력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5: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4: 그러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주립대학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싸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도 공립대학 학비를 감면해주는 뉴욕과 커네티컷 그리고 버먼트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뉴욕주 등 세 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며 지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학비 감면과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을 위헌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주, 버먼트주, 그리고 코네티컷주 등은 이민자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지역 내 고교생이 일정 재학 기간이나 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주 내에 거주하는 학비 혜택을 불법 체류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불체자에게도 제공합니다.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적용받아서 뉴욕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불법 이민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학비를 1년에 약 7천 달러만 내면 됩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 미국 시민권자가 뉴욕 주립대학에 입학했을 때 내야 하는 학비 최소 17,000달러에서 최대 30,000달러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을 시작한 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비단 뉴욕주나 코네티컷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가 세 곳이라는 뉴스입니다마는 다른 주는 해당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주립대학 시스템인 UC, 그리고 캘스테이트 계열, 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계열까지 직접적인 피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고 중단을 요청하고 하는데 주립대학을 향해서 연방정부가 그렇게 명령을 할수 있나 하는 이 법적인 부분을 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방정부가 주립대학이나 주정부를 향해서 이런 법을 당장 폐지하라라고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로 통제할 권한은 이 헌법상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 정책과 주립대학 운영 권한만큼은 기본적으로 각 주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도 주립대학에 대해서 대놓고 직접적인 철폐 명령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대신에 법적 소송과 차별법 등, 즉 연방법 위반이다, 차별을 하는 법 위반이다라는 등의 근거로 해서 이제 우회로를 택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단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차별을 근거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소송 근거는 주립대학이 타주 출신 미국 시민권자보다 주내에 있는 불법 체류 학생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준다라면 이는 미국 시민을 차별하는 행위다라는 그런 근거, 법적 근거입니다. 이런 소송전의 최종적인 결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물론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소송은 미국 내에서 모두 17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 법원에서는 결과가 나온 것도 있는데 판사들의 판결이 지역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최종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방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결국은 미국 내각 주립대학들의 관련 정책 유지 또는 유지하지 못할지 그 여부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싼

0: 라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억만장자 사업가 마크 월터가 프로농구 LA 레이커스를 매각했습니다만은 프로야구 LA 다저스는 팔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스는 마크 월터가 LA 다저스 구단에 대한 매각 의사는 없음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탠 캐스틴 LA 다저스 사장은 이와 관련해서 프로농구 LA 레이커스의 매각이 LA 다저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며 레이커스는 레이커스일 뿐 다저스의 얘기가 아니다. 다저스와 레이커스는 완전히 별개이며 다저스에는 어떤 변화도 고려할 것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100억 달러의 지분을 인수해서 LA 레이커스의 대주주가 된 마크 월터가 불과 1년 만에 25억 달러를 더 얹어서 최근에 125억 달러를 받고 LA 레이커스를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LA 레이커스를 사들인 사람은 두 명인데요. 한 명은 밥 아이거 전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CEO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벤처 투자자 조시 쿠슈너입니다. 네, 조시 쿠슈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라스트 네임이죠? 쿠슈너. 네, 조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입니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돼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최근 정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여론은 33%, 부정 의견은 62%로 나타났습니다. 유거브의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조사 이래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 성향별로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79%, 부정 21%로 남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4%, 부정 95%로 남았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밝힌 무당층에서는 긍정 18%, 부정 71%였습니다. 선거 전략가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관련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53%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또한 지지 성향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공화당 지지자는 17%만 너무 늙었다라고 답변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85%가 너무 늙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16년 만에 하루 3건의 사형이 연달아 집행됐습니다. 오클라호마 교정당국은 지난 2003년 헤어지려던 여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던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어제 오전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올해 70살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어제 사형 집행으로 인해서 공화당 소속 케빈 스틱 오클라호마 주지사 재임 8년 동안 처형된 20번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테네시 주에서도 어제 오전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1985년 모텔 청소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앤더니 하인스가 역시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앨라바마주는 지난 2021년 5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 제러미 윌리엄스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폭염에 이어서 극심한 가뭄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전력의 20%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 부족으로 인해 완전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물류 대동맥인 이 라인강의 수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독일의 대표적인 화학기업 코베스트로는 일부 납품 계약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 이 불가항력 선언이라는 것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리는 조치입니다.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 이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2: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요즘은 입추다 뭐 말복이다 하는 그 옛 조상들이 만든 절기가 이전만큼 딱 맞아떨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죠. 오늘이 말복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삼계탕집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자, 나머지 남은 그 더위를 이겨내려면 보신 필요하죠. LA에서는 저 뭐 개인적으로는요, 이 올림픽 칼국수의 녹두 삼계탕을 강추합니다. 원기 보충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아우 나는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세계의 그 뇌과학자들이 검증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티벳의 승려 이용게인 민규르 린포체라는 분인데요. 과학자들이 이분의 뇌파를 정밀 검사해봤더니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뇌 부위의 활성도가 일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스님, 그 방법이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거창한 명상법이나 대단한 도 닦는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우린 보통 아우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바로 스님께서는 아주 작은 순간을 잡으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의 쿠션감이 참 좋네. 아 지금 마시는 커피 향이 유난히 구수하다. 아 우리 애기가 그냥 너무 이뻐. 아 좋다. 이 순간 몸으로 느끼는 아주 미세하고 구체적인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둘째, 불안과 감정을 다루는 법. 살다 보면요, 마음이 쿵쾅거리고 운전하다고도 왜 저래 정말? 응?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은요, 그냥 그저 하늘을 지나가는 먹구름일 뿐이고요.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끼어도 그 뒤에 푸른 하늘이 바로 우리 몸, 마음, 본래의 바탕처럼 파랗다니까요. 아, 지금 이 불안도 잠깐 먹구름이 지나가듯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슬쩍 바라만 봐줘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가 날 때는 햇살처럼 바라보기. 운전하다가요. 아우 정말 화나게 만드네. 응?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딱 1초만 멈춰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 1초가 마치 햇살이 풀잎 끝에 서리를 스르륵 녹아내리게 하듯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말이구나. 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이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출발해볼까요?

감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찾으러 갑니다. 그냥 막연하잖아요.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찍어보세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침 오늘이 제가 오늘이 말복이죠. 어떤 분은 개 세 마리 이름을 초복이 중복아 말복아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지었던데요. 오늘 말복이지만 바로 3년 전 오늘 제가 저희 양홍이 점돌이를 입양을 했어요. 혼자 무슨 애완동물이야 하고 쳐다도 안 봤는데 어느 날 사진을 봤는데 제가 마음에 그냥 콕 들어온 거예요. 코에 점부터 해서 그 이렇게 츤한 모습이 그냥 끌려가지고 저요 하고 손들면서 딱 3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중에는 뭐 집도 나가가지고요. 정말 이제 이별이구나 하고 막 눈물을 흘렸는데 세상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작년에 밤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 낮에 1시에 들어와서요. 그것도 너네 집에 놀러 갔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어머나 이제 이별이로구나 하고 가슴이 텅 비어오는 그 느낌 다시 돌아왔을 때 눈물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아, 그 조그만한 녀석이요. 1파운드도 안 되던 녀석이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1파운드 나가던 걸요. 얼마 전에는 14파운드까지 나가서 이거 비만이면 안 되는데 굉장히 커요. 롱다리예요. 이 고양이 맞아 할 정도로 저희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은 아니 무슨 고양이가 사슴 같아? 너무 이뻐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마음 아프지 않고 응? 그래도 잘 컸다. 3년, 9년, 6년, 9년, 12년, 15년, 18년까지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계십니까? 제 아는 옛날 그 미국 친구네 집에 갔더니 막 거북이가 집에 널려 있어요. 개도 키우고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거북이도 굉장히 그 교감을 잘하나 봅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주에서 15살 된 아프리카 가시거북 몰리가 집 나간 지 무려 2주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이 거북이가 발견된 곳이 집에서 무려 12.4마일이나 떨어진 자연보호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게 잘못 본 거 아니야? 뭐지 이게? 이랬는데 어머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색 끝에 이 몰리를 주차장에서 그 보호구역 주차장에서 구조해서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2주 만에 12마일을 걸었어? 이거 혹시 누가 발견하고 응? 이 늪지대에 살아야 되니까 그 보호구역으로 차로 태워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2주 만에 그래도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에게 미소를 준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버스 정류장에 염소 두 마리가 나타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앞으로도 타고 뒤로도 타잖아요. 중간에 그 문에 사람들이 다 올라타자 끼욱끼욱 거리더니 이 염소 두 마리가요. 정말 사이가 좋더군요. 사이좋게 버스에 올라타서 쭉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았어요. 나가 나가 이러니까 또 유유히 내렸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려는 걸까. 요금도 안 내고 버스를 타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버스를 타면 어디론가 떠나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영원한 미스테리를 남깁니다. 근데 너무나 귀여운 거 있죠. 뭔가 이 자연 속으로 그리고 그런 말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생명 동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어린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정 호주의 18살 소녀 비앙카 얘기가 있네요. 바로 1년 전에 에베레스트 등정하려면 돈도 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400m 앞을 두고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할 것 같다. 성공보다 생명이 우선이지 하고 용기 있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마침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고 그러는군요.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지켜내는 위대한 결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뛰셨으니까 잠시 멈추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정말 해발 2932피트 어마어마한 산꼭대기에 사실은 여기서 아주 오래전에요. 그러니까 4억 5억 년 전에 여기가 열대 바다 밑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삼역충이나 바다 나리 같은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그곳에 살다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고 이들의 잔해가 오랜 시간 진흙과 섞여서 아주 단단한 석회암으로 굳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요. 저는 예전 뉴욕에 살 때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산에 이 거북이가? 그랬더니 진짜 그것도 큰 거북이였어요. 바로 그 옛날 여기가 바다였나 보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베레스트에도 옛날에 그렇게 공룡이 이 지구를 걷기도 훨씬 전에 고대 바다 생물들의 흔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인도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4천만, 5천만 년쯤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게 솟아오르면서 에베레스트 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서요. 매년 약 0.15에서 0.2인치씩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힘과 이 시간의 스케일은 정말이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 내 앞에 일들이 거대한 산처럼 벅차게 느껴지신다면 이 산도 언젠가는 바다 밑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시면서 편안한 그런 금요일 주말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함께합니다.

0: 이런 거대한 자연과 오랜 시간 흘러간 시간이 만들어낸 화석이야말로 지구가 남긴 가장 오묘한 예술 작품이 아닌가요? 오늘 굿모닝 차차차에서는 이처럼 삶과 시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담아내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미학을 세상과 연결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미술의 역사와 함께 온 미술계의 거장이시죠. 한국 미술의 깊이와 가치를 세계 무대에 널리 알려오신 표 갤러리의 표미선 대표님과 잠시 후 함께 할게요. 음악도 예술이고 하지만요, 점점 느껴지는 게요, 아, 미술도 예술이라요. 전기 필요 없이 탁 그 공간에 그 에너지와 그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난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예술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그 아름다운 캔버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우리 다정님은 우리 양이는 몇 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열다섯이었어요.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열다섯이라면 어우 장수하고 갔나요. 아 마음속에 묻으셨군요. 우리 아이비님도 럭키비키님도 모두 굿모닝 좋은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오신 대표적인 기획자이자 자연과 예술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표갤러리의 표미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표갤러리 하면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미국까지, 미국에서도 활동을 좀 하셨죠?
1: 예, 제가 여기서
0: 마이크 좀 가까이 쓰시고. 예.
1: 그 다운타운에서 네. 표갤러리 LA라 해서 네. 10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0: 네.
1: 작년에 일단은 문을 닫았습니다.
0: 예. 10년 동안이나.
1: 예, 1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0: 네, 어떠셨어요?
1: LA가 한국 미술을 보여주기에 네. 아주 그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0: 네.
1: 생각보다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런 네. 분들이 오는 거를 별반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0: 네.
1: 아 그러면 네. 지금 좀 더 노력을 해보자 해서 해마다 거듭해서 기획 전시를 많이 했는데
0: 네.
1: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못했어요.
0: 네.
1: 아 이게 더 이어간다는 의미가 없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판매보다도 새로운 작가들을 많이 작품들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참관하러 오시지들을 않더라고요.
0: 아, 예, 예. 그래도 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1: 예, 10년 했습니다.
0: 정말 초석을 다지셨네요.
1: 예, 예.
0: 이제부터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야.
1: 근데 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0: 네.
1: 중국에서도 제가 베이징에 798에
0: 네.
1: 그 화랑을 한국 화랑으로 일찍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네. 11년을 운영을 했었는데
0: 어디요? 중국
1: 중국 베이징에서
0: 베이징에.
1: 예,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에 화랑이 없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나올 때는 네. 천 개의 화랑 정도가 생겨 있었어요.
0: 야.
1: 예, 그만두게 될 때는
0: 네, 네.
1: 근데 일을 할 때는 항상 시작이 있고 내가 네.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0: 네.
1: 이게 전파가 되고 내가 하고자 했는 일이 전해진다면은
0: 네.
1: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이제 마냥 네. 그냥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제 마무리를 하고
0: 와, 대단하십니다.
1: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0: 정말 엄청난 에너지시네요. LA와 베이징 세계적인 도시에
1: 예.
0: 한국의 표갤러리가 워낙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1: 감사합니다.
0: 어린 나이부터 몇십 년을 지금 하셨죠?
1: 지금 제가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0: 40년이.
1: 예, 예. 그러니까 아, 30.
0: 네.
1: 그때 당시로 화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들
0: 네,
1: 조금
0: 네.
1: 나이가 41 중반이 돼야지들 하실
0: 네.
1: 수 있고 그랬어요. 근데
0: 네.
1: 그때 나이로 가장
0: 네.
1: 젊은 나이에 제가 30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야.
1: 조금 일찍 화랑을 한 네. 셈이죠.
0: 네. 아 그래서 한국의 그 갤러리 미술 시장의 위상도 높여 놓으셨고 글로벌 미술 시장에 많은 공헌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장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발굴도 네. 많이 하셨죠?
1: 예. 제가 조금 전에 베이징의 화랑을 오픈할 네. 때는 그 중국에 지금 현대 미술의 가장 대가들이 계세요.
0: 네.
1: 다 살아계시는 대가들인데
0: 네.
1: 정판지, 위민준, 장샤오강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0: 네.
1: 우리 한국의 젊은 그 그룹들을 이제는 중견이 되신 거죠. 그런데
0: 네.
1: 그 그룹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작가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의 화랑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0: 네.
1: 만나서 기획전도 하고 만나서
0: 네.
1: 많은 일도 하고
0: 네.
1: 또 한국의 장샤오강 같은 경우는 양평에 그 굴림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0: 네.
1: 그분의 조각도 지금으로 가격을 치면 한 30억이 넘어가는 조각도 거기다 작품을 세웠어요.
0: 네.
1: 그 작품이 현재 있습니다. 보러 갈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0: 네.
1: 예, 오픈을 했었습니다.
0: 와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장들과 나눈 그런 순간들 예를 들면 뭐 백난준 선생님 그리고 김창열, 권오견 선생님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과 수십 년을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위대한 작가분들 뒤에 대표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분들만의 어떤 인간적이거나 소소한 모습들 있으신가요?
1: 말씀을 백남준 선생님 말씀을 주시니까
0: 네, 네.
1: 백남준 선생님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네. 그 비엔날레가 열리는 동안에는 한 40개 정도의 전시가
0: 네.
1: 그 베니스에서 열리고 있어요.
0: 네.
1: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백남준 네. 선생님이 배에서 내리시더라고요.
0: 네.
1: 보통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호텔 속으로 배가 딱 이렇게 그 접하거든요.
0: 네.
1: 오시는데 딱 올라서시더니만 가만히 서가지고 그다음 발걸음을 못 떼시는 거예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조금 그 이렇게 아니, 움직이려고 하실 때에
0: 네.
1: 많은 이렇게 몸이 바로 움직여지지가 않고 한참 생각을 하고 뇌에서 움직인다 할 때 움직이시는 그런
0: 네.
1: 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저는 그때 너무 놀라셔가지고 놀래서
0: 네.
1: 쫓아가서 제가 선생님 그러면서 붙들어 이렇게 잡았어요.
0: 네.
1: 잡으니까 이분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아, 내가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네. 몸을 탁 세우시더니만 그때 걸음을 옮기시더라고요.
0: 네.
1: 아 이게 그 대단하신 백남준 네. 선생님이 50년대부터 독일에서 대단한 작업들을 하셨잖아요.
0: 네.
1: 지금의 백남준 선생님을 우리가
0: 네.
1: 아는 그 이상의 백남준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0: 네.
1: 한국은 5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제가 그 다음부터 선생님의 발걸음이 움직일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옆에서 이제 같이 손 이렇게 팔을
0: 부축하고,
1: 끼고도 부축하고 예. 그래 갔는데 부축하는 걸 좋아하시질 않으셨어요.
0: 그런데
1: 예. 이게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많은 작품,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는
0: 네.
1: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분의 작품이 뭐 아이돌 누구죠? 방탄에 누군가가 사서
1: RM.
0: RM이군요. 아, 오늘 또 K콘이 열리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번 주말에 내일이 또 8.15 광복절인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미술 감상법은 무엇인가요?
1: 미술 감상법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쪽의 그림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아무리 저게 유명한 작가고 뭐 남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림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먼저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네.
1: 만약에 장르가 유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유화를 볼 수 있고 또 수채화가 나는 맑은 수채화 그림이 좋더라 저기 물감이 기름이 섞이지 않은 물로서
0: 네.
1: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잖아요.
0: 네.
1: 또 포스터가 나는 포스터 종류가 참 좋더라면 포스터부터 먼저 택해서 보는 거예요.
0: 네.
1: 그런 전시가 있을 때는
0: 네.
1: 어디 기획전이 있다 할 때는 좋은 포스터들 전시 있을 때는 그걸 기억했다가 꼭 가서
0: 네.
1: 아, 왜 이게 포스터 중에서도 그냥 일반 포스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
0: 네.
1: 항상 미술관이나
0: 네.
1: 기획전을 하는 갤러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0: 네.
1: 아무거나 그냥 그림이란 눈을 맞춰가지고 나쁜 그림에다 눈을 맞춰가지고 내 그림으로 그걸 그 눈을 키우면 되지만 맞추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좋은 기획전을 하는 갤러리나 그 밖에 미술관을 가면은
0: 네.
1: 그러니까 장르를 다양한 장르의 전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네.
1: 내가 포스터 쪽을 좋아하면 포스터 또 유아 쪽을 하면 또 스카프처 쪽을 좋아하시면
0: 네.
1: 스카프처 쪽 이렇게 좋아하는 전시를 일단 갑니다.
0: 네.
1: 그중에서도 어떤 쪽의 작품이 좋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인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약간 비구상 쪽인 것도 비구상이
0: 네.
1: 추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상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상징한다는 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상인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
0: 네.
1: 약간의 추상적인 작품을 좋아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열심히 보는데 우리가 볼 때에
0: 네.
1: 그림을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림은 잘 몰라요.
0: 네.
1: 대단한 판사님도 그러고 뭐 우리 나라님도 그러시고 다 그러세요.
0: 네.
1: 근데 미술을 모르는 게 아니어서 음악은 근데 나는 음악을 클래식을 잘 몰라도 듣는 걸 모른다 그러시지 않으시거든요.
0: 네.
1: 들으시면서 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면서 네. 네. 아, 이건 참 좋다 그러면 그건 좋은 그림이에요.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큰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네. 나중에 일이고
0: 네.
1: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면서 그냥 네.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왜 뭐 물레 방앗간의 아가씨 이런 거 할 때 물이 네. 똑똑똑 떨어지는데 피아노 음률이 이렇게 톡톡 치는 것이 정말 물이 떨어지는 느낌을 우리가 봤거든요.
0: 네.
1: 그러면 아, 우리는 좋다 하고는 감동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미술은 자꾸 그거를 따져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을 그린 걸까? 이거는 나무를 그린 건가?
0: 그쵸,
1: 이거는
0: 뭘까,
1: 산을
0: 무슨
1: 그린 걸까? 이건 뭘 한 거지?
0: 네.
1: 뭘 그린 거지? 내가 뭐를 알아야 되지? 이렇게를 따지면서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0: 아,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 따지지 말고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냥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데 이거는 내가 사람으로도 보이네. 어머나 여기는 꼭 지나가는 어떤 그 나비가 풀럭 하고 했는 이렇게 날개짓으로 보이네. 그냥 보시는 거예요. 보다 보면
0: 네.
1: 눈이 자라면서 눈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0: 네.
1: 눈이 커지면은 그때 가서는 자연적으로 작품을 볼 때 추상을 보는 눈까지도 다 생겨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그림을 내가
0: 네.
1: 좋아하는 장르를
0: 네.
1: 그냥 자연스럽게
0: 네.
1: 자주 미술관이나 기획 갤러리에 가서
0: 네.
1: 보다가 보면은 보는 것이 다 내 거예요. 안 본 사람은
0: 네.
1: 그 뭐라 그럴까요? 평론하시는 분들이
0: 네.
1: 평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평을 하시는데 원화를 보지 않고 인쇄로 된 작품을 많이 보고 평을 하시는 분과
0: 네.
1: 그러니까 원작을 열심히 미술관에 가서 보시고
0: 네.
1: 그 저기 평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평론을 해주시는
0: 네.
1: 그 평론은 아주 이렇게
0: 다르겠네요.
1: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풍부합니다.
0: 아.
1: 예, 그런 듯이
0: 네.
1: 많은 작품을 보면 어느 날 아 이거였구나.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나 난 이게 좋은데 이 부분이 좋아. 한
0: 네.
1: 단원 한 구절을 왜 우리가 좋아하고 소절을 좋아하는
0: 네.
1: 부분들이 있게
0: 네.
1: 되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0: 네.
1: 많이 보시는 것을 좋은 네. 그림에 눈을 맞춰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마치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사람을 만나고 이럴
1: 예.
0: 때 머리로 사랑하는 거와 가슴으로 예. 사랑하는
1: 맞습니다.
0: 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가슴으로 느끼라는
1: 예.
0: 거죠.
1: 예. 가슴으로
0: 즐기고,
1: 느끼면서 보시고.
0: 좋아하고.
1: 예. 예. 맞습니다.
0: 근데 아까 그 돈이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1: 예.
0: 굉장히 작품에 투자를 해서 이게
1: 예.
0: 나중에는 값어치가 올라갈 거야 뭐 이러고 좋은 투자로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 우리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런 안목이 우리 대표님은 있으신데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의 공간에 그림 한 점을 드린다면 이거는 우리 삶의 결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우리 같은 초보 컬렉터나 저 같은 일반 청취자분들이 나만의 첫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을까요?
1: 아, 제가 이거 정말로 얘기 드릴게요.
0: 네, 네.
1: 요 지금 LA만 해도 가까운 데 라크마도 있고
0: 네.
1: 그냥 저 더 브로드도 있고 요즘
0: 네.
1: 미술관이 몇 개 또 생겼으면 브로드 앞에 미디어 만 취급하는 미술관이 새로 또 생겼습니다.
0: 그런 네.
1: 여러 군데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아트 샵들 있잖아요.
0: 네.
1: 그냥 일반적인 거를 그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반 그렇게 내용이 풍부하지 않는 작품에 눈을 맞춘 거를 내 작품의 안목이라고 생각하면 안목이 사라지를 않아요. 근데
0: 네.
1: 미술관에 있는 아트 샵에서 보는 엽서 같은 거나 포스터 같은 거는 나쁜 전시를 기획할 수가 없어요. 다들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0: 네.
1: 큐레이터가 있고 큐레이터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기획을 하는
0: 네.
1: 전시들의 엽서들이나 아니면은 포스터들이잖아요. 그러면
0: 네.
1: 그런 거를 그건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20불
0: 네.
1: 또 뭐 비싼 거는 조금 뭐 50불 이런 게 때도 다른 거에 50불은 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50불을 주고 사 먹기도 하는데
0: 네.
1: 50불, 20불을 주고 좋은 엽서나 포스터를 한 점
0: 네.
1: 구입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구입을 하셔서
0: 네.
1: 네. 네. 좋은 메시지가 들으셨네요.
0: 네.
1: 그 구입을 하셔서
0: 네.
1: 그거를 우리 왜 책상에 유리 같은 걸 깐다든지 하면은 움직이니까 책상에 유리 밑에다가 하나를 조그마한 엽서 하나를 한두 세 개 내가 좋아하는 걸 모아가지고
0: 네, 네, 네, 네.
1: 우리 컬렉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컬렉션의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림을 막 사고 그리시지 마시고
0: 네.
1: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 내가 취향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본인도 아시게 하나씩
0: 네.
1: 그 엽서를 사가지고 유리 밑에다가 다 이렇게 놓고 쫙 네. 놓고 보면 어느 날
0: 네.
1: 어떤 건 치우게 돼요.
0: 네.
1: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 네.
1: 그거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0: 네.
1: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 좋아하는 그림의 장르 중에서
0: 네.
1: 또 어떤 내가 어떤 작가의 어떤 쪽이 더 내 마음에 들고 나는 붙어지가 강하게 하는 작가 그림이 좋더라.
0: 네.
1: 또 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주 잔잔하게 수채화처럼 그렸는 작가 그림이 좋더라. 이게 또 나름대로 있잖아. 그런 게 종합적으로 다 내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때 어떤 하랑이를 좋은 하랑을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 기획 작가들을 발굴해서 기획하는 하랑이 어떤 건지 아세요?
0: 네.
1: 어떤 거냐 하면
0: 네.
1: 다들 무슨 화랑 무슨 갤러리 하면 다 갤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갤러리 아니에요.
0: 어.
1: 표구점을 갤러리라고도 붙여놓은 데도 있고
0: 네.
1: 또 전시장을 빌려주는 것은 전시 임대업이지 그건 갤러리 아니에요.
0: 그러네요. 말되네요.
1: 그렇죠?
0: 네.
1: 예, 예. 그래서 작가를 발굴해서
0: 네.
1: 작가에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
0: 네.
1: 그 작가가 작업을 했는 것을 전시를 해서
0: 네.
1: 전시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다 보여드려요. 근데 첫 번째는 익숙하지
0: 네.
1: 않으니까 절대 사람들이 콜렉터들이 안 사요.
0: 네.
1: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계속 연결해서 전시를 해드리다 보면
0: 네.
1: 고객들이 왔어도 두 번, 세 번에 눈에 익숙해지고 내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그림을 관심을 갖게 되고
0: 네.
1: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쩌다가 조그만한 거 하나도 사게 되고 이러면 그 작가에게 계속 전시를 더 해드리면서 커갈
0: 네.
1: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0: 근데 네.
1: 우리들이 그 뭐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지만 뭐 우리 그냥 바깥의 말로 작가들을 키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0: 네.
1: 키운다는 의미가 무슨
0: 네.
1: 자라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업되게 한다는 그런데 업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작가가 스스로도 물론 헤쳐나가지만 작가와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끝없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0: 아,
1: 해서 그
0: 네.
1: 작가의 전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를 많이 하는 화랑들의
0: 네.
1: 그림을 보시고 구입할 때는 꼭 그런 화랑으로 가셔야 돼요.
0: 아, 우리 대표님이 수많은 작가를 발굴하고 우리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셨잖아요.
1: 네.
0: 인생이라는 캔버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빛나는 순간, 고비 순간 있으시다면요.
1: 지금 저희가 다음번 한국에 있는 표 갤러리에서 전시가 차민영이라는 작가의
0: 네.
1: 전시를 합니다. 제가 화랑을 그러니까 하니까 지금 40년이 조금 넘었는데 한
0: 네.
1: 39년, 8년 화랑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번 이제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작가의 스튜디오를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홍익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각 대학의 졸업 전시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대학 또 있고 대학원도 있고 그렇고
0: 네.
1: 홍대 같은 경우는 대학은 그러니까 지금 졸업 전시회에
0: 네.
1: 제가 갔어요. 갔는데
0: 네.
1: 지금 차민영이란 작가를
0: 네.
1: 대략 학교에서 작업을 하면 학교가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들 코나 네 코나가 자기 작업실이에요. 작가들이
0: 네.
1: 보면.
0: 네.
1: 근데 한 구퉁이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작품이 이 작가는 개념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작품에 어린 작가인데
0: 네.
1: 대학원 졸업반인데
0: 네.
1: 여류 작가예요.
0: 네.
1: 그래서 작품을 내가 그 이제 어떤 걸 만들고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돋보기 같은 이렇게 프리즘을 이렇게 세워놓고는 아주 조그만한 그 우리 말로 말하면 사진기면은 사진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0: 네.
1: 그거를 만드는데 정말 사진기처럼 만들고는 그걸 뒤에서 비춰봤다가 또 조금 하나 만들고 이런 껄 같은 거 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밀어 넣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2: 네.
1: 그러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차민영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2: 네.
1: 그때가 작가가 26이었었어요.
2: 네.
1: 작가 나이가.
2: 네.
1: 제가 그때 그 작가를 발굴을 해가지고
2: 네.
1: 지금이 그 작가가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2년에 한 번씩 지금 이번에도 전시가 10월 달에 잡혀
2: 네.
1: 있습니다. 그 작가에게 끊임없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
2: 네.
1: AI 시대까지 오니까 LG에서도 모든 영상 작업을 하는 건 이 작가까지 가지고 하고요.
2: 네.
1: 요즘 기업들에서 미술관들을 많이 만들어가 있어요.
2: 네.
1: 근데 그 미술관에 전시를 해서 영상으로 비춰지는 건 이 작가 아니면 할 작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네.
1: 죄송합니다.
2: 네.
1: 작가가 큼으로써 화랑도 크고 차민영 네. 하면은 표갤러리, 표갤러리 하면 차민영이가 되는 거예요.
2: 그렇군요.
1: 예예. 예.
2: 그렇게 발굴하시기까지 작가님의 어떤 안목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는.
1: 예. 네. 근데 화랑 일단은 화랑 오나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2: 네.
1: 안목을 가지려고 하면 저 그 미술 전공을 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2: 네.
1: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는 큰 화랑들이 보면
2: 네.
1: 지금 저
2: 네.
1: 저기 에어컨
2: 에어컨이
1: 때문에
2: 너무 세서
1: 너무 세가지고
3: 제가 에어컨 얼른 꺼드릴게요.
1: 아이고 죄송합니다.
3: 아닙니다. 네.
1: 그 네. 한국에 있는 우리가 네. 큰 갤러리들을 보면은
2: 네.
1: 미술 대학을 졸업 안 하신 분이고 다른 전공이 다른 쪽이 많으세요.
2: 네.
1: 경영 쪽을 하신 분들이 사업을 잘하세요.
2: 아.
1: 화랑은 네. 화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2: 네.
1: 사업이십니다. 사업. 그래서 작가를 발굴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이 될 만한 작가를 딱 잘 선택을 해요.
2: 네.
1: 근데
2: 네.
1: 미술 전공자들은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2: 네.
1: 좋은 작품을 미술관 피스가 되는 작가들을 발굴을 해요.
2: 네.
1: 근데 미술관 피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한동안 작품 판매가 아주 어렵습니다.
2: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2: 네.
1: 그런 작가들을 발굴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제가
2: 네.
1: 차민영이라는 작가도
2: 네.
1: 저는 뭐 저기 저 작품이 좋아야지 그 작가로
2: 네.
1: 커가면서 제가 화랑도 커줄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나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2: 네.
1: 그냥 끊임없이 그 작가 그런 작가들한테 하다가 보니까
2: 네.
1: 부자 갤러리가 되기는 어려운 거. 그래도 4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은
2: 네. 네.
1: 지금의 표 갤러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작가 발굴하는 데다가 기준을 두고 그런 작가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주 즐거움으로 알고
2: 네.
1: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렇게 했는 작가들이 여러 있으십니다.
2: 네.
1: 또 젊은 김형수라고 또 요즘 미디어 쪽의 작가가
2: 네.
1: 작품이 어디 공주 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2: 네.
1: 근데 작품을 저희가 포트폴리오 제가 표 갤러리가 있고 서울 예술 재단이 있습니다.
2: 네.
1: 문체부에서 승인해 줬는
2: 네.
1: 재단인데
2: 네.
1: 매번 포트폴리오 박람회라 하면서 작가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0: 이제 이렇게 커가는 이렇게 네. 성장하는 거를 계속 이제 지원하면서 이렇게 네. 오고 있습니다.
1: 네. 예. 우리 퓨갤러리 우리 퓨미선 대표님 소장하신 작품이 굉장히 많죠.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소장하신 작품 3,000점을 자녀분한테 예, 예. 승계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0: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으면 저는
1: 와, 다른 그 많은 작품을 어디에 모거나 위해서요? 3,000점?
0: 한국에는 네. 아주 그런 좋은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튜디오 겸 창고가 되는데
1: 네.
0: 그 삼성 테크노센터라 해가지고
1: 네.
0: 삼성역 있는 데 있어요. 그게 네. 테크노센터가 대단한 건물이 이렇게 천장이 7m 되는 그런
1: 네.
0: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네. 원래는 파주에 창고가 큰 창고가 두 개인데 갔다 왔다 하면 2시간씩을 허비하니까 직원들이 네. 정리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여기는 지금 저희 화랑에서 저희 화랑이 광화문 쪽에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25분이면 왔다가 25분은 가고 25분은 네. 오고 하니까 가서 정리도 잘하고
1: 네.
0: 지금 삼성 테크노센터라는 데에는 이불 선생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배 이원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작업실을 거기서 쓰고 있어요.
1: 네.
0: 작업실을 쓰시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가 있고
1: 네.
0: 저처럼 창고로 서는 데가 그러니까 7m 되는데 제일 큰 창고를 하나 샀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1: 그러시군요.
0: 2계층을 만들었어요.
1: 야,
0: 그래서
1: 예.
0: 지금은 파주의 거를 다 옮겨가지고 그게 예.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네.
0: 이 작품이 많은 거가 아까 자식한테 안 하고 가는 게
1: 네.
0: 저희 저기 딸이 예원중학교 를 졸업할 때쯤 미국에 유학을 왔거든요.
1: 네.
0: 예술학교를 쭉 졸업하고 지금 미술 쪽에 일을 하는데
1: 네.
0: 뭐라고 그러냐 하면
1: 네.
0: 자기한테 네. 창고에 열쇠를 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 노 땡큐군요.
0: 네, 좋은 작품 몇몇 네. 그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주시고
1: 네.
0: 사회에 그다음에는 하는 하십시오 어머니 그러는
1: 야,
0: 거예요.
1: 그래서 훌륭한 자녀분이시네요. 네.
0: 이제 딸은 미술을 해서 그렇게 하고 아들은 또 마침 산타모니카 시티홀에 그 미국 공무원이 됐어요.
1: 아, 네.
0: 근데 두 애들이 둘인데 둘 다 다들 그렇게 환원을 하는 것을
1: 찬성을 했군요.
0: 예, 그렇게
1: 야,
0: 줘서
1: 훌륭하십니다.
0: 지금
1: 네.
0: 대략 지금 한국의 화랑들도 2세들이 네. 다 돌아가지고 화랑을
1: 네.
0: 2세가 다 맡았습니다.
1: 아.
0: 근데 저하고 동산방이라는 갤러리 두 사람만 지금
1: 네.
0: 저기 자제분들이 들어오질 않고 자기들이
1: 네.
0: 안 하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동산방도 지난번에 그 네.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기증을 다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저도
1: 네.
0: 지금 이제 기증을 하는 거를 저는
1: 네.
0: 지금
1: 네.
0: 이번에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1: 네.
0: 연세대학이 미술대학이 없어요.
1: 네.
0: 그래서 학교에 항상 그 상경대하고 일을
1: 네.
0: 제가 도와드리면서
1: 네.
0: 연세대학에 전시회를 많이 해주고 작품도 빌려주고
1: 네.
0: 그냥 또 우리나라 조각가들이 전시를 할 공간들이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기획이 안 되는 데는 연세대학에 전시를 바깥에다가 외부에다가 전시를
1: 네.
0: 하게 하면서
1: 네.
0: 작품도 또 소개하고
1: 네.
0: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연세대학에 지금 송도에 연세대학이
1: 네,
0: 그러니까
1: 있죠?
0: 대학교 1학년
1: 캠퍼스가.
0: 들어가면은 거기서 일단 먼저 1학년을 거기서 지내야지만
1: 네,
0: 옵니다.
1: 기숙사에서
0: 캠퍼스가
1: 네,
0: 어마하게 네. 큽니다.
1: 네.
0: 그게 지금 미술관 부지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준비를 하셨대요.
1: 네.
0: 하셔서 10월 달에
1: 네.
0: 리노베이션하는 20억이 다 만들어지는 거를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 있지만 곧 들어가거든요.
1: 네.
0: 들어가서 10월 달에 까지 결론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미술관
1: 네.
0: 자리가 나오면
1: 네.
0: 명예롭게 제가 작품을
1: 네.
0: 기증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명예가 주어지면은 그
1: 네.
0: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한테
1: 네.
0: 명예만 다른 거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명예조차도 안 주신다 그러면은
1: 네.
0: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은 어디를
1: 네.
0: 기증해도 기증을 하려고
1: 네.
0: 하고 있습니다.
1: 여기 LA에 있는 우리 한미
0: 예.
1: 미술관에도
0: 예.
1: 기증을 할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 깜짝
0: 예.
1: 놀랐거든요. 좋은 결실이 있길
0: 예.
1: 바라겠고요.
0: 예.
1: 끝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도화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0: 네.
1: 아름다운 작품 나의 인생에 관해서 끝 인사 좀 주세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한테 과연 나의 도화지 인생이라는 도화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우리 끝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도화지에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네. 나의 그림을 그리

0: 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 긍정적 이렇게 긍정적인 제가
1: 네.
0: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1: 굉장히,
0: 발음이
1: 네.
0: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우리가
1: 네.
0: 긍정적인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 그러니까 소재가 어떤 것이 택해질 것 같으세요?
1: 자연? 네,
0: 자연적인 거죠.
1: 사랑? 밝고? 뭔가, 예,
0: 자,
1: 편안하고?
0: 사랑을
1: 네.
0: 어떻게 그릴까요? 그
1: 따뜻하게? 네.
0: 무용 쪽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문훈숙 씨라는 분이
1: 네.
0: 계세요.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무용을 할 때, 무용 그 저기 그 관람을 할 때에
1: 네.
0: 글피담에 졸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1: 네.
0: 그분이 강의를 들었는데
1: 네.
0: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래요.
1: 가슴으로 손을 이렇게
0: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1: 예.
0: 딱 이러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는 게 그리고 저이 이걸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수파를 갖다 쫙 상대방에게 펼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에서 사랑을 그리려 그러면 어떤 색을 사랑을 검정색을 막 칠하겠어요?
1: 아니죠?
0: 아니죠. 이쁜 색을 그러니까 파스텔 톤에 예쁜 색감에 예쁜 라인이 생기겠죠. 꼭 무슨 예쁜 라인이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여성들의 몸을 상징한다고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꽃의 아름다운 이파리의 성도 여러 가지 이쁜 그렇게 긍정적인 그림을 도화지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보는 그림이 다내 눈에 들어올 때에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세요. 근데 긍정적이라고 무조건 밝은 색, 예쁜 색, 이쁜 그림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추상적인 작품에서 와 여기는 이런 작가의 생각이고 작가의 개념과 철학이 내가 공감을 할 때에 그 그림은 정말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껴서 좋고 작가의 철학을 내가 읽을 때에 그린 그림을 나의 도화지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좋은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브로드 뮤지엄에서 오노 요코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 이매진 들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갤러리의 우리 표미선 대표님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LA 오시면 또 함께해요. 네,
0: 그래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5: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브닷컴.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닥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 4 LA에서 만나요!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2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A&M 1990.
23: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우리 후니탱자님. 오늘은 핑크 핑크.
1: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의 네. 핑크
0: 핑크 돌이.
1: 어떻게 했어요? 핑크 돌이.
0: 어머.
1: 네. 후니훈이 하루입니다.
0: 네. 우리 5, 6, 7, 8. 오, 야, 100일을 함께 했더니 척척 맞네. 오, 깜짝 놀랐어.
1: 왜요? 저희가 핫핑크, 인디언 핑크. 네, 남자의 소화기.
0: 주말에는 여러분 좀 튀는 옷을 좀 입으세요.
1: 컬러풀하게 좋습니다.
0: 내 옷장에서 가장
1: 뭐야?
0: 제일 화려한 걸 입으세요.
1: 어, 그럼요.
0: 어때?
1: 처음 힘들지? 뭐 입으면 또 어울려요. 괜찮아요. 네. 아니 오늘 또 네. 눈 뜨니까 금요일입니다.
0: 네. 어. 아니 왜 이렇게 빨라?
1: 좋아 좋아.
0: 한 주가 너무 빨라.
1: 네.
0: 아니
1: 좋아. 뭐 이번 주말은 뭐 여러분들이 또 뭐 모르겠다. 지금 LA 쪽 계시는 분들은
0: 네.
1: 아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나면 뭐 우리 훈이라든가 우리 미옥씨라든가 뭐 기타 네. 등등 아 주말은 또 다른 걸 해야지라 하지만
0: 네.
1: 이번 주말에 또 저희가 재밌는 또 공개 방송도 있기 때문에
0: 어 그렇죠. 네,
1: 저는 또 그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다는
0: 내일입니다. 점. 12시부터 2시까지 네. K힐링에서
1: 네, LA에서 계신 분들은
0: 네.
1: 우리 훈이를 미옥씨님을 함께 못하시지만
0: 네 제가 어디 네, 응? 공부하는
1: 또,
0: 게 있어서
1: 네, 공부하신다고
0: 졸업식이에요.
1: 크으, 이게 또 우리 옛날에 아시죠? 밤에 우리 어릴 때 밤에 눈이 아프잖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반딧불 잡아 우리 공부했잖아요.
0: 아~
1: 겨울에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흰 눈밭에 비치는 그 빛으로 우리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아~ 주경야도
0: 그거 아니에요?
1: 뭐요?
0: 혹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네. 몰래 이불 덮어놓고 그 안에서 만화책 보는 거예요. 왜 앉아 이러면
1: 아 진짜로요?
0: 네, 그 안에서 뭘, 뭘로요? 덮어놓고
1: 옛날 조그만한, 촛불 키고 사실
0: 그럼 불나죠. 조그마한 스탠드 같은 거 놓고 거기서 어... 만화책 보고 막 그랬죠.
1: 그게 안 걸릴 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 어 진짜로?
0: 네. 왜냐면 이렇게 나, 하시고 이제 가시면 다시 또 키고 보는 거지.
1: 무슨 만화 보셨어요?
0: 뭐 약간... 캔디 테리우스.
1: 아 진짜 그 밤에 침대 침 지브라에서 캔디 보신 거예요?
0: 네.
1: 왜 떳떳하게

0: 슬퍼도 울어도
1: 슬퍼도
0: 슬퍼도 나는 안 울어.
1: 테리우스하고
0: 네 안소니.
1: 안소니 어 네, 안소니와 테리우스. 네. 네.
0: 그거랑 베르사유 장미.
1: 아 베르사유 장미.
0: 아, 너무 아, 재밌어.
1: 베르사유 장미. 네. 그 TV 만화로도 했는데.
0: 그래요? 어, 예. 은하철도 999.
1: 그건 만화책이 아니죠.
0: 그건 만화 영화로.
1: 어, 만화 영화로 봤죠. 예, 예. 철이. 우리 그 여성분 이름이 뭐였죠? 메텔?
0: 메텔.
1: 아, 너무 이쁘죠. 아, 우리 남 어린 남자들의 그냥 네. 심장을 뛰게 했던 우리 메텔.
0: 심오한 아, 그 스토리가 어, 있잖아. 그쵸. 은하철도 999.
1: 맞아요. 노래는 또 우리 김국환 씨가. 너를 달래는 은하 수를 건너.
0: 원래 이 노래 전에 있는 노래가 있는데 어? 어. 먼저 뭐요? 있는 그 노래가 너무 슬프다 그래서
1: 누구고요?
0: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 김국환 씨가 한 노래예요. 슬픈 노래 있어 하나. 너무 슬프다 그래.
1: 근데 마지막에 되게 슬프지 않아요? 울었다고. 네. 마지막 부분에 나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0: 그래요?
1: 메탈 막 하면서.
0: 어, 그랬구나. 다시 옛날에 그 만화나 주말에는
1: 맞아. 옛날에 만화 보는
0: 요즘은 혼자 보지만 옛날에는요. 네. 온 가족이 앉아 가지고
1: 동네 이장님 댁에 모여서 본가?
0: 영화 보고 어. 엄마 운다. 손수건 갖다 드려라. 어. 내가 머리를 따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1: 아, 진짜 옛날에는 주말에도 막 TV 만화 보
0: 주말 극장.
1: 왜냐면 사실 그때는 볼 수 있는 미디어가 딱 되게 네. 한정적이니까 네. 딱 볼 때 봐야 되는 거잖아요. TV도 24시간 안 했잖아요.
0: 그랬나? 저녁
1: 그럼요. 오전에는 아~ 채널 뭐 고정 이러고 채널
0: 맞아,
1: 뭐
0: 맞아.
1: 화면 조정.
0: 그렇죠.
1: 이러다가 저녁
0: 애국가,
1: 시간
0: 애국가 나오고 끝났지.
1: 그래서 시작하고 또
0: 어, 아침에
1: 끝나고.
0: 6시 시작하고.
1: 그러니까는 24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정해진 시간에 봐야 되는데 지금
0: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았어. 그래서
1: 맞아.
0: 할 게 없었어.
1: 마땅히 할 게 없거든.
0: 아 정말.
1: 그 돈독했죠.
0: 돈독했어. 맞아.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는요 여러분 TV도 멀리하시고 스마트폰도 좀 멀리하시면서 돈독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1: 어 럭키비키님 맞아요. 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껌에도 조그만 만화가 들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0: 어,
1: 맞아 맞아. 껌 맞아. 사면 껌에 조그만 만화 있었어요.
0: 그래서 만화를 이렇게 좋아했어.
1: 어 맞아. 껌에 있는 만화. 아 진짜.
0: 아 진짜 아카시아.
1: 껌을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0: 뭘로 옛날에 만들어요?
1: 했던
0: 고무?
1: 근데 아니야. 껌은 그 고양이 뇌로 만들잖아요. 고양이 뇌. 몰랐었어요?
0: 몰라요.
1: 껌은 고양이 뇌로. 뇌로.
0: 아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1: 아 맞다. 고양이 좋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우리... 유머 깔깔깔이었어요. 맞아. 우리 만화를 또 봤지. 그런데
0: 네.
1: 아, 이게 또
0: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었다.
1: 네, 있어. 아. 일단 오늘 뭐 할 거 하면서 얘기하시죠 뭐.
0: 네.
1: 자, 오늘 그 금요일은 사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금요일은 약간 남녀 간의 그런
0: 예, 얘기를 다
1: 그런 얘기를 좀 다루는
0: 남녀 간의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
1: 아, 제일 재밌어.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자, 헤어진 연인.
0: 예.
1: 헤어진 연인이 나의 친구와 사귀게 된다면
0: 야.
1: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0: 저 겪어 봤어요.
1: 그러니까 미옥 씨하고 사귀었던 남성분이 미옥 씨의 친구분과 사귀었다.
0: 예. 씨 열받아.
1: 아니.
0: 근데 지금 열 안 받는데
1: 실제로.
0: 예, 네, 실제로.
1: 그러니까 잠깐만,
0: 나중에 이거, 알게 됐어요.
1: 그 기간을 좀 얘기해 주세요.
0: 그
1: 어떻게 된 거야?
0: 제 친구가
1: 네.
0: 이 오빠를 소개해 줬어요.
1: 아, 그분이 소개해 준 거야.
0: 아니, 내 친구가.
1: 네, 네, 네.
0: 어. 근데 나랑 사귀었는데
1: 얼마 동안 사귀었어요?
0: 조금 사귀었죠.
1: 조금이 몇 개월?
0: 아니죠. 그래도 1년 사귀었나?
1: 오케이, 1년을 사귀었어요. 그 정식 교제한 거예요.
0: 네. 네. 근데 어느 날
1: 네.
0: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1: 네.
0: 제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네. 아저씨 귤 드세요 하고 버스 기사분한테 귤 드리면
1: 네.
0: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게 왜 싫어?
0: 그런 그렇게 막
1: 그러니까
0: 정숙하지 못하고 너무 나댄
1: 넓다.
0: 감당 못할 것 같아. 돼요. 그게 다 핑계지 뭐.
1: 핑계 마지막 헤어진 핑계지.
0: 어, 근데
1: 처음에 그게 좋았을 거면서.
0: 어, 어. 아니야 별로 안 좋았을 거야.
1: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0: 그래.
1: 그래서요?
0: 어? 어, 대구 남자들. 아우 진짜
1: 어?
0: 너무.
1: 지금 대구 남자 30만 명 무시하시는 발언입니까?
0: 아, 대구는 조금 불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 어,
0: 그랬는데.
1: 대구에 좀 얼마 예쁜데.
0: 네. 그 오빠를 소개해 준 내 친구가
1: 네.
0: 지 친구한테 그 오빠를 또 그 소개해 준 거야. 내가
1: 헤어진
0: 나중에 들었어.
1: 헤어지자마자.
0: 조금 됐나 봐요.
1: 아 그럼 헤어지고 좀 오래됐어요?
0: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안 있다 내가 그걸
1: 오케이.
0: 알게 되고
1: 그 얼마
0: 너무
1: 있다가...
0: 배신해 그 친구를 안 봤어.
1: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 A라는 분이
0: 네.
1: 처음에 미옥 씨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둘이 교제한 거 그분이 알았겠죠. 헤어지고 또 알아. 근데 그 A가 헤어진 다음에 그 남성을 자기 친구 다른 사람한테 B한테
0: C였어.
1: 소개했다는 거죠. 자
0: 왜냐면 그 오빠의 후배가
1: 네.
0: 내 친구가 또 만나는
1: 또 둘이 만나. 오케이 그 좋아요.
0: 거거든.
1: 근데 그 새로 소개시켜준
0: 만들라 그런 거야.
1: 새로 소개해준 그 B라는 여성은 미옥 씨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0: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알죠.
1: 알긴 알아요.
0: 어.
1: 이게 중요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알아.
1: 그 둘이 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0: 기분, 응?
1: 소개는 받았는데
0: 그 후로 안 봤죠 얼굴.
1: 그럼 뭐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모르시네요?
0: 아니 얘기만 들었죠. 자기가 소개해줬다고.
1: 근데 사귀었대요?
0: 몰라요. 에이, 알고 싶지도 않았어.
1: 소개만 한 거는 뭐.
0: 근데 알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그때 그 굉장히
1: 배신감?
0: 아니 그 배신감 이전에 네. 헤어졌을 때 이제 나는 채워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채워가지고 내가 3박 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1: 차였다고요?
0: 헤어지자 보니까
1: 서로 헤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너 가 나도 싫어 했지. 이런 거야.
0: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1: 이런 얘기 재밌어.
0: 막 입을 듣고 울었는데 어느 날
1: 입을 듣고 나 울었어.
0: 시커 울어야지 하고 탁 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울은 기억이 안 나. 바로 잤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헤어지기 잘했다.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그래요? 라는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1: 아니 근데
0: 전화 위복이지 나는 진짜.
1: 네, 전화 주세요. 전화 위복. 근데 어떻게 헤어지? 나 이게 더 궁금해.
0: 왜요?
1: 아,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저는 뭐 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0: 아니
1: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0: 후니 씨는.
1: 네. 전 채워본 적이 없어요.
0: X랑 사귀고 그 X 친구랑 사귀었다며. 자기 얘기 좀 해봐.
1: 그러니까
0: 왜 나갖고 그래.
1: 어떻게 채웠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0: 아, 뭘 어떻게 채워.
1: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던 거야.
0: 아니 뭐 그렇게 아픈 얘기 아니, 다 했는데 뭘 또.
1: 지난 얘기잖아요.
0: 나 열받아. 그만. 너무 궁금해. 통과.
1: 아니 열받아. 처음이자 마지막이 궁금해서. 아 거의 화를 내요.
0: 갑자기 더워지네요.
1: 방송이 화를 내.
0: 아니 이제 더 이상 벗을 것도 없고 갑자기 열이 확 받네.
1: 아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네. 아픈 거 한번 넘어갈게요. 네.
0: 옛날에 그 X 네. 걸프렌드의 X를 사귀었다면서요.
1: 아니 저는 얘기가 이런 식이 달라요. 왜냐면 네. 저는 그러니까 반대 얘기죠. 반대 입장인데 저는 저랑 이제 대학 때 교제했던 여성분이 있어요. A라는 여성이 교제를 했죠. 많은 대학생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커플이었으니까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잘 교제하고 이제 졸업하면서 헤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저는 다시 캘리포니아 오고 그분은 이제 거기 그냥 계속 남아 있고 뭐 대학원을 다닌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이제 장거리까지 좀 그래서 어쩌다 그렇죠. 합의하에
0: 그럼요.
1: 헤어지고 서로 행복을 빌면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동네 와서 제 일을 하고 살다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와이프 안 듣겠지? 그분이 제 연상이었거든요. 저는 연상 좋아하고 별명이 옛날 어누나.
0: 연상 좋아요?
1: 연상 좋아요.
0: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1: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별명이 어누나예요. 어누나.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0: 어누나.
1: 옛날에 우리 그 전화기가 스마트폰이랑 디지털 전에는 전화번호가 잘 뜨거나 이름이 매칭이 안 되니까 전화가 오면 헬로 여보세요 안 하고 전화 띄고 오면 그냥 무조건 어누나. 왜냐면 확률상 전화왔을 때 누나들이 전화율이 제일 높으니까 그냥 여보세요가 아니라 어 누나 이러고 받아요.
0: 어머 난 오빠였는데 어 오빠.
1: 저는 어 누나에서 사람들이 제 별명이 어 누나. 네. 어. 전화 오면 어 누나 그냥 무조건 받으니까. 그 누나들이 이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누나는 제가 아는 형이 술자리에 저를 불렀는데 둘이서 술 먹으면서 저를 부른 거예요.
0: 네.
1: 근데 제가 첫눈에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막 싸이월드 그 당시에
0: 아야
1: 파스터로 들어가서 쪽지를 보내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누나였죠.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의 친구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 근데 저는
0: 그것도 또 다른 누나가
1: 또 다른 누나인데 그 누나는 존재는 알았지만 존재는 알았지만 제가 교제할 때 같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같이.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베스트 프렌드래. 근데 약간 여기서 퀘션이 드는 게 이 제가 사귀었던 A라는 여성분과 동명이인의 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똑같은 이름에. 성과 이름이 똑같아. 근데 이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나의 X인데 A인지 다른 여자 그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다 알긴 알아. 다 알긴 알아. 베스트 프렌드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는 이 여자분이 연락 와갖고 누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자기도 캘리포니아 왔으니까 연락 와서 뭐 만나서 밥 먹고 뭐 서로 도와주냐 어쩌다 그러다가 이제 반대 이분이 너무 또 이쁜 거야.
0: 참네.
1: 이분은
0: 다 굉장히, 이뻐.
1: 아니 왜냐면 이분은 굉장히 섹시미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약간
0: 고양이상해.
1: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러다가 저는 왜냐면 둘이 진짜 친한 줄 몰랐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만나는 거 아니지 당단으로 이렇게 툭 던져봤어요. 플러팅 한 거지. 그때 보통 여자 싫어하는 여자면 아, 뭐래 막 이럴 텐데 반응이
0: 시리어스해?
1: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식으로 넘어오니까 뭐야 여기서 이 사람도 관심 있네? 그뒤 그다음에 만났는데 심각한 얼굴로 저랑 술을 먹자고 하더니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너랑 만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랑 만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 저 또 거기서 쿨하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미 지난 사람을 가지고 왜 우리의 미래를 평가하느냐 딱 그랬죠. 그때 그냥 이 여자분이 바로 그냥 I love you가 탁 되면서
0: oh
1: 그러면서
0: God.
1: 자기가 너무 마음에 죄를 진 것 같다고.
0: 네.
1: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좀 그랬던 게 여자분들의 그 당시에 느꼈던 즐겁게? 게 여자분들의 우정은 사랑 앞에서는 멀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내일 재밌던 게 둘이 네. 데이트를 하는데 네. 전화가 갑자기 온 거야. 여자분이 어머 놀랬는데
0: 어머
1: 그
0: 친구가 전화했어. 친구, 자기 X가
1: X가 전화 온 거야. 어머 근데 저도 조용히 하러 잠깐만 그러더니
0: 어머
1: 손을 저랑 잡고 있으면서
0: 어머
1: 그 여자 친구랑 통화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0: 네.
1: 어 나 그냥 뭐 집에 있는데 뭐
0: 어머 어머
1: 그러면서 어 근데 나 지금 친구 만나니까 그 나중에 네. 얘기하자면서 막 네. 그래,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래 잘 지내 뭐 그래 뭐 나도 사랑해 막 이러면서 끊었거든요.
0: 어, 그러면서
1: 그럼 딱 끝나서 손을 꽉 잡으면서 자기 되게 나쁜 애지 그러는 거예요.
0: 자기 나 나쁜 애지
1: 자기가 나쁜 애지 그럼
0: 나 나쁜 애지
1: 아니야 너는 사랑과 감정이 충실한 아이야.
0: 진짜 아유. 우리 둘 다 너무 솔직하다.
1: 근데 중요한 거 저는
0: 아니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1: 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사귈 때 이분이 같이 어울리는 한 번도 안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분은 새로운 사람이야.
0: 몰랐던 거야.
1: 나중에 이 사람이
0: 나중에
1: 고백해서 안 거지. 난 몰랐던 거니까 좀 다르잖아요. 제가 알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0: 그러네.
1: 근데 이미 그 사람이 마음이 나한테 너무 와 있다는데.
0: 그래서 얼마 사귀었어?
1: 저요? 꽤 사귀었죠.
0: 얼마? 아까 나한테 꼬치꼬치 붙던데.
1: 저는
0: 1년
1: 얼마
0: 넘게?
1: 참.
0: 몇 년?
1: 그게 뭐 아니 뭐가 중요해요.
0: 어, 나 오늘 물어봐 놓고 자기 대답하네. 얼마 사귀었어? 잤어?
1: 아, 뭐래? 아, 뭐래 지금? 왜 이래? 야, 이 우리 진짜 왜 이래?
0: 어? 아, 자는 게 어때서?
1: 아, 무슨 하는 거지? 아, 광고 들어가.
0: 안 되겠다. 아, 오늘도 안 되겠다.
1: 아, 무슨 하는
0: 거지? 아니,
1: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끊어 이거 방송사고.
0: 아니.
1: 어? 응? 네? 아, 그러니까 저 혼자 자주 전화하다가 잠들고 그러죠. 왜냐면 네. 아시잖아 우리 어릴 때는 전화 통화하면서 먼저 끊어. 아, 그래, 항상 유지. 네. 하나 둘 셋 같이 끊자. 하나 둘 셋.
0: 옛날엔 진짜 그랬네요.
1: 왜 안 끊어? 이러면서.
0: 어.
1: 근데 상대가 잠든 적 있어요.
0: 저요. 전화하다가. 저.
1: 그죠. 응. 여자분들은 이러다가 잔다.
0: 응.
1: 와 그럼 남자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
0: 응.
1: 이게 뭔 일 났나? 그 집 앞에 찾아간 적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야 진짜 옛날에 잠들어서. 그런 열정이 순수함이 있었네.
1: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지.
0: 지금은 뭐 아무리 막
1: 콧잔등이 땀이다. 야 이거 아 여코 가야겠다. 아, 진짜 이거 뭐야?
0: 큰일 났네 어? 네. 오늘. 와이프 듣고 있을 때
1: 뭘 큰일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을 나 진짜
0: 아 누구 누구라고요.
1: 우리 라크만 와서 정신 수행 전하러 라크만 네. 갑시다. 아, 좋은 거 좀 보러 가야지.
0: 네 오늘 내용 마무리해야 되겠다.
1: 아니 근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라도 네, 네. 이런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0: 네.
1: 거예요. 근데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0: 네.
1: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나이가 들어서는 절대로 네. 하면 근데 저는 그렇죠. 그게 있어요. 남자끼리의 우정은 저는 제 친구의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의
0: 네.
1: 여자 또는 이분이 관심 있다고 하는 순간 그 여자분은 저한테 여자를 안 보여요.
0: 어,
1: 그게 약간 남자들만의 남자들,
0: 웃기고 있네. 어? 남자들만 의리 있다는 거야?
1: 의리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성분도 그게 맞아요. 저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
0: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1: 네.
0: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1: 빨리 해요.
0: 어떤 남 여자분이
1: 네. 또 방송 사고 간다면 바로 넘어가야지.
0: 자기 친한 친구한테
1: 네.
0: 남편 자랑을 그렇게 했대요.
1: 그게 왜 나쁜 일이 좋은 거죠?
0: 아니 뭐 너무 잘한다고 막
1: 아. 조용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남편이 너무
0: 아니
1: 남편은 좋다.
0: 너무 남편께 그러니까, 좋다고.
1: 나, 그러니까 낮저 밤이
0: 너
1: 낮저 밤이
0: 밤에 막
1: 아, 아, 아.
0: 응?
1: 알았어요. 적당히 그래서요.
0: 근데 그 친구가 진짜
1: 아니라고
0: 너무 너무 저기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랬나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둘이 그래가지고 양쪽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눈 맞아서 이렇게 살림 차렸다잖아.
1: 그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 순수한 젊었을 때 순수한 풋풋한 애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왜 그거를 지적을 좀 끌고 하십니까?
0: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우리는
1: 아,
0: 좋지만 그렇게 상처 받고 저처럼 그런 일도 있고
1: 아이,
0: 그렇습니다.
1: 그게 뭐 상처요 옛날 얘기잖아요.
0: 그럴 때는 그냥 보내주고
1: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0: 인연이 아닌 거야. 거기까지인 거야.
1: 오히려 막 그랬잖아요. 헤어지길 잘했다라고.
0: 그래도 사실 우리가 준비했던 거는
1: 네.
0: 예의는 지키자.
1: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그럼요. 선을 사실 지켜야 될 선을 넘었다면 예의는
0: 네.
1: 지켜야지. 최소한. 근데 남자와 여자 달라요. 남자는 좀 그러니까 뭐지? 그 서로가 남자가 이거 시간 돼요? 1분 되나? 1분?
0: 네. 네.
1: 남자는 쿨한 척해요. 일단은. 근데 자존심이 네. 무너지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좀 여자랑 다르게 보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 여자를 너 그럼 언제부터 좋아했냐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0: 네.
1: 남자는 좀 그 뭐라 해야 돼? 좀 이렇게 꿍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아, 혹시 이 여자가 나랑 사귈 때부터 딴 남자를
0: 만났나?
1: 내가 별로였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사귈 때부터 꿍한 내가 못나서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남자인 것 같아요.
0: 아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1: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0: 그래요. 아, 정말 안 돼.
1: 근데 헤어지고 일단 미련 갖지 말자고요.
0: 네. 네.
1: 또 이 노래 또 나오네. 홍경민의
0: 흔들어봐요.
1: 흔들린 우정입니다.

0: 오늘은 왠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싶어요.
1: 춤만 추세요.
0: 어?
1: 춤만 추세요.
0: 춤만 춰요?
1: 우정 흔들리지 마시고.
0: 굿모닝 차차차 2부.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요.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을 마시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실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3: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2: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3: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9: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7: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오늘도 감사한 날. 굿모닝 차차차. 와, 감사한 세일, 감사한 공개 방송이 있네요. 드디어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쁜 날, 내일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광복, 여러분들께는 행복을 드리는 K리그에서 네. 아주 그냥 대박 되는 세일을 내일 8.15 싹쓸이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0: 내일 12시부터 그렇죠.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네. 올림픽 갤러리아 몰 2층에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죠. K리그.
1: 맞습니다. 문의 전화 안내드릴게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오늘 네. 네, 우리 케빈조 이사님 모시고 우리 세일 관련 말씀 한번 신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오십시오.
1: 이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야.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네.
1: 아니 이거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 커요. 세일이.
0: 오죽하면 싹쓸이 세일이에요.
1: 저희가 보면서 언급을 이거 맞아요라고 처음에 앉으셔서 자꾸 확인을 드릴 정도로.
0: 네.
1: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해주셔도 되는 겁니까?
0: 아니 100% 치사면 100불을 주신다고요?
2: 네, 100불어치 구입을 하시면 네. 저희들이 또 100불에 맞는 또 네. 그 선물을 그대로 또 돌려드리려고
0: 네.
2: 또 내 뭐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있고 그래서 네, 네, 네. 또 미리 나와서 또 어떤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2: 그래서 또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뭐 좀 네. 알았으면 일찍 갔을 텐데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0: 네.
2: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정상 들리기 힘드시면
0: 네.
2: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오시면 내일 네. 공개 방송하는 그 세일을 그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너무 좋습니다.
1: 신경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이사님 네. 지금 100불어치를 구매하시면 100불어치 상당히 어마어마한 선물. 선물을 주시는데
2: 네.
1: 그 선물이 또 엄청나게 탐나는 게 많거든요.
0: 네.
1: 이거 한번 선물 소개해 주세요.
2: 네, 먼저 탈모 예방 샴푸인데요.
1: 네.
2: 되게 고급진 샴푸입니다.
1: 이거 좋아요.
2: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챙겨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1: 네. 네.
2: 예, 요거 탈모 예방 고급 샴푸를 하나 또 팩에 놓고요.
1: 네.
2: 그다음에 요 정말 LA가 굉장히 그 자외선이 센
1: 그럼요.
2: 농내잖아요.
0: 네. 네.
2: 예, 그래서 고급 선크림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주겸 치약을 하나 놓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피가 나거나 붓거나 또 입냄새가 날 때 지효인 바로 덴탈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든 그 주겸을 하나 놓는데 요거는
1: 네.
2: 정말 잘 쓰시면 네. 큰 그 병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인데요.
1: 네.
2: 원래 우리 치균 많을 때
0: 네.
2: 이 치균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특히 이런 쪽에 이제 발병이 돼서
1: 네, 네.
2: 하게 되면 여기가 마비가 되면 이제 입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0: 어머나.
2: 예, 그런 것도 자세히 살피면 이제 치균 때문에 그러는데
0: 네.
2: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꽂히면 여기 또 마비 증상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1: 네, 네, 네.
2: 이런 거 바로 이제 그 주겸 가루 같은 거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0: 네.
2: 아주 피 멈추는 것도 금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벌써 덜 이렇게 하시는 걸 금방 느끼실 네. 수 있을 정도로
1: 네.
2: 아주 좋은 제품인데 오늘 준비를 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또 잇몸이 자극 없는 잇몸에 자극 없는 미세 칫솔을 준비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일을 열심히 닦다 보면 네. 이게 너무 갈아져가지고
0: 네.
2: 또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2: 바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부드러운 칫솔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1: 네.
2: 맨 끝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날씨도 덥고 또 그냥 기운 차리시라고
0: 네.
2: 산삼 원액 70%가 들어간 산삼 그대로를 10포씩 이렇게 해서 한 팩에 이렇게 다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품 6가지 제품을 100불 상당이죠? 이거를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1: 그냥
0: 100불 사시면
1: 이게 이거는
0: 100불어치 사시면
1: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냥 주신 것도 더 이상이야 이거 진짜.
0: 야 이거 안 챙기면 네. 손해보는 거야.
1: 이건 진짜로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준비된 수량이 없으면은
0: 네.
1: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요. 준비된 수량이 끝나면 매장 문 닫으실 거라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0: 네, 바로 K 힐링입니다.
1: 네.
0: 갤러리아 몰 올림픽에 있죠?
1: 그렇죠.
0: 웨스턴하고.
1: 네. 2층에 위치하고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0: 네, 100세 건강이 필수라는 귀한 홍화 씨
2: 네.
0: 스틱. 그리고 산삼 전 제품도 오늘부터 원 플러스 원 한 박스를 더 주신다고요?
1: 전 제품?
2: 아, 네 맞습니다. 오늘 홍아 씨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네. 없었던 세일인데 저희가 140불에 한 박스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1: 네.
2: 먹기 좋게 그 개별 포장으로 환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0: 네.
2: 이 제품은 이게 세 달치가 되고요. 하나씩 드시면
0: 네.
2: 오늘 드리는 세일은 140불에 두 개를 드리는데 예, 홍아씨만큼 또 뼈 건강에 좋은 건 없고요.
0: 맞아요.
2: 예, 특히 이 도의 홍아씨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한국 토종을 써서 네. 아주 정말 정말 뼈에는 더없이 좋은 건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골격이 약해지고 네. 또 골밀도가 약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홍아씨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오늘 1+1으로 준비를 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산삼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액 70%가 들어가서
1: 네.
2: 보통 우리가 산삼을 드시면은 홍삼이나 드시면 이렇게 달짝지근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건 안 그렇습니다. 이게 원액에 가까울수록 아주 쓴맛이 나기 때문에 진짜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오늘 요거를 또 새로 출시된 제품인데 이것도 반값으로 해서 125불에 드리고요.
0: 네.
2: 또 물 한 방울 안 섞인 100% 원액 산삼 순백은
1: 네.
2: 오늘 크게 세일해서 250불에 드리고요. 산삼 전 제품을 또 하나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네. 그런 제품이 되고요.
1: 오늘
2: 여기다가 또 공짜 선물 6종 세트까지 또 함께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산삼 제품은 1+1을 주시면서 또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0: 네.
2: 네.
1: 이야 이거 진짜
0: 대박이다.
1: 양손 가득히 들고 갈 수 있는 줄 아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0: 네.
1: 근데 우리 또 K힐링에 지금 많은 그 유명한 패치? 붙이는 건강 패치?
0: 건강 패치.
1: 요거 좀 얘기 많고 또 단백질을 뺄 수 없는데 요 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1: 네.
2: 나이가 하나 이렇게 한 살 두 살 이렇게 자꾸 먹게 되면
1: 네. 어쩔 수 없죠. 예.
2: 처음에는 조금 먹다가 자꾸 이제 약이 늘어나잖아요.
1: 그렇죠.
0: 네.
2: 나중에는 한 주먹이 되고
1: 맞습니다.
0: 네.
2: 이게 어떤 분들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먹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몸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미국의 어느 유명 그 의사가
1: 네.
2: 요만한 동전만한 그 패치에다가
1: 네.
2: 우리가 이제 그 근육통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패치를
1: 파스,
2: 예, 예. 파스 같은 거
1: 네, 네.
2: 예, 그런 원리인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주사를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 양을 다 녹여서 그 패치에 놓았어요.
1: 네.
0: 네.
2: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 이렇게 너무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요럼 여기다 아무 부위에나 붙여놓고
1: 네.
2: 8시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위장을 통하지 않고 혈관을 딱 통해서 들어가서
1: 몸에 흡수가 쫙 되는군요.
2: 예, 흡수가 되게 빠르고
1: 네네네.
2: 또 효과도 좋고 하는 그러한 패치가 있는데 패치 종류가 많아요. 그 식욕 억제 슬림 패치도 있고
0: 네.
2: 또 관절 패치도 있고
1: 네.
2: 콜라겐 패치 그다음에 숙면 이렇게 잠자는 데 필요한 패치도 있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황노화 NAD 패치인데
1: 네.
2: 요건 이제 굉장히 인기 많고 예, 그렇게 오시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놀라실 거는 가격이 한 달분에 25불밖에 안 합니다.
0: 네.
2: 네. 이게 사실 정말 그 의사가 말하기를 주사로 맞으면
1: 네.
2: 거의 한 번 맞는 그 양이 60불, 70불 그 정도 한대요.
1: 더 할 것 같아요.
2: 네, 근데 이게 한 달에 25불이니까 네.
1: 너무 좋다.
2: 너무 좋은 가격이기도 하고
0: 네.
2: 정말 먹는 거에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드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패치를 통해서 또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0: 와. 건강과 뷰티까지 잡아주네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붙이는 건강 패치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워낙 단백질 이거 유명하잖아요. 우리 산양유 초유
0: 맛있어.
1: 단백질.
2: 네. 네, 산양유 초유 단백질은 8:1 황금 비율이라 그러는데
1: 네.
2: 오늘 2+1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0: 네.
2: 정말 저희가 50대부터 근육이 가장 그 중요한 자산인데
0: 네.
2: 이게 실제로 빠지는 게 보일 정도로 그 나이가 드시면은
1: 네.
2: 그 정도로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2: 그래서 단백질로 이렇게 음식으로 이걸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래서 산양유 초유 단백질은 바로 우유를 못 드시거나
0: 네.
2: 또 소화력이 약하시고
1: 네.
2: 또 정말 이 근육이 생성이 되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1: 네.
0: 네.
2: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마구 이렇게 빌드업하는 그런 단백질이 아니고요.
0: 네.
2: 산양유 초유 이렇게 정말 소화하고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든 건데
0: 네.
2: 요거가 오늘 2+1으로 준비를 했고요.
0: 네.
2: 정말 운동하시고 꼭 드시면 이
0: 네.
2: 빠지는 근육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안 근육의 문제가 생기는 전립선이라든지 요실금 이런 거를 정말 잘 막아주는 게 이 산양유 초유 단백질입니다.
0: 아, 이거 저요 집에 우유 없는데 프렌치 토스트 해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걸 계란에다가 섞어가지고 물 좀 넣고 네. 그러고서 이렇게 식빵에다가 프렌치 토스트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2: 좋은 방법이죠.
0: 너무 좋아요 이거 산양초유. 야,
1: 그렇게도 드실 수 있구나.
0: 이것도 2 플러스 1 오늘 세일하네.
1: 네. 야. 이거 아주 단백질 여러분 꼭 필요하니까 네. 이거는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눈과 뇌 건강의 구세주죠. 비전 브레인.
1: 하나로 눈과 뇌를 건강을 네. 지킬 수 있는 거죠.
2: 이게 한국 최고의 노바락 연구진이 네. 박사들이 연구한 제품인데요.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 신제품에는 뇌 기능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 좋은 포스파디딜셀린을 200ml 더 추가를 했고요.
1: 예. 예,
2: 그다음에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 눈 성분도 두 배로 다 이렇게 늘려서 정말 한 알에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아주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저희 새로운 제품의 특징입니다. 오늘 140불짜리를 오늘 2 플러스 1으로 세일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병당 66불 정도 되는 건데
1: 네.
2: 여기에다 또 100불 상당의 그 선물까지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 수량이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아 저희가 이거를 많은 그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1: 네.
2: 아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아주 급하게 이 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냥 항공편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양을 또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이번 세일을 위해서 또 약속 지키시게 되고 항공편
0: 그러니까
1: 배송비는 제 더블 그러니까. 트리플을 내셨을 텐데도 예. 고객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 여러분 그러니까 수량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0: 네.
1: 정말 한 번에 눈과 우리 건강, 뇌까지?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비전 브레인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1: 그리고 또 이거는 미옥 씨가 필요한 건데 이게 혈당, 뭐? 혈당 관리. 미옥 씨와 저 혈당과 간 요 두 개를 잡는 제품.
0: 다 올라가 다.
1: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0: 그쵸.
1: 너무 유명하죠.
2: 예, 단케어 골드 제품은 오늘 최초로 2 플러스 2 세일을 해드리고. 요거는 네. 100불에 그러니까 네 박스를 드리는 건데
1: 100불에 네 박스. 네,
2: 아주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혈당 단케어 골드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0: 오.
2: 네, 바로 그 글루코 케어라는 제품인데
0: 네.
2: 이거는 액상으로 돼서 이렇게 우리가 산삼 그대로처럼
0: 네. 네,
2: 이렇게 포에 딱 뜯어서 그냥 이렇게 스틱에 이렇게 마시게끔 돼 있는데
1: 네, 네.
2: 이 제품은 여주, 바나바잎, 돼지감자, 구아바잎 이 당뇨에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는 걸 다 써서 정말 황금 배율을 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너무나 잘 돼요.
1: 오.
2: 그래서 저희가 단케어 골드보다 더 정말 그 업그레이드
1: 좋다.
2: 된 제품인데
0: 네. 네.
2: 이게 사실 그 중국에 이걸 들고
0: 네.
2: 저희 가서 손님분들께 중국 사람들이 네. 한국 거 잘 안 먹습니다. 정말 한국의 한약이라든지
1: 네.
2: 뭐 한국의 건강 제품들은 중국에서 팔기가 힘들어요.
0: 좀 무시하는 거예요.
2: 정말로 안 먹고 정말 살까 말까 하다가도 정말 네. 다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거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따서
0: 네.
2: 당뇨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혈당 있는 사람 해갖고
0: 네.
2: 그 자리에서 이제 줬어요. 네, 줬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냥 내려가거든요.
0: 바로 수치 제보만인가요?
2: 네,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다섯 컨테이너를 오더한 적이 없대요. 이 한국에
0: 네. 네,
2: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0: 네.
2: 그 혈당 관리에는 정말 1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 하는데
0: 네.
2: 오늘 정말 그 저희가 60포에 한 박스 원래 그 이게 120, 140불이 되거든요.
1: 네.
2: 예,
1: 네. 네,
2: 근데 이제 저희가 반값에 갖고 75불에
0: 네. 네,
2: 오늘 우와. 준비를 했습니다.
0: 와.
1: 뭐 정말로 체험해 보시라고 정말 이건. 완전 파격세를 주셨구나.
0: 그러니까요. 글로벌로 인증받았어요.
1: 네.
0: 중국하고 인도네시아에도 수출되고 있는 글루코 케어.
1: 네.
0: 아, 당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1: 예, 혈당 관리 최고입니다. 글루코 케어 꼭 뭐 확인하시고요.
0: 우리가 좋아하는 리버 케어.
1: 리버 케어.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죠.
2: 네, 리버 케어는 네. 정말 그 실리마린 최대 함량의 정말 신비한 약초죠. 홍경천이라고 해발 4,000m에 네. 이게 정말 마이너스 40도에서 자생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요 홍경천하고 또 곰피라는 그런 약초를 넣어서
0: 네.
2: 드신 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지나면 정말 네. 눈이 팍 떠질 정도로 좋은 네. 술자리에 지참 하시면 아마 하루 종일 드셔도 괜찮을 정도로.
0: 아니 맞아요. 실감했어요 진짜. 네. 다들 아니 왜 안 취하지? 왜 안 취하지?
1: 다음 날이 편합니다.
2: 네. 네 정말 다음 날이 편하고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여름철에 정말 화가 많으신 분들은 네. 꼭 이렇게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네.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이럴 때 챙겨 주셔야 돼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소형골 콘드로이친.
2: 네. 콘드로이친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연골 같은 데 이제 상어 연골을 많이 드셔 가지고 물어보세요. 상어 연골로 만들었냐고.
1: 아쿠아슬렉.
2: 예, 네, 요즘은 네. 이제 소 연골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실험을 해 보니까 상어 연골보다 소 연골이 네 배 흡수가 빨라서 네, 관절 도움에 더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0: 네.
2: 요즘은 다 소로 소 연골을 쓰는데
0: 네.
2: 저희가 오늘 2+1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거기다가 100불 상당의 6종 선물 세트까지 챙겨가시는
1: 그렇죠.
0: 대박 싹쓸이 세일이에요.
1: 좋습니다.
0: 케일링.
1: 네. 또 우리 케일링의 또 세일에는 최고 또 행복한 10불 특가와 행복한 5불의 행복. 요게 있잖아요. 요거 좀 시간 가서 좀 빨리 좀 우리 이사님 한번 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사탕 수수로 발효한 전통 오미자 정도 오늘 10불에 드리고요.
1: 네.
2: 정말 막 맛있고 건강에 좋은 유자식수도 오늘 10불에 드리고 또 백내장 건조증에 좋은 눈에 넣는 안약이죠. 주겸 네. 안수도 오늘 10불에 드리고요.
0: 네.
2: 5불에 드리는 코너도 있는데 바로 주겸치약, 그다음에 덴탈주겸, 프로폴리스피노, 네. CBD 드링커, 지리산 명이나물 또 각종 한방차가 오늘 무조건 단돈 5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아요. 네.
1: 꼭 오셔야 되고요. 근데 OTC 카드, EBT 카드 다 가능하시죠, 이사님?
2: 네, 그렇습니다. 오시면은 사용 방법 모르시거나 또 잔액이 얼마 남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직원한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네. 또 설명드리고
1: 네.
2: 또 이걸로 많은 좋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아, 정말 우리 그 광

0: 사운드로 이친 비전 브레인. 아, 요거는 다 2 플러스 1으로 딜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단케어 골드도 오늘 네 박스에 100불, 그다음에 리버케어도 오늘 네 박스에 100불 드리고, 네. 글루코케어는 50% 할인해서 75불에 드리고요. 오미자청 유자식초 주교만소는 10불에 드리고, 또 5불 행복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여러분, K힐리입니다. 장소는 LA 올림픽과 웨스턴이 만나는 올림픽 갤러리아 쇼핑몰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너무 유명한 K힐링입니다.
2: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전화 주문 323-730-8880, 323-730-8880으로 문의하시면 택배 배송도 가능합니다.
1: 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내일 12시부터 2시간, 2시간 동안 공개 방송을 저희가 하니까요.
2: 네.
1: 오셔서 우리 조이사님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 한번 직접 보시고,
2: 야.
1: 또 LA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후리를 한번 보시고,
2: 로빈 씨랑 두 분이 내일 공개 방송 함께합니다.
1: 더 재밌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 그럼요.
1: 자, 이사님 뭐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아, 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1: 네. 케일링과 함께 주말 보내시고,
0: 케일링하고 네. 가급적이면 보내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1: 네,
2: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이 노래가 발표된 1939년은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밝게 열심히 힘차게 살자라는 뜻이 담긴 노래, 남인수 선생님의 감격 시대. 내일 케일링에서 감격의 세일이 있네요. 싹쓸이 세일.
1: 그럼요.
0: 네, 혼인 씨. 네. 저 함께 못하지만 내일 공개 방송 멋지게 잘하기를.
1: 그러게요. 내일 함께 네. 못하지만 일단 제가 뭐 못 같이 해서 우리 로빈 네. 씨와 함께.
0: 저도
1: 뭐.
0: 백불 그거 간케요.
1: 네.
0: 오다 갈게요. 백불 선물이랑 챙겨주세요.
1: 아.
0: 돈 줄게.
1: 네. 네. 일단 성금을 먼저 플러스 쇼핑에 서비스까지
0: 네.
1: 받아야지.
0: LA 산다는 게 참 네. 복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이민 선배들이 오셔서 이렇게 닦아놓으셔서요. 뭐든지
1: 그렇죠.
0: 너무 편리하고
1: 맞습니다.
0: 아주 저렴하게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12시부터 2시 갤러리아 몰
1: 2층
0: 네.
1: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네. K힐링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행복한 세일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치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9: I'm just trying to play cool.
10: 오늘부터 3일간 클립토 아레나와 LA 컨벤션 센터에서 바로 K-콘이 펼쳐집니다.
11: 아, 그러니까.
10: 네. 외국 친구들이요. 밖에서 밤을 새고 줄을 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11: 아, 그러니까
10: 미국 TV에 났어. 막 K-팝 막
11: K-팝이
10: 아침부터
11: 난리야. 진짜.
10: 아, 진짜 내일이 마침 또 우리 광복절 의미 있는 날에 LA
11: 아, 그러네요.
10: 여기서 이렇게 큰 데서 K-팝 콘서트 난리예요.
11: 우리 조선인들이 이런 걸 상상이나 하셨겠냐고.
10: 그러니까요. 김구 선생님. 문화로 세계를 지배해라. 야, 문화로 지배하는 게 최고잖아요.
11: 그렇죠. 그것만큼 쓰는 게 없죠.
10: 콘서트 음악뿐만 아니라 K-뷰티, 캐리, K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11: 네. 요새 뭐 K-뷰티가 정말 또 난리고
10: 네. 네.
11: 뭐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하여튼 뭐 이게 쭉 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네. K-콘 많이들 가실 거예요. 왜냐면 네. 우리는 몰라도 자제분들도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 또
10: 그렇죠.
11: 네, 많은 분들 함께 하실 테니까 좋은 네. 시간 되시고 또 안 가시더라도 멀리서 응원 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 네. 바로 오늘 라인업을 아일리시 하거든요. 마그네틱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1: 그 똥똥똥똥똥똥똥똥
10: 발이 노래. 네. 아유 귀여워.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는 못 간다.
11: 아 작년에 갔어요?
10: 네, 캐콘 갔었어. 엄청 재밌었어요. 내년에 같이 가요.
11: 저는 일 때문에 사실 네. 갈 일이 많은데 네. 제가 일부러 안 가요.
10: 왜요?
11: 네?
10: 왜요?
11: 부러워서.
10: 뭐가 부러워?
11: 내가 아이돌 할 걸.
10: 아.
11: 다 후배들 같아서.
10: 행복한 주말 되시길 네.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 안녕.
11: 안녕.

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빠!
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손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0: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하나.
1: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이 포차 화연. AM
1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1945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라기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자유와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이 한반도의 그날이 한층 더 특별하고 아련하게 다가오기도 할 텐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빛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마음 훈훈해지는 이야기와 정겨운 음악으로 가득 채워볼게요. 함께해 주실 거죠?
1: 서대문 형무소 역사 8호실 차가운 바닥 위 내 아들의 아들에게 내 딸의 딸들에게 나 있는 곳 비록 어둡고 못친 매질 이 뼈를 조각내도 날 불쌍히 여기지 말라 날 위해 울지도 말라 내 갈라진 목소리
0: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입니다. 일제 35년 강점기에 마침표를 찍고 국권을 회복한 날이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이렇게 결실을 본 날이자 대한민국 최대 경축일입니다.

0: 네, 대한민국의 혼을 온전히 담은 노래 대안이 살았다라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이곳에서는 14일이지만요.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각으로 광복절을 좀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빛 하나도 큰 울림을 주곤 합니다. 81년 전 오늘 찾아온 뜨거운 광복의 빛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작지만요 이렇게 반짝이는 희망의 빛들이 늘 함께 하시길 응원해 봅니다. 자, 주말에 입구에서 맞이한 뜻깊은 오늘 우리 해피님들 다 잘 될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느새 8월 한중간에 서 있는 금요일이네요. 한국은 광복절이고요.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태극기도 올려주셨고요.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약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뜻깊은 광복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노래와 함께 오프닝 멘트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4: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6: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7: 선택하세요 품질을,
1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9: 세븐디아스 타이어.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태양입니다.
2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성민산삼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 여기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세요.
1: 예.
0: 네. 네. 뭐 여전하신 것 같고요.
1: 예.
0: 네. 지금 뭔가를 드셨습니다.
1: 예.
0: 산삼금옥단이죠.
1: 예, 산삼금옥단입니다.
0: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떼서 드시는 걸 보면 아, 저 산삼금옥단이 좀 효과가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예, 산삼금옥단 부산 20, 30년 됐잖아요.
0: 예, 예. 꽤 예, 오래되셨죠.
1: 그냥 꾸준히 잘 나가고 있어요.
0: 아하.
1: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먹어야 되는 게
0: 네.
1: 벌써 내가 한국 나이로 80이더라고요. 근데
0: 어이구야.
1: 몸이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나이 먹은 걸 전혀 몰라.
0: 나이 먹은 걸 모르고.
1: 네.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0: 여전히 뭐 젊으시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0: 뭐, 몸도 마음도 젊게
1: 내가 뭐
0: 사신다는
1: 늙었다는 거지. 생각이 전혀 안 드니까.
0: 그렇죠.
1: 내가 지금 요즘에 네. 연세대학교 여기 최고 경영자 수업 있어요.
0: 아,
1: YGC. 네.
0: 예, 미주 지역에서 CEO. 하는 예, 예.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1: 예. 예, G는 예, Y는 연세, G는 글로벌,
0: 네.
1: CEO는 최고 경영자.
0: 네.
1: 그 수업이 있는데 내가 이제 6기로 졸업을 했는데 지금 11기거든요. 요번 이제 한 주도 안 빠지고 가서 청강생으로 공부를
0: 오,
1: 해요.
0: 그렇습니까?
1: 근데 너무 재밌어요.
0: 어, 재밌어요?
1: 예.
0: 아, 몇 사람 정도 모입니까?
1: 올해 한 62명?
0: 꽤 많군요.
1: 항상 40명 정원인데
0: 네.
1: 12명이
0: 네.
1: 한 명이 더한다. 13명이
0: 아,
1: 오가 있어요.
0: 연대도 있고 서강대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예.
1: 근데 그 연세대학교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렇게 크게 느끼질 못했는데
0: 네.
1: 이게 엄청 큰 학교더라고요.
0: 어이구,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알아주잖아요.
1: 네. 나는 옛날에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연세대학교면 서울대 못 가는 애들이 가는 대학교다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0: 네.
1: 어떤 면에서는 서울대를 앞서 있어요.
0: 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시네요. 네,
1: 그러니까
0: 원장님.
1: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선교사가 왔어요.
0: 네.
1: 세브란스를 세운 거 아니에요?
0: 네, 세브란스 병.
1: 그 미국의 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연세대학교 그 연세 의학부를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아하. 제일 먼저 시작한 학교더라고요.
0: 네. 와, 원장님 뭐 환자 진료하시기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간을 쪼개서도 공부까지 하고 계시네요.
1: 예, 항상 아. 바쁜 사람은 한 시간도 쪼개서 쓰고
0: 젊은 청춘이십니다.
1: 그런데 네. 네.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0: 아, 그렇군요.
1: 뭐가 재밌냐면
0: 네.
1: AI.
0: AI 네, 공부하는 네. 거. 요즘에 AI에 관심이 많아서요.
1: 네.
0: 또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내가 AI가 뭔가 나는 인공지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0: 네.
1: R지자 지능이에요.
0: 지능이에요. 네. 아, 여러분, 인공지능.
1: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에요. 기능이 아니고.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G자가 R지자.
0: 네.
1: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아는
0: 안다.
1: 거.
0: 아하.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뭘까요? 원장님?
1: 오늘 주제는 이제 요즘 오시는 분들이 발목.
0: 발목.
1: 발목 관절, 족관절이 거기다가 발이 또 삐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0: 네.
1: 그것도 팔.
0: 손목.
1: 손목이 아파가지고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
0: 제가 요즘에 손목이 아파요, 원장님. 네. 왜 그런 거예요?
1: 손목이 아픈 것은 이제 네.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많이 썼을 때.
0: 아.
1: 네, 과로 있을 때 그렇지만은 이제 손목도 아픈 거 엄지손가락 쪽으로 아픈 것은 경추 6번 신경이 눌렀을 때 거기 아파요. 그다음 가운데 손가락이 아픈 것은 7번 새끼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경추 8번에서
0: 경추 와요. 7번이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1: 네.
0: 그럼 경추 7번이 약간 좀 안 좋다는 거죠? 어저스먼트를 해야
1: 휴관판이
0: 된다는 건가요?
1: 그 좀 삐져나왔든지
0: 아~
1: 거기에 뭔가 뭉쳐있든지
0: 오~
1: 뭐든지 뭐 뭉쳐있을 때
0: 네.
1: 통과되지 못할 때 통증이 와요. 우리가 한참 여기서 얘기했던 말들이 있죠.
0: 불통, 측통,
1: 네.
0: 통측, 불통.
1: 네. 선우 국장님하고 예. 나하고 유행을 만들어놨는데
0: 아하.
1: 의외로 그걸 방송 듣고 많이 오세요.
0: 아니 옛날부터 박사님은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1: 네. 네. 네. 의서가 한 3,200권이 돼요. 내가 알기로.
0: 네.
1: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읽은 게 한 300권 읽었을 거예요.
0: 아이고야.
1: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어요.
0: 아하.
1: 그러면 제일 먼저 황제내경을 시작을 하거든요.
0: 네네.
1: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파가 또 많아요. 뭐 보토파가 있고 보신파가 있고 무슨 큰 대가들이 있고.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상한론이 있고 온병학이 있어요.
0: 네.
1: 서방으로 가면은 서추 저기 추운 데니까
0: 네.
1: 뭐가 발달되냐면 추워서 모든 병은 추워서 생긴다. 이게 장중경이가 쓴 상한론. 그런데 또 남방으로 가면은
0: 네.
1: 무슨 소리야? 병은 너무 뜨거워서 생기는 것이야. 그래서 이동원이가 온병학을 주장했고.
0: 와,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1: 네, 북방으로 가면은 저 누가 최동원이
0: 네.
1: 이게 상한론. 근데 나중에 남방 북방 다 만나서 보니까 둘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추워도 생기고 더워도 생긴다. 네. 그래서 그걸 후세방이라고 그래요.
0: 후세방.
1: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병을 고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뭐 팔강으로 나눠야 되고 뭐 육음으로 나눠야 되고 오장육부 해야 되고 오행으로 나누고 그러는데 뭐 오운육구를 가리고 그러는데
0: 네.
1: 결국 끝에 가서 떨어진 것은 춥냐 덥냐야.
0: 어허.
1: 그걸로 병이 네. 너무 추워서 생기고
0: 더워도
1: 너무
0: 생기고.
1: 뜨거워도 생기고.
0: 어허.
1: 우리 몸에서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예요?
0: 뜨거운 데가 이
1: 심장이죠.
0: 아 심장이. 네. 근데 심장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네. 거 아니에요?
1: 그 너무 뜨거워서 병이 항상.
0: 그죠 그죠.
1: 심장은 뜨거워서 생기는 병이고.
0: 예.
1: 근데 제일 차가운 것은 신장.
0: 신장. 콩팥.
1: 네. 콩팥. 네. 물주머니가 두 개 뒤쪽에 딱 달라있죠.
0: 네.
1: 지구로 말하면 바다하고 똑같아요. 심장은 태양하고 똑같고. 태양열은 너무 가깝게 가면 타 죽고 멀리 지으면 얼어 죽어요. 중간을 유지해 줘야 돼요. 한 중간에 오른쪽 갈비 밑에는 간이 있고 왼쪽 갈비 밑에는 비위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뜨거운 열은 항상 아랫배로 내려가서 아랫배를 덮여줘야만이 차가운 기운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승 차가운 것은 오르성이 올라가고
0: 네.
1: 화강 찬 것은 내려가고,
0: 내려가고
1: 수승 화강이 잘 되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아랫배가 다 뜨뜻하고 가슴은 시원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0: 네네.
1: 이거가 안 됐을 때 어디서 오느냐 심신불교라고 그래요.
0: 심신불교. 네.
1: 심장의 뜨거운 열이 차가운 아랫배로 내려가지 못하고 차가운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허리병이 생겨요.
0: 아.
1: 차가워서 생기는 병은 배꼽 아래.
0: 네.
1: 허리 아프죠? 그 다음에 고관절 아프죠? 이상근 종합병 걸리죠? 좌골신경 통하죠? 그 다음에 고관절 염호죠? 그 다음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염.
0: 네.
1: 아까 말한 족관절 맨 나중에 오죠. 그런데
0: 아.
1: 제일 안 낫는데 그거예요.
0: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1: 족관절 방법은 이제 일침, 이뜸, 삼약, 예, 예.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 나는 여섯 개를 한꺼번에 와. 복합해서 쓰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러면 약에서도 한열 허실을 가리는 처방이 있고요.
0: 아하.
1: 또 침에서도 한열 허실을 가려요. 뜸에서도 한열 허실을 가려요. 그렇지만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까지 합쳐서 나가면은
0: 네.
1: 이제 연장이 많고 좋을수록 일을 빨리 하죠.
0: 아.
1: 그러면 여섯 달 걸릴까 석 달, 두 달에 할 수가 있어요.
0: 와, 여섯 가지 방법이면 치료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파잖아요.
0: 네.
1: 옛날에는 삽으로 팠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경운기가 파다가 지금 몰라 포크레인 파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을 써도 네네. 우리가 쓰고 있는 약 방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정확히 63방제였어요. 66방제 있을 때 세 개를 빼고.
0: 네네.
1: 왜 뺐느냐 하면은 서각지학탄 같은 것은 이게 사향이나 코뿔 속 들어가는 약은
0: 네.
1: 또 마약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저 법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세 개 빼면 63방제인데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모든 병 다 고칠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것은 책에 있는 이론이고 실제 환자는 그리 맞지 않아요.
0: 진맥도 해보시면서 이제 환자 네. 체질에 따라서 개인 맞춤으로 이제
1: 십진법이라고 뭐 안진이 있고 복진이 있고 맥진이 네. 있고 그러는데 이 또 각각 틀려요.
0: 네.
1: 통증에 대한 것은 맥이 안 잡혀요. 복진에서 아. 눌러봐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그것도 아시혈이 있고.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고치는 것은 다 쓰거든요.
0: 네.
1: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 한국 한의학이 있고, 중국 한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일본대로 있고, 대만은 대만대로 있어요. 근데 치매 종주국은 한국이에요.
0: 어허.
1: 근데 이제 잘 못 배우신 분들은
0: 중국으로 알고 있는
1: 게 아니에요. 동이족에서 나온 거예요.
0: 아.
1: 치매 종주국이라고요.
0: 네.
1: 한수 이남은 신선들이 사는 나라로 돼 있어요. 중국 고소에 보면.
0: 네.
1: 한국은 신선 도사들이 사는 나라예요.
0: 기분 좋네요. 네.
1: 그래서 이제 예. 약을 만들다 보면은 예. 한열을 허실에서 가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에서는 뜨거운 열이 항상 나오는데 반드시 밑에 배로 내려가는 사람은 탈이 없어요. 차가운 콩팥에서 신장에서 물이 있는데 따스운 사람은 병이 없어요. 그러면 수승화 강이니까 바닷물이 있잖아요. 비가 네네. 오고 나면은 햇빛에 의해서 증발해서 올라가야 대기가 온화해져요.
0: 그렇죠.
1: 안 올라가면 타버려요.
0: 네네네.
1: 그렇듯이 심장열이 콩팥에 와서 뜨뜻하게 덮여지면 그 따뜻한 기운이 이 신장에 차가운 것을 밀고 올라가서 심장 열을 식혀요.
0: 아, 그런 원리군요.
1: 간담비가 가운데 중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흡수를 해가지고 가장 맑은 것은 내로 보내요.
0: 네.
1: 그리고 탁한 것은 밑으로 보내고. 그래서 사지를 먹여 살리는데 심심불교가 걸리면은 간이 불화가 일어나요. 아.
0: 간이 불화, 네. 심심불교, 네. 간이 불화.
1: 그러면 심장열이 내려가지 못하면 제일 먼저 가슴 답답하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네. 그다음에 유산과다,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요.
0: 아하.
1: 그래서 조금 더 심하면 편도선이 오고 갑상선 종대로 올라가요.
0: 아이고야. 네.
1: 그러면서 심장열이 극하면은 왼쪽 어깨가 아프고 간열이 극하면은 왼쪽 어깨 아프고
0: 오른쪽?
1: 네, 오른쪽이 아프죠. 그러는데 이 우리 몸에서는 열이 올라오면 사람이 죽으니까
0: 네.
1: 방어를 해요. 제일 처음에 방어하는 데가 가슴팍에서 방어를 해요. 그래도 거기서 막지 못하면 어깨로 가요.
0: 네.
1: 요때 나이가 50세거든요. 그래서 50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막지 못하면 이제 귀 밑에 통지로 네. 올라가는데 그게 3차 방어선이에요. 거기 올라가면은 중풍 아니면은 일출혈 큰 혈관이 터지면은 뇌출혈로 사망하고
0: 어이구야.
1: 머리카락부터 작은 혈관이 터지면 그게 중풍이에요. 그다음 피가 저 가서 어느 한 구멍을 막으면 치매고.
0: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불통, 측통, 통축, 불통.
1: 네.
0: 예, 이 소통이 우리 몸 안에서 잘 돼야 네. 병이 없다라는 말씀.
1: 네, 그래서 이제
0: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아까 손목이나 발목이 네. 많이 아픈 것은
0: 네.
1: 거기에 혈관이 겨우 말초 혈관이 적혈구 하나 겨우 통과할 만한 게 작은 혈관이에요.
0: 네.
1: 그러면은 거기가 좀 과로하거나 늘어지거나 하면 거기에 피가 뭉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새로운 세포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0: 네.
1: 나이가 먹든지 과로해가지고 거기에 정체가 되면은 거기가 아파요. 그 세포를 갖다가 좀비 세포라고 그래요.
0: 좀비 세포요?
1: 네. 나가지도 않으면 거기서 병을 일으키니까.
0: 예, 예, 예.
1: 근데 이걸 밀어내려면은
0: 네.
1: 새 세포가 밀고 가야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침을 놔요.
0: 아.
1: 침을 넣으면은 머리에서는 거기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0: 아하.
1: 그러면 그쪽으로 백혈구를 보내야 돼요.
0: 백혈구를 막
1: 그거
0: 보내서
1: 보내니까 간에서 보내는 거예요.
0: 치료하게 하는군요. 네. 아.
1: 그렇게 가면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다섯 가지가 면역제가 네.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요.
0: 와. 침을 넣는 순간.
1: 네. 그래서 한 30분 나눠잖아요.
0: 재밌어요.
1: 네, 30분은 15분 예. 동안은 근육을 당겨요.
0: 네.
1: 15분 동안 끌어넣는데 우리 몸의 기가
0: 네.
1: 하루 50번을 돌아요. 와. 낮에 25번, 예. 저녁에 25번. 30번을 놓으면 거기 하나 딱 맞아요. 그래서 아. 30분 유침을 해주는 거예요.
0: 와, 그렇군요. 그럼 뜸의 역할은 뭘까요?
1: 그 다음에 1뜸은 네. 이 경근이라고 있어요. 경락은 안으로 들어가서 힘으로 잡고 경근은 바깥에 있는 통증이 있거든요. 네. 피부에서 0.2mm 거기 아픈 통증 신경이 지나가요. 그러는데 좀비 세포가 있는데 네. 거기는 어혈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요. 그런데 깊이 있지 않고 표피에 있어요. 그러면 뜸을 떠버리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뜸을 뜨면은 직구를 반드시 살을 태워야 돼요. 살을 안 태우고 필터를 써서 간접구를 하면 큰 병은 못 고쳐요.
0: 그렇군요.
1: 살을 직접구로. 태워줘야 온도가 1300도요. 직구를 뜨면은. 네. 근데 실제 머리로 느끼는 것은 58도에서 60도로 느껴요.
0: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네,
1: 말씀이시군요. 48도에서 50도로 느낀다. 어허. 그러면 뇌에서는 어떻게 돼요? 36도인 체온에서 48도, 50도 오니까 그쪽으로 피를 갖다가 40배에서 50배를 보내요.
0: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군요.
1: 그 앞에 있는 좀비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치 미대면서 삼냐. 약을 먹여줘야 돼요.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0: 기운이 있어야죠.
1: 증후군이 가야 되죠.
0: 네네네.
1: 군대로 말하면은 보급부대. 보급 없이 전쟁하기 예. 힘들잖아요. 예, 예, 예. 약에도 상열, 허실, 이 가스리는 그게 있어요. 여기서 가장 잘 만들어진 약이 산상금옥단은 심장열을 아랫배로 내리고 차가운 심장기 오히려 올리면서 순환을 시키니까 간하고 위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산삼고목단은 위장 개선도 시켜주고 네,
1: 머리 아프고 아픈 것은 열이 심장열이 내려가지 못하고 우측으로 올라가면 우측 머리가 아프고
0: 네.
1: 심장열이 받쳐 오는 것은 좌측 어깨하고 좌측 측두통이에요.
0: 네.
1: 두 개 다 올라가면 머리 꼭지가 열려요. 그건 간에서 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금옥단을 먹으면 심장열을 밑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머리 안 아파요.
0: 그렇군요.
1: 열 때문에 아픈 거니까. 이게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열 때문에 나오는 거는.
0: 네네네.
1: 이게 오장육부 중에서 오장은 간심, 비패신 이런 것들은 신경이 없어요. 간은 95%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 없어요.
0: 네.
1: 콩팥이나 심장은 75%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 없어요. 그리고 체온계도 잡히질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이 많이 생기는 것은 콩팥에 보면은 그 안에 사구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사구체에서 피를 걸러주는데 피를 못 걸리게 되면은 종아리도 붓고 발목도 죽고 손발이 부어요. 얼굴 땡땡 붓고 자궁하면 아프고.
0: 산상금옥단.
1: 네, 산상금옥단을 먹고 소화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인벽사단을 먹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0: 혈액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산상금옥단. 네,
1: 혈압이나 당뇨나 모든 병은 심신불교를 잡아주니까 병 근본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0: 네.
1: 지금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금옥단을 절반 드셨었죠? 먹었죠.
0: 네.
1: 다 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폐기운이 떨어지면 목소리가 좀 청음이 안 나오고 타금으로 바뀌어요. 그랬을 때 금옥단을 먹으면은 바로 보충을 해주니까 예. 그냥 괜찮아요.
0: 아, 산상 금옥단 네,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도인벽사단은
0: 위장 개선.
1: 일치 밑은 삼약이죠. 네. 사부항.
0: 네.
1: 어혈이 있는 곳은 무조건 아파요. 뜸 뜨고 나면 그때 100kg가 막 죽어 있거든.
0: 네.
1: 뽑아버리는 거예요. 어혈은 고름하고 피하고 중간이에요. 오늘도 한 다섯 사람을 피를 뽑아주고 왔는데 시원해. 막힌 데 뚫어주니까.
0: 네.
1: 그리고 한 번씩 해서 보내면은 오늘 아침에는 또 재미있는 일이 두 가지가 벌어졌는데 한 달 전에 엎혀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은 지팽이 안 짓고 날랄랄하고 갔다고요.
0: 금방 효과를 보셨네요, 그분은.
1: 이분은 한 달 내내 일요일만 빼고 날마다 다 치료했거든요. 한 분은 치료 한 두 번 했는데 네. 지팽이를 안 짓고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불통, 측통, 통측, 불통. 그러니까 많이 막힌 사람은 좀 오래 치료하면 되고 네. 지금 살짝 아픈 사람은 침 한 방 맞고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산상 금옥도 먹고 일치, 밑등, 삼약, 사부항, 오지압.
0: 지압.
1: 이 지압은 어디를 해주면 겨드랑이나 이 사타구니 서해부 쪽은 침도 못 들고 틈을 못 떠요.
0: 네.
1: 그럴 땐 지압을 해줘야 돼요.
0: 아하.
1: 그런데 이제 육교정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허리가 4번, 5번 요추가 아프면은 한쪽 다리가 쩔뚝거리게 돼요. 그러면 흉추는 4번, 5번 흉추가 휘게 되고 4번, 5번 경추가 휘게 돼요.
0: 네.
1: 삐딱하게 돌아다니거든요.
0: 어허.
1: 그래서 그랬을 때 보면 4번, 5번 경추가 삐뚤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럼 5번 경추를 딱 붙잡고 4번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살짝 돌아줘. 뜨드득 하면 딱 맞춰져요.
0: 와.
1: 그러면 고개를 예, 꼬부리 같은 사람들 바로 고개 들고 나가요. 통증이 바로 없어져요.
0: 네, 그 교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굉장히 중요하죠.
0: 네. 그런데 인체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예,
1: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 관절이 막히게 되면 꼬부리고 펴지를 못해요.
0: 네.
1: 인대가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 고개가 돌아갈 수 있는 거리를 가동 거리라고 그러는데
0: 네.
1: 막히면 고개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막혀 있는 부분 아래쪽에 뼈를 붙잡고 위에 뼈를 돌아가는 쪽으로 살짝만 돌려주면 돼. 세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뚜두둑하면서 제자리 딱 들어가거든요.
0: 맞춰지는군요.
1: 그 왜 그러냐면은 몸은 언제든지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것보다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0: 그렇군요.
1: 원심력을 이용하니까 살짝 살짝 건드려줘도 뼈만 반듯이 있으면은. 불통, 측통이에요.
0: 아.
1: 통측 불통이고.
0: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심신불교 간이부라.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1: 예. 그 다음에 이제 위기.
0: 불통, 측통. 예, 통측 불통.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뭐, 네. 발목이라든가 손목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척추가 아프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성민산삼한방병원 서영수 박사님과 예, 상담을 좀 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위치 소개를 해드릴게요. 800호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3-503-3304,
1: 네.
0: 213-503-3304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1: 아, 예.
0: 예. 산삼금옥단 소개해 주셨고 도인벽사단 소개해 주셨고
1: 산삼이 좀 8단원 재고가
0: 네.
1: 있으니까 그냥 그 오시면 어쩌고 3분의 1 값이에요.
0: 네.
1: 한 뿌리에 뭐 20불짜리도 있고 30불짜리도 있어요. 분할해서 안 판매해 드리고 이 OTC
0: 네, OTC
1: 카드 사용하실 네. 수 있고요.
0: 사용 가능합니다.
1: 보험은 다 돼요.
0: 네.
1: 건강보험 되는 것 산삼 한약방 다 되고
0: 네.
1: 저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0: 네.
1: 어디로 들어가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0: 돼요. 유튜브 성민산삼 서영수 네. 박사님만 검색하시면 또
1: 네. 예,
0: 치료받은 케이스들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1: 내가 이름을 그렇게 해놨어요.
0: 성민산삼
1: 네. 그것만 성민만 쳐서 나와요.
0: 네.
1: 그러면 내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 얼굴을 클릭을 해야
0: 네.
1: 이 동영상이 나와요.
0: 아,
1: 안 그러면 이제 라디오 나간 거 100몇 개가 들어있는데
0: 네, 네, 네, 네.
1: 라디오는 이제 얼굴이 화면이 안 나오니까
0: 네.
1: 인터넷으로 나간 거 다 올려놨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1: 예,
0: 원장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가세요.
1: 예.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3: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해피투데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보와 선비의 톡톡 정보 함께 생각해 볼까요?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선미 씨 오늘도 밝게 나와 계시네요.
0: 아,
1: 기온이 좀 내려갔다고 해도 여전히 여름이라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살짝 땀이 났어요.
0: 맞아요.
1: 오늘 주제가 딱 이 날씨만큼 뜨거운 이야기거든요. 시애틀 인근 한국식 찜질방에서 벌어진 소송인데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공간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법정까지 간 사건입니다.
0: 아,
1: 트랜스젠더의
0: 정말.
1: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존 여성 고객들의 불편함과 안전 문제도 그냥 넘기기 어렵거든요.
0: 그럼요.
1: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가.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주제인데 함께 천천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미 씨는 이 뉴스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0: 솔직히 얘기하자면 정말 황당했어요. 좀 놀랍기도 하고요. 이 시애틀 올림푸스 스파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잖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 사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상황이었죠?
1: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한 찜질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공존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0: 맞아요.
1: 트랜스젠더 여성분이 여성탈의 공간 이용을 거부당했고 그게 차별이라며 법정까지 갔어요. 그런데 한편에는 그 공간을 함께 쓰게 되는 다른 여성 고객들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두 쪽 다 자기 안전과 존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0: 맞아요.
1: 저는 이 법정 공방이 결국 우리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배려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가?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여성 전용 공간에서의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들끼리. 근데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 성전환하기 전에 트랜스젠더면 겉으로 볼 때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볼 때 남성인 거잖아요. 남성이 그 여탕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당황스럽고 예, 놀랄 게 뭐 다들 여성분들이라면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라면 오케이예요. 자, 트랜스젠더 권리와 다른 여성 고객 보호

0: 편견이라고 잘라버리기엔 그분들의 불편함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LA에도 한인 스파들이 꽤 있잖아요.
1: 꽤 많죠.
0: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업주 입장에서는 어느 손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법을 따르자니 기존 고객 반응이 걱정되고 기존 고객을 지키자니 차별 소송이 무서운 거죠. 이게 찜질방만의 고민이 아니라 탈의실이 있는 모든 공간이 언젠가 마주칠 수 있는 질문이에요.
1: 그렇죠.
0: 배려가 한쪽에만 흘러서는 오래 못 가잖아요. 선미 씨는 이 상황에서 업주한테 어떤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1: 업주의 선택지요? 뭐 이미 뭐 판결이 났잖아요.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 공간을 함께 쓰는 우리 여성 고객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해서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불안감이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꺼내보고 싶어요. 찜질방이나 스파는 옷을 벗는 공간이에요. 그 특수성이 있어요.
1: 그럼요.
0: 이 병원 대기실이나 카페랑은 결이 달라요.
1: 다르죠, 당연히.
0: 그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당혹감도 누군가의 실제 감정이고 그걸 그냥 편견이라고 잘라버리기엔 너무 단순한 정리 같아요. 워싱턴 주법이 성별 정체성을 보호한다고 해도 그 법이 다른 이용자의 감정이나 선택권까지 해결해주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법이 옳고 그름을 정해줄 수는 있어도 그 공간 안에서의 신뢰나 안정감은 법 조문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1: 맞아요.
0: 저는 이 사건이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기 어렵다고 봐요.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적으로 이긴다고 해도 그 찜질방 문화 안에서 진짜 환영받는 느낌을 얻기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할 거고 반대로 업주가 이긴다고 해도
1: 그렇죠.
0: 이게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남기는 상처는 판결문에 적히지 않아요. 법보다 먼저 필요한 건 어쩌면 서로의 불안을 인정하는 대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하. 뭐 서로를 인정해주는 대화라? 글쎄요. 이 주제가 법정 밖에서도 우리 일상과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우 씨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정이 드세요?
0: 솔직히 말하면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머릿속이 좀 복잡했어요.
1: 저도요.
0: 어느 한쪽이 명백히 나쁜 사람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더라고요. LA에 사시는 분들도 한인 스파 자주 가시잖아요. 그 공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잖아요. 피곤한 몸 이끌고 가서 뜨끈한 방에 누워있으면 잠깐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 편안함이 전제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공간에서 안전하다는 느낌. 그 느낌은 트랜스젠더 분도 원하고 그 공간을 함께 쓰는 다른 분들도 원해요. 같은 걸 원하는데 왜 이렇게 부딪히는 걸까?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에 남는 감정들은 판사가 정리해주지 않거든요.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안고 가느냐가 결국 더 오래 남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이 주제가 뉴스로만 소비되고 끝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찜질방이나 스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부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돼요. 규정이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업주도 고객도 모두 막막해지거든요. 법적으로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1: 아하.
0: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묻어두거나 반대로 바로 분노로 표출하기 전에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 번쯤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낯섯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인지 그 둘은 대응 방식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건 개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1: 네.
0: 주변에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본 적 있으세요? 뉴스 댓글 말고 진짜 대화요. 같은 편끼리만 모여서 확인하는 대화 말고 그게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놓더라고요.
1: 어허.
0: 선미 씨는 이런 주제 주변 분들이

0: 실제로 꺼내서 얘기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1: 그럼요. 오래전부터 이슈된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물론 성소수자들을 존중합니다. 예. 근데 이 여성 전용 스파에서도 우리 여성들도 존중받고 싶어요라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어요.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는 오케이. 그러나 남성성을 가진 생물학적으로 남성 성기를 가진 경우 이 여성 스파에서 함께 스파를 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좀 두렵다. 당황스럽다.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오늘 얘기 쭉 나눠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사건에 쉬운편이 없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도
1: 맞아요.
0: 억울하고, 그 공간을 함께 쓰는 여성 고객들도 불안하고, 업주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쪽 손도 못 잡고 있고, 어느 한쪽 목소리만 크게 들리면 나머지가 안 보이거든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이거예요. 배려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인정하는 데서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판결이 나오면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찜질방 탈의실 문 앞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
1: 그렇죠.
0: 감정을 어떻게 같이 다루느냐. 그게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아요.
1: 아하.
0: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오래 머물던가요?
1: 글쎄요. 요번 판결이 스파 측의 이 생각이 종교의 자유와 이 헌법상 권리를 들어서 항소했지만 연방법원은 주법의 이 차별금지 조항이 우선한다고 봐서 이 스파 측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올림푸스 스파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기존의 수술 관련 출입 제한 문구를 수정해야 했고, 미국 전역에서 여성 전용 시설의 이용 수준, 그러니까 이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더 격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우 씨가 얘기했듯이, 글쎄요. 좀더 이제 존중받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성소수자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우 씨 마무리할까요?
0: 오늘 선미 씨랑 얘기 나눈 게 저는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결론 없이 끝나는 대화가 사실 제일 솔직한 대화거든요. 쉽게 정리되는 문제였으면 법정까지 안 갔겠죠. 이 사건이 어떤 판결로 끝나든 그 이후에도 찜질방은 열려 있을 거고 사람들은 또 거기서 마주칠 거예요. 판결문이 감정까지 정리해 주진 않으니까 결국 그 다음을 채우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같이 해보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래요, 정우 씨. 오늘 함께라서, 이런 심각한 이슈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자, 오늘은 시애틀 인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 트랜스젠더의 한국식 찜질방 소송 법정 공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금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이에요.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멋지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주말을 기다리는 금요일 이런 설렘, 따뜻한 차 한 잔에서 느끼는 소소한 평화가 바로 행복이라고 하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황금 인생을 만드는 다섯 가지 부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첫 번째가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또 하비 리치, 헬스 리치, 돈, 시간, 친구, 뭐 취미, 건강, 이 다섯 가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 속해 있나요? 돈도 시간도 친구도 취미도 건강도 다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 정말 황금 인생이네요. 황금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요. 또 시간도 있어야 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아주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합니다.

0: 네, 제니퍼 로페즈 노래로 2부 시작했습니다. Let's Get Loud 함께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의 부담감과 수요일의 고비를 넘어서 어느덧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에요. 오늘만큼은요, 타인의 이런 시선이나 잔뜩 쌓인 일거리 그런 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고생한 자신에게도 좀 이렇게 수고했어 라고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잘했든 잘못했든 한 주간 수고 많으셨잖아요. 여러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닥토닥 해주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자신에게도 좀 건네주세요. 자, 평화로운 주말의 길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피 투게더. 예, 저는 예,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해피투게더의 친구분이신 여러분들, 베프인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돈과 시간, 친구, 건강, 취미 다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더해지면 최고겠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영혼의 양식. 그렇잖아요. 뭐 다 가졌어도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 허무하다 뭐 이런 말씀들 종종 하는데 영혼의 양식이 중요한 것 같네요. 정말 이게 가장 풍요로운 예,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워지는 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예, 풍요로운 예, 이런 정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송이라고 하셨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나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487-1001번.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태양입니다.
19: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6: 엄마 집밥이 최고지.
2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5: 밥 한 그릇 더요.
2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5: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2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29: 213-381-2424 213-381-2424

0: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오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페라 아카데미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죠?
1: 네.
0: 네. 진보길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페라에 관심이 많잖아요.
1: 아, 그러세요.
0: 네네. 또 워낙에 또 오페라를 사랑하시고, 또 오페라를 전공하셨고, 네. 네, 오페라를 많이 부르시는 분. 그리고 또 지휘도 하고 계시는 분. 네, 공연도 얼마 안 남았죠?
1: 네. 네. 이제 8월 23일 날
0: 아,
1: 네, 옥스퍼드 호텔.
0: 옥스퍼드 호텔에서
1: 네,
0: 있습니다.
1: 4시입니다.
0: 8월 23일 토요일이죠?
1: 8월 23일 일요일이에요.
0: 아, 일요일인가요?
1: 네, 오후 4시.
0: 오후 4시.
1: 장소는 너무 가까워서요. 코리아타운에 모르시는 네. 분이 없으실 거예요. 네.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입니다.
0: 네,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네. 준비 잘 되고 계시죠?
1: 네, 저 준비는 잘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네. 가까이 오면은 긴장이 항상 긴장되죠.
0: 네. 네,
1: 그리고 저도 노래하지만 또 이번에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어요. 그래서 이사요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네. 라치다 렘나 만노 그 듀엣을 부를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네.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의 선생님이 계신데 소프라노 양구이라고 네. 같이 제가 중국 노래 듀엣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 아니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에서는 항상 이제 공연 때 막 네. 여성분들은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막 이렇게 입고 막 유럽에 온 것처럼 그냥
1: 그렇죠.
0: 막 그렇게 입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오페라를 막 이렇게 네. 하시는데
1: 그런 기분에 이제 예. 오페라 이제 우리들이 이제 다 아마추어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죠.
0: 네,
1: 그죠?
0: 네, 네.
1: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갖다가 그래도 좀 오페라 같이 이렇게 싱어처럼 이렇게 옷을 갖다가 좀 아름답게 더 네. 돋보이고 그리고
0: 좋아요.
1: 또 잘 입으면 노래도 더 잘 이렇게 된 보이잖아요. 늘 잘 해 보이시잖아요.
0: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그래서 노래가 많이 부족해서요. 네. 눈여기로 우리가 드레스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0: 아니
1: 남자분들은 턱시도
0: 네,
1: 입으시고요.
0: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네. 네.
0: 그리고 에스터진 우리 원장님도 굉장히 화려하게 막 드레스를 입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제가 작년에 예. 지퍼 콘서트 호텔에
0: 지퍼 콘서트에서 레드 드레스.
1: 네. 한 7개를 옷을 체인지했어요. 그때 독창했대요. 네. 두 곡마다 아무래도 그 곡에 그런 내용을 네. 많이 담아 있어서 음흠. 그거에 좀 흡사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갖다가 많이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많이 오신 분들이 마음이 네.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0: 아, 그쵸.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1: 네.
0: 자, 오페라 이야기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실 건데 오페라란 뭔가요? 네,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오페라.
0: 네,
1: 오페라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자면
0: 네.
1: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0: 음악으로 만들어진
1: 드라마.
0: 어허.
1: 그쵸?
0: 멋지네요.
1: 네. 연극처럼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
0: 네.
1: 안에 오페라 안에. 그리고 또 배우가 우리는 이제 다 노래하시는 배우가 있듯이 배우가 대사를 이제 우리가
0: 노래로.
1: 하잖아요. 네. 근데 그는 우리는 성악가 가수들이 노래로 이제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노래로 그 대사를 대신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 거 안에 오케스트라 그 반주 그걸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과 더불어서 음흠. 무대 그 연기.
0: 무대
1: 그죠?
0: 연기.
1: 무대 그 스테이지에 있으면 무대 연기
0: 그쵸.
1: 그리고 의상 옷
0: 네.
1: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가수들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명도
0: 중요하죠.
1: 네, 조명이 참 중요합니다.
0: 네,
1: 이런
0: 맞아요.
1: 것을 어우러지는 전부 다 합해서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0: 그죠.
1: 그러니까 오페라 이퀄스 종합 예술.
0: 아, 그러네요. 네. 정말. 음악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1: 네.
0: 아, 멋진 표현이세요.
1: 네.
0: 자, 뮤지컬도 요즘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데
1: 그렇죠.
0: 또 전통 오페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1: 많습니다. 네,
0: 많았습니다.
1: 전통 오페라는 오페라고 그다음 뮤지컬은 그거보다 더 가벼운 거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오페라 어떤 곡일까요?
1: 아, 이 오페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개 많은데요. 어, 이번에 오늘 들려드릴 오페라는 네. 자코모 푸치니 여러분들이 아하. 사랑하는 푸치니의 곡이에요. 네, 오페라 제목은 쥐안니 스키키.
0: 네.
1: 쥐안니 스키키 그 제목이에요. 오페라 제목이에요.
0: 아, 쥐안니 스키키.
1: 네, 그 안에 그 아버지의 사실은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등장 인물이 주요 인물은 네. 그 안에 쥐안니 스키키 그리고 딸 라우레타가 있어요.
0: 라우레타.
1: 딸 라우레타 그리고 남자 친구 네. 리누치오. 네. 이 세 사람의 이제 관 중요 인물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오페라에는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가족 간의 그런 우리가 가족 간의 욕심도 많잖아요.
0: 그렇죠.
1: 애증. 네.
0: 맞아요. 그, 사랑도 있지만 또
1: 네,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욕심. 그리고
0: 있고.
1: 또 중요한 것이 돈이에요.
0: 돈.
1: 네. 그 항상 돈이 따라가는데 네.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네.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너무 시리얼하게 하지 않고 재미있게 만든 코믹 오페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0: 아, 코믹 오페라.
1: 네, 네, 네. 네.
0: 아, 그러면 이 쥐안니 스키키에서도 네. 그 소프라노 그 오페라 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어,
1: 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
0: 아.
1: 네. 오 미오 바비노 카로.
0: 네. 이 노래는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이 노래.
1: 들어보셔야 돼요.
0: 아마 다 네. 아실 것 같아요. 잠깐 들어볼까요?
1: 네네.
0: 네. 오페라 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의 흘러나오는 소프라노 아름다운 노래 오미오 네. 바비노 카로 예, 듣고 계십니다.
1: 너무 아름다워요.
0: 네. 뭔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좀 허락해달라는 우리의 사랑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네. 노래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2: 네, 이 노래에 환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네. 그래서 오미오 바비노 바비노가 바비노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요.
0: 어떡해.
2: 너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딸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포르타 로사로 가서 그 이탈리아의 그 지명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르타 진짜 있습니다. 포르타 로사에 가서 네. 그 결혼 반지를 사고 싶어요. 아버지. 난 사러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버지가 그 뜻은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반대를 한다면 집안에서 네. 저는 그 베키오 다리 베키오 다리가 진짜 이태리에 있어요. 유명한
0: 있군요.
2: 다리가 있습니다. 베키오 다리에 가서 그 아르노라는 그 강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 안에 거기서 이제 몸을 던져버리겠다.
0: 아니 네. 아버지를 협박하네요.
2: 거의 네 그죠. 요즘 옛날에도 많이 그러지 않았나요? 정말 그죠. 분대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반대에 네. 뭐 이렇게 뭐 죽게 좀 그렇게 협박적인 말도 하고 그죠 자녀들이
0: 그만큼 그래서. 사랑하니까.
2: 네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둘이 막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0: 사랑의 눈이 먼 거죠.
2: 그래서 너무나 애 같다고 괴로워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서 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고 싶어요.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아빠 플리즈 플리즈 제발 제발 제 마음을 이해해 주고 받아주세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 애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이 아리아예요.
0: 네. 이 오페라 아리아 이거 지금 무대 실황인데 네. 제가 이 곡으로 좀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2: 네네네.
0: 어떤 남성분이 눈물을 흘려요.
2: 아 눈물을 흘려 그렇죠.
0: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걸까요? 네. 아니면 이게 네. 추억에 잠겨서 그
2: 아버지의 마음도
0: 걸까요?
2: 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였겠죠.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또 딸은 또 난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네. 마음이기 때문에
0: 너무 사랑하니까.
2: 절절한 마음.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정말 아름다운 오페라 예, 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표현해 주신 말씀이 딱 맞네요. 네. 이거 보니까 음악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노래만 잘해서 오페라에 쓸 수는 없어요.
0: 네,
2: 오페라 뭐 노래를 잘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엔 이어서 저희가 우리 영국도 우리가 클래스 액팅 클래스를 받거든요. 학교에서요.
0: 네. 네, 네, 네.
2: 특별히 그 외국에서는 그런 클래스를 받아요. 그리고 댄스 딕션이라며 그리고 댄스 이렇게 무브먼트가 필요해요.
0: 그렇죠, 그렇죠.
2: 몸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오페라라고 하면은 그 스테이지에서 가만히 서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0: 네.
2: 그 스테이지에서 스텝 이렇게 움직이고 무브먼트가 필요해요. 그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풀 드레스를 입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거를 그렇죠. 어떻게 입고 넘어지지 않고 1, 2, 3 이렇게 하면서 그 스텝을 밟는 그런 우리가 클래스도 배워야 하고
0: 그렇구나.
2: 참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
0: 왈츠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2: 그렇죠.
0: 하겠네요.
2: 옛날에 좀 했었는데 지금 네. 많이 지금 좀
0: 혹시
2: 뒤져졌어요.
0: 원장님도 그 오페라 하시면서 이렇게 왈츠를 추거나 막 이러면서 하신 적 있으세요? 무대에 오르신 적 있어요?
2: 그때는 이제 왈스는 아니었지만은요. 저희가 그때 꼬제 반투 때라고 제가 네. 이제 피오리딜리지라는 그 주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사랑하는 그 테너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0: 춤을
2: 그런 막 춤을 많이 추는 건 아니었지만
0: 네.
2: 그때 그 파티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런 장면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왈츠 댄스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교 젊었을 때는 그런 클래스를 학교 안에서 이제 해야 택해야 네. 됐기 때문에 네. 어, 좀 맨 처음에는 조금 창피했었어요. 아. 근데 하고 나니까는 너무 노래도 더 잘 나와요. 그게요.
0: 그러면 네. 호흡이. 에스트진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오페라를 하시게 된 거예요?
2: 아, 저는 사실은
0: 다른 장르도 굉장히 많은데
2: 그렇죠.
0: 오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내가 연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극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모델 쓰는 거 어렸을 때부터 모델 쓰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 드레스도 있고 또 그 각기 옷을 갖다가 체인지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그 특색 있게 입잖아요. 예, 현대적인 예. 옷도 있고 아하. 그런데 저는 좀 우아한 거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성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드레스를 많이 이렇게 봤어요.
0: 어머니의 DNA군요.
2: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노래 연극을 하지만 내가 참 연극을 좋아하고 하지만 옷을 좀 입고 너무 그 아주 네. 멋진 드레스와 그리고 또 이제 턱시도 이런 걸 입고서는 노래를 아름답게 부른다면 더없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나도 이제 하이스쿨 가서 참 내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온 집안이 미국에 오게 된 거죠.
0: 이민
2: 오게 된 거죠.
0: 몇 학년 때 오신 거예요?
2: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왔으니까
0: 어려울 때인데
2: 되게 어려울 때 왔어요.
0: 힘들 때 오셨네요. 네. 세상에.
2: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성화 공부를 해서 좀 단단하게 목소리는 이제 실기는 잘 해놨어요. 그리고 하고 이제 제가 전 장학금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스쿨 오브 아트에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페라 전공을 하게 됐죠. 이제 거기서 이제 참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0: 그럼 한 길만 쭉 걸어오신 거네요.
2: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0: 그러니까
2: 그때.
0: 한 길만 오페라 네. 이걸 하겠다라는 그 집념으로 네, 네, 네. 한 길만 쭉 걸어오신 거예요.
2: 그렇죠. 어렸을 때 그게 나의 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엄마가 그때는 그 시민회관이었지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으로 바뀌었잖아요.
0: 그렇죠. 한국에 엄청 네. 커요. 거의 너무너무 네. 멋있어요.
2: 멋있죠. 근데 네. 그때 시민회관 때 제가 어머니께서 제 저를 그 고전무용 발레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살 때부터.
0: 네네네.
2: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독창이 가지고 그러니까 공연을 솔로 공연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덕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조금 미스테이크 실수도 했지만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된 거죠. 그 큰 무대에서 시민회관에서 혼자서 제가 고전 무용을 했었거든요. 인형도 막 이렇게 들면서 막 이렇게 같이 굉장히
0: 세종문화회관으로 그렇죠. 해야 알 거예요. 사람 청취자들은
2: 네 그때 당시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최고의 그때 당시 최고의 무용수 남자 선생님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성함은 근데 그분한테 제가 사사를 받고 고전 무용을 사실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몸 안에 그 움직이는 것이 그 음악하고 굉장히 연결성이 있잖아요.
0: 그게 베이직으로
2: 네 그러면서 해야죠. 몸에 배이게 된 거예요. 그 노래할 때도 그 프레이즈마다 노래할 때 지금 오미오 바비노 까로가 오미오 바비노 까로 그럼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죠. 예. 그리고 손이 움직여져요. 손이.
0: 그러니까 네, 항상 오페라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2: 네.
0: 하더라고요.
2: 그럼 선생님 한번 이렇게 움직여서
0: 눈도 막 커지고 눈도
2: 커지고. 네. 그러면 눈도 커지고. 이 몸이 유연해야지. 이 몸이 악기이니까. 예. 그래서 몸이 너무 텐스가 오면 노래하기에 굉장히 딱딱해지고 노래가 잘 안 풀려요.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0: 재밌네요.
2: 네, 몸이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으셔야 돼서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하면 뭐 무용도 좋고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수영이 있잖아요.
0: 수영.
2: 네, 그래서 우리 티처들은 네, 폐활량도 좋아지고 그리고 막 움직이죠.
0: 그쵸.
2: 손이.
0: 뭐 네, 배영 같이.
2: 네, 자유형. 네, 이것이 굉장히 호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허. 그래서 수영을 성악가들이 수영을 많이 해요. 네. 그렇구나. 그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성향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에스더진 원장님을 안 지가 꽤 됐는데.
2: 그러게 말이에요.
0: 근데 그 음반도 주셨잖아요, 저한테. 네. 앨범을 주셨었는데.
2: 근데 여전히 참 이쁘세요.
0: 저요?
2: 네. 아름다우세요.
0: 방송용 멘트인 걸로. 네. 아무튼 여전히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렇게 공연 올리실 때마다 진짜 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진짜 멋지게 해내시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예. 이번 공연도 정말 성공리에 네. 즐겁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2: 네.
0: 네. 특히 뭐 이번 공연에서 요 점은 정말 자랑하고 싶다라는 점이 있다면요.
2: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0: 네. 근데 아마추어들이 모인 건데.
2: 네, 아마추어들이 다 이제 모이셔가지고
0: 이 어려운 거를 전부 다 네. 암기해서 부르시잖아요.
2: 1년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셔서.
0: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2: 근데 이제 암기를 이제 머리에는 암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서 네. 굉장히 떨리시대요.
0: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2: 우황통신원도 막 드시고 한다고
0: 당연하죠.
2: 그러는데 네. 그거를 이제 머리에는 외우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책을 또 이렇게 앞에다 놓고 또 왜냐면 너무 또 쓰러지시면
0: 아니 프로젝트로 안 써줘요 가사를
2: 거기가 조금
0: 부탁을 해보면 안 될까요
2: 그런 한번 이번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0: 안
2: 그게
0: 돼요.
2: 예. 좀 그런데 예, 예. 우리가 또 85세 되시는 분이 프레게라 그 기도를 또 부르실 거예요. 근데 네. 제 연장자죠. 근데 너무 너무 아름답게 부르세요. 그리고 다
0: 프레이얼,
2: 외우셨어요.
0: 그 노래를요?
2: 프레게라.
0: 프레게라라고 합니까?
2: 프레게라 기도.
0: 기도.
2: 네, 토스티의 기도인데
0: 영어로는
2: 이탈리안 노래예요. 근데
0: 노래.
2: 그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0: 어머나.
2: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랑이라기보다는 나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정말 음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0: 네,
2: 언제 저기 하실지. 그지만 그이 우리 여정을 끝나는 그런 남은 인생을 정말 이 아름다운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치매도 걸릴 수 있지만 그 치매도 우리가 더 늦출 수 있고
0: 네.
2: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보면 클래식 음악이 더없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함께 가고 오페라 아리아 또 성가 네. 이런 것들을 부르시면 마음도 굉장히 더 좋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 공연이에요. 그죠?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2: 네.
0: 예. 8월 23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2: 네.
0: 예. 8월 23일 일요일 날 주일 날 있네요. 예.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2: 네.
0: 예. 보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2: 그래서 많이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랑과 용기가 너무 필요하고요. 사실은 네. 큰 박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는요.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셔서
0: 네.
2: 좀 우리 어른들한테 좀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음악회가 끝나면 우리가 저 다과도 잘 해놨으니까는요. 네. 다과도 같이 나누면서 친교를 함께 하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0: 아, 오늘
2: 간절합니다.
0: 재밌어요.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왜 종종 시간 될 때마다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좀 불러주세요.
0: 네, 네. 이런 적극성, 열정 아주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의 예, 에스더 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0: 안녕히 가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5: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5: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두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존박이 불러주는 Falling 듣고 계십니다. 시카고 출신이죠. 예, 한국의 미국인인 존박. 2010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서 준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린 가수입니다. 2012년 정식 데뷔해서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유튜브,

0: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이 8.15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역사적 의미와 감동적인 영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제강점기 목숨을 걸고 맞섰던 독립운동가들의 이 긴박한 작전과 투쟁을 그린 영화들도 많죠. 뭐 암살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고 영웅, 또 동주라는 영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영혼을 지켜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동주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흑백 화면 속에서 묵직하게 전해지는 시인 윤동주와 송몽규 열사의 꺾이지 않는 청춘 이야기, 동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2: 동주야, 네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3: 무동상장.
4: 나 이거 이 상장이라고.
5: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서리 문학 속으로 숨는 것밖에 더 되니?
0: 영화 동주는 일제강점기 시를 통해서 시대의 비극을 노래했던 시인 윤동주와 그와 평생을 함께하며 항일투쟁의 길을 걸었던 사촌이자 동지 송몽규의 청춘과 신념을 그린 작품입니다.
1: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0: 네, 창씨 개명을 강요받고 한국어 사용마저 금지됐던 암울한 1940년대 한 집에서 태어나 자란 동갑내기 사촌 동주와 몽규는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의 아픔에 맞섭니다. 이 창작의 자유를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며 내면을 성찰하는 동주와 문학보다는 직접적인 신념의 행동, 독립운동을 선택하는 몽규, 두 사람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지만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히게 되면서 이 냉혹한 비극의 수레바퀴 속으로 말려들게 됩니다. 이준익 감독은 화려한 색채를 배제하고 흑백 화면을 선택했어요. 예, 이 동주라는 영화가 흑백 영화입니다. 예, 보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교복 시대를 사셨던 분들, 교복 입고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유난히 이 영화가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후반의 분위기와 두 청춘의 섬세한 감정선, 그리고 화면 위로 흐르는 이 윤동주의 시 구절들이 한편의 시집을 읽는 듯한 그런 정갈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영화는 시인 윤동주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송명규라는 인물을 조명하죠. 시를 쓰며 시를 아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청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한 이 동주 역할로는 강하늘 씨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몽규 역할로는 박정민 씨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신념을 위해 타협 없이 직진하는 열정적인 혁명가 모습을 정말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보여줍니다. 영화 중간중간 그 강하늘의 나레이션으로 그 서시도 낭송을 하고요. 자화상, 별 하는 밤, 쉽게 씌어진 시 등 윤동주의 대표작들이 흐릅니다. 인물들의 비극적인 상황과 시 구절이 결합해서 절절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 앞에서의 이 정말 부끄러움과 신념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사들도 참 많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네, 송명규가 정말 자신의 행동과 이 글에 대해 고뇌하는 동주에게 용기와 신념을 북돋워주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동조하지 못하고 앞장서지 못했던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네, 일본 형사 앞에서 거짓 자백서 작성을 거부하며 터뜨리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당신들 말이 맞아.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했어. 하지만 이루지 못한 게 원통해서 사인을 못하겠다. 예, 송몽규의 울분의 순간, 그 동주와 대비되게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거사의 분함을 토해내는 울분의 순간에 했던

네, 동쇼라는 영화에서 이 자화상 이 노래가 흘러나와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인 윤동주가 쿠오카 감옥에서 사망한 6개월 후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은 독립합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0: Mirafiber helps.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0: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제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 희망찬 금요일 오후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희망차죠. 불금이니까요. 아마도 오늘 한국은 광복절의 아침을 맞고 집집마다 태극기를 베란다에 또는 문 앞에 꽂아놨었고, 저 말고도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 광복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어떤 아픈 과거지만 좀 가슴에 묻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피해자분들, 가족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마다 생각나는 그 아픔 좀 접으시고 금요일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자, 주말을 앞둔 이 설레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이 설레임을 기운을 담아서 오늘 하루도 좀 활기차게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들의 아름다운 햇살들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자,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던 뭐가 있던 나는 나야. 뽐내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세우는 그 한마디, 나야 나, 내가 누군데,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꼭 남자분이 아니시더라도 여자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나야 나 외치면서 오늘 금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문을 열겠습니다.

네, 괜찮죠. 아직 나 정도면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남진 씨의 나야 나로 오늘 금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아침에 오늘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계님 출근하셨네요. 통계님 사진을 그 카카오톡에 올려주셨는데 멋진 바다의 풍경인데 포항 쪽인가요? 오늘 포항 가셨나요? 어쨌든 간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주로 이제 로라님, 비비안님 귀가 좀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서로 담소하면서 나누는 그런 좋은 광경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자, 순철님도 잠깐 다녀가신 것 같고, ITK님, 네, 응원함에 들어옵니다. 방긋방긋입니다. 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습니까?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귀팅 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또 애청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이 그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조금 그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모든 분들에게 따사로운 햇살이 다 비춰서 좀 편안함을 가지는, 아 오늘만큼은 좀 편안하다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5시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 2, 3시간이 가장 지루하고 좀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금만 참았다가 주말 잘 보내시고, 혹은 또 주말에 어디 여행 계획하신 분들,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너무너무 행복한 우리 캘리포니아 LA의 날씨를 만끽하면서 좀 이번 주만큼은 다른 주에 비해서 좀 유난히 잘 좀 시간을 보내고 머리 안 아프게, 골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잠시만 주머니에 잡아서 꼬깃꼬깃 놔두고 주말까지는 안 꺼내봤으면 하는 그런 강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 시원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빠 나 믿지? 걸크러시네요.

0: 아이고 참 오늘 날씨하고 되게 어울리는 노래 통계님 멀리서 감사합니다. 순철님 오늘은 손녀가 오는 날인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애궁 어설퍼라.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쁘잖아요. 그냥 이쁜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안아도 주고 좀 뭐 그렇잖아요. 저는 뭐 손자가 둘이나 있지만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어쩌다 만나면 그냥 안아주고 그냥 웃는 거 보고 아직은 뭐 어리니까 그거밖에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자라야 뭐 어떻게 뭘 같이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다니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 지나고 이제 한 10개월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볼 맞추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그거 말고는 별로 해줄 게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즐거운 시간 손녀하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항상 이 시간이면 출출해요. 보통 11시, 12시에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맨날 제가 2부 시간에 여러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제가 아주 짝까지 넣어요. 맛있는 소반식당 하는데 아 오늘 그 우리 박영희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맛있는 얘기 제가 한 20분 정도는 굉장히 배고프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모시고 또 오늘 풍성한 또 음식에 대한 맛있는 얘기 그런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자 이건 보너스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2: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1: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2: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로 화면은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우리 소반의 대표님 박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잠깐만 바이크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0: 보니까 여기 지금 SK 냉동 사장님이 소반 네. 레스토랑 사장님 오셨네요. 은대구지름 최고요 이러고 계셨어요.
11: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여름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1: 네, 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자 여름에 오시면은 어떤 네. 음식들을 찾나요?
11: 저희는 메뉴가 거의 똑같잖아요.
0: 아, 거의 비슷해서
11: 뭐 여름이라고 시원한
0: 특별히 뭐 여름에 콩국수 하는 게 아니니까.
11: 똑같습니다.
0: 아
11: 네.
0: 그렇구나.
11: 1년 내내.
0: 네. 근데 이거는 오늘이 제가 알기로 이제 말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1: 아,
0: 계절기로.
11: 에이.
0: 근데 소반은 말복하고도 그냥 똑같이
11: 몰라요.
0: 그냥.
11: 아,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와서 뭐 오늘 노인 그 뭐 있는데 노인정인가 거기에서 네네네. 삼계탕 나왔다 그러셨구나.
0: 아, 예, 오늘 말복이라서 그래요. 예,
11: 그분은 그래서 고기를 안 드시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은대구조림하고 알탕 드시면서 고기를 안 드신다고 그래서 그거 드셨다고.
0: 아니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우리 대표님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사님이 이제 아마 바뀌시나 봐요.
11: 총영사님이
0: 그 소반에 들리셨다고.
11: 예, 네. 근데 저는 전혀 그 시골에 우리 가게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0: 네.
11: 그러니까 전혀 소식을 모르는. 는데 어제 오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나는 전혀 모르고 너무 그냥 미안하고 혹시 어디를 가시더라도 또 저기 LA가 최고잖아요. LA에서 이제 총영사님 하셨으니까
0: 네네네.
11: 어디 좋은 나라 뭐 대사님이나 어디나 가시기를 예. 기도하고
0: 네.
11: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좀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잘 가시라고
0: 네.
11: 좀 전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네. 무슨 행사를 하신다고요?
11: 아 다인 LA라고요.
0: 그 어떤 행사입니까?
11: 네. 그게 이제 LA 무슨 회사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2주 동안 그걸 합니다. 15일 동안. 그러면은 이제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키면은 돈이 네, 많잖아요.
0: 그렇죠.
11: 그러니까 메인은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뭐 두부전이나 뭐 된장찌개나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좀 싸게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0: 그러니까 식당마다 네. 소반은 소반대로 네. 소반의 음식을 소개를 하고 네.
11: 다른 데는
0: 뭐 다른
11: 데는
0: 자기네
11: 하고.
0: 식당을 네. 하고 그러면 네. 2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8월 제가 알기로 8월 14일에서 28일까지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 해요. 근데 이제 그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15일인데
0: 네.
11: 그 다음에 또 토요일 일요일이니까요 거의 막 17, 18일
0: 그렇죠.
11: 그 한 3주는 완전 비상입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럼 네. 혹시 이런 행사에는
11: 네.
0: 아 요새 그 젊은 그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이걸
11: 그렇죠.
0: 보고
11: 거의
0: 오나요?
11: 젊은 친구들이
0: 왜냐하면
11: 많이 오죠.
0: 요사이는 네. 그 앱이 많아서 네. 뭐 그 음식하는 그 앱들이 많잖아요. 네. 옐프도 있고 뭐 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렇게 보고 네. 찾아가는 것 같아요.
11: 네.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사가 있어도 몰라요.
0: 아
11: 근데
0: 그렇구나.
11: 네. 이제 그 저 거의 다 젊은 분들이 그거 보고 오시죠. 예.
0: 아 그랬구나. 그러면 예. 이번 다인 행사에서는 우리 소반에서는 어떤 음식이 좀 그 얘기해 주실 만한 음식이
11: 이번에는
0: 있나요?
11: 되게 간단하게 우리 딸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그거 세 개를 위주로 했더라고요.
0: 그리고 저기 광고하는 그 간장게장 저가 광고하는 그 세 가지 메인 메뉴.
11: 메인 메뉴에다가 거기다가 뭐. 해물 두부전 저희가 되게 그걸 손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0: 해물 두부전.
11: 네,
0: 그거 맛있겠네요.
11: 네 피스 원 오다가 일곱 개인데 네 피스 드리고
0: 네.
11: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부전 드시기 싫은 분은 그 무슨 청포묵 있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아, 좋죠. 예, 예. 그거를 이제 빨강, 파랑색 여러 가지 그 한국의 탕평채라고 해서
0: 예, 예, 예.
11: 그 궁중에서 먹던 그런 그 묵을 그 둘 중에서 하나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시키려면 비싼데
0: 그렇지.
11: 그렇게 하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0: 그럼
11: 같아요.
0: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갈비찜을 시켰다.
11: 네.
0: 그럼 거기에 된장찌개, 뭐 청포묵 이렇게 아니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1: 그렇게 먹을 수
0: 아니면
11: 있고, 두부전 그,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0: 그럼 양도 푸짐하고 뭐 훌륭하게 먹겠네요.
11: 네.
0: 야 그렇구나. 자 이게 이제 사실 그 물론 그 어떤 그 식당이건 특히 식당 같은 게 행사를 하게 되면
11: 네.
0: 아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11: 네.
0: 뭐 어느 집은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뭐 네. 어떤 집은 뭐 무슨 저 평양 빈대떡을 주고 뭐 이런 네, 것도 네. 많이 하는데
11: 맞아요.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딴 식당보다 우리 소반 식당에서는 기본 베이스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11: 네.
0: 사실 간장게장이나 은대구조림이나 또 그다음에
11: 갈비찜이
0: 네. 워낙 세게 나오니까
11: 네.
0: 다른 게 붙어도 일단 그 맛에 저는 아주 지금 우리 SK 사장님이 말하는데도
1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1: 네.
0: 다만 이렇게 좋은 의미로 네. 이 행사를 하게 되니까
11: 네.
0: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11: 네.
0: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와.
11: 맞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11: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우리가 행사가 지금 세 번째 이걸 하고 그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막내딸이 오니까 이걸 아니까 신청을 해서
0: 그렇죠. 젊은 세대가 아니까
11: 예,
0: 아무래도
11: 아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젊은 사람 아니면은
0: 근데
11: 진짜 힘든.
0: 저는
11: 예.
0: 굉장히 그거를 추천하고
11: 예.
0: 앞으로 따님이 좀 더 열심히 해서
11: 예.
0: 뭐 어디가 됐건 각종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해서
11: 네.
0: 일단은 알려야 되잖아요.
11: 맞아요.
0: 사실. 모든 분들이 와서 비싼 비용을 내고 인터뷰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11: 그렇죠. 네.
0: 그리고 사실 미국에 살면서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신문을 매일 볼 수도 없는 거고
1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귀로 듣는 수밖에
11: 네.
0: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광고 듣다가 어디 새로 생겼네. 네. 한번 가볼까 이러는 일이 다변사예요.
11: 그렇죠.
0: 그런 것 같아요.
11: 네.
0: 물론 뭐 소반이라는 식당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있고
11: 네.
0: 단골 위주로 있지만 네. 그래도 좀 폭넓게 많은 분들이 알고
11: 그래도 그날 광고를 들으면 어머 참 잊어버렸네 가야 되겠다
0: 그렇죠
11: 이렇게 그럼, 생각이 돼서
0: 그럼요
11: 오시는
0: 그런 게 생각이
11: 많아.
0: 났죠 아, 야, 한번 가야 되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이런 효과도
11: 그럼요,
0: 있는 것 같아요
11: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0: 네.
11: 저희가 광고를 하다가 한참 안 했잖아요
0: 예, 예, 예.
11: 그래서 다시 라디오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0: 네.
11: 정말 왜 이렇게 한국분들이 안 오시나 그랬는데 광고하고 한국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잖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11: 그래서
0: 소식이에요
11: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0: 그럼요.
11: 네. 잊어먹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0: 네,
11: 광고가
0: 그렇죠.
11: 나가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저는 한국분들이 너무 그립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네.
11: 아무리 누가 외국 사람들 와서 네. 맛있다 맛있다 해도 한국분들이 맛있다 한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예. 다르죠.
11: 근데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 하신 중에 뭐 다른 사실 식당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가장 가슴에 남아 있는 말은
11: 예.
0: 얼마 전인가 인터뷰하실 때
11: 예.
0: 경기가 안 좋고 좀 덜 되실 때는
11: 예.
0: 뭐 딸하고 남편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덜 먹으면 되죠. 뭐
11: 예.
0: 아무 문제 없어요.
11: 예.
0: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1: 예.
0: 저는 그게 참 가슴에 많이 예. 와닿았어요.
11: 그러니까 손님들이
0: 네.
11: 우리 소반만큼 지금 몇 년째 안 기억이 안 나는데
0: 예.
11: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는데
0: 아유,
11: 왜
0: 엄청나죠.
11: 이렇게 소반은 안 올리냐고
0: 아, 그렇죠.
11: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래요.
0: 아.
11: 근데 우리 딸이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시켜서 먹는 그런
0: 네,
11: 게 있대요.
0: 네, 네, 네, 네.
11: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양이 많고 크니까 여러 가지 시키게
0: 그렇지,
11: 하려면
0: 그렇지.
11: 가격을 안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11: 그래서 안
0: 예,
11: 올리고 있으니까
0: 예.
11: 너무 와서 푸짐하게 드시고
0: 예.
11: 또 맛있는 데다가 건강한 음식인데다가
0: 네.
11: 가격까지 좋으니까
0: 그러니까요.
11: 이 불경기에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딸하고 남편의 의견을 따른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사실 그게
11: 예.
0: 보통 이제 물가가 오르면
11: 예.
0: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가격은 같은데 양이 많이 줄어요.
11: 예.
0: 솔직히 얘기하면.
11: 우리는 똑같이 주면서
0: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운영하시는데
11: 근데 대신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게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처음에는 이러다가 큰일 났다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안 올리고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엄마 요즘 안 돼요. 올리면 그래서 월급을 반 깎았다 그랬잖아요.
0: 에, 그렇죠.
11: 그래서 반 깎고 저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예. 뭐 그 사실 경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수입은 그대로고.
11: 그대로고.
0: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사는 게.
11: 예.
0: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이에요. 사실.
11: 맞아요. 예.
0: 왜냐하면 밖에서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예. 굳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켜나가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예. 그냥 그대로 유지해 손님을 예. 받는다는 거는 예. 일반 그 비즈니스 하는 그 업주가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생각 같아요.
11: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어요. 남편하고 딸한테 그러면 안 올리겠다. 안 네네, 올리는데 네네.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마이너스가 안 돼요. 예.
0: 그렇구나. 그러면 뭐 되는 거죠. 뭐. 그러면 28일까지니까 어쨌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 행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11: 다음 주까지.
0: 다음 주까지네. 그러니까
11: 거의
0: 뭐
11: 말까지는
0: 말까지 있는 거니까 2주는 넉넉하게 있으니까 여름에 뭐 언제든지 가셔서 좀 맛있는 음식.
11: 그리고 2주 지나도 바쁠 때 저기 이제 만약에 못 오시면 그 다음에 오셔도 그대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0: 아, 예. 야, 좋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겠습니다.
11: 예, 예,
0: 저는 아주 그 딴 거보다 뭐 갈비찜이 됐건 뭐 운대구조림이 됐건 청포묵 한번 먹고 싶어서 여름엔 그게 시원하고
11: 여름에는
0: 좋잖아요.
11: 몸을 시원하게 하는
0: 그럼요.
11: 음식이에요.
0: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우리 대표님이 고맙게도 방송하시면 저한테 한 짐씩 싸서 줍니다. 뭐 음식을. 근데 음식도 음식인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반찬이 한 10가지 와요. 근데 그 며칠 먹어요. 두면은. 그러면 메인 먹고도 그냥 밥에다 물 말아갖고 그 반찬하고만 먹어도 한 며칠은 정말 뚝딱뚝딱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에 아니 반찬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10개씩이나 하시려면 그것이 쉬운 일 아닐 텐데.
11: 제가 한 15가지를 합니다. 아침에.
0: 아 그래요?
11: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제가 뭐 버섯이고 뭐고 다 다듬어 놓고 자르고 그러니까요. 다 해놓고 뭐 무시래기도 막 삶아서 오래오래 삶아야 됩니다. 은은하게. 다 해서 준비해놓고 아침에 오면 한 3시간 동안 합니다. 반찬을. 한 6시쯤 나가서 3시간 하면은 이제 하고 집에 가서
0: 아니 아침에 6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럼 혼자 하시겠네요. 아무도
11: 혼자
0: 없이.
11: 해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조금 늦을 때는 뭐 7시에도 나오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시간에는 누가 들어오면 우리 남편 못 들어옵니다.
0: 그렇구나.
11: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0: 그러면 보통 이제 15가지 정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하세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세요?
11: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은 바꾸는데
0: 네네네.
11: 이제 종류도 조금 바꾸는데 너무 10몇 가지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1: 한두 가지나 바뀌어지지 안 바뀌어지고 이제 가끔은 된장 넣고 뭐 무쳐야 되는데 어떤 날은 내가 간장 넣고 무쳐보자 그래갖고 조금씩 바꾸는 건 있어요. 오이도 무칠 때 고춧가루로 무치는데 어떨 때는 고추장도 넣고 싶어요. 그 맛을 나는 또 되게 좋아요. 그럼 또 고추장도 넣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조금씩
0: 그랬구나.
11: 그날에 내가 먹고 싶으면 바꿔요 제가.
0: 그렇구나.
11: 네.
0: 저는 그 여러 가지 반찬 좋은데 가장 그 이 별미가 그 파슬리 같은데 땅콩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버무린 게 있어요.
11: 아 샐러리에다가 들깨.
0: 들깨예요? 들깨입니다. 저는 그 고소해서 전 그게 그렇게 입맛에 닿더라고요.
11: 그
0: 보니까.
11: 들깨가 너무 비싸잖아요.
0: 네 그렇죠.
11: 그래서 제가 그냥 못 쓰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50파운드를 사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날마다 씻어서 한 5번은 씻어야 돼요. 혹시 흙이 돌이나 이게 있을지 모르니까.
0: 왜냐하면 그게 맨입에 먹기가 좋아요. 짜지도 않고 고소해서. 저는 사실 땅콩 소스인 줄 알았어요.
11: 근데
0: 그게 들깨였구나.
11: 들깨에다가 저기 조금 소금 조금 넣고요. 갈릭 솔트 제가 좋아하는 갈릭 솔트인데 그거에다가 새우젓을 조금 다져서 넣습니다.
0: 아 새우젓 근데 새우젓 맛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11: 다져서 넣고 이제 그 들깨가 고소하니까.
0: 아, 예. 그렇구나. 예.
11: 그리고 연근조림도 되게 어, 제가 예. 궁중요리같이 이렇게 어. 엄청 신경 써서 만들고 어. 땅콩 멸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술안주에 좋고.
0: 어,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집에서는 어떻게 식사하세요?
11: 집에서는 저는 음식 안 합니다. 거의.
0: 집에서 누구 하세요?
11: 남편이.
0: 아, 사장님 하세요?
11: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이틀 전에가 우리 13주년 기념이었어요.
0: 아이고 축하합니다.
11: 결혼 기념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집에 그날은 있어서 내가 LA에서 어. 올라가면서 어, 어, 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네.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남들은 여자가 다 음식 해놓고 퇴근할 때 들어가면은 네. 오늘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놨을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맨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어... 훨씬 자기가 더 맛있게 하니까.
0: 예, 예, 예, 예.
11: 어... 근데 뭐 이거 먹고 싶어 해줘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주고요.
0: 네.
11: 오늘은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이거 할게 그러면은 자기가 얼른 가서 내가 할게
0: 그러시고
11: 자기가 해야지 맛있으니까.
0: 아, 그렇죠. 아.
11: 그래서 그렇게 그 남자들은 좀 청개구리띠가 있는지 이거 해줘 그러면 안 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11: 아우 이거 해야 돼.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0: 네네네.
11: 그래서 저 막 청소도 저는 하기 싫어하거든요. 어, 남편이 하거든요. 막 청소하면 미안하니까 여보 왜 청소에 힘들게 그냥
0: 네, 네.
11: 나도 막 이러면 열심히 또 합니다. 막 그러니까
0: 아...
11: 조금 이렇게 굴려야지.
0: 네.
11: 왜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줘요. 왜 안 어, 버려 이러면은 어. 진짜로 안 합니다.
0: 그래요?
11: 네.
0: 하긴 저도 좀 그런 기가 있어요. 네. 하라 그러면 안 하고.
11: 안 하고.
0: 네. 가만히 놔둬야 하고.
11: 그래서 여보 청개구리띠가 왜 없어 띠 중에서 내가 맨날 아, 그러는데
0: 그러시구나.
11: 그러니까 거꾸로만 하면 돼요. 거꾸로만.
0: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네. 소반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14일입니다. 오늘이네요. 그죠?
11: 네. 오늘부터
0: 시작했습니다.
11: 오늘부터
0: 네. 2주간인데 우리 대표님 말로는 계속 네. 드린다니까
11: 네.
0: 아주 다이닝 LA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소반에 가셔서 네. 그동안에 아시던 메뉴에 좀 더 보충된
11: 네.
0: 맛있는 절기 음식을 좀 드시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올림픽관 놀턴에 아주 쉽게 자리 잡고 있고 파킹락도 편안하고 단 화요일만 휴무입니다. 아,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고 예약하실 분은 323-936-9106 323-936-9106으로 연락하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세요.
11: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0: 예, 예, 예.
11: 그 다들 여름이니까
0: 네,
11: 입맛이
0: 네.
11: 저도 요즘 저같이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살짝 음식 맛이 없어지라고 해서 내가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여름을 타는 거예요, 그죠?
11: 그런 것 같아요.
0: 네네네.
11: 나 같은 사람도 타는데
0: 예, 예.
11: 그래서 건강하게 맛있는 네. 음식 드시고
0: 네.
11: 일단 먹어야지 힘이 나요.
0: 아 그럼요. 네. 기운이 나니까.
11: 네.
0: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11: 네.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2: 네.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플러스 1까지
1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2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17: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2: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23: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22: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23: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2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로라님 잠깐 들리셨네요. 달라 보시느라고 바쁘신데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알청님 오셨습니다. 요즘 10불 초반에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서 사 먹을 만하시다고. 네, 자, 그렇습니다. 요사이 그 식사하는 비용도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TK님 좀 컨디션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호의 회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차분한 노래 김성호의 회상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뭐 좀 전에 우리 소반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인터뷰를 나눴지만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물론 뭐 라면을 한 그릇 먹던 밥에 된장찌개를 먹던 뭐 갈비찜을 먹던 어떤 걸 먹던 사실 한 끼의 밥에 불과해요.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이제 누구하고 맞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좀 맛깔나게 더 먹고 기분 좋게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사람하고 식사 자리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뭐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순철님께서 손녀가 오는 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식구끼리 모여서 손녀하고 같이 좀 맛있는 거 좀 뭐 사다가 드세요 아니면 가서 드시든지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알청님도 항상 저희 카카오톡 내용에 들어오셔서 점잖게 포근함과 따뜻함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반가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0: 네, 아낙 프레디 아길라라는 필리핀 가수, 모자를 쓰고 긴 머리를 썼던 기타를 둘러맸던 그 가수 라빈님 맞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뭐 이런 가사로 불렀던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많은 우리나라 가수들이 번안해서 불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수가 엽서란 노래를 부른 정윤선 씨가 아들아라는 가사로 번역해서 우리 라빈 씨 말씀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던 노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의 영웅적인 가수로, 필리핀의 영웅적인 복서 삐까오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우리 필리핀의 영웅적인 가수 아낙, 그 당시 80년대에 우리나라 전국을 이 아낙으로 뒤덮었던 그런 추억도 있는 좋은 노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필리핀에서 아낙이라는 그 라이브 카페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시 후 4시 2부 이 시간에는 우리 라빈 씨와 함께 고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오늘 순서에서는 오늘이 마침 말복이랍니다. 자, 보양식, 여러분들 뭐 너무나 보양식은 이미 삼계탕을 점심으로 드시거나 오늘 삼계탕을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양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우리 함께 얘기 나누면서 금요일 2부 시간을 꽉 채워서 즐겁게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0: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고했다시피 잠시 후 2부에는 우리 비니씨와 함께 유쾌한 라디오에서 오늘이 말복입니다 해서 보양식 이야기, 뭐 보양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삼계탕이고 그 이외에도 많은 보양식들이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의 보양식 이야기. 아, 알청님 요즘엔 너무 잘 먹어서 안 먹는 게 보양식. 네, 옛날에 보양식은 밤 그리고 아 예 와우 와우 이거였군요. 네, 한국에서는 많이 그렇게들 드셨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2부 이 시간에는 보양식에 대한 얘기를 앞두고서 오늘 마지막 1부 고기로는 최진희의 미련 때문에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가서 먼저 여러분의 보양식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부고 안내입니다. 연세대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졸업 후 20년간 마가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김현식 전도사님께서 2026년 8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LA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213-516-2878입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신한 양으로 삼계탕을 끓일지 삼계탕을 끓여 먹어보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삼계탕 쫀득쫀득 찹쌀 넣고

0: 네, 아이고 참 깜짝 놀라셨죠? 웬 삼계탕 타령이냐고.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우리 비니 씨와 함께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이 복날의 보양식에 대해서 함께 재미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스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고니와 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1: 여러분.
0: 네, 자, 우리 H님 오셔서 돌아가신 분, 우리 김현식 전도사님, 마가교회 전도사님, 삼각 고인의 명곡을 빕니다. 자, TK님, 김성호 씨의 회상은 제가 일부 시간에 멋지게 틀어드렸습니다. 자, 뭐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네. 일부 처음에 삼계탕 노래를 틀었어요.
1: 들었어요. 예. 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0: 음식마다 다 있어요, 노래가.
1: 아, 진짜요?
0: 근데 노래 버전이 제가 타령이 좋아서 네. 그냥 들었는데
1: 네, 아주 신박하던데요.
0: 물론 삼계탕이라는 음식 자체가 평소에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긴 해요.
1: 네. 네.
0: 근데 뭐 복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절기에 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무슨 이 복날이 되면
1: 네.
0: 지금은 뭐 안 먹지만
1: 네.
0: 옛날에는 뭐 좀 그 보험 무슨 탕
1: 네, 네.
0: 그래서
1: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예, 같은. 예.
0: 근데 저도 친구들 따라 어른 따라 몇 번은 갔는데 거기 가면 항상 삼계탕이 있어요.
1: 아, 그거랑
0: 왜냐하면
1: 삼계탕 같이.
0: 그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쵸? 따로 준비한 게 뒤에가 삼계탕이에요.
1: 아, 그래요?
0: 항상 저는 삼계탕을 먹었어요. 그냥 구경만 했죠.
1: 진실의 방으로.
0: 네, 아니 진짜 구경만 했어요.
1: 네.
0: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아서
1: 아, 그럼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안 먹었어요.
1: 네.
0: 근데 그것도 오래전 얘기지
1: 네네네.
0: 요사이는 그런 게 없었고
1: 네.
0: 또 일설에 의하면 동네에서 옛날에는
1: 네네네.
0: 그 이렇게 좀 종류별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종류를 모르는
1: 나누죠?
0: 개들을
1: 네.
0: 똥개라고 많이 불렀어요.
1: 네, 네.
0: 똥개들이 사라지는 거야.
1: 복날만 되면
0: 네, 그 네. 근처만
1: 네.
0: 다면
1: 네.
0: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1: 네.
0: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1: 네,
0: 아마
1: 맞아요. 네.
0: 우리 비니 씨 같은 경우는
1: 비니가 누구죠? 자꾸 지난주부터
0: 죄송해요. 라빈
1: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더워요.
0: 예, 예. 자, 그런 경우는 15살에 미국 오셨으면 그런 추억들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1: 아, 그렇지만 뭐 듣기는 했죠.
0: 네.
1: 그리고 제가 또 자라기를 이렇게 네. 시골에서 자란 게 아니니까 그래도
0: 네.
1: 그 저희 그 친척 어른들도
0: 네.
1: 드셨어요.
0: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네. 굉장히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고 그러고
1: 네.
0: 또 들리는 얘기는 산모한테 그렇게 좋대요.
1: 그게요?
0: 예.
1: 아, 진짜요?
0: 왜냐하면 단백질이 많아서 그만큼 좋았다고. 그래서
1: 네.
0: 아기 낳은 사람 또 수술한 사람들은 그걸 좀 보양식으로
1: 그래요?
0: 추천했다는 일설도 있어요.
1: 드시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뭐 이유가 예. 있겠죠.
0: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다 지난 얘기고 그거 말고도
1: 네.
0: 주로 사실 보양식 하면은 제일 네. 먼저 떠오르는 게 삼계탕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아요.
0: 자, 돌발 질문. 집에서 삼계탕 손수 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전에는 했죠. 압력솥에다가
0: 압력솥에다가
1: 하면 이제 금방 되죠. 그리고 그 삼계탕을 하려면은
0: 예, 예.
1: 완전 그 큰 닭보다는 어린 예. 닭
0: 영계 조그만 거.
1: 조그만 거. 얘네들 이제 다 손질 좀 해 가지고 그리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닭의 그 날개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날개가 있으면 끝부분은 가위로 잘라 주는 게 좋대요. 거기까지 먹으면 풍 걸린다 그랬어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0: 남자들은 바람 난다고 그랬는데.
1: 아주 좋아 하시겠네요. 골라 드시겠네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 네. 양쪽 끝은 이제 잘라내고 그게 아마 무슨 또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압력솥에 하면 한 30분이면 이제 푹 잘 나오기는 하는데 요즘은 너무 그 잘 냉동식품으로 삼계탕이 잘 나와서요.
0: 그 제가 이렇게 그 봉지에 들은 거 있죠?
1: 네.
0: 그거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 훌륭해요.
1: 너무너무 괜찮아요. 네. 인삼도 들어있고 딱 한 끼 그냥 드시기에 너무너무 괜찮죠. 네, 식당에서들도 좀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는데
0: 주로 이렇게 보니까 배를 갈른 다음에
1: 네.
0: 그 안에 뭐 대추, 인삼,
1: 찹쌀을
0: 넣고
1: 네.
0: 그다음에 꼬매가지고 끓이면
1: 네네.
0: 아주 그냥 보양식이
1: 근데
0: 된다고.
1: 꼬매기까지는 안 했어요. 뭐 다리를 꼬아서 뭐 실로 이렇게 묶으라는데 그것까지는 그냥 안 했고 그냥 지네끼리 잘 어울려져갖고 찹쌀이 익으면서 이렇게 끈기가 나오니까
0: 네, 그렇죠.
1: 얘네들을 다 이렇게 뿜어 안더라고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뭐
1: 네.
0: 삼계탕까지는 안 해도
1: 네.
0: 그냥 그 닭을 삶아 먹는 백숙을 그렇게
1: 맞아요.
0: 좋아해요.
1: 네.
0: 그 살보다도 전 국물이 좋아가지고
1: 맞아요.
0: 아, 아주 닭곰탕
1: 그러니까
0: 일종의.
1: 그러니까 더워도 네. 그렇게 국물을 쫙 마셔주면 진짜 막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속이 굉장히 뜨뜻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더울수록 그런 보양식을 챙겨 드셔야 하는 게
0: 그렇죠.
1: 이 더워서 우리 이게 피부나 이런 데는 뜨겁고 그렇지만
0: 그렇죠.
1: 계속 찬 음식을 섭취를 하니까 이 내 네. 얘네들은 계속 지금 얼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드시는 게 그렇게 뜨거운 국물을 드시면
0: 조금 아까
1: 좋죠.
0: 인터뷰 끝나신 우리 일부에 끝난 소반 사모님도
1: 네.
0: 웬만해서는 입맛이 없지 않은데
1: 네.
0: 요새 입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네. 요새 좀 이렇게 절기가 좀 바뀌고 바뀌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것
0: 네.
1: 같아요.
0: 우리 한국의 통계님이
1: 네.
0: 대구에서
1: 네.
0: 말복하면 매기 매운탕이라고 또
1: 매기 매운탕 너무 좋죠.
0: 오, 너무 좋죠. 매운탕 자체가
1: 예. 그 매기가 약간 흙냄새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호불호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새 이제 그 보양식 그래서 좋은 거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0: 네.
1: 여름에는 진짜 청취자 여러분 식중독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0: 배탈 조심하셔야 돼요.
1: 정말 사소한 건데. 우리 지난주에 막힌 얘기 했잖아요. 네. 그리고 포도를 샀단 말이에요. 포도.
0: 아, 포도.
1: 포도를 샀는데 알도 굵고 가격이 조금 뭐 그래 보이긴 했는데 아, 내가 여름에 이 포도 하나 못 먹어. 샀단 말이에요.
0: 오케이.
1: 근데 이거를 미리 다 이제 씻어 놨어요. 그리고 나름 그 잘 보관을 한다고 냉장고에 이제 넣어놨는데 이 한 송이가 좀 크다 보니까 다 먹지를 못했단
0: 그렇지,
1: 말이에요.
0: 당연하지.
1: 그래서 이제 남겨놓고 예, 이제 조금씩 예, 먹고 예, 있는데 예. 그저께 제가 이제 먹으려고 딱 봤는데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포도에.
0: 냉장고에 있는데도
1: 네,
0: 불구하고.
1: 네. 분명히 그리고 밀폐용기에 넣어놨는데
0: 오케이.
1: 그래서 그거를 또 나름 정수물로 이제 이걸 좀 씻어놨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좀 찝찝하긴 한데 이게 살 좀 씻어내보고 괜찮겠지 하다 먹었는데 너무너무 단 거예요. 너무 그 와중에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오케이.
1: 그래서 이거 씻으면서 몇 끼를 또 먹었어요. 이게 저의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 몰랐어요. 배가 너무 막 이 장을 막 꼬집어 뜯는 것 같이 아프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채찌피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포도처럼 약간 물렁하고 그렇게 과즙이 많은 과일은 곰팡이가 피었을 때 표면을 닦아낸다고 해서 씻겨지는 게 아니래. 이미 벌써 과육 안에 다 침투했다는 거예요.
0: 네네네.
1: 와 진짜 여러분 드시는 거 너무너무
0: 제가
1: 조심하셔야 돼요.
0: 제가 이제 가끔 네. 간혹 가다가 우리 라디오 서울 그 닷컴에 들어오시면 이 시니어 슬기로운 시니어
1: 네.
0: 생활에
1: 네.
0: 건강 정보가 많아요.
1: 많아요. 네.
0: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1: 절대 아니더라고요.
0: 절대 아니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찌개 같은 거는 데웠다가 넣었다가 먹고 그러면
1: 그래도
0: 박테리아 덩어리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 네.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네.
0: 곰팡이가 쓸었다고 잘라낸다고 절대 안 심었어.
1: 너무 무식해.
0: 그 아주 전곡을 찔러서 드신 거예요.
1: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네. 햄버거를 먹고 또 반은 남기고 또 반은
0: 그게 문제라니까. 햄버거 피자 그거 문제라니까요.
1: 그거는 또 그 전날 먹고 그 다음날 아, 뭐 하루 지났으니까 그것도 살짝 또 데핀답시고 데피고 컵라면이랑 먹는데 먹을 때는 입안에서 너무너무 황홀하지.
0: 그렇죠.
1: 너무 맛있지.
0: 네.
1: 저 한 3일 겨울 결국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왔어요.
0: 그러니까요.
1: 이런 애들이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0: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0: 예.
1: 혹시라도 이상하고 뭐 좀 불쾌하고 그런 건 조금이라도 이상한 건 하여튼 여러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오늘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0: 그러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 저도 사실은요.
1: 네.
0: 이제 뭐 어디서 밥을 먹다가 남으면 투고에다가
1: 네.
0: 냉장고에 넣어서
1: 네.
0: 어쩌다 보면 며칠 지나가요.
1: 네.
0: 그리고 나름대로 또 뭐 저거 한다고 냄새 맡아봐요. 근데 멀쩡한 것 같아.
1: 냄새 근데 맡으면 네.
0: 끓여놓으면 시큼시큼한 거야.
1: 살짝 원래 이런 맛인가
0: 네.
1: 싶기도 하고.
0: 갔네. 그래서 이제 버리고
1: 네.
0: 웬만하면 먹는 경우인데 아마 저도
1: 네.
0: 굉장히 박테리아를 많이 먹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진짜 특히나 여름에는
0: 아, 예.
1: 아까워하지 마시고 뭐 그냥 빨리빨리 드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과감히
0: 그러니까요.
1: 예 그냥 버리시는 어. 게 보양식을 드시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음식을 그냥 섭취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것 같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보양식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복날이라고 해서 삼계탕을 주로 먹긴 하지만
1: 네.
0: 우리 통계님처럼
1: 네.
0: 매운탕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네.
0: 그 이외에 뭐 고기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그렇죠.
0: 왜냐하면 어차피 몸을 보양하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다양하게들 드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1: 네. 뭐 보양식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0: 뭐 특별한 건 없고
1: 네.
0: 저는 굉장히 잡식성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못 먹는 거 한두 가지 빼놓고 웬만하면 다 먹는데
1: 네.
0: 그 대신 굉장히 소식을 해요.
1: 아~
0: 솔직히 얘기하면
1: 아~
0: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1: 네.
0: 일부러
1: 아니면
0: 일부러
1: 그냥,
0: 왜냐하면
1: 더 드실 수 있는데
0: 아직은 무대에 설 일이 많기 때문에 노래도 가르쳐야 되고 또 사회도 봐야 되니까
1: 프로의 자세인데요.
0: 볼록 배 나오면 안 예쁠 것 같아서
1: 멋있으시나.
0: 그래서 제가 한 6년째 그 간헐적 밥으로 다이어트를 해요. 저는 저녁은 거의 밥을 안 먹어요. 특히
1: 네.
0: 저녁은 왜냐하면
1: 네네.
0: 이 탄수화물 중에서 밥이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웬만하면 반찬은 먹되
1: 네네.
0: 밥을 반으로 줄였는데 그걸 뭘 이용했냐면
1: 네.
0: 내가 이제 집에 갔어요.
1: 네.
0: 근데 배가 고파.
1: 네.
0: 근데 보니까 반 공기도 안 남았어 밥이.
1: 네.
0: 밥을 새로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동안을 못 견디고 이 반 남은 걸 먹어요.
1: 아 그럼 벌써
0: 그러면
1: 좀 배가 차시겠네요.
0: 밥이 다 될 때 되면 배가 불러 있어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김밥을 먹으면 몇 개 안 먹어도
1: 네.
0: 조금 지나면 불잖아요.
1: 속에서?
0: 속에서.
1: 네.
0: 네. 그
1: 네.
0: 원리를 이용해서
1: 네.
0: 밥을 반 공기 먹으면 처음은 배가 많이 고픈데
1: 네.
0: 딱 20분만 참으면 기분 좋아요.
1: 네.
0: 그 대신
1: 네.
0: 저는 밥 먹고 어유 죽겠다 소리는 안 하죠.
1: 네.
0: 왜? 기분 좋을 만큼
1: 그렇지.
0: 배를 채우면 30분 네. 있으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 6년 동안 한 20파운드 정도를 다이어트를 했어요.
1: 우와.
0: 거의.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이유가
1: 네.
0: 그러니까 먹긴 먹어요. 초콜릿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과자를 좀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먹을 때
1: 네.
0: 한 서너 개.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요기 정도만 하고
1: 네.
0: 거기서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절제가 몸에 배셔가지고
0: 그렇죠.
1: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0: 네.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생활하듯이 하다 보니까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가면 밥을 한 톨도 안 먹고 아예.
1: 고기만
0: 야채하고
1: 드시고.
0: 고기만 먹고 그러니까
1: 네.
0: 그게 뭐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1: 노력해서 내가 이래야지 이게 아니라
0: 예, 예, 예.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뷔페 같은 얘기 할 경우에
1: 잘 안 가시겠네요.
0: 아 그게
1: 네.
0: 가요 가는데
1: 네.
0: 그것도 요령이 음식 가지수를 제한을 둬요. 그래서 한 번에 서너 가지 두세 가지만 딱 덜어와서 한 두 번 정도
1: 네.
0: 한 번 먹기는 아쉽고 한 번에 꽉 채우면 양이 느니까
1: 네.
0: 뭐 조금씩 한 서너 가지에서 한번 천천히 먹고 한 번 정도 더 먹고 끝내는 거죠. 그것도 요령이에요.
1: 그러시네요.
0: 예.
1: 진짜 프로시네요.
0: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하는 게
1: 네.
0: 특히 여자분들 뭐 나이가 드시면 이제 뭐 좀 몸이 넉넉해지고
1: 네.
0: 다이어트 하시는데
1: 배를 가리게 되네요.
0: 반만 반으로 줄이고 한 달
1: 네.
0: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개런티하죠.
1: 그러니까
0: 예.
1: 먹는 게 실컷
0: 예.
1: 먹고 아 왜 살이 안 빠져?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막 이러는데.
0: 그러니까 넉넉하게 드시고 나서
1: 네.
0: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1: 그러니까요.
0: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난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1: 생각해보면 별로 안 먹었어 나.
0: 예.
1: 근데 많이 드신 거죠.
0: 그러니까 저보다는
1: 네.
0: 많이 먹어요.
1: 찔리네요.
0: 아니 그러니까.
1: 네.
0: 물론 뭐 건강한 건 좋아요.
1: 네.
0: 근데 위라는 친구가
1: 네.
0: 이 적응을 잘해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위를 뒤로 놓은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얘가 힘들어해요. 그거를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1: 네.
0: 근데 다행히도 건강상식 주변에 아무리 둘러보도
1: 네.
0: 뭐 장수하는 분들은 소식을 해라.
1: 맞아요.
0: 하루에 여러 번 먹어라.
1: 네네.
0: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보양식을 잘 본인의 체질에 맞게 본인의
0: 그렇죠.
1: 건강에 맞게
0: 예, 예,
1: 루틴에
0: 예.
1: 맞게 잘
0: 네.
1: 지키고 계시는 거네요.
0: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1: 네.
0: 가능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라.
1: 그게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거라면서요.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예를
1: 네.
0: 들어서 뭐 라미 씨 오늘
1: 네.
0: 근무를 하다가 조금 초과하고 힘들어
1: 네.
0: 집에 갔어
1: 네.
0: 안 먹을 수는 없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면 손쉬운 거 대강 때운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1: 그렇죠.
0: 한 끼 때운다.
1: 맞아요, 맞아요.
0: 때우면 안 돼요.
1: 제일 안 되죠.
0: 예.
1: 네.
0: 때로는 뭐 상황 때문에 혼자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0: 혼자 먹을 때도 가능하면
1: 네.
0: 내 입맛에 땡기는 걸 먹어라.
1: 그럼 막 생각하잖아요.
0: 네.
1: 그럼 그 중에서 뭐 뭐가 제일 땡기는지 그걸 이렇게 압축해봐야 뭐 되나요?
0: 저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햄버거 마크가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면 그냥 그걸 주저없이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1: 네.
0: 딴 생각 안 하고 뭐 지나가다가 라디오에서 누가 뭐 뭘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 맛있겠네. 그러면 그냥 일단 먹어요. 그런 위주로 많이 가요. 다만
1: 네.
0: 이제 사람들을 지인들을 만날 때는 뭐 네. 상대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1: 네, 네, 네.
0: 그러는 편이죠.
1: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드실 때는 네,
0: 주로 네. 혼자 이제 할 때는
1: 그때 그때 떠오르는 음식으로.
0: 예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좀 근처로 차를 타고 일 때문에 나갔는데
1: 네.
0: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1: 네.
0: 시원한 데서 차 세워놓고 음악 틀어놓고
1: 네.
0: 혼자서 차 안에서 다리 뻗고 먹는 거 그것도 좀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네. 그 시간이고
1: 네.
0: 나만의 공간이라고
1: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굉장히 즐기시는 네.
0: 저는 굉장히 그런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뭐 외롭다 심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느끼는 편이에요.
1: 맞아요. 그게 좋죠.
0: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음악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1: 네.
0: 항상 유튜브라는 친구가 있어서
1: 네네.
0: 어디 가도 유튜브가 있으면
1: 네.
0: 그냥 덜 외롭고
1: 그곳이
0: 덜 심심하고.
1: 나의 플레이스야.
0: 요새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해피투게더의 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AI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1: 네, 그렇죠.
0: 그렇지만 인터뷰까지는 아니더라도
1: 네.
0: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으면 친구 삼아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책도
1: 네.
0: 안 읽었지만 유튜브에서는 한 20분에
1: 그렇죠.
0: 요약해서
1: 네, 네.
0: 읽어주면 그거 들으면
1: 너무 좋죠.
0: 그 내용 다 알게 되고
1: 네 맞아요.
0: 뭐 그러는 적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보양식 얘기하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지난번에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몸이 까부러진다 그러잖아요.
0: 아, 그렇죠. 아,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 네, 막 몸이 축축 처지고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막 말똥말똥한데 몸은 너무 피곤해. 너무 자고 싶어.
0: 네네네.
1: 막 그런데 제가 추어탕을 먹으러 갔거든요.
0: 아, 추어탕 좋죠.
1: 제가 눈이 번쩍 뛴다는 게 무슨 뜻인지
0: 그래요?
1: 한 그릇을 정말 완뚝을 딱 하고 눈이 이제 시야가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양식들 하는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추어탕도 그렇고 그 뭐 그냥 딱히 뭐 보양식이라고 해서 내가 뭐 추어탕을 먹어야지 삼계탕을 먹어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생선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은 그때 나한테 보양식이 되는 거고
0: 그럼,
1: 그런 거죠.
0: 그렇죠.
1: 뭐 늘 먹는 나의 일상에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들도
0: 그럼.
1: 뭐 그냥 먹으면은. 나한테 좋으면은 다 보양식이 되는 거죠.
0: 추어탕에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1: 네.
0: 사실은
1: 벌써
0: 그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1: 네.
0: 오해가 있어서 추어탕을 한동안 못 먹었어요.
1: 왜요?
0: 저는 추어탕 미꾸라지라고 해서
1: 네.
0: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어주는 탕인 줄 알았어요.
1: 아닌가요?
0: 아니에요.
1: 뭐가 섞이나요?
0: 가루예요. 가루. 가루로 만들어서
1: 그게 미꾸라지 가루 아니에요?
0: 미꾸라지 가루인데
1: 네.
0: 저는 통으로 넣어주는 줄 알았다고요.
1: 아, 근데 그렇게 통으로 넣어주는데도 있잖아요. 근데 통으로 넣어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0: 못 먹었. 그래서 그게 네. 좀 비리고 그래서 손 안
1: 네.
0: 대다가 어느
1: 네.
0: 날 추어탕집 갔는데
1: 네.
0: 웬 우거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아니 이거 추어탕 맞아요? 그랬더니 아, 다 가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헐 내가 그걸 모르고 이 맛있는 걸 안 먹고 있었네.
1: 너무 맛있잖아요. 산초랑 막 들깨 넣고 예. 넣어가지고
0: 예예예. 예.
1: 아 드실 줄. 근데 추어탕도 못 드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0: 아 근데 뭐 여기 특히 뭐 얘기할 순 없지만 남모골에 네.
1: 네.
0: 추어탕이
1: 고기요,
0: 가장
1: 고기요.
0: 일단 밑반찬이 좋고
1: 저의 눈을 뜨게 하는 바로
0: 거기 가면 또 그 한국 멕시칸 언니가 하나 있잖아요. 오래된 멕시칸 언니인데
1: 네.
0: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1: 아 정말요.
0: 오래 일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변함없는 맛이에요.
1: 맞아요.
0: 네, 아무래도 다른 집도 있지만
1: 네.
0: 그 집이 유일하게
1: 네.
0: 위치로 보면 조금 외지지만
1: 네네.
0: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서
1: 그래도 다 아시는 분들은 다
0: 네.
1: 추어탕 거기 가서 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래가지고 네. 들깨가루 넣어가지고 작게 밥 말아 먹으면 그게
1: 진짜.
0: 보양식이지 뭐겠어요.
1: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한 그릇 뜨뜻하게 딱 먹고 진짜 기운 딱 차리고
0: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그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뱀을 굉장히
1: 생사탕.
0: 또 보양식이라고 해서
1: 네.
0: 먹는 그 사람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한약식으로 만들어서
1: 네.
0: 뭐 뱀탕 그래서 보양식으로 몸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1: 네. 예. 하여튼 오늘 뭐 말복이고 하니까
0: 예.
1: 뭐가 됐든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0: 그러니까 오늘
1: 잘 드시고
0: 주말이 됐건 간에
1: 네.
0: 사실 우리 라빈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몸을 보신하면 그게 바로 보양식이에요.
1: 네, 맞아요.
0: 그게 오늘 집에서 뭐 삼겹살을 구워서 소주를 한 잔
1: 하시던. 맛있겠네요.
0: 어?
1: 네.
0: 김치 좀 김치 얹어가지고 네. 한 잔 하시던.
1: 네.
0: 뭐 통닭을 사다가 맥주를 네. 한 잔 하시던.
1: 네.
0: 뭐 회를 한 접시 사다가 뭐 소주를 한 잔 하시던. 네. 아니. 네. 뭐가 되든 불타는 밤이 될 그 상황이 좋아요.
1: 네.
0: 그런 거 먹고 나면 가족끼리 불타는 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좀 몸을 보존하고
1: 네.
0: 내 그 밸런스를 맞춰야지.
1: 네.
0: 병원을 다니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1: 네.
0: 항상 의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1: 네.
0: 몸의 밸런스를 유지를 해라.
1: 네.
0: 뭐가 좀 무너지면 안 된다.
1: 네.
0: 그래서 그 무너지는 부분을 약으로 보충해서 맞추는 게 건강이다라는 얘기를
1: 네.
0: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라빈 씨도
1: 네.
0: 아무쪼록
1: 네.
0: 이 일 참 많이 하려면
1: 네.
0: 건강 밸런스 잘 맞춰야
1: 네.
0: 우리가 방송을 오래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아유, 네. 진짜 제가 매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1: 끝나나요 벌써?
0: 시간이 아직 더 됐구나. 조금 더 하자고요. 난 시간을 안 봤어요.
1: 아니요.
0: 아니요.
1: 아 벌써 진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와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0: 네.
1: 시간이 후딱 다 지나가 있고.
0: 그럼요.
1: 아주 진짜.
0: 제가 이제 네.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면
1: 네.
0: 어떤 때는 시간이 뭐 10분 한 것 같은데 막 20분씩 지날 때 있고.
1: 네네. 네.
0: 어떤 때는 좀 안 지날 때도 있고 그래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아 이제 아무리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아도.
1: 네.
0: 한국에서의 먹던 그 우리 어떤 정겨운 풍습이나 어떤 문화 같은 경우는
1: 네네.
0: 세월이 지나도 제 마음엔 변하지 않는
1: 그리고 또
0: 것
1: 그거 있잖아요. 각자 집마다 보양식이 따로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저희 집은 보양식이 닭죽이었어요.
0: 그래서 닭죽.
1: 네, 네.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항상 여름이 되면은 무조건 닭죽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저희 아이를 낳아서 여름이 되면 저도 또 닭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갔거든요. 걔도 또 닭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온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여름 보양식 하면 저희 아이는 닭죽이에요.
0: 그러니까
1: 그런 거 있는 거 집집마다 아마 있을걸요?
0: 집집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1: 네.
0: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먹는 보양식하고
1: 네.
0: 한국에 어렸을 때 먹은 보양식하고는
1: 네.
0: 그 어감이 참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옛날에 집에서 해주는 음식이 그 보양식이었거든요.
1: 네.
0: 지금 우리 라빈 씨 얘기했다시피 닭죽이
1: 네.
0: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삼계탕이 될 수도 있고 매운탕이 될 수도
1: 네,
0: 있고
1: 네, 네.
0: 그게 내려오는 그 집안의 그
1: 그렇죠.
0: 어떤 보양식이잖아요.
1: 집안의 풍습
0: 때되면 하는 거.
1: 네. 때만 되면은 해야 될 것 같은 거.
0: 저는 사실 뭐 그 보양식은 아니지만 가장 그리운 것이
1: 네.
0: 한국에서 김장할 때 겨울에
1: 네.
0: 김장하는 날
1: 네.
0: 배추 수육. 속에다가 수육 삶아서 그
1: 네.
0: 배추 속이랑 먹든 그게 가장 그립고
1: 네.
0: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1: 네.
0: 가장 생각나는 그런 마음에 남는 그런 보양식 같아요.
1: 지금도 그렇게 해서 드실 수는 있지만
0: 네.
1: 한국에서 어렸을 때 드시던 그 추억의 맛이 안 나서
0: 그러니까
1: 그러는 거잖아요.
0: 마당에 이렇게 배추
1: 그러니까요.
0: 절여놓은 거 있고
1: 네.
0: 김치통 만들면
1: 네.
0: 놀다가 지나가면
1: 네.
0: 수육 삶기 전에 그냥 맨 배추에 김치통
1: 네.
0: 넣어서 주는데
1: 네.
0: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근데 어머님이 직접 김치를 하셨어요?
0: 절대 안 하셨죠.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0: 아니요. 우리 네. 할머님이랑 집안에서 할 때 그
1: 네.
0: 맛있죠.
1: 네.
0: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담그는데 한 가지는 굴이 들어가요.
1: 맞아요.
0: 굴 들어간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그리고 어떤 건 생태도 넣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 맛이 아직도 감에 나있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에도
1: 네.
0: 김장의 맛은 여기도 물론 간혹들 하시겠죠. 근데
1: 네.
0: 일단 춥질 않잖아요. 여기는.
1: 그렇죠.
0: 그게 추운 맛에 먹어야
1: 네.
0: 그게 진 맛이 나는데
1: 네, 네.
0: 그런 아마 추억들이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저 세대, 저보다 윗세대들은
1: 네.
0: 훨씬 더 추억에 많이 남아있는 그렇죠. 맛이 아닌가
1: 네.
0: 싶기도 해요.
1: 아유, 항상 그리운 게 또 추억의
0: 그럼요.
1: 맛이죠.
0: 그래서 사실 우리 라빈 씨하고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저도 염두에 드는 게
1: 네.
0: 제가 노래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소환하듯이
1: 네.
0: 항상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1: 네.
0: 여러분들이 지나오셨던
1: 네.
0: 그런 그 과거에 묻고 있는 좋은 추억들
1: 네.
0: 잠시나마 저희와 함께
1: 네, 네.
0: 꺼내서 보시고
1: 네.
0: 미소 짓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랬으면 좋은 시간이 아닌가
1: 그리고
0: 싶어요.
1: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0: 네.
1: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려지고
0: 네.
1: 그래서 참 좋네요.
0: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하여튼 오늘 말복이니까 네. 보양식 뭐가 됐든 네. 잘 드시고 네. 또 건강하게 네. 네. 또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또 새롭게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0: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9: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1: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2: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1: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2: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뒷구님 오래간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운전하는데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주말인데 늘 재밌는 방송이라고 고마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저씨도 즐거운 주말 보내길 바래요. 아이고 순철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다들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자 보양식 얘기했죠? 자 뱀이다 김혜연입니다.

네, 아주 재밌는 노래 뱀이다 했습니다. 물론 보양식 얘기, 오늘 복날 때문에 보양식 얘기했지만 이 뱀이다라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서울보다는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그 약장사들이 있어요. 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병통치약이고 그러면서 그 차력 같은 거 시범하는 사람들이 막 못을 손으로 박고 나무를 부러뜨리고 뭐 이런 차력쇼를 하면서 이 검은 병에 들어있는 그런 약을 팔던 약장수라는 그런 직업들이 있었는데 아마 동네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렇게 보았던 기억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동네에서 특히나 지방 쪽으로 갈수록 약장사들이 장터에는 항상 묘기를 부리고 어떤 볼거리를 보여주면서 약을 팔았던 그런 추억에 있는 그런 문화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약장수입니다. 약장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0: 달랐지 생각하니 하 우습구나.
1: 네, 아주 풍자를 잘했던 우리 김성환 씨의 뱀이다. 약장수. 아, 글쎄요. 그 약장수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동네 어귀마다 그래서 아주 그 어른들이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구경하다 꿀맛 맞은 기억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막 내쫓기도 하고 애들은 가라고 이 약으로 말씀드리겠다면 밤새 요강이 깨어집니다 뭐 이런 그 약장수들의 아주 뭐 그 이렇게 정감어린 멘트도 있고 항상 옆에서 보조를 하는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들도 한 팀이 돼서 움직였던 그런 약장수. 아, 정말 추억이 어린 그런 약장수도 있었고 또 장터에 가면 작게는 그 서커스 공마단의 어떤 행사도 있었고 나팔도 불고 장터라는 것이 저는 서울 살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쩌다가 이 강원도 화천 그 장터에 놀러 가고 그러면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추억들이 있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 많은 추억들이 저보다는 훨씬 많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실질적으로 정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서 우리가 추억에 잠겼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 오늘 우리 비니 씨와 함께 그 복날의 보양식 얘기하면서 뱀 장사 얘기까지 하고 또 약 장사 얘기까지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전영입니다. 반가운 노래네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0: 네, 저녁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알청님 잊혀질 뻔했던 저녁 노래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오늘 광복절입니다. 자, 얼마 전에 김건모 씨가 모처럼 만에 리메이크해서 앨범을 냈는데 바로 타이틀곡이 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멋지게 불러줬던 버전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언제 한번 우리 김건모 씨가 부른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 순서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교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0: 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보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으셨습니까?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조금 지치시더라도 기운 좀 내시고 충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들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저도 열심히 잘 충전해서 웃는 낮추로 여러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저...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엄지손톱을 통해서 또 손등의 피부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서 탈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얼마 전에 이 손이라는 건 정말 우리 몸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듯 싶습니다. 자, 악력이요. 악력이 약해지면 근 감소증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력 저하가 단순히 손 힘이 약해진 문제가 아니라요. 특히 노년기에서는 전신 건강과 노쇠 위험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뚜렷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악력계를 이용해서 뭐 남성은 28kg, 여성은 18kg 미만이면 악력이 떨어진 상태로 본다라고는 하는데요. 꼭 어떤 기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자녀가 이 부모님의 손을 잡아보고 쥐는 힘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페트병 뚜껑을 여는 모습을 통해서 또 물수건을 짜는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악력 변화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손 힘이 약해진 노인은 신체뿐만 아니고요. 정신 건강에서도 이상 신호가 함께 나타날 확률 높습니다. 특히 비교적 젊은 노인층, 뭐 장년층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65세에서 74세 사이니까요. 이 연령층에서 악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비율이 2%에 불과했는데 악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경우에는 이게 14%까지 쑥 올라갔습니다. 7배나 넘는 차이죠. 저작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 그러니까 씹는 거요. 씹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비율도 정상군은 24%였는데 악력 저하군은 38%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령으로 갈수록 근감소증과 악력과는 아주 유사한 관계를 띄었습니다. 전문가는 어르신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매우 심한 노쇠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예방과 함께 회복 가능한 단계에 조기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노년층을 보낼 수 있다면서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악력 저하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신호, 악력 저하, 우리 부모님 소원 꼭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지팡이 믿음의 걸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앞에 왕후 에스더가 몸단장을 하고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 5장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엄격한 어떻게 보면 살벌한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의 어전은 누구도 먼저 외부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는 성역 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되는 것이 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경호 신변상에 이러한 것들이 조항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을 때 요청했을 때만 출입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지금 3일간의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졌겠죠. 또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공포 죽음이 온몸을 휘감는 상황이니까 되게 스트레스풀 했겠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의 안뜰로 발걸음을 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손에 이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금홀이라고 하잖아요. 규 금홀 쉐비트라고 합니다. 쉐비트 그걸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왕의 금홀은 단순한 장식품이나 명예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금홀 지팡이, 조그만 지팡이죠. 왕의 절대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스더 왕비가 문 안쪽에서 왕을 대면했을 때 왕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왕비의 인생, 왕비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구원이든지 아니면 처형이든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됐겠죠. 성경 말씀에서는 이 긴박한 찰나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세상 권력자의 손끝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그 권력자의 마음조차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등장이 단순하게 그냥 한 여인으로서 왕비의 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세상에 왕의 보좌에 어전에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쉐비트 이 금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가 대응하는 그 모습을 단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팡이죠. 그냥 간단한 지팡이 막대기인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 왕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누군가를 치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잖아요. 왕이 그 금호를 작은 막대기를 내밀 때에 그것은 생명과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밀어지지 않고 왕이 다른 곳을 쳐다본다든가 금홀이 다른 표현을 할 때는 그 생명은 이제 처형,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금호를 에스더 왕비에게 내밀게 되는, 그래서 이 쉐비트 금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상징하고 생명과 보호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죠. 시편의 23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내민 금홀은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세상 권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귀한 성경 말씀이라고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미슈테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테, 이거는 연회, 잔치, 축하의 자리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연회, 잔치, 축하의 자리.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기뻐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아하게, 우리말로 격조와 품위가 있게 왕을 자신의 처소로,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미슈테에는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여유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쉽게 우리가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내가 안 죽었다, 왕이 금호를 내밀었다 이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예정된 일을, 초대하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가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진실을 숨겨놓는 고도의 영적인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잔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잔치가 대부분은 탐욕을 위한 거잖아요. 쾌락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 에스더 왕비가 베푸는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집행하기 위한 예배 처소와도 같은, 성전과도 같은 고난을 잔치로 바꾸는, 그게 바로 에스더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하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순간의 상황이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마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하면 이와 같이 구원의 통로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잔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를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 가정 앞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수많은 금홀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 또 신앙에 관련된 문제,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갈등 참 많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러한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묵상하는 거고요. 그 앞에서 이제 끝이다 라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여유를 가져라, 미슈테, 잔치를 베풀어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결단한 사람 앞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 맡겼는데 뭐가 불안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을 삼키지 못하게 영적 승리의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끝낼 수 없는 그런 문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긴장도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만들으십시오. 우리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앞에 앉혀두고 배우자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이슈화하고 공론화시켜서 기도의 제목으로 작성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어렵네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숨을 못 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정말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쉐빗, 구원의 금홀, 구원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초청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될 때에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가정을 덮치려 하거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꼭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통로다. 주께서 내 삶의 잔치를 주관하신다. 세상의 어떤 금홀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그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가족들의 앞길에도, 영적인 갈급함에도 주의 자비로운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시스템에 주는 절벽과도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을 잔치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오직 주 예수의 구원을 증명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 8절입니다. 제 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모세 때부터 해왔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조상들에게서도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열두 조상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죄 없으신 의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행하는 일로 인하여는 믿으라.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째 되는데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그러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브라함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에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 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99세였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때에 아브라함이 99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니까 놀랬습니다. 99세에 아기를 낳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아들을 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없든 빛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면은 반드시 그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백세가 돼서 아들을 준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백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세에도 아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과 사의 위기에서 혼란스럽게 또 실망돼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이 맥혔어도 하늘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0: 지금까지
2: 축원합니다.
0: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 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 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개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개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이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 그 죄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9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홀이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를 용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자인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 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 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0: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연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가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께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연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5: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4: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창조했다. 아멘. 그 복이 세 가지 복인데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를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복을 주기 위해서, 즉 주일 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한다?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이어서 생명이 됐고, 생명이 된 사람은,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깥에 있지 않고 바로 안식일 날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복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요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에 복을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천국을 주는 약속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고액에서 너를 건지며 팬팔과 건자와 너를 구속하며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묵은 짐에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반드시 기르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할 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6장 8절입니다. 시작.
5: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4: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주기로 약속한 땅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8, 9, 10절에 보게 되면 새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그하였으니 시작.
5: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4: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짓는 성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한 장면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합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만세 중에 택한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준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겠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중단, 즉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질서가 주겠다, 즉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 이 첫 번째 약속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함께 반응을 심으라 보기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경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 음부의 간세가 다음에 발로 심으라 보기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이 아니고 사람이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고백의 축복은 정말 받았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만세부터 택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만세부터 택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다. 이 복은 여러분과 내가 거의 대부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인데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땅에 살아갈 때 받는 복이다.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다. 아멘. 다시 6장 7절입니다. 시작.
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4: 아멘.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이다. 자, 시편 95편 5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편 95편 5절 시작.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의 만들었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게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개가 다섯 마리 낳았는데 두 마리는 다른 교회에 왔습니다. 두 마리는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다섯 마리 낳은 중에서 세 마리는 저희 교회에 안 오고 두 마리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 두 마리는 제가 기릅니다. 제가 기르기 때문에 그 두 마리는 미국에 입히고 재워주고 보여주지만 똑같은 배에서 난 새끼라도 세 마리는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나는 그를 기르고 미기고 입히고 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다. 아멘. 즉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기고 입히고 재지고 보여준다. 바로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그가 나를 보는 존재로 있으며 실마리 물가를 인도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와지 않으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되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랐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한 시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아멘. 바로 10편 23편에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복을 받아봤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10편 23편에 복을 준다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0편 23편에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0편 23편에 주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10편 23편에 복을 못 주게 하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거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미기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과연 이분이 나를 기를 수 있는 분이냐? 내게 미기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냐? 조금 더 설명하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열 가지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일으켰고 마지막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맞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하게 믿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분 맞죠? 그런데 이러면 나는 왜 시편 23편에 복을 못 받을까? 나는 이게 나올 권리 있다는 거예요. 다시 6장 7절입니다. 시작.
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4: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기적과 예지과 표적과 기소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전쟁을 이길 수 인도했다면 그 정도 능력이면 자기 백성을 믿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왜 그거 복을 받지 못했을까? 바로 두 번째 복은 이런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복은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받지만 두 번째 복은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다시 시편 23편 시작.
5: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목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다시 시편 95편 5절부터입니다. 원래 1절부터 읽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5절부터입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의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갱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리시는 백성이여 그의 손의 양이라.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백성이고 그분 앞에 양이다. 아멘. 다시 7절에 시작.
5: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나.
4: 오늘날 누구의 음성?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이게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너희가 내게 보았느니라. 세계 다 내게 속하였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머리를 지키면 열국지에서 누구의 소유?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내가 기르는 개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아야 되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됐어. 믿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여주겠다. 그래. 또 하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복을 줍니까? 이 땅의 모든 복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받기 원한다? 복자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이 땅에 복도 받기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시작.
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4: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복은 이런 거 내가 택해서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고백했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은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준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떠나가고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게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나 아담을 설명할 때나 가인의 아벨을 설명할 때나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드려야 된다. 아멘. 어때요? 우린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면 11, 23편을 보고받고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봐야 알고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복을 받는 그 사건 하나를 봐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아멘. 근데 말씀에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을 준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총틀어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 지키면 이 땅에 복 받고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이 땅에 저주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역사가 없다는 사실. 어때요? 이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나간 세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일평생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일평생 저주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주받을 때 있잖아요.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저주받을 때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복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복도 받았다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았다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복만 계속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고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왜 못 삽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4: 있으며 아멘.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에 복도 주겠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시간이 없어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에 내 토지에 내 짐승에 내 우양의 새끼가 내 강주리와 떡반죽이시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14절부터 시작.
5: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4: 것이니 들에서도 강주로 떡반죽이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에서 내 우양의 새끼가 들어봐도 나가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복받고 이 땅에 복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말로 심은 대로 거듭난다. 뭐대로 거듭난다? 그래요. 여러분 복을 심으면 복을 받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받는다. 복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멘. 그리고 신명기 29장입니다.

0: 14절입니다. 시작.
1: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0: 자, 이 말씀은 자기 조상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아멘.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가 되나니 그대로 적용되나니 내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면 신앙의 초보자들은 무조건 복만 생각한다. 고백하는 복, 이 땅의 최고의 복, 천국의 복을 준다고 한다. 물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새끼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에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절대 쳐주지 않아. 절대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통을 안 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입니다. 시작.
1: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0: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을 주는데도 에 아니야. 우리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거 준다.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만 준다. 저주는 절대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 내가 감에 두지 않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들어붙게 만들어주겠다. 내 말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2절입니다. 시작.
1: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0: 오늘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와서 물어도 그의 후손들이 물어도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 준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복을 받지만 어쩌리게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열조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신앙은 보인다. 그렇죠.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언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 같이 나를 기억하라.
2: 나를 기억하라.
1: 나를 기억하라. 내가 누군지 기억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1: 누구든지 예배가 없다 그 말이야. 주님의 떡, 성찬식 할 때 그 마시는, 먹는 그 떡, 그거를 주의 떡이라고 그래요. 주의 떡, 주의 잔, 그거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러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데요. 은혜 받으려고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합당치 않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게 죄 짓는 거래요. 그건 죄지면 우리한테 좋을 거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냐? 그게 28절에 답이 나왔어요.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래요. 자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그 잔을 살펴보래요. 잔을 마시래요. 그러면 자기를 살펴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를 살펴본 다음에 성찬식을 하래요. 그 자기를 살펴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답이 29절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짓는 거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의 떡은 다 같이 예수님의 살,
2: 예수님의 살,
1: 예수님의 살,
2: 예수님의 살.
1: 성찬식에서의 잔은 다 같이 예수님의 피,
2: 예수님의,
1: 예수님의 피.
2: 피. 예수님의 피.
1: 그래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나는 이것을 아나? 아나?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나는 이거를 아나? 이걸 진짜 믿나? 살과 피? 살과 피가 있으면 사람이지. 그 주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네. 이 땅으로 오셨는데 살과 피가 나뉘어져 있네.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 그 말이야. 살과 피가 분리가 되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었다는 말이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나는 이거를 아나? 이거를 믿나? 정말 믿나? 믿는 사람, 아는 사람, 믿기를 원하는 사람, 특별히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잔은 예수님의 피다, 이 사실을 분별하고 아는 사람만이 성찬식 참여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왜 떡은 이렇게 조금 줘? 아, 교회가 야박하네. 무슨 떡을 요만큼 주냐? 잔은 또 요게 뭐냐? 요게 지금 잔이 이게 왜 이래?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떡은 다 같이 예수님의 살,
2: 예수님의 살.
1: 잔은 뭐라고요?
2: 예수님의,
1: 예수님의 피.
2: 피.
1: 살과 피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분리가 되었다는 말은 살과 피가 분리가 된 것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은 나뉘어져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를 알고 성찬식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성찬식,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성찬식, 이 성찬식은 주님께 받은 거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 직접 받았대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려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바울을 만나서 성찬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바울아, 성찬식은 이런 뜻이야. 이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전해주셨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엄청 중요한 시간이야.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성찬식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은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에 잡히셨죠. 그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셨는데 떡을 가지시고, 뭘 가지시고?
2: 떡을
1: 가지시고 축사, 다 같이 축사.
2: 축사.
1: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며 감사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음식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이 음식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놓고 감사하셨대요. 감사하시고 떼어서, 떡을 떼서 말씀하셨대요. 다 같이 이것은
2: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1: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데, 이 떡이 내 몸인데 떡을 예수님이 떼셨어요. 떡을 떼셨다고 그랬어요. 몸을 떼면 어떻게 돼요? 몸을 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아파. 해보지 마세요. 엄청 아파. 내 말이 안 믿겨지면 가서 한번 뛰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마어마하게 아파. 예수님이 엄청 아프셨어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거다. 너희를 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프시지 않고 살을 떼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셔도 우리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맞으셨느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아프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1: 예수님이 대신 아프심으로. 이 채찍은요, 가죽띠예요. 가죽띠. 가죽띠가 세 가닥, 네 가닥 나와 있거든요. 그 로마의 띠예요. 로마가 쓰는 그 채찍인데, 가죽으로 사람이 한 번 맞으면은요, 살이 부풀어 올라와요. 옷을 벗겨놓고 맨살에 가죽으로 때리면 살이 부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 끝에는요, 쇠구슬이 있어요. 쇠구슬. 쇠구슬이 우리 한 방 때리면은요, 근육이 파열돼요. 뼈에 맞으면 뼈가 금가요. 잘못하면 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가죽 끝에는 쇠구슬이 몇 개씩 달려있어요. 쇠구슬로 그냥 한 방 치면 그냥 막 터지고 근육 찢어지고 막 뼈 금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뼈 금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뼈 부러지면. 그렇게 맞는데 그 쇠구슬 끝에는요, 쇠조각이 있어요. 쇠조각이 들어가서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걸 잡아 뜯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띠는 사람 몸을 부풀게 만들고, 쇠구슬은 사람 뼈가 금가고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깨지고, 그리고 쇠조각이 달라붙어서 살점을 막 떨어내는데 그걸 막 사방 막 치는 거예요. 묶어놓고 피하지도 못하게 막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가시관을 쓰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혔다, 그 말이에요.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여기다 대고 못을 박아서 사람이 못의 힘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온몸이 다 아파서 구약에 있는 예언을 보면 나는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뼈를 센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입 안에 이가 있죠. 이 이빨이 있는데 이빨이 안 아픈 사람은 이빨을 못 느껴요. 이빨이 있는데 아픈 사람은 이빨을 느껴요.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를 느껴요. 머리가 안 아픈 사람은 머리를 못 느껴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를 느껴요.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은 안 느껴요. 팔 붙어있죠. 건강한 사람은 몰라요.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보니까 붙어있는 거 아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다리가 있는지 머리가 있는지 목이 있는지 몰라. 그냥 다 붙어있는 건 붙어있는데 못 느껴. 아픈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를 느끼고 손이 아프면 손을 느끼고 발이 아프면 발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안 아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신지. 왜 아프셨느냐? 대신 죽으신 걸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대신 아프신 것을 믿으면 우리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같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 나음을 얻었나니.
1: 아멘. 아멘. 우리가 대신 아프신 것을 믿을 때 병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2: 아멘.
1: 약한 것이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2: 아멘. 아멘.
1: 고린도서 11장 24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하려고 내가 살을 띄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려고 내가 채찍에 맞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간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가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그거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아팠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작.
2: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표적이 따라온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2: 아멘.
1: 이 말씀 믿고 그대로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장애인도 고치시고 많은 환자들 고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의 이름이 다 같이 여호와 라파.
2: 여호와 라파.
1: 여호와 라파.
2: 여호와 라파.
1: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2: 아멘.
1: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원하시면 그 앞에 토를 달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이 저주받은 병이에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에게 대적했다가 불순종했다가 큰 죄를 졌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은 병인데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는데 문둥병을 고치실까? 그러니까 가서 조심스럽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2: 아멘.
1: 아버지는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시려고 육신의 약한 것을 고치시려고 대신 아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사람은 배신당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제자가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마음이 아프시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네가 왕이라며 얼굴을 톡톡 치고 갈대를 가지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배신을 당하셨어요. 마음의 병도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마음의 병도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아프시면서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아팠던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1: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다 같이 이 잔은
2: 내 피로 세운
1: 새 언약 피로 세웠다는 말은 피는 생명이에요. 우린 피가 오염되면 사람이 죽어요.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피로 세웠다는 얘기는 내 생명으로 내가 죽음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날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 언약이 뭐냐? 그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다가 네가 율법을 어기면 짐승을 죽여라.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내 앞에 나와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는 내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죽은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죄를 보시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우리 사실을 잘 알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게 되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지옥에 갈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26절 다시 볼게요. 오늘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1: 자,
2: 것입니다.
1: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찬식을 왜 하는 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프신 것을 다 같이 기억하려고.
2: 기억하려고.
1: 뭘 기억하려고? 대신 아프신 것을 기억하려고. 아멘.
2: 네.
1: 두 번째는 왜 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려고. 예수님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네.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면 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그래서 대신 아프신 것을 기억하고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왜 하는 거냐?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뭘 전하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을 전하려고. 근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전도고 선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죽으셨는데 뭐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끝이지만 내가 가도 끝이에요. 내가 가면 나는 끝난 거예요. 가면 끝나는 거죠? 갔다 또 옵니까? 그런 것도 모릅니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도 끝.
2: 예수님이 오셔도
1: 내가 끝. 가도 끝.
2: 내가 가도 끝.
1: 우리가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2: 아멘.
1: 나이 많다고.

0: 나에게 전해. 나에게.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 밤에 잘 때도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
1: 아멘.
0: 진짜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1: 아멘.
0: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진짜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야. 진짜 열받고 분통 터질 분은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욕먹어도 싸고 무시당해도 싸고 우리는 죄인들이야 다. 아멘을 안 하셔도 그냥 죄인이에요. 우린 낯설까만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1: 아멘.
0: 우리는 내 자신에게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런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1: 아멘.
0: 시험 들지 않아.
1: 아멘.
0: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1: 아멘.
0: 늘 나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1: 아멘.
0: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나에게 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1: 아멘.
0: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빠지냐?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빠지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1: 아멘.
0: 시험 들지 않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1: 아멘.
0: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나는 새까만 죄인이.
1: 아멘.
0: 우리가 다 새까만 죄인이라 그 말이.
1: 아멘.
0: 나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을 빼놓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딴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1: 아멘.
0: 내 마음에 어려움도 없는 거지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날 아멘.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1: 아멘.
0: 지옥까지 가셨는데. 두 번째는 헌신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형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요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전도하다가 가게 주인이 어이 절로 가요. 왜 남의 가게 앞에서 그래. 전도지 받은 다음에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침 뱉고 가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데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힘을 얻겠어요.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형제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주님이 대신 죽으신 주님이 형제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격려하시고 헌신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세 번째는 실족한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실족했다는 말이 시험 들었다 그 말이, 시험 들었다는 말이 삐쳤다 그 말이, 하나님께 삐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삐친 거예요. 목사한테 삐치고 교회에 삐치고 왜 내 생각대로 왜 안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사람이 100명 모이면 생각이 100가지, 200명이 모이면 생각이 200가지, 사람은 다 가지각색이, 200가지가 다 자기 의견 내놓으면 교회는 얼루 가겠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다가 예수님 믿다가 실족했어요. 형제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는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근데 들어봐야지 믿지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지요.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0: 원합니다.
1: 아멘.
0: 많은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하고 야 교회 가자. 왜? 그냥 가. 왜 그냥 가? 나도 몰라. 그냥 따라와. 너 좋은 거야. 나한테 왜 좋은 건데? 아 그냥 와. 이게 말이 많아. 공산당인가 이게 진짜. 이러고 있어. 그 누가 오겠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린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1: 아멘.
0: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1: 아멘.
0: 죄인은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1: 아멘.
0: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멘. 믿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1: 아멘.
0: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옆에 불이 났는데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불이 났어. 불이 나. 그러면 가서 문을 두들겨 가지고 난리를 쳐 사람을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불 난 걸 내가 봤는데 그냥 지나가. 그건 나쁜 놈이지 진짜. 그건 나쁜 놈이지. 불 난 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모릅니까? 불난 걸 보고 그냥 지나가. 그건 그 진짜 나쁜 놈이지. 불났으면 소리 질러야지. 난리를 치고. 지옥 가는데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지옥 가는 걸 보고도 그냥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1: 아멘.
0: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 아멘.
0: 내가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성찬식을 왜 하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려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1: 아멘.
0: 아멘. 아멘. 그래서 주변의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안 믿는 거냐? 성경을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혼미하게 해서, 미혹하는 영이 미혹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어야 세간을 빼내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촌 누구누구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직장 동료 누구누구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리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지 않은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게 되는 것.
1: 아멘.
0: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0: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은 내가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내가 아는 사람, 친구, 친척, 옆집, 동창, 직장, 동료, 이게 다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온 유대. 사마리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지금 3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땅끝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아니고 저 태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저 중남미에,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집안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1: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 않겠느냐 하시니.
0: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기도할 거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 자신에게 아침 저녁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헌신하는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실족한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상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전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지 않는 이웃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로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사도 바울에게 그 이후의 일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너는 가야 되는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꼭까지만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만 가르쳐줍니다. 그걸 하고 나면 거기서 또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환난과 결박을 당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박과 환난이 있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뜻이 숨어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조금밖에 안 가르쳐주셔요. 근데 그 조금밖에 안 가르쳐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면 뒤에는 더 큰 것을 또 그때 가서 또 가르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간순간 한 단계 한 단계만 잘 인도함 받아 가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예언을 잘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는가 하는 게 언제 증명이 됩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모릅니다. 애매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들은 것이 이거 뭐 사단이 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또 뭐 하나님 뜻에 별로 어긋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그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실패도 하게 하셔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남편과 처음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살림을 이제 차렸잖아, 그죠? 근데 그 집을 완배도려면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동양성교교 뒤쪽으로 있었어요. 멜로전가 그쪽으로 있었는데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싸움의 영이 있으니까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시부모도 그러니까 시부모한테 내가 만일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한 달 만에 이 집에 싸움이 영했으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듣겠어 안 듣겠어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자기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싸움이 영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우리 남편도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야. 기도하는데 쫙 와버렸어요. 그냥요. 일방적으로 이게 오버린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는구나. 뭐 계약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침대 산 지도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뭐 신혼사람 차린 것도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어요. 근데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했어. 이사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또 우리 남편이 쪼르륵 시부모님한테 가서 또 얘기를 했네. 우리 시부모님이 와갖고 저기 신우한테 집에 있다가 우리 집에 있다가 뭐 돌아다니신다고 아직 한국을 안 가셨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랬더니 시부모님 하는 얘기가 얘야 그 싸움의 영이 있으면 이겨야 되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겠어요? 안 나가라 그랬겠어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말 듣고 어떻게 우리 남편 한 꼼짝 안 하죠. 우리 시부모들 둘이서 그냥 그러시죠. 우리 시누들도 그러죠. 그 영 이겨서 싸워서 이겨야죠 이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여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 그 상세한 얘기는 다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가부시키 망신이니까. 가부시키 망신. 그때 제가 영성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에 의해서 제가 이기는 생명을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다 차버리고 내 얘기 다 했나? 들을 사람 있을 거겠죠? 빨래를 해놓으면 개놈에 다 들어버리고 나가면서 직장 나가면서 신발 다 차버리고 되게 기분 나빠요. 그 신발 다 내 차버리고 가면 내 신발 차버리고 가면 얼마나 기분 나쁜 사람은 없고 얼마나 기분 나쁜데 이거. 근데도 밥은 계속 했는데 밥을 안 먹는 거야. 한 달을. 너 한번 견디보시죠, 그거.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그거를, 그분을 그렇게, 그분이란다, 우리 남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하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랑이 안 돼요. 막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 정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때려치고 싶고, 진짜. 그래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기는 생명을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 CD는 안 돌립니다. 여러분만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딴 교회 가서 앉아있고 밤 12시, 2시 돼서 들어오고 난 찾으러 다니고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어? 처음에 한 달 뒤에 받았던 그 음성 여기는 싸움의 영이 있으니까 빨리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생각 안 났겠습니까? 제가 1년 후에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가정사를 다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받아, 그때 영성훈련 다닐 때인데 앉아있으니까 영성훈련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라고. 저 남편 집 나갔는데 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린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받고 나서 내가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지. 뭐 전화를 하거나 안 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두 달 후에 집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앉아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냐, 반드시 주신 음성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맞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는 여러분을 상담하면서 말씀도 주고 또 하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한 말씀이 맞는가 하는 걸 제가 지켜보는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해야 될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 후에 간증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참 저로서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듣는 사람은 생활고라든지 어떤 생활의 염려라든지 앞으로 그 사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때는 차선을 택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차선을 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차선을 택해도 또 좀 봐주시더라고 그거를. 물론 최선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내 믿음으로서는 따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선을 택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또 좀 풀어나가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지금 몇 번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들도 가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신앙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변해져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한 환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그걸 못 먹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도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결국 자신을 택해서 그들이 살아남긴 살아남지만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거쳐간 사람의 얘기.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당장 뭔가는 피해 탈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였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당장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게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 그 차선이 나은 거예요. 자기들 보기는. 그럼 그 차선을 택했다 할지라 그러면 그렇게 돼가면 길이 길어지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향으로 가면 고생은 되더라도 빨리 빚어지는데 그 고생을 택하지 않고 자선의 길을 택해서 갈 때는 우회하더라는 거예요. 우회. 많이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 우회를 하면서 인생이 허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일에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우리 많이 물을 하잖아요. 하루 50번씩 물을 하잖아요. 근데 묻는 그것이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묻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들을 어떻게 사랑 제가 사랑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no question.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을 때 나를 위해서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봤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회하고 인생이 허비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성경대로 일어나요. 저는 그걸 참 깨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 그 말씀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없는 줄 알았어. 그게 시편 2편에 가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한번 가볼까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상한 걸 듣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7절, 2장 7절 한번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았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 취했었죠. 그 말씀을 나중에 읽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오마이갓. 제가 발발 떨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영이 어린 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니까 제가 감당을 못했던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인가 2년도 안 됐을 때, 아니야, 그게 예수 믿은 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그러니까 겨우 이제 교회 발만 주일날만 지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좀 이렇게 제가 좀 깨어난 상태인데, 그때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육성이 들려요. 하나님 육성. 저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육성이라고 하는 건 귀로 들리는 겁니다. 정말로 귀로 들리는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음성이 너무 큰데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요.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하나님 어떤 형상을 보거나, 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것까지 엎드려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막 너무 두려운데 어떤 소리였냐면은 내가 노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로라.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내가 노로라. 그럼 내가 예수란 얘기인가?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순간적으로 내가 노로라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야, 내가 이제 이단이 되는구나. 뭐 신내릴 때 뭐 이상한 거, 그죠?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구나. 막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육성이 아니야. 그게 육성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영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영으로 들어오는 건데, 너는 지금부터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욕심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니까,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행복한 거 그럼 내리고,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신발은 신는데 안 떨어진 거 신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옷도 안 떨어진 거 입고 싶은 거, 그거 그런 거는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그 신발 뒤쪽에다가 위부터 아래까지 비우라니까, 신발 뒤에다가 조금 껌같이 껌 모양으로 조금 붙여놓는 건 안 되게, 그런 게 이제 나 막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다투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것만은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제가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영적으로 경험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머리끝 촥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머리끝에 왜 내가 누르라 그랬는데 무릎 꿇고 앉았지 뭐. 그때부터 그다음 다 비워라 그게 오면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물도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게 위에서부터 쪼르르르르르르르르 뭐가 내려오더니 발끝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네 안에 좌정한다. 이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무슨 그 해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노로라 듣고 뭐 욕심 비우라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내려와서 촤락 내가 좌정한다 그러고 이걸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갖고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 장로님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얘가 사단한테 씌었나. 왜냐면 내가 누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장로님 나를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지금 와서 제가 보는데 이게 내가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영이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분명히 예수는 아닌데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은 이제 태어난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애 같은 나한테 얼마나 네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시나 그런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만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게 늘 내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이단 되기 싫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구역장한테 그때는 구역원이었는데 구역장한테 했어요. 근데 그 구역장은 좀 끼어있었던 것 같아. 구역장이 그게 성화에 대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났어요. 성화, 성화가 뭔지.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비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누가 살기를 원하냐면 그분이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그 음성 너가 내로라 그랬거든요. 너가 내로라. 물론 제 경험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가 내로라는 거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분이 온전히 들어오셔서 너가 내가 된 것처럼 살아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지금에 와서야 아 얼마나 그분이 원했으면 너무 어린 그 상태에서 감당치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좀 깨달을 때 될 만해서 그런 음성을 주시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주셔갖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지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삶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아직도 그 음성에 맞춰서 살지 잘 살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늘 느껴지고 죄송스럽고 또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기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 끊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이 네. 사실 우리 영성훈련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다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고을로 해서 하루속히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심장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대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이웃을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맡겼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갖고 있어야 변함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 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보내드리는 크리스천 비전 복음 방송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요즘 장안의 사고 화제가 되고 있죠. 셀시 캠페인에서 나오는 셀시 화장품 그리고 여러 프로덕트 있는데요. 네, 두 주에 걸쳐 셀시 화장품 네, 소개해드렸고요. 또한 노르웨이산 양의 태반에서 추출되는 줄기세포 성분을 특수 공법으로 만들어진 최상의 건강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셀시 컴퍼니에서 나온 화장품으로 얼굴 마사지와 경락 마사지로 특별 프로모션을 위해 강남 사우나를 인수하고 오신 미셸 김 원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프스 클리닝이라고 네. 저희 스킨케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미셸 원장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셀시 화장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 특별 프로모션으로 모시려고 오셨는데요. 우리 미셸 원장님은 셀시 화장품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1: 저는 이 셀시를 우연하게 만난 계기가 저희 그 켈리안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케어받는 저희 고객님이셨는데 우연한 계기로 저에게 한번 써보라고 이제 한번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화장품을 많이도 써봤지만 제가 이 셀시를 만난 게 너무 좋았고 기뻤던 게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 정말 또 화장품들이 많은 기능도 있지만 셀시 특별한 이 효능이 정말 또 다른 화장품하고 너무 또 틀린 점이 있을까 하고 한번 의구심도 갖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써보면서 제가 너무도 놀랐던 거는 저희 셀시를 쓰면서 제가 이제 피부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피부 장벽이 일단 강화되면서 피부 톤 자체가 이게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띄게 이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끼게 됐거든요.
2: 아, 그러시군요.
1: 네네.
2: 아, 그럼 우리 미셸 원장님은 스킨케어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습니까?
1: 아, 제가 이 스킨케어라는 게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2: 네.
1: 제가 이 스템셀, 이 줄기세포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여러 화장품을 접하고 이렇게 써봤지만 이 셀시처럼 이 양모의 그 줄기세포에 추출한 그 성분으로
2: 그렇죠.
1: 이 피부가 톤이 맑아지면서 그리고 기미나 이 잡티가 없어진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게 효과를 봤거든요, 저도.
0: 네, 그러시군요. 네, 양모에서 추출한 콜레스테이트라는 오롤라 색을 띤 물질로 아주 특이하고 고가의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직접 접하시고 스킨케어 전문가로서 너무나 신기하게 좋은 효과를 보셨어요. 그래서 셀시 화장품에 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 스파를 인수하시고 네, 본격적으로 셀시 화장품을 사용해서 예, 얼굴 마사지, 경락 마사지, 바디 마사지까지 지금 네, 여러분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강남 스파.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서, 미셸 원장님께서 이번에 강남 스파를 인수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강남 스파에서 어떤 프로모션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1: 네.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 스파가 30년 전통을 이어온 여성 전문 스파이거든요.
2: 네.
1: 근데 저희가 요번에 그 셀시에서 저희가 센터로 지정돼서 저희 강남 스파에서
2: 네.
1: 그 셀시로 이용한 저희가 데모 프로모션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2: 아, 그러시군요.
1: 예, 예.
0: 데모 케어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1: 아, 네. 저희 그 아시다시피 그 강남 스파는 여성 전용 그 사우나로서
2: 예,
1: 저희가 그 한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 오래된 그 역사와 그 명성을 또 자랑하는 데인데요.
2: 그렇죠.
1: 이게 예, 아시다시피 이게 스파가 저희 그 스크랩과 바디 경력 테라피는 수많은 고객들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을 받은 시그니처 케어이거든요.
2: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저희 그 거기서 숙련된 그 전문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정성과 노하우로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피부가 매끄럽게 이렇게 해드리고 몸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케어 프로그램이
2: 케어
1: 있어요.
2: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또 피부 개선도 하시는데, 예, 그 피부 개선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1: 저희가
2: 지금?
1: 이번에 그뉴 프로모션 그 매니저먼트로 거듭나면서 저희가
2: 네.
1: 오프닝 행사로 저희가 그 세시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 스킨케어 프로모션 500불 상당의 프로그램을 프리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의 그 내용은 그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중턱 되신 분들
2: 네.
1: 즉각적인 리프팅으로 해서 이중턱 관리를 해드리고요.
2: 네.
1: 그리고 모공에 이렇게 잡티라든가 블랙헤드 같은 거 이런 거 모공 타이트
2: 네.
1: 예 이런 거 모공 관리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미나 잡티 같은 거 안티에이징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서 요 세시 제품을 또 이용해서 저희가 그 스템셀을 깊게 영양과 수분을 이제 피부에 공급해서 정말 촉촉하고 탄력 있는 그런 피부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2: 그러시군요.
1: 있습니다.
0: 네, 500불 상당의 프로모션이에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중턱, 모공 수축, 기미, 잡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예, 특별한 마사지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저희 세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런 관리와 그다음에 피부 이런 모든 케어를 이제
2: 바디까지 다 하시게 되는 건가요?
1: 예, 그거하고도 바디는 이제 별도로
2: 별도로
1: 예,
2: 따로.
1: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더욱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요. 직접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놀랍게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예. 정말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특별 프로그램, 프로모션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모든 피부에 관한 토탈 관리와 특별 케어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 외에 바디에 관해서는 또 상담을 따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원장님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죠?
1: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2: 예약해야죠.
0: 예약을 하시고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프리로 500불 상당의 마사지, 네, 토탈 케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연령대가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같아요. 네, 50대 이후 분들에서 60, 70대 분들은
2: 네.
1: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2: 그렇죠.
1: 주름이 깊어지시잖아요.
2: 처지고.
1: 근데 이제 그 집중적으로 세시 화장품을 이제 기미라든가 이런 주름이 생긴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2: 네.
1: 그러면 정말 좋게 개선되는 걸 이제 본인이 느끼실 수 있으실
2: 본인이
1: 거예요.
2: 느껴. 네.
0: 네, 요즘에는 특별히 줄기세포 성분의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선호하시고 좋아들 하시는데요. 특별히 셀시 화장품은 양모에서 추출한 아주 특이하고 고가의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나 품질 면으로 자신 있게 권하십니다. 500불 상당의 프리 마사지 프로모션 기간에 많은 분들 오셔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강남 사원에서 오픈하실 예정인가요?
1: 저희가 그 8월 10일에 오프닝 행사로 이제 진행되는 스킨케어 프로 데모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아, 이미 오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모션 이제 진행하는 거는 8월 10일부터
1: 예약을
2: 미리
1: 하셔서
2: 예약하는 분들에 관해서. 예.
0: 네, 이미 화장품을 구입하신 분이나 또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약하시고 오시면 케어를 잘 해주실 것입니다.
1: 그리고 또
2: 그렇군요.
1: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디 케어라든가 또 말씀해주시 이제 저희가 지금 알다시피 그 프로그램 바디가 경락이랑 테라피 같은 거는 정말 되게 시그니처로 유명하거든요.
2: 그거는 아니네요. 그쵸?
1: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기존에 많은 분들이 강남 스파 하시면 굉장히 저희 그 스파 유명한 걸
2: 유명하니까
1: 알고, 예, 알고 계세요.
2: 예, 오시는 분들이 예. 이제 관심을 예. 또 가지시면 좋겠고,
1: 네네.
2: 예, 일단은 우리 원장님께서 그 강남 스파를 인수하셔서 본격적으로 네. 네, 이 셀시 화장품을 예, 보급을 하시고 전달하고 네. 또 경험케 하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요.
1: 네네.
2: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화장품 너무 많은데 정말 뭐가 다를까? 근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1: 네, 정말 다르죠. 예,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제가 네. 변화된 모습, 제가 이제 스킨케어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객님들이 이 정말 이 피부의 장벽이 튼튼해지고 정말 이 김이라든가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이 드시면 60, 70대들 이 입가에 고양이줄 많이 생기시잖아요.
2: 고양이 주름, 네. 네, 맞아요.
1: 이게 집중적으로 바르신 분들이 정말 이 주름이 옅어지는 걸 느끼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또 제가 또 보고 있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이 셀시라는 화장품을 진짜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 더 보급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2: 그렇죠. 예. 나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1: 네네네 같이 아름다워져야
2: 같이
1: 되니까
2: 같이 아름다워지고 싶고
1: 네네
2: 뭐 관심 있는 분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1: 네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2: 네네네 오셔서
1: 네네
2: 예 여기만 오시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1: 그렇죠.
2: 있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 셀시 화장품
1: 일단은 셀시를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봐야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일단은 이 셀시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화장품 구매하시면 또 그거로 또 케어를 또 받으셔서 본인이 즉각적으로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를 프로모션을 8월 10일부터 강남 스파에서
2: 예.
0: 네 강남 스파 위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알아도 식당이라면 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2: 알죠.
1: 없어요.
2: 윌셔하고
1: 네. 예. 저희 윌셔 예. 4003 윌셔 블러바드 파킹랏도 저희가 풀이고요.
2: 그렇죠.
1: 네. 앞뒤로 있으시니까 이제
2: 네. 네. 맞아요. 그 윌셔하고 윌턴
1: 네네.
2: 그쪽이죠. 네. 알아도 옆에
1: 예. 예.
2: 맞습니다.
1: 네. 지나가면 이제 다 이게 보여요.
2: 네. 예. 그렇죠. 예. 예약 전화번호도 좀 주셔야겠네요.
1: 네. 예약 전화번호는 예. 213
2: 네.
1: 네. 500에 네, 2623.
2: 2623.
1: 예, 예, 사전에 꼭 예약 필수니까 그렇죠. 예약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8월 네. 10일 이후부터
1: 네, 네.
2: 우리 미셸 원장님께서 네, 본격적으로 예약을 받고
1: 네.
2: 또 스킨케어도 해드리고 또 원하시면 마리
1: 네, 네. 한번 뭐, 체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워낙 유명하니까. 예.
2: 그렇죠. 거기 뭐 토탈 케어가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0: 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성들이면 누구나 다 피부에 관심이 참 많죠. 네, 한번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미셸 원장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셀시 화장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더 주시고요.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어느 정도 쓰면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정리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1: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고객님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바르시니까 네. 이 안에 있던 이런 피지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니까 나쁜 게 빠지는 과정에 나 이거 뭐가 이게 난다 이렇게 하셔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 셀시가 정말 장점이 뭐냐면 이 안에 있던 모든 피지라는 게 끌어올려서 이게 돌출되게끔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 네.
1: 예, 왜냐면 이제 피지가 쌓이면은 알다시피 블랙헤드로 그렇죠. 변화되고
2: 맞아요.
1: 뭐 쥐젖도 생기고 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 셀시는 쓰면서부터 이 안에 노폐물하고 피지를 끌어올려서 이게 자연적으로 롤링되면서 빠지도록 그런 작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나이 들면서 피부에 피지라든가 나쁜 이런 모공에 쌓여 있는 것들을 이 셀시가 자연적으로 예, 소진되면서 이제 끌어올려서 다 깨끗하게 피부를 예, 만들어주는 그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깨끗하게 톤이 맑아지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2: 네, 포인트가 네, 장벽을
1: 강화시키고 예, 피부 톤이 맑아지면서
2: 피부 톤 맑아지고
1: 예, 맑아지고 예.
2: 네.
1: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제 주름 같은 것도 개선되는 모습이 본인이 본인 계속. 자체가 이제 느끼실 거예요. 예.
2: 그렇죠. 특히 네. 여성들 네. 고양이죠.
1: 예, 네. 그쪽에 집중적으로 바르시면 네. 정말 이거는 제가 이 세시를 예, 저희 고객님들이 네. 바르신 분들이 어우 정말 이게 옅어지는 걸 느낀다.
2: 근데 우리 원장님 뭐 얼굴이 진짜 고우세요.
1: 아, 제가 낡고. 이 세시를 만난 덕분입니다.
2: 그러시군요.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다 화장품을 써보신 결과 셀시 화장품만큼 이렇게 효과가 큰 화장품은 없더라 해서 강남 스파를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강남 스파에 언제든 오시면요. 제가 그렇죠. 또 예약하시고 오시면 언제라도 셀시로 네. 저희가 또 이 피부 관리부터 이제 네. 몸 전체 힐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꼭 한번 강남 스파를 들리셔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오픈 날짜 그리고 장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그 아라도 그 식당이라고 모든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소는 4003 윌셔 블라바드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네. 전화번호는 사전에 꼭 필수 예약하셔야 돼요.
2: 그렇죠.
1: 네, 213-500-2623.
0: 네. 네, 원장님, 대충 화장품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1: 아, 저희가 그 사이트에는 350불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 저희 세트가 되죠?
1: 네, 저희 그 세트에 그 에델바이스 그 줄기세포랑 그 다음에 양모. 네. 그러니까 두 개 한 세트로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2: 네, 한 세트. 네,
1: 그래서 2대 1로 이렇게 물방울 정도 이렇게 섞으셔서 바르시는 건데 이제 그 세트로 해서 제가 요 화장품이 너무 좋은 게 솔직히 우리가 이게 저녁에 모든 화장품을 쓰면서 스킨 토너 뭐
2: 다른 화장품은 여러 많잖아요. 가지가 있어. 예. 근데 여기는 딱 두 개.
1: 네, 요 제가 이 화장품이 너무 좋은 장점이 딱 요 한 세트만 바르고 그냥 주무시면 그 안에 밤에 수면을 취하면서 모든 재생이 된다는 거. 예. 그렇군요. 뭐 이것저것 바르지 않고도 요 하나로만 네. 딱 모든 게 해를 너무 심플해서 너무 좋으시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막 복잡하게 와 피곤하고 집에 왔는데 이거 바르고 저 바르고
1: 네.
2: 뭐 여러 가지 바르는 것보다 딱 두 가지니까 네네네. 해결 다 되고 네. 간단해서 좋고 네네. 효과 있어서 좋고
1: 네.
2: 네. 가격 면에서는 이제 조금 부담이 되시면 뭐 한꺼번에 사면 좀
1: 비쌉니까? 네, 저희 그 가격 면에서는 이제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 아, 그렇군요.
1: 네,
2: 그렇죠.
1: 예, 네, 오셔서 이제 구매하시면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1: 또 저희가 또 인터넷 사이트에도 가격이 더 나가니까.
2: 네, 네, 네 그렇죠.
0: 전문가이신 미셸 원장님께서 셀시 화장품을 소개하고요. 마사지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스킨케어를 통해서 이제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셔서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체험하시면 너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강남 스파를 이제 꾸준히 이제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제 저희가 고객님들 위해서 이제 또 많이들 아시지만 최고의 네. 힐링하고 또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 스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셔서 또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또 그렇죠.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네.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2: 네, 네. 거듭날 아름답게 거듭나게 해드린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1: 네, 아름답게 거듭.

0: 해서 많은 이제 무료 체험도 받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토탈 케어인 것 같아요.
0: 네네.
1: 네.
2: 누구나 다 피부에 관심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아름답게 마음도 몸도. 예.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셀시 화장품 자신 있게 권하십니다. 네. 한 번쯤 날 잡아서 강남 스파로 네, 예약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너무 좋은 피부에 이런 저에게 아름다운 선사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한번 셋이를 만나서 체험하시고 아 정말 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저는
1: 네,
0: 바라는 겁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우리 원장님 너무 마음이 이쁘세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0: 네네.
1: 바람이신 것 같아요.
2: 네, 셀시 화장품을 만나서 케어를 잘 받으시고 모두 몸도 마음도 아름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미셸 원장님의 전화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213-500-2623, 213-500-2623. 네, 먼저 미셸 김 원장님 만나시고요. 아무쪼록 아름다운 얼굴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항상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해야 하며 동시에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능력은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될 때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들을 확신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결국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결국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회심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특권이지 우리의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8.17 더불어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의 표를 합산한 누적 투표율 내에서도 과반을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크게 앞섰다고요?
1: 네, 김민석 후보는 당권 경쟁 최대 승부처인 전남 광주와 전북 모두에서 과반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권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전체 투표 24만 2,089표 가운데 13만 9,307표를 얻으며 57.5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호남에서 7만 9,033표, 32.65%의 득표율을 나타내며 김 후보에게 24.9%포인트 뒤처졌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2만 3,749표, 9.81%를 얻었습니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 역시 과반을 넘겼는데요. 김 후보가 52.21%로 선두를 지켰고, 정 후보는 38.14%, 송 후보는 9.65%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최종 경선 결과에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권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를 1.48%포인트 차이로 소폭 앞서고 있었는데요. 오늘 호남권에서 과반 득표하며 기존 박빙 구도를 과반 우위 구도로 재편했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권 결과가 발표된 뒤 SNS에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와 도약 성장에 대한 염원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겸손, 겸손, 겸손하며 오직 국정 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정진하겠다면서 예상하거나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내일 경기 서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호남 경선을 지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도 바뀌었는데요. 박선원 후보가 호남권 투표 결과를 반영한 누적 득표율 17.7%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1위를 달려온 최민희 후보는 호남권 득표에서 밀리며 17.33%로 2위로 밀렸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누적 득표율을 기준으로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와 친청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3: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3: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예, 호우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 덕천천과 대천천의 진입이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연휴 기간인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가 됐었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부산 덕천천과 대천천의 진입이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호우와 관련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입니다. 당사자의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광복절에도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당사자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북한을 향한 걸로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도 염두에 뒀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과 북한, 중국이 주도해 체결한 만큼 복원을 제안한 광복절 경축사에 침묵한 북한은 올해도 남북관계 언급을 피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련군 추모 해방탑을 참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러 친선관계를 과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5: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로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협조 관계의 근본 조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4: 최근 들어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 제안에 곧장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쓸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힘쏟겠다며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국물만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곡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 기카와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정부가 일본 정계에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과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와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행동을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81번째 광복절을 기리기 위한 타종 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 진보단체의 대규모 광복절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아이가 태극기로 만든 바람개비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외국인 남녀는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미소 짓습니다.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광복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는 항일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옥고를 견딘 애국지사의 자녀 김순희 씨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9명이 참석했습니다. 후손들은 광복의 기쁨과 나라의 평안이란 의미를 담아 보신각종을 33번 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와 올림픽공원 등 도심 곳곳에선 광복절을 맞아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 역시 8.15 노동자 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는데 보수 진보단체의 행진이 진행되는 사이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광복절 연휴 기간인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 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 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4: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경남권 등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6: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5: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7: 그렇지 않습니다.
8: 로그인하면 학생 개인 주소나 그 계좌번호, 주민번호 여러 개인정보가 많거든요. 거기 이제 로그인한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틀렸다고 하니
7: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졸업생과 교직원, 한때 서강대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도 개인정보 유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 서강대에서 반수생, 그러니까 자퇴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폐기하지 않은 게 좀 놀라웠고.
7: 1970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조회됐습니다.

0: 제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졸업한 지도 이제 오래된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유명하신 다른 분들도 유출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정보가 좀 쓰일지 좀 걱정은 됩니다.
1: 학교 측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가출을 말리던 어머니에게 끓는 물을 부은 1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어머니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10대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양은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집 안에서 가출을 말리는 어머니의 머리와 다리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양을 응급입원 조치하고 어머니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부산에서 영업 중인 미용실로 승용차가 돌진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양주에서는 자원순환시설 화재로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차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용실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출입구 유리창이 모두 깨져 안쪽이 들여다 보입니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한 건 정오쯤.
4: 내가 뭐 일하고 있는 사이에 펑 해서 보니까 저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5: 속도는 좀 어때 보였습니까?
4: 엄청 빨랐어요.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3: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미용실 안에 있던 60대 원장과 80대 손님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에어백도 모두 터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원룸이 밀집한 지역으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 힘든 곳입니다. 경찰은 일단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휘말린 차들이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오전엔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9대가 추돌하며 불까지 났습니다.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건물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난 건 새벽 5시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5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며 근처 공장 기숙사에 있던 4명이 대피했고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갈 것을 안내하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2: 오늘 오후 3시 55분쯤 경남 산청군 생초면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에서 SUV 차량과 1톤 화물차 등 차량 석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근에서도 승합차와 승용차가 추돌해 30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때 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교통량 증가로 차들이 급히 서행하면서 연이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부산 기장군 만화리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등을 투입해 5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임야 3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0: 정부가 용산 공원을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는 것은 그만큼 도심 공급이 절박하기 때문인데요. 지자체 주민 반대나 법 개정, 미군과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급 대책 발표 후 다음 주에 처음 만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신규 주택공급지 후보로 용산공원을 지목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공급이 절실한 가운데 법 등에 막혀 있는 땅까지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용산공원 전체는 약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여의도 크기와 비슷한 대규모 부지입니다. 집을 짓는 면적이나 용적률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물량은 미지수지만 도심 한복판에 교통이나 인프라 기능을 갖춘 대규모 주택 공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우려의 시각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주민들, 일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리한 녹지 훼손 우려입니다.
2: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 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3: 서울 중심지 가운데 지역에는 큰 녹지 공간이 없어요. 용산공원이 그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제기가 되는 건그 지역에 집을 많이 만들자는 거예요.
1: 법도 손봐야 합니다. 현행법은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원에 주택 시설을 넣으려면 주거 시설을 허용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새로 필요합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용지 등에 대해 미군과 협의도 필요하고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나 갈등 조정을 고려하면 단기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군부를 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음 주에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산구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넘어 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의 상징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떤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3주 연속 하락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1,800원 중반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인 8월 9일에서 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1원 내린 1,864.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2원 내린 1,84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연일 개헌론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수 야권 의원들과 잇단 골프 회동에 나선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을 포섭하기 위한 꼼수라는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6월 골프 회동에 나선 국회 부의장 출신 6선 주호영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만들어진 당내 개헌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아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의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4: 실제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골프 자리에 초대받은 신성범 최영도 의원 역시 이 개헌특위 소속입니다. 경남 사선 김태우 의원은 이 대통령과 라운딩 당시 개헌의 필요성을 직접 제언했고, 대구 사선 김상훈 의원도 회동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계파색이 옅은 영남 다선에 개헌에 우호적이란 점에서 교집합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개헌안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헌안 처리까지 200석,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야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6: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통해서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그런 빌드업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포섭하는 그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개헌 논의가 결국 대통령 사법 방탄을 위한 연임의 목적이 있다는 시선이 팽배한 상황인데다가 개헌에 비교적 긍정적인 의원들조차 본질은 권력 분산이지 임기만 건드리는 건 본말 전도다. 개별 의원 수준이 아닌 정당 간 공식 논의할 문제다. 선을 긋는 분위기가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물밑 접촉까지 나서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헌 문제만큼은 국민의힘 단일 대우가 유지되는 상황이라 실제 개헌 논의가 구체화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세령탑 역할을 해왔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세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정책국장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통상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와 같은 민감한 통상 현안을 맡아왔습니다.
8: 한국 딜을 굉장히 또 미국에서도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차분하게,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를 서두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여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경질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도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이자 판단 영역이라며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석으로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부는 통상 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현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0: 국민의힘은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된 것을 두고 비상식적 국정 운영이라며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는데 정작 협상을 책임진 사령탑은 아무 설명 없이 잘랐다고 적었습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정부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명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다며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에 트럼프 정부에서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 무안군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잘못 표기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오늘 한성수 국무총리의 무안국제공항 방문에 맞춰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감사드린다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대통령 이름조차 틀릴 정도로 무성의한 무안군 의회가 참사와 유가족에게도 무관심하다면서 특별법에 다른 예산을 유가족을 위해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안군 의회 의장은 오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하고 유가족과도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 체포 방해 사건부터 내란 종료 시점 판단까지 번번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종합 특검은 나경원 의원 등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며 돌연 내란 특검을 직격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공개 비판한 겁니다.
10: 내란 특검에서 하지 않은 것을 왜 종합특검이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요지는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9: 내란 특검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분한 것 아니겠느냐며 즉각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의 결론을 뒤집고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판단은 법원 몫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의 충돌은 이뿐만 아닙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로 군경이 철수했을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고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건데 종합특검은 새로운 해석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열흘 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내란 범행이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윤우 전 KTV 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송출한 행위에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불기소한 조성현 육군대령을 입건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사건을 둔 특검 간 결론이 달라 관련 재판에서도 공방이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거듭된 갈등의 종합특검법에는 이전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협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훈시 규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관위 비위를 수사할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 뒤 첫 특검인 만큼 인력 수급과 파견 검사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1: 최대 150일 동안 선관위의 비위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의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합수본에 소속된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수사팀이 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선거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만큼 파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부분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개정 형소법이 아닌 법 통과 당시 형소법을 따르게 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형소법에는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을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12: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인력 확보부터 수사권 논란까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범 전까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중남미 콜롬비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해 건물과 주택이 무너지고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고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13: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새벽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해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흔들림에 놀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주택과 건물이 무너졌고 항구와 병원, 교회와 학교 등에서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역도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생존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 Terdapat tiga korban jiwa, dua dalam kondisi luka-luka, satu dalam kondisi meninggal. Sedangkan dari kabupaten lain yang berdampak dari gempa tersebut masih kita melaksanakan pendataan.
13: Indonesia 당국은 지진 발생 이후 발령했던 쓰나미 경보는 해제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저지대 주민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습니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해상에서 규모 9.1 강진이 일어난 뒤 쓰나미가 덮쳐 17만 명이 숨졌습니다. 플로레스 섬에서는 1992년에도 규모 7.7의 강진 뒤 쓰나미가 발생해 2,500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이탈리아에서 도난당했던 100억 원대 값어치의 세계적 명화들이 5달 만에 회수됐습니다. 단 3분 만에 절도를 끝낼 정도로 치밀한 범행이었지만 결국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복면을 쓴 남성 두 명이 창문을 넘어 미술관으로 침입합니다.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한 듯 미술품 세 점을 연달아 떼낸 뒤 달아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작품은 폴 세잔의 체리가 있는 정물과 르누아르의 물고기, 마티스의 테라스 위의 오달리스크. 모두 프랑스 작가의 명화로 값으로 따지면 $1,000,000, 우리 돈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도난 발생 5달 만에 세 작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로 지목된 몰도바인 9명 가운데 5명을 검거했습니다. 복잡한 수사 끝에 작품을 되찾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브라질에서도 도난 미술품 회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상파울루 한 도서관에서 사라진 마티스의 작품 8점을 용의자의 아파트에서 발견했습니다.
16: 헨리 마티스 e foi encontrado uma arma de fogo também, cujo investigado não tem registro nem autorização para posse.
15: 하지만 함께 도난당했던 브라질 유명 작가 포르티나리의 작품 5점은 회수하지 못해 이미 암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이탈리아 로마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테베레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고대 로마 시대 네로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대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딴 이 다리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인근의 테베레 강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로마 수자원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테베레 강 유량은 초당 80세제곱미터 밑으로 떨어졌는데 같은 달 기준 평균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미상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보이콧 선언 이후 보름 만에 논란이 된 최우수 아시안 음악 부문을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빌보드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일부 음악가들이 아시안 음악 부문이 자신들의 음악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를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그래미상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구분해 최고 아시안 음악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상 대신 아시안 음악상만 주며 구색 갖추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BTS는 지난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4의 쌍끌이 흥행 속에서 엄정화 주연의 코믹 액션 영화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찾아온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개봉 영화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17: 저기 구르쳐서 결혼해?
18: 조매, 어렵지?
19: 여행 가자!
20: 크루즈 여행에 나선 전직 비밀요원 가족이 뜻밖의 납치 사건에 휘말리며 펼쳐지는 코믹 액션물입니다. 2020년 오케이마담 이후 6년 만에 돌아온 속편. 엄정화와 박성웅이 다시 부부로 만나고 전편의 비행기에서 크루즈로 무대를 옮기면서 볼거리와 액션의 스케일도 한층 커졌습니다.
21: 시원한 극장에서 피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을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크루즈 여행하는 느낌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 최수영, 려운 등 새 얼굴까지 합류했는데 속편에서도 이야기의 중심은 역시 가족입니다.
22: 액션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그래도 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는 게 가장 오케이마담의 큰 매력이고 장점이 아닐까.
23: 2년 전 의문의 오토바이 사고.
24: 그는 너는 대체
1: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오토바이.
20: 정체불명의 검은 오토바이가 도시를 위협하자 코난과 교통기동대 소대장이 그 정체를 쫓습니다. 명탐정 코난의 29번째 극장판으로 이번엔 사건의 무대를 고속도로로 옮겼습니다. 속도감 넘치는 오토바이 추격전과 액션이 최대 볼거리로 꼽힙니다.
1: 충돌에 대비!
20: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강아지 구조대가 미지의 공룡섬에 불시착하며 모험이 시작됩니다. 화산 폭발 위기에 놓인 섬에서 공룡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 작전에 뛰어듭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아온 퍼피 구조대가 이번엔 공룡들과 만나 더 커진 모험을 펼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오늘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고됐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내륙에 내리던 소나기는 모두 잦아들었지만 이제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 지역으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비구름은 밤사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호우특보는 차츰 경남 지역으로도 확대 발령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고됐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50에서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등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곳은 피해야겠고요. 지반이 약한 만큼 산사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리는 양도 무척 많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부산, 제주 산간에도 최고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비가 시작되는 중부지방의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부터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오후 또다시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0: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원의 33%를 차지하는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57.64%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정청래 후보가 32.65%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난 건가요? 예상한 정도인가요?
23: 예상대로 많이 났어요. 방금 뭐 저하고 전혀 전망이 달랐는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예상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해도 말이죠. 기본적으로 전남 전북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남 전북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3: 원래 전북이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죠?
23: 되게 보수적 편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이 전당대회는 이게 당원들의 선거예요. 당원들의 선거고 지난 지방선거는 당원 포함 일반 국민들의 선거였다고요. 그 이원태 후보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그 추론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봤던 것이고 보세요 지금 압도적이에요 사실상 보세요 정청래 후보가 32% 합산 말이죠.
3: 예.

0: 하락세인 것만 분명한데,
1: 예.
0: 여기서 또 만약에 대통령이 덜, 제가 표현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싫어한다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1: 예.
0: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때, 그 사실 당청 관계에 볼 때,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임기 초반부터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1: 예.
0: 당정 관계 자체가. 그럼 뭐 정책 내부가 여러 측면에서 대통령과 함께 간다, 운명체라고 합니다만 그건 정치적 수사일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한 몸으로 가겠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슈에서는 특히 형사소송 개정 문제,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단지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사실상 말을 아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른바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균열이 나게 된 말이죠. 당장 이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마 그런 걸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권리당원 강성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면이 호남에서 가장 극명하게 발휘됐다라고 보는 거죠.
1: 예, 저희가 아래 자막으로 계속해서 개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과 전북을 합산한 호남 지역 득표율, 김민석 후보가 57.64%, 정청래 후보가 32.65%를
2: 꼭할 필요가 있다고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1: 예.
2: 정청래 당대표가 이거를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1: 예.
2: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호남에 있는 정치 고관여층,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 보완소급 폐지를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보완소급 폐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입법이 아니라 전당대회 소모품으로 사용됐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1: 예.
2: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밀어붙였던 보완소급 폐지가 전혀 실익이 없고 보람이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1: 예.
2: 참 황당한 일이 돼버렸는데 이런 충격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추세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수도권에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1: 네.
2: 생각하는 이유가 그 여론조사 아까 갤럽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유독 수도권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당원들이라 하더라도 본인 재산에 피해가 가고 본인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조금 마음을 돌려서 대통령에게 경고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기 때문에 호남과 좀 다르게 저는 수도권이 좀 민심이 갈 것이다. 권리당원들의 당심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1: 예, 오늘
2: 예측됩니다.
1: 발표된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내일 발표된 서울과 경기 지역은 38% 당원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서울 경기만큼은 다시 결집을 해서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요. 교수님은
0: 저는
1: 어떻게 보세요?
0: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1: 전혀 동의할 수
0: 아마 그
1: 없습니까?
0: 예측 틀릴 겁니다, 아마.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뭐 틀린다고 단정은 잘 못하겠는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이 서울 경기와 이 전남 전북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 당원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대단히 그 당원이라는 게 뭐예요? 정당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일반 유권자 같으면 다르죠. 영남 다르고 호남 다르고 완전 달라요. 수도권은 캐스팅 보트고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당원들이잖아요, 당원들.
1: 예.
0: 근데 이걸 모르고 간과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 길은 없는데 따로 이따 사석에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여담이고.
1: 국민의힘에서 좀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시나요?
2: 제가 설명드릴게요.
0: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좀
1: 네.
0: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거의 뭐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각자의 생각이니까 뭐100% 존중합니다.
1: 네.
0: 근데 아무튼 간에 내일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건 호남만큼 차이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1: 네.
0: 호남은 이렇게 벌어질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전 과반 넘을 거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최종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 내일 서울 경기도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선호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1: 과반을 넘을
0: 왜냐하면
1: 것이다.
0: 전남 전부 이거 발표하기 전에 1.6848% 차이였어요. 3068표 차이. 근데 내일 만약에 서울 경기도 포함해서 이 정도가 나오는 이 정도까지 안 나오더라도 과반을 넘긴다.
1: 예.
0: 선호투표까지 안 가요. 저는 선호투표까지 안갈 확률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요.
1: 예.
0: 근데 만약에 선호투표까지 간다 치고 그건 우리 이준 대변인 말씀처럼 서울 경기에서 완전히 지금 김민석 후보가 역전했다. 그럼 선호투표 갈수 있죠. 선호투표까지 간다 하더라도 제가 그 말을 이제 하다가 끊겼는데 이 발표 때문에 그 말을 다시 이으면 이게 이 송영길 후보를 1위로 찍은 표를 볼때 2위로 누굴 쓰겠냐고요. 정청래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를 쓰는 게 압도적일 거예요, 아마. 그게 상식이에요. 그다음에 선호투표 가면 결과는 보나 마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거의 단정에 가깝게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계속 전망해 왔던 이유가 그건데 아무튼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일 서울 경기도 저는 당원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당정 관계는 일단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간다는 게 수직적으로 이 종속되는 거 전혀 달라요. 어떤 당정이 한 몫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율된 몫이 나와야 되겠죠. 단지 이제 그 내에서 집권 세력, 집권 연합 내에서 뭔가

0: 긴장관계라든지 이견이 조율되는 것, 이런 거 당연히 대단히 중요한 거죠.
1: 예.
0: 수평적 당정관계로 가는 것과 수직적 당정관계, 이게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게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니에요. 특히 집권 초반입니다. 지금
1: 예.
0: 집권 2년 차 들어온 지 이제 석 달 차거든요. 아마 그런 판단을 제가 당원이면 할 것 같아요. 전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
1: 예.
0: 아마 그런 당원들의 생각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호남보다는 서울 이쪽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1: 예.
0: 저는 여전히 이 추세, 전반적인 이 추세 자체는 호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가 59만 명이에요. 지금 오늘 전남 전북이 이제 51만
1: 예.
0: 표였고 인천 이미 했고 그러니까 수도권이 더 이제 많았던 건데 이제 인천 빼고 이제 내일 서울 경기는 이제 59만 표
1: 예.
0: 내일도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내일 그냥 결과가 선호 투표까지 안 가고 승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1: 예, 오늘 호남 지역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지금 전남 광주가 48%의 투표율을 보였고 전북 지역은 47%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 호남 지역 민심이 어떻게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2: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지키자는 이제 여론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표율이 낮게 되면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 네.
2: 강성들은 어떤 식으로든 투표자까지 갔을 거거든요. 그랬을 건데 지금 투표율이 이렇게 절반 가까이 나온 걸 보면은 강성 플러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
1: 네.
2: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서울이 저는 자꾸 지금 교수님과 생각이 좀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했던 게
1: 네.
2: 뭐냐면은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청래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1: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2: 분당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시절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당권을 장악하고 대선으로 가는 그 길을 만든지 다 봤습니다. 첫 단추가 공천이었어요. 비명 행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나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공천을 주고 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부 다 공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줄 때 흠결이 있어도 눈 딱 깎고 그냥 공천을 줘버렸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당권을 본인이 못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정청래와 정청래 측근들 싹 다 공천을 배제시키는 그런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사라지느냐 아니면 내가 창당을 분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이제 그 분당한 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뭐 도박이 되겠죠. 50대 50이 될 건데
1: 네.
2: 그 50대 50의 확률에서 생존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되면 한쪽은 제로로 완전히 사라진 거고
1: 네.
2: 한쪽은 적어도 50%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선택인 거니까는 제가 보기엔 50% 살아날 가능성 분당할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치인
1: 네.
2: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권리당원들은 완전히 이렇게 당이 쪼개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권리당원들이 정치 고관리처럼 그러면 그 분당이 돼가지고 당이 쪼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청래 후보에게 아 그래 네가 당대표해라 대신 우리가 계속 견제하면서 잘 볼 테니까는 너무 이재명 대표 흔들지는 마 좀 많이 도와줘 라는 그런 심정으로 정청래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봅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준우 대변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않으면 분당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 있는 정청래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세요?
0: 대단히 논리적인 그 고관여의 정치적 상상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분당을 해서 나간다고요, 당을? 졌을 때? 그건 정청래 후보의 정치생은 끝이에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저로서는 그래요. 뭐 이준우 대변인의 말씀 제가 100% 존중해요. 존중합니다만 제가 뭐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굳이 따지면 0.1%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1: 네.
0: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1: 예, 그 이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제 한 평론가가 저희 YTN에 나와서 도청 농석 이런 말이 있다. 대도시는 정청래 후보가 표를 더 얻고 중소도시나 농촌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며칠 됐는데 뭐
1: 예.
0: 어제 어느 분이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여천야도란 말이 있었어요. 그때 여당은 뭐 거의 완전 민주공화당이었으니까 야당은 신민당이었고
1: 예.
0: 김영삼, 김대중 총재의 신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야당, 농촌은 여당. 그러니까 농촌은 좀 보수적이고 도시는 좀 지금 진보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좀 점점 늘어났으니까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는 그 말도 대단히 도식적이다. 중소도시라고 지금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70년대 논리를 갖고 와서 여천야도의 논리 비슷하게 그건 다른 논리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제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풀어봐야 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썰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정부와 서울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핫했던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3: 자, 먼저 교수님, 지난번에 부동산 대토론회 그 굉장히 길게 이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토론회하면 아무도 안 보는데 당시에는 동시 접속자라든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교수님께서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5: 흔히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관료분들께서 문제를 짚고 해법을 예. 제시하는 것보다 저도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안 같은 것들, 문제점들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자극성으로 따지면 소장님께서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이 발언으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셨습니다. 21세기 고려장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그 세제 개편 이 문제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셨던 말씀입니까?
4: 일단은 사실 대통령이 주관했었던 대통령께서 주관했었던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 때는 아직 8.3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3: 예.
4: 이제 그 뒤로 세제 개편안을 보고서 이제 서울시 토론에서 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오늘 세제 개편한 내용이 메인이 아니니까 짧게만 요약하자면 이제 초과 주택에는 규제가 있었었고요.
3: 네.
4: 그리고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구분,
3: 네.
4: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가장 개인적으로는 비합리적을 생각했었던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다주택자를 공격하긴 했었어도 고령자를 공격하지 않았었어요. 정확하게는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들을 이제 공격하지 않았는데 종합부동산 세율을 높인 것까지는 제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제에 대한 한도를 신설합니다.
3: 그래서
4: 기존에는 예를 들어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5천만 원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80만 원 공제 받으면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3: 그렇죠.
4: 이거를 이제 600만 원까지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5천이 부과되면 4,400만 원이 그대로 다 부과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은퇴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걸 부담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이 약간 하이라이트인데 그럼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바로 다음 장표에서 수도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방으로 떠나면 네. 세제 혜택 주겠다.
3: 예.
4: 그러니까 팔고 가라. 그러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거 21세기 고려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를 그 자리에서 전달한 건데 아무래도 토론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네. 나오니까 좀 언론에서 많이들 이제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3: 이제 고려장으로 낙인 찍히신 겁니다. 이제
4: 그러면 좀 곤란한데
3: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제 개편안 얘기보다는 어제 나온 공급대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97 공급대책 그리고 119 공급대책 여기 이어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급대책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제가 교수님도 오시면 항상 이거 여쭤보는데 학점 얼마나 주실래요?
5: 저는 그래도 한 85점 정도는.
3: 그럼 B뿔 A?
5: 네, B뿔에 해당하죠. 네, 85 네, 이상이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번 대책의 이 특징이라고 하면 네. 추가적인 물량을 뭐 얼마를 더 공급하겠다
3: 예.
5: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작년부터 97 대책하고 올해도 129 대책에서 어디 후보지와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135만 원을 하겠다고 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군 청사진이잖아요.
3: 그렇죠.
5: 이게 우리가 앞으로 예. 이런 방향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어디를 무엇을 개선을 해서 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이제 물량적인 공급이다. 라고 보면 사실 이번 대책은 기술적인 공급이에요. 자, 그러면 인허가는 했는데
3: 예.
5: 자, 이제 우리가 착공을 머뭇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토론회 때 포인트도 지금 뭔가 인허가 물량이 확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허가에 비해서 착공 실적이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실제 액션까지 이어지는 게 네. 너무 안 좋다.
5: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착공을 할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으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금융의 힘으로 빨리 더 착공, 조기 착공, 조기 착공이 아니라 이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요. 사실은 뭐 어떤 정부가 뭐 관리한다 이걸 좀 떠나서 좀 더 더 밀착적인 공정 관리 차원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생겼죠. 옛날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부처별로 했던 거를 이번에는 네네. 총리가 주관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신속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금융 세제를 다 아우르겠다라고 네. 하는 강력한 의지인데 네.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역시나 네. 공급은 시장이거든요. 네. 시장 변동성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뭐 이런 정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두고는 보고 우리가 어제 나온 대책을 가지고 오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정부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 인허가 물량은 결코 작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착공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뭐 가장 큰 거라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또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됐고요. 어제 오세훈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이 많이 포함이 돼도 환영한다. 다만 이제 조합은 지양도라든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심의 공급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은 걸린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3: 그럼 빗불은 아니지 않나요?
5: 아니, 그래서 저는
3: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네. 소장님은 100점 만점에 몇 점?
4: 원래는 예. 0점을 주고 싶은데 예예.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게 정말 많이 담겼어요.
3: 네.
4: 그래서 그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30점 드리겠습니다.
3: 30점. 그렇다면은 그 교수님께서는 금융 쪽을 좀 더 집중을 하셨고 네. 소장님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4: 일단은 두 가지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정말 이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이 원래는 기대도 안 했었다가 갑자기 포함돼가지고 진짜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정비사업 쪽을 배제하고서 보게 되면 그냥 한마디로 이제 업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 예, 예,
4: 왜 이런
3: 예.
4: 평가가 나오냐면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0페이지가 넘어가요. 저희 읽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3: 80페이지 넘는 것 같던데?
4: 아, 그게 예. 금융 쪽까지 다 예. 하면 예. 이제 그러면 페이지가 더 늘어나는데 금융위까지 예. 하면 네, 국토부 자료를 보면 근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약간 느낌이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보고서에 가깝다. 그러니까
3: 예.
4: 이거에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라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노력한 게 있으니까 좀 알아봐달라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게 국토교통부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신규 택지는 이미 예전에 기 발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유의미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기대했었던 건 특히 8.3 세제 개편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막 혼란스럽고 의견도 별로 이제 막 국민적인 네네네. 분노들도 있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발표가 되었을 때는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특히 세제 개편안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으니까 뭔가 이번에도 강력한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저 계속 넘겨보면서 그래서 물량이 어디야? 라고 보니까 강서구의 1000세대 남양주의 2만세대 네. 이래버리니까 이게 끝이야? 보니까 7만세대는 나중에 발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사람들이 뭐지 뭔가 찐빵은 나왔는데 안에 안고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강했다.
3: 약간 여담인데요. 저희 어제 보도국에서도 방송 계획을 다 잡아놨었어요. 어디 가서 중계를 하고 어디 가서 중계를 하고 막상 자료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계획을 뒤집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정도로 좀 예상과는 달랐던 그런 공급 대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좀 교수님께서는 금융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찌됐건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3만 플러스 알파인데요. 요 물량은 착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이미 사실은 뭐 135만 호가 발표가 됐고 예. 여러 근데 그 안에 다시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적인 거는 이제 어제 발표했던 신규 택지 2만 7천 이렇게 3개 지구 그다음에 한 7만 3천은 이제 후보지는 이따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13만 호 정도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추진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속도전으로 이제 풀어본다고 하는데 사실 이 23만 호의 사실 의미를 정부가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간 착공이나 뭐나 지금 굉장히 병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힘 현상이 예. 많은데 이 23만 호가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23만 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적인 획기적인 간소화가 향후에 있을 민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만 호를 물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막힌 흐름들을 좀 풀어는 그러니까 통로를 좀 더 열어놓는 역할이라고 사실 저는 네네.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3만 원, 아유 뭐 이렇게 우리가 100만 원 막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도자료 내용은 많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 반면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정부 의도를 또 따라가는 거는 좀 더 시간이 또 걸리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3: 아, 네. 이 또 기자들 얘기를 하자면요. 기자들은 앞에 전단이 막 이렇게 긴 자료가 나오면은 아 별로 형 없구나 이렇게.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향도 있는데 예,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1000가구에 그쳐서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하고요. 수도권 나머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부분 광주 들어갔는데 좀 외곽이기도 하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이게 공급 승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4: 아, 이제 오히려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남양주 분들은 벌써부터 난리 났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바로 반응이 있습니까?
4: 네. 안 그래도 지금 남양주는 공급도 많고 네. 집값도 아직 회복 못한 곳들도 있는데 지금 또 막 대표적으로 그래도 남양주도 워낙 넓어서 지금 가격이 회복하고 괜찮은 데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덕소 같은 경우는 예, 아직도 예. 사실 이전 가격 때를 갖다 회복 못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대규모 신규 택지를 이렇게 또 발표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니 우리 지역 집값만 잡는 거지 서울이랑 전혀 상관없고 왜 네. 꾸준 우리 동네들만 괴롭히느냐라는 말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공급 못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서울 인근의 중요한 곳에다 공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 어디에다가 발표해도 다 불만들은 있겠지만 근데 일단은 남양주 주민들은 또 싫어하는 부분들은 물론 있고
3: 어쩔 수 네. 없죠. 네. 네.
5: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물론 사실 거주하신 주민들은 당장에 불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한 몇 년 전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공급은 인프라거든요. 물론 우리 과거의 남양주 하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외곽지에 굉장히 지금은 다산 별내 그죠? 네. 남양주가 진짜 서울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다산 신도시에 카페 준도 잘 되고 그러니까
3: 아유, 저는 좋아요. 네.
5: 저는 그래서 당장 뭐 물량이 늘어서 내 집값 떨어져서 싫다가 아니라요. 아 계속 살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여기 공급이 많이 되고 서울보다 더 좋은 곳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거죠.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도 틀렸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미래를 본다면 남양주와 하남은 정말 인천에 버금갈 만하게 클 수 있는
3: 인천?
5: 그렇죠. 인천보다 이렇게 서해안에 네. 인천이 있다면 예, 예, 예. 이제 이쪽 동해 쪽은 크게 이제 대표 도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광주, 하남, 또 북쪽으로 남양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GTX 라인이 또 깔리고 하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주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부의 이야기 나온 걸 보면은 집 못 지어서 미쳤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른 수건 싸듯이 공급을 하겠다. 요즘 정부의 말을 보면 닥치고 뭐 미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 보면 조금 표현이 많이 강해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요. 속도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머지 부지들 쭉 보면은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간다고 해도 시간에 이 중간이 좀 비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4: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공급 물량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좀 되었었는데 26년도 오니까 그러니까 정부 통계 기준으로는 아직 2만 세대가 넘어간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민간 통계로는 이제 1만 건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도 포함하냐 뭐 청년 안심주택 넣냐 마냐 이런 것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예. 그냥 팩트는 2026년도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가 딱 4개밖에 없었습니다.
6: 아.
4: 그렇다 보니까 요즘 입주장이란 말들도 없고 전월세가 다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저기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리온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전월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일대 이제 임대차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6: 그렇죠. 예.
4: 지금은 어디 뭐 갑자기 대규모 입주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전혀 보도로 안 되어오고 있죠. 실제 현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월세는 없다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씨앗에 뿌려야 되는 측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만 급급할 수는 없는 거고 중장기적인 예를 들어 이번에 그래도 제가 30좀 드렸었던 게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있었거든요.
6: 네.
4: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는 거고 근데 이게 당장 닥친 이유는 사실 전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많이들 박살 냈습니다. 거의 400개 가까이를 이제 정비 사업들을 해제한 여파가 이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분간에 이제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맞는데
6: 네.
4: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서
6: 그냥 방법이 없죠, 이거는.
4: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이렇게 좀 유효한 공급들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히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에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바에는 많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예. 우리가 금융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풀어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럼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8.3 세제 개편의 핵심이 다들 실거주하라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는
6: 네.
4: 팔고 실거주해라. 근데 팔라고는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뭔가 일시적인 그것도 조금 풀어준 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거든요.
6: 예, 예.
4: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들 차단돼 있다 보니까 별로 공급도 뭔가 대규모 우리가 체감될 만한 내용도 없고
6: 예.
4: 그렇다고 집을 살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사실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차가 많이 괴리가 있긴 합니다.
6: 많이 아쉬워하시는 말씀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정비사업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들 들어갔잖아요. 2주비 대출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5: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6: 예.
5: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동의율도 75에서 70으로 낮춰줬는데 그럼 뭐 5%도 효과 있어 이렇게 여쭤볼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 뭐 동의율이 72, 73, 74 였던 단지는
6: 예.
5: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6: 보통 그러니까 이게 75인데 70 넘고 못 가고 이런
5: 그쵸.
6: 경우들 꽤 있었나
5: 아유,
6: 보네요.
5: 굉장히 많죠.
6: 그러니까 예, 예.
5: 결국 다 이게 지금 이제 경계선 우리가 엣지라 그러잖아요.
6: 네.
5: 엣지 정치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저소득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애매한 층. 아 이걸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어정쩡한 상태가 우리가 계속 지금 불확실 때문에 연장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금만 1, 2%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전혀 안 되던 곳들이 뭐 이걸로 뭐 갑자기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6: 예.
5: 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잖아요. 대량 대규모 우리가 앞으로의 그럼 성장 모델 과거처럼 그런 대량 대단지 이거 가능할까라는 점에서 저는
6: 예.
5: 앞으로 이렇게 혹시 다른 국가들의 주택 공급 대책도 사실은 뭐 이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가 이 과거에 이미 다 성숙을 해서 더 이상 가용지라든지 뭔가 이제 잘 없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당근이라 당근과 채찍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6: 예.
5: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도 저는 아 우리가 예전에 달리던 이런 성장 가도의 모델 이런 식 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 3기 신도시 많이 느끼잖아요.
6: 아니 뭐 1기 신도시 노태우 1기
5: 네.
6: 신도시 이거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건 다 보고 있으니까.
5: 네. 그래서 조금 방식도 바꾸지만 결국은 이제 도심 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돌아와서
6: 예.
5: 우리가 이제 재생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이제 도시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 새로운 택지 이거 찾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집에 대해서 결국 삶의 질이잖아요.
6: 네네.
5: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획기적인 뭐 규제 개선 자체가 그걸 바꾸지는 못했지만 의지가 있고 꾸려왔던 사업장에서는 이 조그만한 어떤 규제 완화나 이런 거 역시도 아주 단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6: 알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앞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에 나오고 나서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종합대책, 공급대책이 이번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넓게 봐서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소장님은 아까 어느 정도 답을 주셨는데 일단 조금만 더 첨언을 해주실까요?
4: 그렇죠. 지금 당장 집값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네. 얘기에 대해서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 기대한 바들이 있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집값 안정보다도 전 더 심각한 게 이제 임대차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6: 그렇죠.
4: 왜냐하면 예. 사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사실 공급만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안정을 위한 플랜이지 직접적인 수요 억제는 이미 8.3 세제 개편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6: 네. 그러니까
4: 이게 워낙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제약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기대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전월세 시장이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뭐냐면 세제 개편안에서 다들 실거주하라고 해요.
6: 네.
4: 그러면 이제 다 실거주하면 전 임대차 공급은 누가 해주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6: 그렇지요.
4: 그래서 국토교통부 뭔가 보도 자료에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었고 실제로 타이틀을 보게 되면 이제 주택 신속 공급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 방안이라는 내용들도 타이틀에 부재로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한 게 다 빠져 있어서
6: 내용은 그랬죠. 네.
4: 그러니까
6: 예.
4: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당장 가을 이사철부터 닥쳐올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매매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6: 알겠습니다. 이거 나오고 나서 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엔 너무 멀기도 하고 당장 서울시랑 충돌하기도 하고 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교수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집값 불안, 지금의 임대차 시장 불안 이게 가라앉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5: 뭐 사실은 어떤 제도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시장을 다스리기는 어렵죠.
6: 예.
5: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다 나은 곳을 찾고 또 이동 수요가 굉장히 큰데 이제 제도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이런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운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걸 계기로 계속 타이트하게 뭐 세제나 금융이나 공급 착공 같은 거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한다기보다 가장 불안감은 이제 사다리 끊어졌어 이거잖아요.
6: 아, 그렇죠. 예예.
5: 아 집 살려는데 돈도 안 빌려줘. 아 이거 이게 힘들잖아요.
6: 네.
5: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뭐 비아파트 뭐 4억 이하 이렇게 나왔는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4억짜리 집이 어딨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6: 이건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5: 네네.
6: 하겠습니다.
5: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뭐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네. 복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디딤돌처럼 나갈 수 있는 단계단계의 주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사실은 뭐죠? 없지 않습니까?
6: 예.
5: 그래서 대안을 많이 만드는 게 그게 생태계죠.
6: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전반적인 큰 그림들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대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대책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청년대책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공급대책 중심으로 봤고요. 2부에서는 금융대책과 청년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미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대책과 더불어서 금융대책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오픈런을 해야 된다. 막 난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1.5%에서 3%로 늘려서 이게 연말까지 한 30조 원 정도의 여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숨통은 트인다고 보십니까?
5: 그렇죠. 이번에 뭐 결혼 페널티도 예. 들어갔고 해서 일단 완전히 정말 막혔던 이 대출의 물길이 조금 열렸다는 것은 좀 희망적이긴 하지만
6: 네.
5: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LTV 같은 경우 주택 가격 대비 담보대출 네. 비중이라든지 또 DSR이라든지 또 상환 능력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요. 뭐 당장 조금 물꼬는 트였지만 결국은 총량 규제를 계속 가는 거죠. 예, 증가율을 조금 네. 더 높였다 뿐이기 때문에.
6: 아, 숨통만 살짝 트여줬다.
5: 그렇죠. 예. 그래서 연말 되면 어차피 또 약간 막히는 경우가 또 아마 또 재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수요는 있는데 잠깐 이 정도 풀어주면 또 왕창 몰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이 부분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어요. 집을 사놓고 거주한 이력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실현 가능성은 뭐 당연히 실현은 하겠죠.
6: 뭐 한다면 하겠지. 예.
4: 근데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이제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그다음에 3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가 되었었지만 그럼 예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규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유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직장이라든지 근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내 집은 전세 주고 나도 다른 집에 전세 갈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 쓴 흔적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유를 명시하기보다는 그래 너네가 진짜 투기로 갔다 갭 투자로만 산 게 아니면 예. 최소한 부부 중에 일부라도 실거주를 했었겠지? 그러면 실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그러면 종전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그 실거주 한 번도 한적 없었다. 사자마자 전세를 계속 돌렸었다라고 네네.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적은 명확해요. 우리가 83 세제 개편안부터 뭐 시작해서
6: 이해하겠어요.
4: 예. 그냥 계속적으로 실거주를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그 사이드 이펙트를 좀 생각해 볼게. 자꾸 다 실거주를 해라. 그러면 이제 결국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또 본인 집이 있었겠죠. 그럼 본인 네. 집에 전세를 또 올리는데 전가를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게 일단은 위도는 알겠어요. 그냥 너 투기 수요야. 어제 실거주 안 한 사람은 다 투기꾼이니까 그냥 뭔가 규제를 할게.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연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저는 더 네, 네. 떠오릅니다.
5: 근데 저는 뭐 비거주다. 예.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 뭐 세금도 세대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제 금융 대출도 맞겠다. 근데 사실은 요건이 딱 정해져 있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6: 네.
5: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일단은 비거주를 좀 더 자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거주하다 하지 않았는데 산 지 1년째밖에 안 됐다. 이게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6: 네.
5: 한 6년, 7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 이건 좀 그렇고. 어쨌든 연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6: 이것도 또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5: 네. 그래서 네. 저는 다만 저는 약간 상세 설계도까지 조금 내려갔다고 보는 거는 그냥 비거주 자체를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이미지에서 아 비거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 있는 거죠.
6: 네, 네.
5: 이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네. 없고요. 또 그 물량도 한 70만 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저는 뭐 비거주 문제를 건드렸다고 해서 전월세가 들썩들썩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전월세는 들썩거리고 있어요.
6: 네네네. 이미 뭐
5: 이미 예.
4: 네, 이게 이미 네. 하나만 좀 이제 실제 제가 예. 이제 만났었던 분의 사례를 하나 얘기해드리도록 하자면 이게 이미 애초에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니 이거 한 번도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갭 투자로 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서울 25개구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 그렇죠.
4: 게 2025년도 예. 11호 예.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어차피 갭 투자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애초에 규제 대상도 아닐 때 샀는데 소급 적용이 되는 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6: 네.
4: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너는 한 번도 실거주 안 했었으면 왜 그 집을 투자로만 산 거고 다른 집에 전월세 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미 지방에 있는 거예요. 직장이 지방에 있어요.
6: 뭐 그런
4: 상황인데
6: 예.
4: 지금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도 서울에 있고 그냥 네. 일단은 미리 집을 사놓고 나중에 내가 이직을 하게 되면 혹은 그만두게 되면 서울로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한 사람들도 어떻게 따지면 다 실수요자거든요. 내가 평생 어차피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이후에 샀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실거주를 안 하면 이제 세금적으로 이제 페널티가 큽니다.
6: 네.
4: 8선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직장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자금 대출도 건든다. 어쨌든 간에 주거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분도 아쉽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딱 얘기하는 게 근데 지방 임대차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서울 임대차 가격이 더 세게 올라갈 테니까 네. 그럼 그거 받아서 여기 내야겠네. 그냥 이 생각 딱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딱 단편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다른 피해가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6: 강론은 다 긍정적인 방향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근데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이게 비거주 2주택자는 보유세 이후에 증세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강해지네요.
4: 아,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 때 이제 좀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공제였었거든요. 네. 이거를 실거주한 사람은 14억. 근데 이제 비거주 하는 사람은 9억 공제로 낮추겠다. 근데 여기서도 다주택자면 사실상 말은 9억이지만 실거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4억 공제만 해주겠다라는 네. 거고요. 이러면 이제 다들 실거주 하라는 식으로 갖다가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도 얘기했었죠. 집주인이 나 실거주할 테니까 방 빼달라.
6: 개혁신당이었던가요?
4: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표현이 정확한데 강론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뭐 당위성. 왜 당연히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사야지 투자용으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있는데 그 여파가 이제 임대차 시장으로 오는 거고 그러면 저는 좀 더 정책 설계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네. 분명 임대차 시장에 파장이 올 거는 눈에 보여지는데 그럼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임대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으면서 그런 대책들을 실거주를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기업 임대주택들을 합쳐도 그냥 20%가 채 안 되는데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갖다 다 괴멸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받쳐줄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일단 8.3 세제 개편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8.13에서 기대했던 거는 임대차에 대한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6: 자, 청년 대책 가기 전에 이것만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임대차 대책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5: 그렇죠. 임대차가 많이 막혀져 다주택자에 예. 대해서 또 어떤 페널티가 있었고 또 비거주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럼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또 추가적인 집 자체를 다 임대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완화를 통하고 다시 임대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좀 논의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우리 장기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10년 임대, 예. 20년 임대 할수록 기금 이자율 낮추고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게 사실은 34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사실 어쨌든지 간에 계속 임대용으로 나섰다. 라고 하면 LTV가 제로였잖아요. 60%로 개선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 아닐 수 없고 우리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적 전월세죠. 비거주 하시는 분들이나 다주택자 그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임대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이 안 되죠. 하지만 장기 임대주택에 제도 권한이 들어오면 예측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6: 네.
5: 정부로서는 예측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밀어주겠다. 이걸 이제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아닌 거예요.
6: 그런데요. 여기서 네네네네. 저희 의견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이 임대차, 임대사업자 관련해 갖고 이게 정말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거는 좀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5: 계속 네. 이 부분에 이제 작년에 이제 LTV 제로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또 여러 번 건의도 했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6: 계속
5: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좀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이 34년간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됐고요. 임대사업을 내가 이 집을 정부에다 등록 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대비 95%인데 뭐 95%인데 우리 새로이 들어오시면 그전분 임대료 규제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면 또 새로 그 시점에서 또 임대료를 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약간 시장에 맞는 흐름대로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것만 짧게 네. 한번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어제 누굴 좀 만났는데 20대였거든요. 근데 얼굴 시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버스 살지 말고 빌라에 살래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오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청년 대책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보금자리론, 청년을 전용 보금자리론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청년 대책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4: 청년 대책, 그렇죠. 사실 그때 황 의원이 페버스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말들이 좀 많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진짜 버스 대책이 나왔었으면 충격적이긴 네. 했어도 비판의 소지는 있었어도 뭐. 그래도 네. 이슈는 많이 빼죠. 됐을 뻔했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이제 빌라 사라. 근데 빌라도 4억으로 잘랐거든요.
6: 아.
4: 매매 금액 4억 이하 빌라는 서울에서도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6: 예.
4: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살란 거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생각은 있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비아파트 가격대는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일단은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막상 비아파트에 들어가서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6: 그렇죠. 예, 예.
4: 물론 이제 조금 고려한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페널티들 나중에 생애 최초 이제 대출 받을 때 이건 빼주겠다라는 건 있었지만 사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제 인식차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페버스도 핵심의 포인트는 그것도 공급의 위견일 수는 있어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의 인식의 괴리가 너무 큰 건데 똑같죠. 청년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라 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네. 현실은 알겠지만 근데 이걸 갖다가 정부가 강요는 아니죠. 하지만 빌라로 너네도 어차피 돈 없잖아. 여기서 살아라는 네. 식으로 갖다가 해석이 돼버리니까 야 그 청년에 대한 주택 정책은 결국 빌라 사라는 거냐라는 그런 좀 분노가 예. 있긴 합니다.
6: 이해는 하는데 약간 정책의 감수성 문제.
5: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나왔다는 거지 그걸로 다라는 건 아니고요.
6: 네네.
5: 다양한 선택지의 하나다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폄하를 하거나
6: 네.
5: 공개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네. 되죠.
6: 네.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긴 네네네. 한데요. 요즘 청년들이 워낙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855번 쓰시는 분, 남양주 화도읍에 사시는데 내년에 전세로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걱정이시래요. 월세도 부담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타겟팅이 된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동산 썰전 진미운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7: 네. 와,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우와. 우와.
6: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1: 시작합니다.
12: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1: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3: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7: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13: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2: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대책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 호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11: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4: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15: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14: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16: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14: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2: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11: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8: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17: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19: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17: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 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20: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 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17: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1: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1: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22: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21: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1: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0: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혼자 있으니까.
3: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1: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4: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1: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투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 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최고위원 5위 다툼입니다.
0: 원조 친명 김용 후보와 팀 정청래 이성윤 후보가 치열한 경쟁 중인데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 구도는 물론 당청 관계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최대승 부처 호남과 수도권을 남겨놓고 집권 여당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최고위원 면면도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천계에서는 최민희, 한민수,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아 후보가 당선권에 안착한 분위기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친명 김용 후보와 친청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 3천표 차 박빙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한 원조 친명 김용 후보는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고
8: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피바람이 불어오면 가장 앞에서 막겠습니다.
7: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도 몸담았던 친청 핵심 이성윤 후보는 김민석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존재감 알리기 총력전입니다.
9: 이현주 의원의 합당 흔들기 텔레그램의 상대가 정녕 김민석 후보 아니십니까?
7: 전당대회 막판 두 후보 간 5위 다툼은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구도가 친명 과반이거나 친청 과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지지층 사이에선 남은 투표에서 몰표 움직임까지 나오고 당권 주자들도 지원 사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0: 이성윤 후보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민수 찍으려고 마음 먹고 계셨던 분들은 다 이성윤 찍어주시거나 네, 한민수 찍으면 안 됩니다.
11: 저 김민석 총리가 차에 김용 후보님을 태우신 이후 밀어달라는 큰 시그널. 아니 그걸 굳이 얘기해야 안 돼요?
7: 이성윤 후보의 지역구 호남과 김용 후보의 정치적 고향 성남이 있는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남은 만큼 차기 지도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진영 대결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장동혁 대표 취임 1년을 앞둔 국민의힘이 지역구 최일선에 있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거 재선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 2028년 총선 경쟁력을 위해 쇄신하겠다는 취지인데 장 대표의 그간 행보와 맞물려 반대파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당심을 강조하며 당선 첫 포부를 밝혔던 장동혁 대표가 오는 23일이면 취임 1년이 됩니다. 이를 전후로 국민의힘은 지역구 민심 최일선에 있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즉 당협위원장 조직을 대거 재정

0: 준비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은 관행상 투표 없이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당규에 따라 재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당원 정당을 강조해온 만큼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유임되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절차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전석이 사고 당협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소속 의원과 시도지사 역량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선출직 공직자 TF와 함께 목적은 2028년 총선 경쟁력 제고지만 당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간 대여 투쟁을 강조해온 당대표는 최근 투쟁력이 부족한 당협위원장의 교체 필요성도 공언했습니다.
2: 또 줄 서서 당협위원장 되고 또 놀다가 또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0: 당내 여론은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자고 한 안철수 의원과 당권파 인사들이 잇따라 당대표를 옹호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시점을 저울질 중인 친한계는 당대표 퇴진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3: 라디오 서울 부고 안내입니다. 연세대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졸업 후 20년간 마가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김현식 전도사님께서 2026년 8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LA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213-516-2878입니다.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5: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6: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5: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7: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보내셨죠? 아니 근데 더위가 좀 한풀 꺾인 듯 하더니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워요. 요즘처럼 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더더욱 살펴야 할 것,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바로 건강관리 아니겠어요? 아프고 나서 챙기는 건강 말고 미리 관리하는 건강.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 특별한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위크엔드 수다 풍성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8월 15일, 오늘 광복절이네요. 12시부터 2시까지 웨스턴과 올림픽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 위치한 K-힐링 공개방송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요, 잠시 후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서 있게 될 K-힐링, 어떤 제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케빈 조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시면 안 돼요.

0: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원플러스 원까지
1: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0: 네, 위크엔드 수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케빈 조 이사님, 특별히 제가요 완전히 007 작전 저리 가라로 납치하다시피 조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힐링 좋은 제품 많으니까 더위에 물러거라 막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특별하게 오늘 공개 방송 위해서 너무 많은 제품들 풀어놓으시고 일명 8월의 크리스마스 우리 이사님이 산타가 되셨는데요. 제품 설명.
1: 네, 아시다시피 저희 매장이 이제 새롭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0: 네.
1: 작년에 위에서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0: 맞아요.
1: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 옆으로 잠깐 옮겼다가
0: 네.
1: 아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공사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0: 네네네.
1: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네. 오셔서 네네. 경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0: 네네.
1: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0: 네.
1: 아, 이번 또 자리를 잡으면서
0: 네.
1: 이제 서서히 저희도 좀 알리고 싶고
0: 네.
1: 이번엔 또 말씀처럼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0: 네.
1: 저희가 좀 많이 드리려고
0: 네.
1: 또 많은 그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0: 네,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어떤 선물 먼저 풀을까요?
1: 예, 먼저 선물을 풀기 전에
0: 네.
1: 좋은 소식은 오늘
0: 네.
1: 세일 가격으로 단 100불만 구입을 하셔도
0: 네.
1: 물론 이제 세일을 되게 많이 해드릴 거예요.
0: 네, 네.
1: 뭐 세일한 가격에 뭐 이렇게 빼고 그런 게 아니고
0: 네.
1: 세일한 가격만 100불을 구입하셔도
0: 네.
1: 100불 상당의 대박 선물 6가지를 공짜로
0: 네, 네.
1: 그냥 통째로 장바구니에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00불어치 사면은 100불어치 상당의 또 선물을 주시면은 저는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1: 네, 사실은 뭐 몇 번을 이렇게 드려봤는데
0: 네.
1: 너무나 필요하시고 그래서
0: 네.
1: 다른 분들도 데려오시고 한 분밖에 안 되니까
0: 네.
1: 사실은 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셔갖고
0: 네.
1: 저희가 알지만 다 드렸습니다.
0: 네.
1: 너무나들 필요하고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0: 네.
1: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
0: 네네.
1: 먼저 머리숱이 풍성해지고 두피가 네. 시원해지는 탈모 예방 샴푸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 샴푸는 되게 질이 좋아요.
0: 네.
1: 향기도 너무 좋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0: 네.
1: 그 덜 빠지고
0: 네.
1: 또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저희한테 비법이 있어요.
0: 네.
1: 예,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은 이 LA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0: 자외선 너무 강하죠.
1: 특히 한인타운이 많이 뜨거운데
0: 네.
1: 그래도 많은 그 의사분들이나 피부 네. 케어 하시는 분들이
0: 네.
1: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0: 네.
1: 선크림을 잘 발라야 여름철에는 스킨케어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질 좋은 저희가 선크림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근데 이사님 이 선크림은 발라도 눈시림 같은 거 없나요? 백탁 현상 이런 거 없는 거죠?
1: 없어요. 이거는
0: 네.
1: 제가 쓰는데 근데
0: 네.
1: 아무 자극이 없어요.
0: 이 선크림 눈시림 정말 심하면은 눈도 못 뜨고 너무 괴롭거든요.
1: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0: 네.
1: 바로 입안입니다.
0: 그렇죠.
1: 예, 자고 일어나면 혀 위에도 굉장히
0: 네.
1: 박테리아가 많고
0: 네.
1: 신경을 많이 쓰는데
0: 네.
1: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치약하고
0: 네.
1: 또 이 냄새와 그다음에
0: 네.
1: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개운하게 만들 수 있는가
0: 네.
1: 그런 이제 케일링이 있는데 먼저
0: 네.
1: 개운한 죽염치약이 있고요.
0: 네.
1: 여기에 이제 그 죽염치약과 더불어서
0: 네.
1: 이 덴탈을 잇몸의 염증이라든지
0: 네.
1: 그다음에 혀에 자꾸 혓바늘 나는 거
0: 아.
1: 그다음에 혀가 마르는데 아주
0: 네.
1: 좋은
0: 네.
1: 예, 그런 그 덴탈 주겸 전문 주겸이 있습니다.
0: 네.
1: 요거를 함께 놓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잇몸에 자극이 전혀 없는 부드러운 고급 칫솔을
0: 네.
1: 이거 너무 뻑뻑한 거 쓰게 되면
0: 잇몸 피나잖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0: 네.
1: 피나고 이 마모가 되면
0: 네.
1: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를 너무 닦아가지고
0: 네.
1: 자기 딴에는 이를 정말 깨끗하게 한다는데 치과 가니까
0: 네.
1: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 버린다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양치도 중요하지만
0: 네.
1: 찌꺼기를 없애고 균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0: 네.
1: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좀 부드러운 칫솔 같은
0: 맞아요.
1: 게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 놓고요.
0: 네.
1: 여섯 번째로는 이제
0: 네.
1: 날이 덥다 보니까
0: 네네.
1: 저희한테는 정말 기력 회복의 끝판왕인 산삼원액 70%가 들어간 그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를 10포를 준비를 해서
0: 네.
1: 한 팩에 묶어서 한 바구니에
0: 네.
1: 그래서 100불 사시면 이걸 다 드려요.
0: 그 가방 안에 산삼까지 전부 해서
1: 네.
0: 탈모에 좋은 샴푸,
1: 네.
0: 선크림, 주겸치약, 덴탈 주겸, 칫솔 그리고 산삼 진액까지 6가지.
1: 네, 6가지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0: 네네.
1: 한번 딱 잡으시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대요.
0: 아,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 다 하나씩 살려고 해도 얼마예요?
1: 네, 그렇죠. 꽤 되는데
0: 네.
1: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저희고
0: 네.
1: 저희가 드릴 때는 정말 값어치 없는 거 안 드려요.
0: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달려 나가고 싶으신데 꼭 참지 마시고요. 323-730-8880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1: 네.
0: 요새 부러진 뼈
1: 네.
0: 아니면 뭐 뼈가 좀 약해졌다 이럴 때 먹는 홍화씨 스틱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홍화씨 스틱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 선조들이
0: 네.
1: 뼈 관광에 이게 드셨던 건데
0: 네.
1: 그 인산 선생이란 분이
0: 네, 네, 네.
1: 이거를 이제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서 많이 알려진 제품인데
0: 네.
1: 이 제품은 어디에 좋냐면 바로 네.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드시면
0: 네.
1: 그냥 그 못 붙이는 것도 확 붙어서
0: 너무 신기하네요. 네,
1: 특히 노인분들은 이게 갈비나
0: 네.
1: 아니면 이런 늑 쪽에 이렇게 네. 허리 쪽에 하게 되면
0: 네.
1: 수술이 불가능해요.
0: 오.
1: 이럴 때 정말 굉장히 그 난감해할 때
0: 네.
1: 홍화 씨가 답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0: 네.
1: 어머님이 넘어지셔가지고
0: 네.
1: 이게 이제 다치셨는데
0: 네네.
1: 병원에 갔는데도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이제 통증은 계속 심하고 홍화씨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딱 드시고
0: 네.
1: 딱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행복하신 거지.
0: 네. 근데 이사님 저는 홍화씨라는 게 조금 낯설거든요.
1: 네네.
0: 어떤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약품이라고 약품은 아니고 천연 약재?
1: 약재라기도 그렇고요.
0: 네.
1: 그 한국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홍화라는 그 붉은 꽃의 그 씨앗을 가지고 그 씨앗 안에는 천연 칼슘이 풍부하고요.
0: 아,
1: 예, 백금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0: 네.
1: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0: 네.
1: 뼈의 진액을 빨리 흙게 해서
0: 네.
1: 딱 붙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골다공증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골다공증은 이제 구멍이 성성 나는 거잖아요.
0: 네.
1: 뼈에.
0: 네.
1: 근데 그거를 메꿔주는데 일가견이 있고 물질이 홍화씨에는 참 뼈에 너무 좋다는 게 바로 그 골다공증을 메꿔줘요.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0: 네.
1: 그 진단을 받고 오시면
0: 네.
1: 그 의사분들은 그런 약을 먹지 못하게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0: 아.
1: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0: 네.
1: 이게 말하자면 자연식품이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그걸 이제 몰래 드셔가지고
0: 몰래
1: 네, 먹지 말라니까.
0: 네.
1: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검사를 받으러 가면
0: 네.
1: 이게 뭐 80% 90%까지 좋아지니까 3개월 정도 되면 120%까지 그 이 골 밀도가
0: 진짜요?
1: 채워지니까 얼마나
0: 우와,
1: 좋겠어요. 그리고 홍화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냉기에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제 그 갱년기 지난 다음에 자꾸 이렇게 아프고
0: 네.
1: 핫플래시 오면서
0: 네.
1: 이제 자꾸 차가워지죠. 이렇게
0: 네.
1: 몸이
0: 수족냉증 오고
1: 예 맞습니다. 이럴 네. 때 가장 좋고요.
0: 네.
1: 또 홍화씨는 버릴 게 없는 게 대장암의 이 그 홍화씨 추출액을 같이 정말 실험으로 해가지고
0: 네.
1: 이 암세포가 70% 이상 사라지는 그런 게 아예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0: 네.
1: 이거를 뭐 차료를 끓여서 드시는 분이 있고 하는데
0: 아.
1: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0: 네.
1: 홍화씨의 껍질을
0: 네.
1: 같이 이렇게 갈아서
0: 어허.
1: 이렇게 만든 제품이 가장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홍화씨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0: 네.
1: 자꾸 재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중국산들이 너무 와서
0: 아, 네.
1: 이 홍화씨는 반드시 그 겨울에
0: 네.
1: 자라게끔 해야
0: 겨울에요?
1: 그, 네, 겨울에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백금 성분이 풍부한데
0: 네.
1: 중국에서는 그냥 뭐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0: 네.
1: 가격이 한 20배 정도 차이 나는데
0: 네.
1: 뭐 중국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뭐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0: 네.
1: 그래서 거의 한국에서는 재배를 안 하는데 그 인산 선생 제자분이 뒤를 계승을 하면서
0: 네네.
1: 그래도 약으로 쓰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무 농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화씨 농장도 있고
0: 네.
1: 이제 무엿을 만들어야 되니까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이분만이 정말 그 진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저희 도의 홍화씨는 정말 믿고 드셔도 될 만큼
0: 네.
1: 좋은 제품인데
0: 네.
1: 희소식은 저희가
0: 네.
1: 이게 그 팩으로 돼 있어요. 포함포.
0: 네.
1: 그러게 이제 한 달 반치로 돼 있는 게 가격이 140불이었습니다.
0: 네네.
1: 또 오늘은 네. 정말 처음 있는 세일이에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140불에 네. 그러니까 세 달치 두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짜서 먹으면 되는 거네요?
1: 예, 그냥 입에 털어놓으시고 네. 물하고만 같이 삼키시면 돼요.
0: 와, 인산 선생님 어떻게 아셨을까요? 홍화 씨가 그렇게 몸에 좋고 이렇게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거를.
1: 이분이야 뭐 정말 많은 것을 그 세상에 알리신 분으로 유명하지만.
0: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진짜. 네, 이사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1: 네, 홍화 씨 다음에 이 산삼이 또 대세인데요.
0: 네.
1: 한국 산삼의 그 파워를 저희가 많이 알리기도 했고.
0: 네네.
1: 그래서 한국 산삼 그러면 이제 우리 함양의 지리산을 네.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데.
0: 네.
1: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액 70%가 들어간 네. 산삼 그대로가 네. 새로 입고된 제품이 있는데 새로 입고됐지만 저희가 오늘 250불에서 반값 125불에 드리고요. 또 요 산삼 순백이라는 제품은 물 한 방울 안 섞인 100% 원액이에요.
0: 네.
1: 앰플병에 담겨 있어서 네. 그냥 딱 해서 딱 드시면 정말 쓰죠.
0: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쓰죠.
1: 굉장히 써요. 이렇게 네. 원액에 가까울수록 쓴 맛이 나고.
0: 네.
1: 그래서 이거는 그냥 8년 동안 대통령상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0: 네.
1: 정말 훌륭한 제품인데.
0: 네, 네.
1: 이 제품은 699불짜리 뒤에 이렇게 한국 가격이 보면요. 거의 네. 6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0: 네.
1: 오늘 250불에 완전 와. 반값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진짜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고 딱 그 제품이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네. 저희 케일링에 오게 되면
0: 네.
1: 여름철에 그 입맛을 확 돋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초인데
0: 네.
1: 시중에 파는 그런 막 식초가 아니고
0: 네, 네.
1: 유자 식초 이건 시중에 안 팔아요.
0: 저 그거 샀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요리에 그 다 먹어요. 조금씩 그 샐러드 드레싱에도 조금 이렇게 넣어서 먹고. 그다음에 그냥 아침에 식초 먹으면 좀 좋다고도 하니까 위산이 좀 심하신 분들은 자제하시면 좋겠지만 아침에도 조금 마셔도 좋고 뭐 물 그냥 맹물 좀 맹숭맹숭하니까 거기다 조금 타서 먹어도 좋고 아주 향기롭더라고요.
1: 네. 바로 네. 그 유자 식초하고
0: 네.
1: 또 지금 말씀하셨던 아침에
0: 네.
1: 그 몸에 해독을 할 수 있는 게 ABC 식초가 따로 있어요.
0: 애플, 비트,
1: 예, 맞습니다.
0: 캐럿.
1: 예, 맞습니다. 맞죠? 원래 그 주스를 마시지만
0: 네.
1: 그보다 더 한 단계 위가 이제 ABC 식초거든요.
0: 아~
1: 그래서 물에서 딱 타드시면은
0: 네네.
1: 이 제품 아까 이제 위산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위산이 많으셔도
0: 네.
1: 이 제품은 굉장히 알칼이기 때문에 위산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힘이 강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몸에 들어가서 해독을 잘해주기 때문에
0: 네.
1: 요 제품하고 유자 식초 그다음에 네. 오미자청 여름철에 이제 시원하게
0: 색깔도 너무 예쁘고
1: 예, 갈증 그다음에 네. 방광염 뭐 전립선염 등에 굉장히 좋거든요.
0: 키힐링 여러분 지금 빨리 차키 꺼내시고요. 빨리 차시던 거 오시고요. 코리아타운 갤러리 2층 K힐링으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제가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0: 네.
1: 이거를 전부 다 지금 나열한 제품들 각각 10불에 드리도록
0: 와.
1: 하겠습니다.
0: 유자식초, ABC 해독 식초.
1: 네, 그리고 이제 오미자.
0: 오미자.
1: 네.
0: 각각 10불.
1: 네, 요거가 원래 가격은 막 29불.
0: 네.
1: 거의 29불이죠. 다 그
0: 네.
1: 가격인데 오늘은 저희가 10불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수량 많으시죠? 싹쓸이 막 할 것 네. 같은데요.
1: 그다음에 이제 요즘 분들이
0: 네.
1: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이
0: 네.
1: 하도 이제 그 핸드폰을 많이 보시고
0: 네, 맞아요.
1: 예, 그런 문화가 됐잖아요.
0: 네, 이제.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0: 네.
1: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드시게 되면 자꾸 기억력이 흐릿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이럴 때 이제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이제 영양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비전 브레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0: 네.
1: 눈 시력하고 우리 뇌 건강에 따로따로 드실 필요 없이 네. 한 캡슐에 담았는데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0: 네.
1: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거 만들 때 노바렉스라는 그런 아주
0: 노바렉스?
1: 굉장히 유명한 그 제약 회사인데 연구진들이
0: 네.
1: 저희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재료를 그 뇌에 그러면 보통 여기서 약에 쓰는 게 포스파디딜셀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양을 200ml 더 놓고요.
0: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안토시안이 풍부한 그 눈에 좋은 그런 제품들도 다 저희가 양을 늘려서
0: 네.
1: 그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젠틴을 두 배로 다 추가를 해서
0: 와.
1: 굉장히 강력해진
0: 네.
1: 그런 비전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입고됐는데 원래가 이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차질이 있어서 못 들어왔는데
0: 네.
1: 배로 들어오기엔 너무 늦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항공편으로 미리 한 팔렛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이게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0: 네.
1: 그냥 140불짜리를 그냥 8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아니 그렇게 좋은 약 비전 브랜드 그냥 말만 들어도 눈에 좋고 뇌에 좋고 근데 두 배씩 더 용량을 넣으신 거고 배로 온 것도 아니고 다 비용까지 부담하시면서 비행기로 가지고 왔는데 가격은 낮춰주신다는 거잖아요.
1: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0: 네.
1: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입고된 걸 한번 드시면
0: 네.
1: 옛날보다 더 좋은 거 만드셨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0: 그럼 이건 하루에 한 번 먹나요?
1: 네. 하루에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0: 아, 아침,
1: 네.
0: 점심, 저녁 뭐 상관없고요.
1: 네, 네.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0: 저 꼭 사야 돼요. 비전 브레인. 자꾸 저도 좀 깜빡깜빡 뭐 하려고 그랬지? 뭐 하려고 그랬지? 뭐 이러고 뭐 분명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기억 안 나고 그리고 눈이 뭐가 낀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1: 네. 그런 경험이 앵커님만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다들 있죠.
0: 아, 비전 브레인. 140불짜리를 80불에
1: 네.
0: 오늘 선물처럼 드리신다고 합니다.
1: 그리고 이제 요즘 여름철에
0: 네.
1: 굉장히 더위에 기운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0: 네.
1: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을 위한 특별한 거를 준비를 했는데
0: 아하.
1: 바로 그 마늘의 왕입니다.
0: 네.
1: 마늘 그러면 이제 보통 항암제로 유명하고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마늘을 많이 드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마늘을 원래가 그 생 거로 먹으면 안 되고 아려서
0: 네. 속이 아려요.
1: 예, 거기 독이 있기 때문에.
0: 오.
1: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마늘을 굽거나
0: 네.
1: 아니면 이제 다르게 제조를 해서
0: 네.
1: 그 독을 없애서 아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유황 흑마늘, 이거 경북 의성에서 만드는데요.
0: 네.
1: 마늘 그러면은 경북 의성이에요.
0: 그렇죠. 네.
1: 여기 이제 유황을 뿌려서 그 유황하고 마늘이 만나면 약이 되니까 이거를
0: 마늘을 재배할 때 유황을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머.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도 생기고
0: 네.
1: 굉장히 해독력이 강하기 때문에
0: 네.
1: 유황은
0: 네.
1: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0: 네.
1: 힘을 발휘하게 만든 건데
0: 네.
1: 유황 흑마늘을 이제 포로 만들어서 드시기 쉽게
0: 편하게
1: 예 그리고 이제 마늘이 갖고 있는 아린 맛
0: 네.
1: 그다음에 그 냄새 이런 걸 거의 없앴기 때문에 네. 드시기가 굉장히 편한데요. 이걸 드시면 이제 위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어디에 좋냐면 혈관에 그렇게 좋아요.
0: 혈관.
1: 흑마늘에는. 그래서 마늘은 살, 피, 뭐 근육을 다 이제 그 관장하는 그렇게
0: 네.
1: 다 간대요. 먹으면.
0: 네.
1: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건데
0: 네, 네.
1: 특히 이제 기운이 없을 때 네. 그 흑마늘 같은 걸 이렇게 드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기운도 챙기시고
0: 네.
1: 위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0: 네, 네.
1: 그다음에 이제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0: 네.
1: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나죠. 여름철에 요거를 가장 추천할 만한 게 바로 유황 흑마늘인데
0: 네.
1: 오늘 두 박스가 60% 돼 있거든요.
0: 네.
1: 단돈 그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유황 흑마늘 두 박스인데 100불에 주신다고.
1: 예, 그러니까 뭐 100불이 또 넘어가게 되면
0: 네.
1: 저희가 준비한 6종 선물 세트까지 다
0: 그러니까요.
1: 드리니까.
0: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교민들의 건강 챙겨주시고
1: 네.
0: 좋은 거 알려주시고 저는 진짜 홍화 씨가 그렇게 홍화라는 꽃에서 나온 씨로 그렇게 몸에 각종 다 면역력을 지켜주고 그런 성분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1: 네, 사실 그래서 저희 홍화라는 이름을
0: 네.
1: 그 많이 인용을 하는 데가 많은데 완전히 잘 아시고 드셔야 돼요. 그거하고 저희 홍화 씨는 완전히 또
0: 그렇겠네요.
1: 틀린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0: 네.
1: 헷갈리시게 하시는데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0: 네.
1: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네. 거니까.
0: 유황 흑마늘 두 박스 60포 들었고요. 100불에 오늘 K힐링에서 선물처럼 주신다고 하셨고요. 이사님, 근데 유황이
1: 네.
0: 이 흑마늘 말고 또 뭐
1: 네.
0: 있다고 들었거든요.
1: 정말
0: 좀 해주세요.
1: 예, 유황 흑마늘은 이제 뿌려서
0: 네.
1: 이렇게 그 준비를 하는 거고
0: 네.
1: 정말 유황을 약으로 쓰는 거는 사실 유황 오리고라는 제품이 있는데
0: 오리고 네.
1: 예전부터 유황이라는 이제 광물질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굉장히 네, 독성이 강하죠. 그냥 먹으면 죽어요.
0: 유황이요?
1: 네. 이게 이제 천연 유황이라는 게 있고 네. 석유에서 추출해서 하얀 거를 이제 막 퍼먹게 하는 거는 어머머. 그런 거는 이제 그 약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냥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0: 네.
1: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진짜 유황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질 못하기 때문에
0: 네.
1: 예로부터 이 유황 그러면 이제 불이잖아요.
0: 네.
1: 이게 딱 붙이면 불이 붙으니까.
0: 유황이요?
1: 이 유황 자체가 이제 강한 불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산삼도 양기운이죠. 이렇게 네. 그늘에서 자라니까. 근데 유황 자체를 이제 불로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독을 어떻게 하면 저거를 독성을 없애서 약으로 하게 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근데 유황만큼은 너무나 힘든 거지. 이 법제라 그러죠. 이 독을 없애는 거를.
0: 네.
1: 근데 이제 예로부터 절에서 네. 스님들이 이렇게 해기도 하고 뭐 네. 했는데 네. 전부 다 실패를 했는데 그 인산 선생이라는 분이 이게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인데
0: 진짜.
1: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0: 네.
1: 이게 강한 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동물 중에 네. 가장 그 냉기를 많이 가진 게 오리죠. 오리인데 오리는 해독력이 강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시궁창 같은 데서 잘 큽니다.
0: 네.
1: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네. 그런 데서도 먹고 그래서
0: 네.
1: 왜냐하면 그 해독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0: 네.
1: 몸에서 이 유황을 그 다른 동물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먹고
0: 네.
1: 많이 이제 그 견디질 못하는데
0: 네.
1: 우리나라 토종 오리만은
0: 네.
1: 이 유황을 먹고 해독을 하는 거를 발견하시고 이 오리를 이제 약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방 재료를
0: 네.
1: 그 먹이로 주면서
0: 여기에
1: 유황을 네.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식용으로 나가게 되면 6개월이면 충분해요.
0: 네.
1: 근데 유황 오리를 쓰려면
0: 네.
1: 2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0: 우와.
1: 사실은 제가 그런 한방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0: 네.
1: 예전에 그 인산 선생님 그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유황 오리를
0: 직접
1: 해봤는데
0: 네.
1: 너무나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일반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정말 귀빈 대접을 해줘야 될 정도로
0: 네.
1: 해야 되니까.
0: 네.
1: 근데 정말 그 유황오리는
0: 네.
1: 특이한 게 굉장히 강해요.
0: 오리
1: 그,
0: 자체가요?
1: 예, 이렇게 바이러스 와도 하나도 안 죽고 생명력이 너무 강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유황오리를 이제 이 인산 선생님이.
0: 네.
1: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유황을 약으로 쓰는 거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0: 네.
1: 세상에 내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걸 가지고
0: 네.
1: 17년 동안 인산 선생님하고 같이
0: 네.
1: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의술을 배운 분이 바로 그 주경석 박사라고 있어요. 근데
0: 네.
1: 이분이
0: 네, 네.
1: 그 인산 선생님 수제자입니다. 17년 동안 모든 거를 제 몸소 체험으로 배워서
0: 네.
1: 이분이 직접 유황오리를
0: 네.
1: 스승처럼 키워서
0: 네.
1: 약으로 만드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유명해요.
0: 네.
1: 이분이 이제 그 인산이란 말을 안 쓰지만
0: 네.
1: 이분은 이제 그 스승이 도회라는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이 호를 도회라는 호를 주면서 모든 권리를 이분한테 줬어요.
0: 우와.
1: 그래서 이분한테 직접 제가 가보니까
0: 네.
1: 인산이 준 그 모든 그 원본
0: 네.
1: 그런 걸 이제 다 갖고 이분이 이제 실제로
0: 네.
1: 본인이 이제 해봤기 때문에
0: 네.
1: 이분이 한의사 한의학 박사인데 진짜 가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겸하고
0: 네.
1: 이 유황오리의 명인 타이틀을 갖고 해요. 무형문화재라는 예, 이거는 이제 그 인산선생님 자제분들도 못 갖고 있는 건데.
0: 아, 그래요?
1: 이분이 이제 그 타이틀을 갖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승처럼 그 의술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주견만 만드는 게 아니고.
0: 귀하시네요.
1: 네, 그래서 네. 이분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
0: 네.
1: 이게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간 한국. 예, 직접 그 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 보면은요.
0: 네.
1: 뭐 정성이 다를 필요 없고 이건 감았을 때도 우려내는 건데 가격을 보면은 정말 흑염소 같은 것도
0: 네.
1: 그 한 450불 하거든요.
0: 네,
1: 한 포에.
0: 네, 네, 네 맞아요.
1: 이거는
0: 네.
1: 정말 이 안에 들어간 그 내용은
0: 네.
1: 사람들이 그 유황 오리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리를 먹는 줄 알고
0: 네.
1: 그런 게 아닙니다. 오리 안에
0: 네.
1: 그 약성분을 우려서 그 내놓은 거기 때문에
0: 네.
1: 해독하고 기력을 동시에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수술을 이제 해서 정말 힘이 없고 밥숟가락들 힘이 없을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암 치료하면서 너무 키모 같은 거 해서 독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인 사람들을 해독을 할 때 쓰는 그러한 명약이에요.
0: 네.
1: 근데 놀란 가격인데
0: 네.
1: 여기는 이거를 먹기 좋게
0: 네.
1: 이렇게 무효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맛이 좋아서
0: 네.
1: 쉽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0: 네네.
1: 여기에는 이제 간하고 신장에 좋은 예,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재료가 있어서 하는데 네. 가격은 180불이에요. 한 달치가.
0: 와, 이 귀한 거를.
1: 네네. 그러면 원가 거의 이하인데
0: 네.
1: 저희 무효시 보통 세일 안 할 때 비싼 게 140불, 네. 120불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이거는 또 1kg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저희가 180불에 드릴 거고요.
0: 이거 먹으면서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거를 먹어도 되나?
1: 아, 이거는 저희가 광고를 안 하지만
0: 네.
1: 이렇게 달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윤을 남는 것보다도
0: 네.
1: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주경수 박사가 이게 좀 권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하는 거지.
0: 네.
1: 이건 사실 이윤을 따지면 못하는 그런.
0: 못 드시죠. 그렇죠. 네. 간에 좋고 신장에 좋고 유황 오리고 300불짜리를 완전 원가 이하 180불에 주신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산삼 공진단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0: 네.
1: 요거는 정말 예전 조선 시대 때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그런 레시피예요.
0: 네. 네.
1: 그분도 또한 이 공진단을 만드는 명인이고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분한테 받아오는데 저희가 2+1 세일로 세 박스에 300불에 이렇게 드리는데요.
0: 네, 네.
1: 한 박스에 150불이니까
0: 네.
1: 두 개 하시면은 이제 300불이잖아요.
0: 네.
1: 근데 한 박스를 더 드리는 거니까
0: 네.
1: 100불에 한 박스를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0: 산삼공진단 2+1 세일로 세 박스에 300불.
1: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하고 공개 방송을 같이 하시는데
0: 네.
1: 오셔서 천연 그 스킨케어 제품이 있어요.
0: 네.
1: 100% 올게닉으로 만든
0: 네.
1: 한번 와서 한번 뿌려보세요. 하늘 호수라는 제품인데 예, 요것도 단돈 15불에 드리고
0: 네.
1: 속이 꽉 차고
0: 네.
1: 좀 맛이 좋은 레티놀 콜라겐도 오늘 두 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레티놀까지 들어가 있고 레티놀 콜라겐 두 박스에 100불. 그 스킨케어 하늘호수가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1: 네, 저도
0: 시중에 많이 알려진 그런 제품은 아니죠.
1: 네, 이게 이제 경남에 사시는 여성분이
0: 네. 네,
1: 유방암을 오래 겪으면서
0: 아.
1: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한방을 통해서
0: 네.
1: 이렇게 증류해가지고
0: 네.
1: 이렇게 했는데 그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그 암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기운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0: 네.
1: 얼굴이 피부가 너무 말이 아닌데
0: 네.
1: 이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을 딱 해봤더니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0: 네, 네.
1: 이분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이거를 공유를 해야겠다 해서
0: 네.
1: 만든 제품이 하늘 호수 제품인데
0: 네, 네.
1: 제가 직접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0: 이것도 본인이 해보고 너무 좋고 알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시를 한 건데 가격은 또 너무 착한 가격, 너무 미안한 가격. 15불.
1: 네, 15불.
0: 진짜 굉장합니다. 하늘호수 전제품 단돈 15불. 먹는 레티놀 콜라겐 두 박스에 100불. 또 뭐 있죠?
1: K-힐링이 뭐로 더 유명하냐면
0: 네.
1: 당뇨의 집으로 유명해요.
0: 당뇨.
1: 네,
0: 네.
1: 당뇨가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그런 저거잖아요.
0: 네네.
1: 합병증 때문에.
0: 합병증 너무 많아서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0: 네.
1: 10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당큐 골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0: 네.
1: 딱 두 알로 해결하는 예, 천연 제품이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이제 깊게 설명은 안 드리는데
0: 네.
1: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2+1으로 세일을 했던 가격에
0: 네.
1: 2+2로
0: 2+2!
1: 예, 네. 2+2로 이렇게 드리고요.
0: 네.
1: 또 기분 좋으시라고
0: 네.
1: 하나 이렇게 팩으로 하나 선물
0: 네.
1: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이 제품은 사실 그 혈당을 잡는 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0: 네네.
1: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달달한 거 많이 땡기고 차가운 거 많이 드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럴 때 이제 좀 마음 놓고 드시고
0: 네.
1: 두 알 딱 챙겨서 드시면
0: 네.
1: 또 인생에 좀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0: 입안의 즐거움도 느끼고 당케어 골드 드시면서 당도 잡고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의사님? 제가 계속 또 의사님 계속 졸라요. 또 뭐 풀어주세요.
1: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소화 안 되거나 밥만
0: 네.
1: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때
0: 네.
1: 이제 찾는 게 이제 효소인데
0: 네, 네.
1: 우리 원조 카무토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근데 원래 이름은 호라산밀이에요.
0: 호라산밀?
1: 네, 이게 이집트의 그 호라산밀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이 있는데.
0: 아, 이거 이집트 말인가요?
1: 예, 이게 원래 이제 카무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네. 아, 이게 그건가 하는 이제 원래 이름이 호라산 밀이랍니다.
0: 호라산 밀. 네.
1: 예, 요거가 네. 그 세 박스에 저희가 100불에 준비했는데 네, 네. 이게 되게 맛있어요.
0: 네.
1: 굉장히 약간 맛있어요.
0: 구수하다 그러나 약간 미숫가루 맛 같다 그러나?
1: 예, 이게 그쵸? 원래 맛이 없는 건데
0: 네.
1: 예, 이제 여기 이 맛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막 단 거를 추가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0: 아~
1: 다른 곡물을 이렇게 해서 미숫가루처럼 네. 맛있게 만든 게 특징이고요.
0: 네.
1: 새로 입고된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네. 굉장히 만족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술자리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피곤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일단은 이제 피곤 그러면 우린 간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1: 간에 좋은 게 저희 리버 케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0: 네.
1: 이것도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거든요.
0: 네.
1: 이 리버 케어는 특징이
0: 네.
1: 우리가 간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요즘 뜨는 게
0: 네.
1: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게 따로 이제 미국 사람들도요.
0: 네.
1: 그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 이 동양 거에 그런 거를 많이 해서
0: 네네.
1: 특별하게 그 만듭니다.
0: 네.
1: 근데 이제 홍경천이라는 그런 약초가 있는데 이거는 히말라야산 해발 4,000m에 자생하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그 싹을 틔우는 그 정도로 강한 그 생명력을 가진 건데
0: 네.
1: 이게 간에 그렇게 좋아요.
0: 홍경천 전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1: 네 맞습니다. 홍길동은 아니고요.
0: 네 홍경천. 어.
1: 예
0: 네,
1: 그래서 이 홍경천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데
0: 네.
1: 예, 이제 그런 그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0: 네.
1: 여기에 이제 간에 좋은 걸 여러 가지 섞어서
0: 네.
1: 만든 게 리버케어인데 이거는 캡슐을 열게 되면 두 개의 간 영양제가 있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액체하고 같이
0: 네.
1: 물 없이 같이 드시면
0: 저도 먹어봤어요.
1: 네. 예, 이거는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0: 네.
1: 술이 잘 안 채일 정도로
0: 아.
1: 이게 굉장히 그 간에 좋은 건데
0: 네.
1: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진짜 리버크에어 네 박스에 100불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홍경천이 들어가서 드시고 30분만 지나도 눈이 번쩍 뜨이고.
1: 그건 사실이에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0: 네.
1: 정말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진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긴가민가 하면서도 긴가민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0: 리버케어 네 박스에 100불에 주신다고 합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무릎이 시큰거려서
0: 네.
1: 이렇게 하실 때에는 저희가 콘드로이체인을 그 추천을 드리는데
0: 네.
1: 오늘 드리는 가격은 2+1 해드리고요.
0: 네.
1: 이 콘드로이체인은 사실 그 소 연고를 많이 써서
0: 소?
1: 예, 예전에 상어 연고를 많이 썼죠. 이 관절이 안 좋으면
0: 네.
1: 소 연골이 네 배 정도 흡수력이 빠르다 보니까
0: 아.
1: 우리 사람하고 가장 잘 맞는데요.
0: 네.
1: 그래서 그 여기에는 소 연골이 들어간
0: 네.
1: 예, 콘드로이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1으로 드리고요.
0: 네, 네.
1: 이제 정말 어르신들이나
0: 네.
1: 보통 이제 50대서부터
0: 네.
1: 이제 근육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거든요.
0: 네, 네, 그렇죠.
1: 근육은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 근육이 빠지면은 어떤 게 이제 일어나냐면 밸런스도 깨지고,
0: 네.
1: 그다음에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는 안 근육, 속 근육이 있잖아요.
0: 네.
1: 속 근육이 빠지게 되면 목이 자꾸 잠기고 이게 내가 뭐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0: 네.
1: 이게 이제 자꾸 빠져나가 보니까 지탱에든 힘을 잃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0: 네.
1: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여성분들은 요실금에 문제가 생기고요.
0: 네.
1: 남자분들은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근육이 빠짐으로써 생기는 건데.
0: 아, 그래요.
1: 예, 근육이 그 조금 아프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가
0: 네.
1: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빠진다. 한 달 안에
0: 네.
1: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그냥 걸어 들어가셨다가
0: 네.
1: 그냥 나올 때는 휠체어 탈 정도로
0: 네.
1: 정말 몸이 다 마를 정도로 근육이 그렇게 빨리 빠집니다.
0: 아.
1: 평소에 그 근육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0: 네.
1: 근육하면 단백질인데요.
0: 그렇죠.
1: 단백질은 뭐 우유도 있고
0: 네, 네.
1: 계란도 있고
0: 네.
1: 소고기도 있고 근데
0: 네, 네.
1: 문제는 소화력이 약해서 잘 못 드시죠.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소화가 잘 되고
0: 네.
1: 부담감이 없게 만든 게 이제 산양유하고 초유만 따로 딱 8:2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게 저희 K힐링의 산양유 초유 단백질인데요. 네. 이거를 그냥 맛이 좋아서 그냥 숟갈로 드셔도 되고 운동하시면서 드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0: 프로틴 파우더처럼.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그 프로틴, 근육을 키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소화가 잘 되면서 네. 근육을 착 그 지킴이라 그러죠.
0: 잡아주고, 네.
1: 그래서 요거는 그 보약 대신에 꾸준히 드셔야 되는 아. 건강 지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게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제품이에요. 아. 단백질은 새로 입고가 돼서 네. 예전에 그냥 한 병씩 드렸는데 오늘은 2 플러스 1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산양유 초유 단백질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잖아요, 의사님. 단백질이. 네네. 근데 2 플러스 1.
1: 네, 이거 드시면 네. 여러 가지로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많은
0: 그럼 이거는
1: 분들이
0: 그냥 이렇게 가루를 입에 털어 먹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따뜻하게 뭐
1: 그거는 뭐 가루를 털어 드시는 분도 있고
0: 각자 기호에 맞게
1: 네, 각자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네. 샐러드에 얹어서 드시는 분도 많고요.
0: 아,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샐러드에 네네. 살살 뿌려가지고 와 진짜 산양유 초유 단백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야겠어요. 이수님 네. 우리 이제 다 끝인가요?
1: 네, 싹쓸이 공개 방송이 이제 거의 저희가 그 많은 걸 설명을 했는데
0: 네.
1: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K힐링 그러면 이제 그 주경으로도 유명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산 선생님 수제제가 만든
0: 네.
1: 기존의 주경이 이제 굽다가
0: 네.
1: 맨 마지막 과정을 녹이는 그런 과정인데 이분은 아예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서 처음서부터 이 녹이는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대요. 너무 높은 열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해서 처음부터 그 소금을
0: 녹여요?
1: 예, 처음부터 녹이죠. 굽는 네. 게 아니고. 로스는 많이 나지만 네. 질이 그렇게 좋아진답니다.
0: 아, 그러게 로스가 진짜 많이 나겠네요.
1: 네, 그래서 네. 아홉 번을 그 녹이는 과정은 일반 굽는 과정보다 10배, 100배 더 힘든데 그래도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분이 세상 처음으로 자주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주겸 그러면 이제 보통 인산주겸을 저희가 인산주겸을 했지만
0: 네.
1: 인산이라는 이름만 못 쓰는데
0: 네.
1: 사실은 이분이 가장 실력자고 인산에서 이분한테 주겸을 저희한테 주라 할 정도로 질이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걸로 이제 유명한데
0: 네네네.
1: 오늘 도예 용융자 기업 자주겸 두 개 구입하시면 25% 할인을 해드리고요.
0: 그다음에 도예 용융 자주겸.
1: 네.
0: 네. 저번에 저 위산 역류 때문에 이사님 찾아갔는데 이거 주셔가지고 저 바로 났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 위산이 역류되는 사람들은
0: 네.
1: 처음에는 시큰둥해요. 이렇게 네. 주겸을 하면 무슨 소금을 먹으라 그러냐 하는데.
0: 네.
1: 이 주겸은 그 안에 미네랄도 많고
0: 네.
1: 미네랄이 한 70종이 넘으니까
0: 네.
1: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알칼리거든요. 거기에 유황 성분, 백금 성분이 있으니까 또 항암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산을 금방 잡죠.
0: 네. 너무 신기했어요.
1: 네.
0: 그리고 네. 색깔도 예쁘고.
1: 색깔도 이쁘고.
0: 네.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주겸을 아시니까
0: 네, 네.
1: 오늘 두 개 구입하시면 25% 할인을 해드리고
0: 네.
1: 또 하나 이제 명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눈에 넣는 영양제예요. 눈이
0: 네.
1: 건조하거나
0: 네.
1: 아니면 이제 안구에 뭐가 찌꺼기가 자꾸 껴가지고 눈이 답답한
0: 네.
1: 넣는 영양제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안수라고 부릅니다.
0: 안수.
1: 예, 요거를 네. 오늘 10불에 드리는데
0: 네.
1: 이 안수는요
0: 네.
1: 병이 요만하지만
0: 네.
1: 이 안에 들은 거는 자주겸수, 그다음에 결명자,
0: 네.
1: 그다음에 황년, 그다음에 네. 이제 웅담이 같이 들어가서
0: 웅담.
1: 색깔이 좀 노랗죠. 이거를 이제 쓰는 방법은 아는 사람이
0: 네.
1: 바로 이분이에요.
0: 아, 네.
1: 예, 예전엔 저희가 이렇게 주겸수만 이렇게 권했는데
0: 네. 네.
1: 이걸 알고 나서는 주겸수를 못 권하겠더라고. 너무
0: 아.
1: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10불에 드리는데
0: 네.
1: 눈이 이렇게 좀 평소에도
0: 네.
1: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수험생활 네. 때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0: 좀 눈이 뻑뻑하고
1: 그렇죠.
0: 이럴 때
1: 자녀분 할 때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자주겸이 들어있기 때문에
0: 쓰라려요?
1: 예, 쓰라린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0: 네.
1: 한 양파 깔때 정도의 따끔한 그 정도 한 1, 2분 있으면 싹 사라지는데 이것도 정말 그 좋은 명품 중에 하나인데 오늘 10불에
0: 와.
1: 드리고요.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0: 네.
1: 분이 제일 키 안 크고 집중력이
0: 네.
1: 약한 애들 아, 요럴 때 이제 저희 애들한테 전문 그 있어요. 아이키노피라고.
0: 아이키노피.
1: 네. 그냥 네. 맛이 좋아서 애들이 잘 먹거든요. 요거 저희가 두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탈모 샴푸 얘기했을
0: 네.
1: 때 정말로 탈모를 안 되게 그다음에
0: 네.
1: 머리를 좀 잔머리를 많이 나게끔 할 수
0: 네.
1: 있는 게 바로 맥주 효모 비우틴입니다.
0: 모근을 좀 탄탄하게.
1: 네.
0: 네. 네.
1: 독일산 맥주 효모에
0: 네. 네.
1: 비타민 그다음에 비우틴이 만 정도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한 통에 2개월 치료돼 있기 때문에
0: 네.
1: 꼭 그 시료를 거두시려면 6개월 출하를 해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0: 아,
1: 리듬이 있어서
0: 네.
1: 빠지고 나는 그런 리듬이 때
0: 네, 네.
1: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두 달 안 돼가지고 막 집어던지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0: 안 난다고.
1: 6개월 하서 그래서 저희가 2 플러스 1으로 이렇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불의 행복 코너도 있는데
0: 네.
1: 저희가 평소에는 20불 내지 30불 하는 그런 제품을 5불에 드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CBD 드링크라고.
0: CBD 드링크.
1: 네, CBD 그러면 잘 몰라요.
0: 네.
1: 이게 이제 그 대마 종류의.
0: 대마?
1: 예.
0: 네.
1: 우리가 이제 그 통증이 있거나 네. 불면증이 있을 때
0: 네.
1: 이제 환자들한테 대마 초해서 하는 대마 있잖아요.
0: 네.
1: 그걸 의사 처방으로 받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대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0: 네, 네.
1: 대마 초의 대마가 있고
0: 네.
1: 옷을 만드는 대마가 있고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다음에 이제 CBD라는 대마하고 비슷한 성분이 있는데
0: 네.
1: 이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0: 아.
1: 통증 아주 극심한 통증이나 그다음에 극심한 불면증에 먹는
0: 네.
1: 이건데 요거를 성분을 조금 넣어서 먹기 쉽게 드링크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0: 네.
1: 한 잔씩 드시면 싹 풀리고 좋아요.
0: 막 이렇게 속에서 우라 올라올 때 마셔도
1: 맞죠,
0: 되나요?
1: 맞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0: 네.
1: 그 여기에
0: 네.
1: 그 맛도 좋고 근육도 좀 식혀주는
0: 네.
1: 단백질 음료인데 이건 또 맛이 더 좋아요. 예, 이건
0: 네.
1: 새로 출시된 제품인데
0: 네.
1: 이건 진짜 맛이 좋아서 많이 인기가 있는데 이것도 5불에 드리고 그다음에 잇몸 건강에 덴탈 주겸도 5불에 드리고
0: 네.
1: 질산 명이나물도 5불 프로폴리스 비누인데 이거는 향이 너무 좋고 예, 이것도 5불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한방차 같은 것도 이렇게
0: 네.
1: 오셔서 보시면 5불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0: 살 게 너무 많아서요. 뭐부터 담아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제품 5불에 또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너무 진짜 케일린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온 가족이 모두 오셔가지고 몇 개씩 막 진짜 담아가셔도 가격 부담 없고 좋은 제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사님 제일 중요한 거 있죠.
1: 네.
0: 우리 OTC카드, EBT카드 있으신 분들.
1: 네. OTC카드로 많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모르고 지내신 분도 간혹 제가 봅니다. 요즘 많이 줄어드는데 그 시스템 아예 몰라서 카드에 들어온 돈을 다 못 쓰시고 저희들한테 오시면 잔액을 체크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개통이 안 돼 있으면은 저희가 네. 좀 도움을 줘서 이렇게 쓸수 있게끔
0: 야.
1: 저희가 해드리고요. 제품을 팔 때는 돈을 보고
0: 네.

0: 같은 거는 그냥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희 교민 여러분들 건강 챙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8월의 크리스마스 공개 방송으로 아주 풍성하게 풀어주셨습니다. 323-730-8880 323-730-8880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으로 모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너무 힘드셨죠? 설명도 많이 하시고.
1: 이렇게 제품이
0: 네.
1: 오늘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0: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가격에 좀 주십사하고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으로 오셔서요. 먼저 잡으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이사님 고생
1: 네,
0: 많으셨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 방송.
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4: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염치약, 칫솔, 주염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 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원 플러스 원까지.
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 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위켄드 명언. 오늘은 톨스토이의 명언 7가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화를 참고 손을 내밀고 말 한마디를 더 고민하는 것. 그 모든 작은 순간이 사실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실패 없이 얻은 조언은 이론일 뿐이다. 사실 누군가에게 좋은 조언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넘어져 보고 실패해보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쉽지만 내가 가진 고집이나 습관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두 가지. 시간과 인내다. 이기는 싸움은 끝까지 버틴 자의 것이다.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친다는 걸 잊지 말자.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는데도 상황은 그대로고 기다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하지만 나무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사람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냄으로써 얻어진다. 진리는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의 산물이다. 우리 안의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씻어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참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더 하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은 오히려 빼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의 욕심, 쓸데없는 자존심, 미움과 집착,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 조금 빼내는 연습 필요하죠. 여섯 번째는요. 아름다움은 선량함이라 여기는 것은 정말 이상한 환상이다. 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 겉모습에서 선을 기대하는 건 그림자에서 햇빛을 찾는 일과 같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는 다른 점을 어떻게 서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인가이다. 퍼즐은 다른 모양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진짜 사랑은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감싸는 힘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인가이다.

목회 나가는 가이다. 부부가 서로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돈을 쓰는 방법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퍼즐도 모두 똑같은 모양이면 맞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맞춰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함께한 위크엔드 수다, 이제 또 헤어질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가 말복이었고요. 어느덧 저녁해가 짧아지고 더위도 조금은 수그러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우리 위크엔드 수다, 아니 라디오 서울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2시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하시고요. 건강도 더욱 챙기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으쌰으쌰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 저는 K힐링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빨리 오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토요일 아침 10시입니다. 오늘 주말도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내 인생의 노래가 하나쯤 있죠. 어떤 노래를 들으면 첫사랑이 생각나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대학 시절 친구들이 생각나고, 또 어떤 노래를 들으면 한국을 떠나 미국에 처음 왔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노래는 단순한 우리의 음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억을 꺼내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열쇠를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준비한 시간은 바로 우리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32위부터 21위까지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2위부터 11위까지, 그 다음 주에는 10위부터 1위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32위부터 21위까지 딱 10곡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노래만 들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절 우리가 유행했던 생각들, 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때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볼까 합니다. 자, LA 토요일 아침입니다. 커피 한잔 준비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길에 앉으신 후에 바로 우리 첫 번째 30위 출발하겠습니다. 30위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입니다.

한국인이 정말 사랑한 30위에 올려져 있네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였습니다. 이 노래는 참 희한하게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그렇죠. 화장을 고치고. 화장을 고친다? 왜 화장을 고칠까요? 저는 처음에 그냥 화장을 고치고라는 제목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화장을 고치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 때문일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울었을까요? 아니면 울지 않은 척 하기 위해서 화장을 고쳤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마음을 잡기 위해서 좀 화장을 고쳤을까요? 아, 그 시절에 이 노래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정말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따라 불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노래방에서 노래가 나오면 옆방에서도 이 노래를 정말 부를 정도로 진짜 방방마다 이 노래를 막 들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발라드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좋은 노래였던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내 얘기가 된 것도 있더라고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29위인데요. 29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수는 김동률이고요. 제목은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입니다. 와, 제목부터 정말 좀 신기하지 않나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우리 애청자분들이라면 과연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어떤 분위기에서 쓰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혹시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처럼 절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혹시 다시 나를 좀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랑보다 또 현실에 또 매여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는 것, 늘 우리가 경험했죠. 20대에는 사랑이 먼저고요. 30대에는 현실이 먼저고 40대가 되면 경험이 올라오고요. 50대가 되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젊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젊어지는 마음으로 29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제목은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지금 들려드린 곡 29위였습니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였는데요. 케빈의 토요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드리는 리에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루이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앙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를 정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비비아님, 우리 데니시님, 크리스티님, 로비님 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TKLM 진짜 어디 가셨나요? 궁금합니다. 아 우리 크리스티님께서 제가 화장을 고치고를 들려드렸더니 오늘은 화장을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오후 되면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 이 진짜 이 실감나는 토요일 아침 멘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우리 로빈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이따 방송하시잖아요. 그죠? 방송 잘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K-힐링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공개 방송이 있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정말 물건이 싸고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잠시 제가 광고를 들어보니까 100불 사면 100불이 공짜다. 아 이거 뭐 대박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간 나시는 분들 그 어디냐 우리 올림픽 갤러리아 있죠? 네, 2층에 있습니다. 우리 K-힐링 가셔가지고 사람도 잘 만나시고 또 좋은 물건도 구입하시고 3층 푸드코트에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하시고 오늘 좀 오후 시간을 즐겁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28위는 어떤 곡이 랭크되어 있는지요 한번 우리 볼까 하는데요. 먼저 노래를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이 부릅니다. 28위 곡은 제목 사랑합니다입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8위 팀의 사랑합니다였습니다. 와, 제목부터 직진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그냥 평소에 말하면 되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특히 부부 사이엔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물어보죠. 나 사랑해?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내가 다시 물어보죠. 얼마나?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 많이? 끝입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달랐죠.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그냥 옆에서 나도 사랑해, 얼마나, 그러면 정말 뭐 하늘부터 땅까지 뭐 진짜 영혼을 털어서 사랑해 뭐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랑해? 응, 끝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노래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 사랑을 얘기하는 노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노래가 들려질 때마다 좀 자연스럽게 배우자나 연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손도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합니다는 말이죠.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자녀에게, 연인에게 진짜 100만 번을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쓰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사랑합니다 자주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우리 비비아님 회장님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 오늘따라 정말 댓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뭐 로라님, 뭐 데니시님, 뭐 진짜 비비아님은 늘 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TK4레버님, 뭐 크리스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 티셔츠를 산 지 한 1년이 넘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가지고 정말 찾다 찾다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찾았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아, 내일은 무슨 옷을 입어볼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떡하니 옷장에 아주 살며시 걸려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름이 가기 전에 살짝 꺼내 입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27위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인이 사랑한, 정말 정말 사랑한 30위, 2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26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위는 이기찬이 부릅니다.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6: 27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그리고 26위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들려드렸습니다. 와,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제목부터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 번 사랑은 갔다 그러네요. 왜 사랑은 지나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죠. 매일 전화하는 게 귀찮고 매일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왜 연락 안 해라고 말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그렇게 전화가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그러네요. 사람 마음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발라드 노래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못하는 마음을 노래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25위는요 박정현의 꿈에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에는 참 희한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꿈에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절 보고 웃고 있어요. 같이 걷고 있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 순간 참 허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꿈보다, 아 죄송해요, 꿈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라고 말이죠. 특히 이렇게 혼자 운전하다가 라디오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듣다가 이런 노래가 나오면 괜히 멍하니 창밖을 쳐다보게 될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 위에 있는 차들, 멀리 보이는 산, 익숙한 LA나 내 동네의 풍경. 그런데 마음은 갑자기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확 가버릴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계셨던 집,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 학교 다니던 길, 그리고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던 그 공간들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꿈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25위입니다. 박정현의 꿈에.

지금 들려드린 곡 박정현의 꿈에 25위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우리 24위 한번 들어볼까요? 24위는 김현성의 해븐입니다. 이거 듣고 우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 김현성의 헤븐이었습니다. 24위까지 들어봤는데요. 아, 오늘 제가 10곡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한 곡은 제가 2부 말미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한번 가보는데요.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위 박정현의 꿈에를 들려드렸는데 우리 TK 포레버님께서 왜 박정현이 생각이 안 나고 박슬기가 보이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박슬기 씨가 개그맨이잖아요. 개그우먼이죠. 예, 굉장히 근데 재미있는 친구인데 워낙에 이제 박정현의 성대모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TK 포레버님이 재미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크리스티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좋은 얘기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우리 한인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늘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금 들려드린 곡 23위에 랭크돼 있었습니다.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 로라님께서 저한테 짓궂은 질문을 주셨어요. 내 안에 그대가 누구냐고요. 제 안에 그대는 우리 애청자분들이죠. 당연히. 아이고, 당연한 걸 물어보셔서 제가 멋지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22위를 지금 들려드리고 21위는요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30위부터 21위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20위는 SG워너비의 네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이 8월 15일 한국에서는 광복절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LA 사는 우리에게도 8월 15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어를 배웠고요. 한국 노래를 듣고 있고 한국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한국 노래나 또 이런 한국 방송은요. 고향과 연결되는 또 우리 한국과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통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라드 10곡을 들려드리려고

했고 또 지금 현재 8곡을 들려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10곡을 들려드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한 곡을 회상해보는 추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20위부터 11위까지 더 강력하고 더 익숙한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잠시 뒤 2부에서는요, 미주 한인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과천, 그래서 미주 교민들께 소개되고 있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이 사랑한 30위부터 21위까지 들려오고 있는 중에 21위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자, 전주 들려드리겠습니다. 22위에 랭크되어 있는 곡은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내 사람. 저는 이 노래 들려드리고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0: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3: 놀라셨죠?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 특별한 만남 힐링에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늘 맞이하는 토요일은 평일과 뭔가 좀 다르죠? 눈 뜨자마자 오늘 뭐 해야지 라고가 아니라 오늘 뭐 안 해도 되지 라고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평일에는 출근해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고 맡겨진 업무도 봐야 하고 손님들과 미팅도 해야 하고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조금 달라지죠. 커피 한잔 내려놓고 아 오늘은 뭘 해볼까 라는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름 휴가철이 되면 토요일 오전에 꼭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 한국에 한번 가야 하는데 언제 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라고 말이죠. 가끔 토요일 오전이 되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가족 생각도 나고 내가 살던 고향은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에 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이죠. 혹시 애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 아파트 사놓고 나중에 가면 참 좋겠다라고 말이죠. 또는 투자 목적으로 한국 부동산 한번 알아볼까? 그런데 말이죠.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여기 LA에서 부동산이 어려운데 한국 부동산은 더 어렵죠.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 우리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 미국에서 계속 살까? 한국에 몇 달씩 가서 살면 어떨까? 아이들한테 한국에 머물 공간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리고요 뭐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충분히 뭐 부동산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오늘은요 한국 부동산은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부동산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 환영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LA에서 한국으로 잠깐 부동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게스트분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윤수일이 부릅니다. 아파트.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미주 한인사회에서 주목받는 지역 과천, 그리고 미주 교민들께도 소개되고 있는 우리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한국 K홈즈 리얼티에서 미국 분양을 총괄 책임하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유승현 상무님과 함께 오늘 토요 초대석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케빈의 토요조와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홈즈 리얼티 한국 지사 유승현 상무입니다.
0: 자, 사실 미국에 오신 좀 되셨잖아요, 그죠? 네, 언제 오셨죠?
1: 8월 초쯤에 이제 와서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0: 아,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일 때문에 오늘 처음 온 게 아니시라 좀 여러 해 동안 오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언제 오셨어요?
1: 한 5년 정도 이제 그래요? 주기적으로 자주 방문했습니다.
0: 이번에는 우리 해링턴 스퀘어 과천 때문에 오셨지만 예전에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죠?
1: 예전에는 이제 송도의 이제 월드 메르디앙 청라 현장 그런 현장 때문에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0: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우리 유승현 상무님이 처음 미국에 오셔서 한국 부동산을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한국 관련된 송도부터 청라 뭐 진짜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또 실제 책임 맡아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과천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 교민분들께 조금 좀 한국의 어떤 부동산을 소개한다라기보다는 한국 부동산이 뭐가 좋다 또는 한국 부동산은 이런 게 조금 장점이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가볼까 하는데요. 요즘 보면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뭐 병원도 가야지 뭐 여러 가지 뭐 은퇴하신 이후에 한국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자기 은퇴 삶을 좀 즐겨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또 요즘 달러 가치가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때 한국에 투자하면 좀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또 요즘에 한국에서 진짜 주목받는 지역 서울과 되게 인접해 있는 과천에 있는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한번 우리 상무님께서 처음부터 한번 우리 어떤 부동산이고 또 어떤 걸 설명하실지 시작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과천이라는 지역부터 그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특징,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 구입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까지 최대한 쉽게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요즘 네. 미주 교민들이 한국 부동산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분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이제 여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 문의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생활 거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으셨어요.
0: 아, 네. 생활 거점으로.
1: 네네. 네. 그래서 1년에 뭐 몇 번씩 왕래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이제 병원 진료, 네네. 그 건강 검진, 네. 그다음에 자녀나 가족들의 이제 행사
0: 맞아요,
1: 참석
0: 맞아요.
1: 많이 하시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0: 네. 사실 저도 한국에 뭐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한국 가면 호텔에 있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지인 집에 머물 때도 있었는데 네. 많이 불편해가지고 호텔에 네. 있을 때가 있는데 사실 호텔 생활이 편치는 않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많이 문의가 오시는 게 있죠, 좀.
1: 맞습니다. 호텔에 머무는 것도 네. 뭐 부담이고 네, 네. 이제 가족 집에
0: 뭐
1: 한 달 이상 이제 머무시는 것도 이제 불편하시니까
0: 예, 예.
1: 이제 한국 방문 거점용
0: 맞아요.으로
1: 네. 이제 많이들 찾으시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은퇴 후 세컨 하우스
0: 네.
1: 그 임대 가능한 자산 이런 여러 목적으로 이제 문의 주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본인께서 방문해서 좀 쉬시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고
1: 네.
0: 또는 이제 뭐 아예 내가 어떤 분들은 뭐 6개월은 여기 살고 6개월은 한국에 있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미국에 투자할 바엔 한국에 투자하겠다. 라고 해서 한국의 아예 자산을 위해서 투자하신 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 네네.
0: 제가 알기로도 또 제가 진행을 했지만 우리 한 달 반 전쯤에 우리 부에나팟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분양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현장 네. 반응은 좀 어땠는지 알려주시죠.
1: 약 한 달 전에 이제 LA랑 이제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 분양 설명회를 개최했었고
0: 맞아요.
1: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0: 네.
1: 그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0: 네네.
1: 네,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보통 가격이 얼마냐,
0: 네네.
1: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과천이 정확하게 어디냐,
0: 네.
1: 이제 강남까지 얼마나 이제 걸리느냐, 이제 세금이나 뭐 어떤 절차로 해서 이제 부동산 구매를 하느냐,
0: 네네.
1: 이런 실질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이후에도 이제 문의가 계속 이어져서
0: 이제
1: 현재는 매주 LA의 그 K홈즈 리얼리티 홍보관에서 분양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매주 지금 분양 설명회를 뭐 소규모로 하고 있고 LA에 자기가 그 굉장히 3층에 그 분양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주 잘 만들어놨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잠시 후에 또 그 위치는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1: 네.
0: 자, 우리 상무님은 한국 현지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의 과천,
1: 네.
0: 어떤 이미지의 도시고 어떤 분들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과천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서울대공원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0: 아 맞아요, 서울대공원이 있죠.
1: 네네. 그 미국 교민분들께 쉽게 말씀드리면 과천은 이제 미국의 얼바인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미국의 얼바인 같다.
1: 네.
0: 아, 네네.
1: 아직 제가 얼바인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0: 네네.
1: 사진으로 봤는데 이제
0: 네.
1: 도시가 되게 정돈돼 있고
0: 굉장히 계획적이죠. 얼바인
1: 네네.
0: 같은 경우는
1: 쾌적하고 자연환경도 뛰어나고
0: 네네.
1: 네.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0: 네.
1: 과천도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그런 이미지가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또 과천은 아주 그냥 산으로 어우러져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 네, 관악산이랑 청계산 같은
0: 아,
1: 자연환경을 이제 그 누리면서도
0: 예예.
1: 이제 강남과 매우 가까운 생활거리라는 게 이제 강점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0: 그리고 과천에 굉장히 유명한 게 지식정보타운이라는 IT 관련된 그 사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네.
1: 과천 지식정보타운 중심으로 이제
0: 네네.
1: IT, 바이오, 이제 청담 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전문 수요직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면 제일 많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병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느냐?
1: 네네.
0: 병원은 어떻습니까?
1: 네, 지금 500병상 규모의 이제 아주대학교 종합병원도 들어올 예정이라서
0: 네네.
1: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일단 그러면 첫 번째, 과천이 좋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얼바인처럼 계획적이고 안전하다. 두 번째, 산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다. 또 세 번째는 IT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래도 좀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리고 강남 쪽과 굉장히 가까운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종합병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와, 이 뭐라고 하나 그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벌써 여섯 가지가 확보가 되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용하고 살기 좋은 그런 타운이라기보다는 와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네.
1: 그 서울 한복판의 그 복잡한 환경을 생각하시는데
0: 네네.
1: 이제 여기는 이제 쾌적하면서도
0: 네네.
1: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은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0: 네네.
1: 되고요.
0: 네네.
1: 그래서 과천은 이제 실거주와 이제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0: 와,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 좋네요.
1: 네네.
0: 자, 과천이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미주 교민들께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좀 잘 설명해 주시죠.
1: 네. 그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지금 동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0: 네네.
1: 이제 지금 뭐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0: 네.
1: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 부동산 취득할 때의 절차나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송금
0: 예.
1: 문제
0: 네네.
1: 이런 게 뭐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K홈즈 리얼리티 한국 지사와 함께
0: 네.
1: 현지 절차까지 이제 바로 연결해 드리는
0: 네.
1: 안내해 드릴 수가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통합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1: 네네.
0: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1: 필요한 경우에는
0: 네.
1: 이제 세무사,
0: 네.
1: 뭐 법무 행정사까지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0: 네네.
1: 그걸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전화번호는 알려주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전화번호는 213-437-9911입니다.
0: 자, 213-437-9911번 213-437-9911번입니다. 자, 뭐 사실 미국에 살면 거의 1인 1 자동차거든요. 네네. 그만큼 차가 필수예요. 하지만 한국은 뭐 진짜 교통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내 집에서 역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어떤 입지에 있습니까?
1: 입지는 그 과천 정보타운역이 이제 네. 지하로 직접 연결될 예정입니다.
0: 아, 그러면 지금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서 바로 지하로 연결되니까 외부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너무 좋은데요.
1: 현재는 이제 공사 네. 중이고요.
0: 아, 공사 중이고.
1: 네,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0: 아, 어차피 제가 알기로도 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2027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죠?
1: 네, 네.
0: 그러면
1: 아, 29년도.
0: 아, 29년.
1: 네네,
0: 그럼 완공되고 맞습니다. 벌써 지하철은 깔려 있다는 얘기네요.
1: 네,
0: 와,
1: 맞습니다.
0: 좋네요. 자, 진짜 덥거나 추울 때 네.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바로 지하에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 이 과천에서 강남까지는 지하철을 몇 분 정도 소요될까요?
1: 개통했을 때는 이제 사당 서울권까지는 10분 내외,
0: 아, 이제 10분.
1: 강남까지는 20분이 안 걸릴 것으로
0: 와,
1: 예상됩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1: 네네.
0: 자, 이제 입지 조건도 좋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피스텔의 구조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되게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헤딩스 과천은 방이 몇 개, 화장실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구조는 방 세 개, 네. 화장실 두 개.
0: 예.
1: 뭐 미국의 콘도라고
0: 네네.
1: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 이제 그
0: 제가 알기로는
1: 네.
0: 층고가 되게 높다고 알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일반 아파트에 비교해서 거의 뭐 한 한 두 뼘 이상 정도 층고가 높고
1: 네, 2.75m의 층고.
0: 와, 굉장히 높네요.
1: 그래서 개방감이
0: 그러면.
1: 높고요. 이제
0: 네네.
1: 마감재도 고급 마감재, 이제 풀옵션 가전등이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일단은 일반적인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이제
0: 네네.
1: 생각하시는 원룸, 투룸 이런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0: 좋네요.
1: 이제 멀티 발코니,
0: 멀티 발코니.
1: 네. 예. 바닥 난방이 적용되는 점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바닥 난방이라면 온돌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열이 올라 오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한국 분들이 정말 그거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미국은
1: 네.
0: 아시겠지만 이 히터로만 움직여가지고 사실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지 한국처럼 후끈후끈한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은 이 바닥 난방이 적용되어 있다. 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 풀옵션 가전 제품이 다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냉장고도 빌트인이고 세탁기, 드라이어도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 가전은 이제 그그
0: 네.
1: 그 어떤 것을 이제 해드릴지는 이제
0: 네네.
1: 그거는 저희가 그
0: 아직 지금 결정을
1: 네, 결정은 예 결정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1: 네네.
0: 그 오피스텔에 실제 가보신 분이니까 그 뭐라고
1: 네.
0: 하나 그 그 분양 오피스라고 하는 우리 그 실제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시면 실제 그 가전 제품을 다 보실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화면에서 보니까 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벽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부분을 클릭하면 그게 냉장고가 튀어나오고
1: 네네.
0: 한 부분을 클릭하면 세탁기가 들어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와 진짜 한국은 디자인 면에서는 진짜 탁월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이 오피스텔은
0: 네.
1: 이제 아파트급 하이엔드 주거 상품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또한 이제 여기 장점은
0: 네네.
1: 이제 피트니스 센터와
0: 네네.
1: 스크린 골프장, 이제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호텔식
0: 네네.
1: 컨시어지 서비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0: 와.
1: 그래서 비서 서비스,
0: 네네.
1: 이제 헬스,
0: 네네.
1: 뭐 세차, 팩케어, 뭐 청소 같은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는 점도 이제 해외에서 오가며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관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 사실 이제 그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호텔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손님들께서 불편한 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직원들이 도와주잖아요. 뭐 심지어는 택배도 갖다 주기도 하고
1: 네, 맞습니다.
0: 세탁물도 픽업해 주기도 하고 뭐 차도 불러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좋네요.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 프로젝트가 믿을 수 있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장을 매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장치를 마련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해외 거주자분들은 이제
0: 네네.
1: 광고, 화려한 광고만 보시고 이제
0: 네네.
1: 보실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사업에 참여하는지,
0: 네네.
1: 뭐 어떤 브랜드인지,
0: 네네.
1: 그다음에 뭐 사업 주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효성 건설과
0: 효성 건설
1: 대상 산업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효성의 해링턴 브랜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0: 한국에서는 뭐 효성은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한국에서도 유명한 주거 브랜드고요.
0: 네.
1: 대상 산업은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0: 네.
1: 건설 사업에도 참여한 큰 회사입니다.
0: 네. 대상 산업도 굉장히 좀 귀에 익숙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효성과 대상이 한꺼번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믿을만한 그런 프로젝트 같네요.
1: 네.
0: 네.
1: 그래서 저희 세미나에서도 좋은 점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0: 네.
1: 프로젝트의 구조,
0: 네네.
1: 뭐 브랜드의 입지, 구매 절차 등
0: 네.
1: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고
0: 네네.
1: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을 들은 게 뭐냐면 그 인터넷으로 실제 건설 현장을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1: 네,
0: 들어가시면 지금 얼마큼 공사가 지어지고 있는지
1: 네.
0: 언제쯤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될 건지까지 계속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실제 투자하신 분들이나 계약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잘 지어지고 있는지 근데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뭐라고 하나 다른 프로젝트와 틀리게 차별화 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노래 듣고 나머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하면 또 하나 생각난 노래가 있어서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혜은이가 부릅니다. 제3 한강교.

0: in a world where
1: 폭포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자, 토요일 캐빈의 토요 초대석에서는요, 우리 K 홈즈 리얼티에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유승현 상무님하고 우리 과천 해링턴 과천 스퀘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한국 부동산 그러면 대부분이 아파트를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소개하는 상품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죠?
1: 네,
0: 어떤
1: 맞습니다.
0: 부분이 틀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사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거는 네,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네.
1: 근데 다만 구입 조건이나 이제 대출,
0: 네.
1: 세금, 거주 관련 규제 등 확인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죠. 네.
1: 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0: 네.
1: 상대적으로 이제 활용도가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0: 아,
1: 네.
0: 예.
1: 특히 이제 해외 거주하는 교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한국을 갔을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0: 네네.
1: 사용하지 않을 때 임대를 고려할 수 있는가,
0: 아,
1: 이런 것도
0: 그렇게.
1: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0: 네네.
1: 네, 해리턴 스퀘어 과천은 강남 접근성,
0: 네.
1: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의 전문직 수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와 임대를 함께 검토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투자하기는 어떤 게 용이한가요?
1: 투자 용이성은 이제
0: 네네.
1: 그 개인의 그 상황에
0: 아, 또
1: 따라
0: 틀릴 수
1: 이제
0: 있다.
1: 이러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에
0: 네네.
1: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뭐
0: 네네.
1: 세금적인 부분도 뭐참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0: 오케이,
1: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 있으면서요, 한국에 있는 이런 투자 상품을 관리하는 것도 걱정이 될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가 가능할까요?
1: 네, 미국에서는 그 매니지먼트 회사
0: 걱정되는 게 세금과 송금 문제거든요.
1: 네.
0: 뭐 송금하는 거야 몇 번씩 해보셨으니까 좀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도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세금은 이제 그 국적이나 거주
0: 네.
1: 상태, 현재 이제 구입 목적 등에 따라서 다
0: 네.
1: 개별적으로 다 다르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답을 하는 것보다는
0: 네네.
1: 이제 전문 세무사를 연결시켜 드려서 이제
0: 아,
1: 저희가
0: 그렇게.
1: 상담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 네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틀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진짜 현실적인 전문가를 연결시켜 드리면 아, 이분은 이렇게 하시면 세금이 절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세금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해링턴 스퀘어가 아니라 나는 이거 말고 뭐꼭 과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고 싶다. 그런 분들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0: 네네.
1: 전화를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0: 네네.
1: 저희 K홈즈 리얼리티에서 이제 그 쉽고
0: 네네.
1: 편안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이제
0: 네네.
1: 연락 주시면
0: 네.
1: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0: 자,
1: 필요에 따라서 이제
0: 네.
1: 저희가 세무, 뭐 아까 법무사, 행정사들 이제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자,
1: 네.
0: 이제 좀 그냥 좀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약속

0: 된 질문 말고 자 우리 이제 실제 상담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1: 네네.
0: 많이들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많이 질문 받은 거 어떤 게 있으세요?
1: 질문 받은 것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문제.
0: 아 세금 문제.
1: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한 과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0: 아,
1: 이제 과천의 이제 입지.
0: 네,
1: 저희 홍보관에는 이제 모형도랑 이제 지도 이런 거를 보시고 직접 이제 상담을 하시면 이제 좀 더 쉽게 교통부터 뭐 모든 것을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들었어요.
1: 네.
0: 실제 나는 좀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그 현재 매주 그 LAH한 K홈즈 리얼리티 홍보관에서 그 해링턴 스퀘어 과천 분향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은 한국 교육문화원
0: 여기 위치가 680 윌셔입니다.
1: 네네.
0: 680 윌셔 플레이스에 있거든요. 예, 거기 한국 교육문화원
1: 건물 3층 310호에 있고요.
0: 네네.
1: 이제 실제 오시면 모형들을 보면서 과천의 위치와 주변 개발 계획, 타입별 구조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이제 1대1로 편안하게 상담도 가능하니까
0: 그
1: 많이들 오셔서 이제 상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매일 뭐 심지어는 토요일도 상담 원하시면 오픈해서 그 진행을 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전화만 미리 주시면 이제 저희가 언제든지
0: 전화번호 한 번만 알려주시죠.
1: 네, 방문 예약은 213-437-9911
0: 213-437-9911번입니다 213-437-9911 꼭 뭐 해링턴 과천 스퀘어 위 오피스텔 말고도 한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예약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어떤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게끔 설명하면 좋을까요?
1: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자주 방문하면서 이제 호텔이나 가족 친척 집에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편안하게 내 공간에서 머무르고 싶은 분이나 이제 은퇴 후 한국을 오가면서 이제 생활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달러 자산이 있어서 이제 한국 부동산으로 분산하고 싶으신 분.
0: 아.
1: 또한 이제 임대 운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신 분도 있을 거고.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한국 관심에는 있지만은 이제 절차가 막막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알기로도 저도 이제 한국 관련해서 많이 부동산도 설명해 드리고 구입도 시켜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그 향수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면 미국에서 좀 살다가 한국에서 좀 여유 있게 지내고 싶고 또 이제 자기 자녀들은 거의 여기 2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부모님은 한국 분이고 나도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태어났다 보고 여기에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는 한국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근데 한국에 사셨던 부모님들은 이 친구들이 약간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해서 너 한국 부동산 우리가 사놓은 게 있으니 좀 가서 보기도 하고 또 한국에 나가봐라. 저 이런 용도로도 많이 좀 구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뭐 해링턴 과천 스퀘어라고 하는 한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한국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정말 미국 내에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투자를 한국에 한들 내가 좋은 환경에서 내가 좋은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내가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상무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이제 한국 부동산을 소개하잖아요. 난 좀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라디오를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1: 지금 관심 많으신 분들 중에 이게 65세 이상 이제 그 복수국적이 가능한 부분이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65세 이상 되면
1: 한국에서 이제 의료 혜택도 이제 잘 받으시고 이제 미국에서 연금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네네. 정말 편안한 노후 생활도 한국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네. 교통도 좋고 이제 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네. 65세가 지난 분들은 한국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한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도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우리 유상무님은 지금 보면 미국에 와서 이제 한 6년째 지금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부동산을 하시는 그런 뭐 전문 분야가 아니라 미국에 오니까 이게 좋더라. 뭐 어떤 게 미국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1: 다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막연하게 정말, 다 좋다 말고.
1: 네네 정말 오면 한국은 네네. 이제 네. 진짜 큰 높은 빌딩이나 이제 네네. 차가 많고 네. 복잡하고 한데 여기는 뭐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이제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네네. 이제 한국은 지금 날씨가 30도가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0: 여기도 근데 더워요. 예.
1: 근데 저는 여기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네. 그 습도가
0: 습도가 있으니까
1: 네, 낮아서 여기는 이제 그런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유상무님. 네네. 내가 만약에 나이가 좀 들어서 네. 나는 어디를 선택하고 싶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1: 저는 지금은 미국에 뭐 살고 싶지만은 아직 젊으니까 이제 노후에는 한국에서 이제 좀
0: 그래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는 한국이 좋겠다.
1: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실 한국하고 미국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또 반대로 유상무님은 한국에서 쭉 살고 계시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한국은 진짜 이런 게 좋다. 미국하고 와보니까 한국은 이게 정말 좋으니까 이거는 미국이 못 따라온다. 뭐가 있을까요?
1: 한국은 뭐 못 따라오는 거는 일단은 모든 게 속도, 빠르기.
0: 빠르다.
1: 네, 행정처리, 빠른 행정처리.
0: 행정처리 빠르고. 네네.
1: 그게 너무 편합니다. 네네. 모든 게 이제 뭐 동사무소, 네. 생활복지센터 가면 네네. 이제 모든 걸 단 요즘은 가지도 않아요. 민원 24
0: 그래요?
1: 정부 24 그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다 웬만한 거는 인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요. 갖춰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0: 네, 좋네요.
1: 좋죠.
0: 저는 한국에 가서 좋았던 게 뭐냐면 네네. 이 배달 문화.
1: 아 그럼요.
0: 뭘 시켜도 바로 다 와요. 네. 신기할 정도. 그리고 패킹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흐르지도 않게 돼 있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팥빙수 시키면 냉동 포장을 다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야 진짜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편리함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건 말이 통하니까 네.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차를 갖고 다니는 건 바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하철을 타면 이제 서울 수도권은 다 다닐 수가 있어서 진짜 약속 시간에 거의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지역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상무님? 전 또 하나 지금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1: 어떤 게?
0: 의료 시스템.
1: 아 의료 시스템.
0: 아 네. 진짜 미국은 병원이 정말 거지 같아요. 뭘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기는 다 세분화가 돼 있어서 만약에 뭐 X를 찍는다, CT를 찍는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그 CT나 X를 찍고 그 필름이 또 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또 병원에 가서 또 그거를 또 받아서 주치의가 제 걸 또 이제 진료나 진찰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약받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비싸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니어가 되신 분들 중에서 뭐 메디컬, 메디케어 같은 거를 다 이제 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미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가혹하거든요. 저도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진짜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의 의료보험은 진짜 정말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툰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러웠는데 네. 지금도 한국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나이가 들면 한국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오늘 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고 또 우리 유승현 상무님을 통해서 뭐 해링턴 과천 스퀘어도 좀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애청자분들께 내가 여기 나와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 과천 그 해링턴 스퀘어 과천뿐만 아니라 네네. 그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편안하게 이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모든 절차와 뭐 행정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쉽고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약 전화번호는 이제 213-437-9911.
0: 분노하십니다.
1: 네네.
0: 213-437-9911번입니다.
1: 네.
0: 좋습니다. 자, 우리 뭐 제가 일부에서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하트 한번 이렇게 날려보시죠. 자, 네. 우리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 사랑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사랑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1: 네, 유승현
0: 상무님과 한국 부동산 해링턴 과천 스퀘어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세의 조조할인 듣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우리 모든 우리 애청자분들 모시고 콘서트도 한번 하고요 우리 생음악으로 노래도 불러보고 또 좋은 시간 한번 우리 제가 정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우리 모든 식구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어느덧 토요일 오전도 벌써 정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살면서요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한국 부동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한국의 집을 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어느 지역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나에게 맞는 투자냐, 부동산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사려고 하는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한국에 집을 하나 갖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 학교 다니던 길, 시장 골목, 친구들과 만났던 장소, 그곳에 다시 내 이름으로 된 공간 하나가 생긴다면 그건 아마도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겠죠. 오늘 부동산, 또 한국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무조건 사야겠다라기보다는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셨다면 오늘 이 시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좋은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찬스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요일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늘 맞이하는 토요일이지만 오늘은 좀 더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좀 더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고 좀 더 나만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다가올 한 주 더욱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변함없이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오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32부터 1위까지, 그 중에 첫 번째 주 32부터 21위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망의 21위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1위 곡입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AM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케이힐링과
6: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는
5: 팍팍팍스 공개방송!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네.
7: 안녕하세요. 후리오니 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5: 야, 여러분 지금 오늘 난리 났습니다. 오늘 주말 아주 제대로 터졌습니다. 팍팍팍.
6: 아, 그러니까 오늘 벌써부터 파킹 날씨 꽉 차서요.
5: 어마어마해요. 차를 못 세웠어요.
6: 진짜 차를 못 세웠어요. 네. 자,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5: 그렇습니다.
6: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K힐링에서 제대로 된 세일 이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은 광복절이죠. 8월 15일 광복절. 나라는 네. 광복, 우리는 행복.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는 우리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 네. 채널은 고정하시고요. 예약 주문은 고고! 근처에 계신 분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지금 바로 컴온! 좋습니다. 자, 많은 청취자분들 오늘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 프로모션 함께하니까요.
6: 네.
5: 놓치지 마시고
6: 네네.
5: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6: 출발해볼까요?
5: 좋습니다. 출발합니다.
6: 출발!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라디오 서울과 K힐링이 함께하는 오늘 아주 아주 기쁜 세일. 크으, 여러분, 치솟는 고물가에 정말 지친 마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완벽하게 해방시키고 이 더운 날씨 무더위도 싹 날리시라고 8월 15일 싹쓸이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K힐링은요 웨스턴과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요 지금 메모하셔야 돼요. 323-730-8880입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할 우리 케빈 조 이사님 모시고 마스터 조 모시고 아주 기가 막힌 세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1: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2: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어김없이 너무나 패션도 그냥 멋있으시고 우리 이사님은 체격도 너무 좋으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셨죠 이사님?
2: 네, 요즘 정말 그 마켓에 가면 조금만 주워 담아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1: 맞아요.
2: 물가도 너무 오르고 네. 정말 마켓 가거나 식당 가기도 두렵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네. 저희 오늘 그 K힐링에서 8.15 싹쓸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오늘 무덥고 또 이 더위도 싹 식힐 겸 네. 오늘은 여기 오시면 정말 그 즐겁게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네. 오늘 정말 좋은 세일로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아까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네네. 준비하고 노래 나가는 동안 좀 여러 번 손님들이 나가셨거든요. 나가신 분들이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즐겁게. 나가고 계십니다. 네. 오늘 선물이 네. 또 어마어마하죠.
2: 네, 그동안 저희를 또 믿고 아껴주셨던 많은 고객님들을 위해서 오늘 원가 생각 안 하고 드리는 세일을 준비했는데요.
1: 네.
2: 오늘은 정말 특별히 100불만 구입하셔도 그냥 세일 가격으로도 100불입니다.
1: 와.
2: 오늘 100불 상당에 꼭 필요한 6종 세트를 네. 제품을 공짜로 챙겨드리는데
1: 네네.
2: 정말 하나하나가 알차고 네. 또 정말 필요한 제품을 담아서 한 팩에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지금 팩 사신 걸 보고 있는데요. 정성이 네. 진짜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0: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세일된 가격으로 100%치만 구매를 하시면
1: 네네.
0: 100%치 상당의 지금 정성껏 꾸며준 선물 세트를 받으실 수 있는
1: 그러니까요.
0: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네,
0: 아니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이거를 다 가져가시는
1: 이대로.
0: 거예요.
1: 네.
0: 이게 지금 뭐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 좀 선물 간단하게 좀 모르시는 분께 선물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2: 네, 먼저 머리숱이 풍성해지라고 아주 고급스러운 탈모 예방 샴푸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1: 네.
2: 또 LA에 너무 그 자외선이 세잖아요.
1: 네,
0: 그렇죠.
2: 그때 필수인 자외선 차단 크림을 아주 고급
0: 선크림.
2: 예, 선크림을 하나 네.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에 네. 이 닦을 때 아주 정말 개운하게 네네. 닦을 수 있는 주겸치약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1: 주겸치약.
2: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피나고 입냄새가 나서 치주염이 있거나
1: 네.
2: 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치통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덴탈 주겸입니다. 요 가루를 그냥 그 피나는 부분에 딱 묻혀서 놓고 헹구기만 하셔도
1: 네.
2: 한 3일 지나가면 피가 딱 멈추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염증을 막아서 이 혈관을 타고 돌아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네. 근본적으로 예방하실 텐데 최고인 덴탈 주겸을 넣었고요.
1: 네.
2: 다섯 번째는 부드러운 칫솔을 같이 넣어서
1: 네네.
2: 정말 이 관리를 잘하시게
1: 네.
2: 도움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는 이 더운 날씨에 정말 드시고 기운 나시라고 원액 산삼 70%가 들어간 산양삼 산삼 그대로를 10포를 같이 꽉 채워서 한 팩에 담았습니다.
1: 와.
0: 야,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이거를 하나를 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거를 다 100%치 구매하시는
1: 벌써
0: 게
1: 벌써 다 이렇게 팩을 해 놓으셔서
0: 너무
1: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거 진짜 안 받아 가시면 오늘 정말 손해입니다.
1: 맞습니다.
0: 손해 보는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네. 혹시 아, 나 너무 가고 싶은데 자리가 거리가 멀어서 못 오겠다.
1: 네.
0: 혼이 시간이 안 된다. 일단 전화기를 드세요.
1: 323-730-8880번
0: 한 번 더. 323-730-8880번으로 전화를 지금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물건들이 어마어마한 세일들을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하나 해볼 텐데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백세 건강의 필수 C 중에 C 호화씨
1: 네.
0: 스틱 요거 네. 좀 설명 주십시오.
2: 네, 맞습니다.
0: 요거 지금 뭐 선물 한 박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오늘 홍아씨는 처음으로 저희가 그 한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데 그거는 이 140불 가격에 6개월치를 준비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0: 와.
2: 이 저희가 홍아씨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0: 뭐죠?
2: 여기 저희 이 갤러리아 마켓 쪽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좀 연세를 드신 분들이 많아요.
1: 네.
2: 이런 분들이 100세 건강의 필수가 바로 뼈 건강을 그렇죠. 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1: 네네.
2: 바로 이 홍아씨라는 이 물질이 네. 우리가 친숙하지만 네. 아직 그 효과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1: 네.
2: 오늘 효과를 설명을 드리면서
1: 네.
2: 또 왜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를 이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2: 예, 먼저 이 홍아씨는 여기에 이 홍아씨를 처음 뼈에 알린 인산 선생의 백세 건강의 으뜸으로 뽑는 게 이제 홍아씨인데요.
1: 네네.
2: 그 이유가 바로 홍아씨 환이 고령화 시대의 뼈 노화를 막아주고 수명이 다하실 때까지 정말 네 발로 건강에 걸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천연 골격 강화제인데
0: 네.
2: 이 홍아씨는 원래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딱 드셔보시면 기가 막히게 그 큰 효능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점점 뼈 밀도가 약해져서
1: 그렇죠.
2: 조금만 이렇게 넘어지거나
1: 네.
2: 잘못하시면 이렇게 걸려서 넘어져도 뼈가 금이 가거나
1: 네.
2: 또 부러지는 그런
1: 아이고.
2: 게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2: 네, 특히 이 갈비 쪽이나
1: 네.
2: 쇄골 쪽에는 그게 수술이 되지도 않고 너무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1: 네.
2: 이럴 때 홍아씨를 한번 딱 드셔서
0: 네.
2: 3, 4개월 딱 드셔보시면 얼마나 빨리 치유가 되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고요.
1: 네.
2: 또 홍아씨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아주 좋은 효자 식물인데
0: 그렇죠.
2: 바로 이제 여성분들의 어혈, 수종냉증,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천연 칼슘이 풍부해서
1: 네네.
2: 따로 칼슘제를 안 드실려도 충분한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조혈 작용도 잘하고요. 특히
1: 네.
2: 대장암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1: 오.
2: 이 원액을 같이 이렇게 대장암에 이렇게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2: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거의 70% 이상 그 암세포가 줄어들어서 이게 한번 뉴스에도 나오고
0: 네.
2: 홍아씨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그 인산 선생님 백세 건강의 첫 번째로 뽑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아씨는
1: 네.
2: 좀 버릴 게 없다라고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세일이거든요.
1: 네.
2: 140불에 세 달치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1: 네네.
2: 140불에 1 플러스 1 해서 6개월치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잠깐만요 이사님. 1 플러스 1으로 6달치가 140불에 지금 가격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죠?
2: 네. 오늘 처음 우와. 있는 세일이라고 말씀드렸고
1: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6개월치가 오늘 140불에
1: 6개월치요?
0: 1 플러스 1으로 오늘 홍아씨 스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시작부터 이거 좀
2: 예, 홍아씨는 참 뭐 네. 차로도 드시는 분이 계시고
1: 네네.
2: 또 가루를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신데
1: 네.
2: 홍아씨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1: 단점도 있어요?
2: 예, 네. 냉기에 굉장히 강한데 열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질 못합니다.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는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1: 네.
2: 이걸 환호로 만들어서
1: 네.
2: 또 여기 개별 포장을 해서
1: 오.
2: 예, 가능하면 최고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고
0: 네네.
2: 또 드시기가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1: 네.
2: 이렇게 그 홍아씨 스틱으로 드시게 되면 오래 드시고
1: 네.
2: 또 이제 정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하시다고 잠깐
1: 맞아요.
0: 뭐 샤워하시거나
1: 네.
0: 계단거 딱 잠깐만 넘어지셔도 이게
1: 네.
0: 관절 뼈가 심각해 다칠 수
1: 있거든요. 한순간이거든요.
0: 제가 이번에 많이 아파봤잖아요.
1: 아.
0: 정말 아파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
1: 홍아씨 드세요.
0: 저는 관절이 아니었어요. 관절이었으면 홍아씨 먹었지.
1: 네.
0: 자 오늘 여러분 특별히 1 플러스 1은 6개월치를 140불에 만날 수 있는 바로 K 힐링입니다. 근데 K 힐링 홍아 씨도 너무 유명하지만
1: 네네.
0: 사실 한국 산삼 그럼 또 케이힐링 아닌가요? 어머 우리 꼬마가 또 이렇게 방송 듣고 따라왔는데 어머님이 바로 와서 맞춰가십니다. 어머니 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2: 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힘 그러면 이제 바로 산삼을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렇죠.
2: 오늘 산삼 그대로와 산삼 순백까지 전부 원 플러스 원으로 세일을 해드리고요.
0: 네.
2: 이외에도 인기 제품 거의 다 원 플러스 원으로 세일을 해드리면서 100불만 구입하셔도 100불 상당의 6가지 인기 제품을 그냥 공짜로 드리고요. 특히 산삼 순백 같은 경우는 원액 100%입니다. 이게 한번 하루에 앰플병으로 담아 있는데
1: 네.
2: 하루에 피곤하거나
1: 네.
2: 아니면 자꾸 마비 증상이 오거나 할 때 한번 따서 딱 드시면
1: 네.
2: 굉장히 쓰지만 좀 이따가 힘도 나고 이것만큼 참 금방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없는데
1: 네.
2: 이 제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한국에서는 대통령상을 한 번도 8년 동안 빠진 적이 없을
1: 와.
2: 정도로 아주 잘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
0: 네.
2: 한국의 그 지리산이죠. 지리산에 산삼축제가 열리는데
1: 네네.
2: 여기에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1: 와.
2: 그래서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만든 제품이 바로 이건데
1: 네.
2: 예, 오늘 저희가 699불짜리를 250불 이거 축제에 가도
1: 250불.
2: 이 가격은
0: 우와.
2: 못 구입해요.
0: 지금 제가 보이는 게 699불이 250불 전 잘못 적힌 줄 알았어요. 저게 맞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2: 네 오늘은 저희가 아. 한 박스에 250불에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는
0: 네.
2: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기를 그 산삼을 대표로
0: 네네네.
2: 홍보를 해드리고 해서
0: 아, 그렇죠.
2: 중간 마진 없이
1: 네.
2: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리는 그 가격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0: 아.
1: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화가 계속 울려서요.
0: 네.
1: 말씀을 지금 이렇게 잊지를 못할 정도로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네요.
0: 혹시 전화가 거셨는데 응답이 안 된다?
1: 네.
0: 계속 거세요?
1: 네.
0: 계속 거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거밖에
1: 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0: 네. 포기하지 네. 마세요. 아니 근데 산삼순백 맞죠?
2: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높은 네. 그 원액을 70%를 써서 아, 만든 산삼 그대로인데
1: 네네.
0: 그대로.
2: 아마 이 타운 내에서 원액을 70% 쓰는 데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홍삼 진액 뭐 진액이라고 얘기할 때
1: 네.
2: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시면
0: 네.
2: 그 원액을 적게 돼 있습니다.
1: 네.
2: 원액을 70% 쓰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1: 아하.
2: 이것은 이제 그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0: 네네네.
2: 정말 20% 10%가 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도라지 진액 뭐 마늘 진액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건데
1: 네.
2: 원액에 가까울수록 맛이 쌉싸름하고 씁니다.
1: 좋은 약을 입에 쓰다.
2: 네,
0: 양약 고구죠. 자자성어 나옵니다. 양력 고구. 그만큼 쓴 맛이 좋은 거네요, 사실은 그죠?
2: 산삼은 원래 쓰기 때문에
1: 그쵸?
2: 쓴 맛이 가까울수록 원액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이죠.
0: 드셔보시면 네.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네요.
2: 효과도 그쵸? 많이 다르고요.
0: 네.
2: 저희가 얼마 전에 입고돼서 새로 입고됐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8월달 중간에
1: 네.
2: 8월 초에 이게 이제 익스파이어가 다 돼가지고 했는데. 저쪽 조지아 쪽에서 그 남편분이 외국 분이세요.
0: 네네.
2: 이 어머님이
0: 네.
2: 남편분을 이렇게 드시는데 한 두 통을 드시고 너무 좋아지시니까 저희가 지금은 세게 얻고
1: 네.
2: 남은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0: 네.
2: 이 기간이 지난 거를 50박스를 오자라죠.
1: 그러니까
2: 물론 저희가 싸게 드렸지만
0: 네네.
2: 기간이 지나서
0: 근데
2: 이 어머니는 네,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1: 네.
2: 이 동부 쪽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1: 네.
2: 이 효과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오다를 합니다.
0: 대단합니다.
2: 요번에 들어온 거는 새로 된 제품이라서
0: 네.
2: 원래 250불짜리거든요.
1: 네네.
2: 오늘 125불에 드리고
0: 네.
2: 또 여기에 또 맞는 선물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랑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1: 네.
2: 산삼 공진단이라는 제품.
1: 산삼 공진단.
0: 일단 공진단 몸에 좋으신 건 다 아시죠.
2: 네, 산삼 공진단은
0: 네.
2: 오늘 저희가 세 박스죠.
0: 네.
2: 오늘 박스당 150불인데
0: 네.
2: 두 개 구입하시면 하나 더 드려서 300불에 그러니까는 하나씩 드리는 꼴이에요. 한 박스에 100불에 드리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1: 네, 네.
2: 오늘 또 공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1: 네.
2: 이거를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산삼 공진단 세 박스에 한 박스
0: 한 박스 100불이요. 한 박스
2: 한 박스에 150불인데
1: 네.
2: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려서
1: 네.
2: 그러니까 보통 한 박스에 100불 꼴에 가져가시게 되겠습니다.
0: 산삼 공진단 왕에게 바쳤다는 산삼 공진단을 오늘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가 무료로 나가기 때문에 세 박스를
1: 왕이 되어보십시오.
0: 한 100불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네. 아 머리가 아파지겠어 지금. 가격이 너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아 어렵다. 산수 좀 잘할걸. 여러분 전화번호 323-730-8880, 323-730-8880. 우리 올림픽 갤러리아 2층에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K힐링에 오시면. 네. 우리 잘생긴 LA 두 번째 생긴 훈이, 그다음에 LA에서 두 번째로 이쁜 로빈 씨와. 네. LA에서 가장 뭐 멋있는 분 우리 또 케빈 이사님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산삼은 좋은데 저희가 일단 많은 분들이 아까도 기다리는 동안 손님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여주를 찾으시더라고요.
2: 아, 예.
0: 일단 혈당, 그러면은 K힐링 좋은 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사님 혈당에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거 나왔죠?
2: 네 맞습니다. 오늘 혈당의 새로운 소식. 산삼 진액에다가 혈당 관리에 좋은 원재료를 몽땅 넣어서 뭐 자동차로 치면 정말 롤스로이스급인데
0: 그러니까 그 혈당계의 요새 썸띵 매스,
2: 예, 이름자죠.
0: 뭐 이런 느낌 아, 있죠. 네. 여러분들 네. 확 오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네. 단케어 골드 이렇게 두 알로 해결되는 거를. 네. 잘. 네. 아시는데.
0: 네. 그렇죠.
2: 아 요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바로 글루코 케어인데 오늘 아, 반값. 원래 오. 한 박스에 60% 되는데요.
0: 네.
2: 아 요거를 원래 150불인데 오늘 75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근데 글루코 케어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다 아시거든요.
1: 네.
0: 이제 뭐 혈당, 이게 또 제가 말씀 들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까다롭던 중국 분들의 시장에서. 아하. 이거 드시고 임상실험했을 때 그냥 혈당이 쭉쭉 빠지게 바로 보이니까.
1: 아, 네.
0: 그냥 바로 컨테이너 주문에 들어갔다는 그 전설의
1: 글루코 케어.
0: 맞죠?
2: 네 맞습니다.
0: 이게 이 정도로 진짜 혈당 관리하시는 분 당뇨인들에게는. 네네. 최고 중에 최고인 겁니다.
1: 아.
0: 이거 지금 오늘 여러분 60% 구성 글루코 케어를 단 75불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매하셨을 때 100불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100불 상당의 요 어마어마한 6개의 선물 세트까지.
1: 네.
0: 들어갈수록 오늘 절대 놓치시면. 이게 수량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한정 수량이잖아요. 그죠? 이사님. 이미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이미 많은 분들 가져가셨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1: 네.
0: 여러분 오셨는데 없다고 해서 저희를 남문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네. 일단 신이 나요. 좋은 게 많고.
1: 네.
0: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가. 네. 신이 나고 있는데.
1: 네, 네.
0: 요거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선물이 뭐지? 라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사님 한 번만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숱이 풍성해지라고 탈모 예방 샴푸를 넣고요.
1: 네.
2: 선크림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주겸치약, 개운한 주겸치약을 넣고 잇몸이 피나고 잇냄새, 그 다음에 치주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덴탈 주겸을.
0: 네.
2: 하나 놓고요. 부드러운 칫솔,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원액 70%가 들어간 산삼 그대로를 10포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아니, 여러분 6개 다 주시는 거예요.
1: 진짜 이렇게 큰 선물은. 네. 어디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0: 없죠,
1: 같거든요.
0: 없죠.
1: 그냥 다 챙겨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15 싹쓸이 세일은 그야말로 정말 일생에 좀 과장되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창고 대방출에다가.
0: 맞습니다.
1: 탈탈 털어 가실 수 있는 싹쓸이 세일인데요. 수량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니까요. 지금 빨리 서두르셔서 오시던지 전화하시면.
0: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요 선물 놓치시면 정말
1: 후회할 거야. 네.
0: 그렇죠. 아니 이사님 저희가 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2: 네.
0: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오늘 준비하신 선물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 중에서 제가 정말 먹고 쓰는 게 있거든.
1: 네.
0: 쓰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어서 저는 이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잠깐 참을게요. 왜냐하면 다음께 또 제가 좋아하는 게
1: 너무 많죠 지금. 네. 소개할게.
0: 이게 유명한 배우 뭐 삼이자 씨도 있지만 우리 또 몸에 좋은 오미자.
1: 무슨 얘긴가?
0: 아니 갑자기 떠올랐어요. 천연수탑을 발효한 오미자 진액이 있는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2: 네,
0: 식초도 있죠.
2: 네, 오미자나 식초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는데.
1: 네.
2: 뭐가 특별하냐면.
1: 네네.
2: 그 만드는 공법이 달라요.
1: 아하.
0: 오.
2: 네, 오미자는 사실 저희가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해보면서 요즘은 좀 빠르게 만들려고.
1: 아.
2: 그냥 물에다 불려서 이렇게 좀 단 거를 추가해서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1: 오.
2: 그거는 정말 드시면 안 되지만.
0: 오.
2: 이거는 경북 문경에서.
1: 네.
2: 오미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1: 네.
2: 근데 여기에는 설탕이 원래 발효를 할 때 설탕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네.
2: 설탕 때문에 이제 당 때문에.
1: 네.
2: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1: 네.
2: 그래서 안 드시려고 하는데.
1: 네.
2: 이 오미자는 천연 사탕 수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1: 네.
2: 깊어서 네. 그리고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1: 네.
2: 어 이거를 요즘 한국 스타벅스는 문제는 많지만
0: 그렇죠.
2: 여기에 이제 그 한국 스타벅스에 납품할 정도로 네. 아주 그 맛이 뛰어나고 아, 좋은 오미자인데
1: 네.
2: 효과는 바로 이제 피부에 좋고요.
0: 네.
2: 그다음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기침에 좋고 또 이게 어디에 좋냐면 바로 그 방광. 방광염에 이렇게 좋아요.
1: 네.
2: 특히 이제 나이 드시면 방광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1: 네.
2: 이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0: 맞아요. 주변에 보면
2: 예, 그래서 좀 여름철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오미자 같은 걸 잘 이용을 해서
1: 네. 네.
2: 오미자 원액에다가 자기 기호에 맞게
1: 네, 네.
2: 이렇게 타 드시면 오미자는 갈증을 이렇게 잘 잡아줘요.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원래 좀 달짝지근한 것들이
1: 네.
2: 들어가면은 그때는 좋은데 금방 또 이렇게
1: 맞아요.
2: 갈증이 나거든요.
1: 그렇죠.
2: 오미자는 네. 갈증을 싹 삭혀주고
1: 네.
2: 골프 치실 때 뭐 게토레이 많이 드시지만 그 얼음물에다가 이 오미자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딱 드셔보시면
0: 네.
2: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그 갈증 제거제로 너무 좋은데요.
1: 네네.
2: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2: 남성분들이 이걸 많이 드시면 전립선이 그렇게 좋고요.
0: 어쩐지 입에 쫙쫙 붙더라고. 아, 저 먹고 있어요.
1: 네.
0: 어쩐지 입에 쫙쫙 붙더라고 나는.
1: 네.
0: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1: 네.
0: 시원하게 먹으면. 아, 거기 좋은 거군요.
2: 네, 그러니까 버릴 데가 아무것도 없는
1: 네.
2: 그러한 그 과일이죠. 좋은 과일인데
1: 네.
2: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0: 네.
1: 네.
2: 오늘 단돈 1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이거가 계산이 되나요?
2: 예, 오미자가 네. 사실은 그 여기에
0: 되는데?
2: 와도 10불이면은 정말 계산이 안 되지만
0: 안 돼요.
2: 저희가 이게 날짜가 좀 짧지만 발효가 된 거라서
1: 그렇죠.
2: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1: 네.
2: 그렇지만 이제 또 저희 날짜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 위해서
1: 네.
2: 그냥 미리 당겨서 네. 저희가 1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 말씀하신 중에 지금 골프 네. 중에 드시면 좋다고 하셨는데 요새 날이 좀 덥다 보니까
0: 네네.
1: 뭐 맥주 얼려가 뭐를 얼려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0: 그러시군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1: 저 덥고 네. 저 이제 오미자 무조건 챙겨가야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요즘 진짜 날씨 때문인지 쉬어 드신 것 같지 않고 피로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거 진짜 오미자 얼른 제 거부터 빨리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0: 제가 정말 한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0: 진짜 맛있어요.
1: 아.
0: 뭐 효과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어요.
1: 네.
0: 집에 물에 타 먹으면 저희 아이도 좋아하고 갈증 해소에 정말 좋습니다.
1: 네.
0: 요거 한번 꼭 구매하시면 좋을 10불이에요. 만나보면 좋으실 것 같고.
1: 네네.
0: 아까 보면 유자 식초가 있던데요.
2: 네, 유자 식초는 네. 일단 향이 너무 좋고요.
0: 아.
2: 그 유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식초 같지는 않아요.
1: 네.
2: 안에 보면 이렇게 정말 그 침전물도 있고.
1: 네네네.
2: 유자로 굉장히 많이 써서 만드는데 좋은 거는 일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1: 네.
2: 또 혈액이 좀 내가 좀 혈당이 좀 자꾸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0: 예.
1: 네.
2: 또 이제 굉장히 먹을 거를 가리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2: 네, 이럴 때 좀 걱정 없이 또
1: 네.
2: 입맛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뭐냐면
1: 네.
2: 바로 유자 식초가 되겠는데 이것을 활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1: 네.
2: 우리가 뭐 요즘 뭐 아루골라라든지 네. 샐러드에 위에 살짝 뿌려도 좋고요.
1: 네.
2: 특히 이제 그 아루골라에다가
1: 네.
2: 참외를 얇게 썰어서 그 위에 살짝 찍어 드시면
1: 너무 상큼할 것 같아요.
2: 상큼하기도 하고
1: 네.
2: 전부 하시는 분들이
1: 네.
2: 손님들을 그렇게 해드렸대요.
1: 근데
2: 너무나 고급스럽고 맛있다고.
1: 그쵸, 그 유자의 또 풍미가
0: 네, 그렇죠.
2: 그리고
0: 네.
2: 일단은 혈액 건강이 좋기 때문에
1: 네.
2: 이거를 이제 10불이면 정말 귀한
1: 그렇죠.
2: 이 유자 식초는 시중에 팔질 않기 때문에
1: 네.
2: 오셔서 구입하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그런 좋은 식초가
1: 와.
2: 되겠습니다.
0: 아니 뭐 단 10불에 지금 여러분의
1: 피로
0: 피로를 풀고
1: 네.
0: 입맛을 싹 돌게 하는
1: 그렇죠.
0: 유자 식초 그리고 또 오미자 진액을
1: 네.
0: 여러분 어디 오시면 만날 수 있죠?
1: 올림픽과 웨스턴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0: 네.
1: K힐링으로 지금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혹시 전화로 예약을 난 떨어지기 전에 미리 구매하겠다
1: 마음 치고 너무 급하실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런 분들 전화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323-730-8880번 기다리면 연락이 됩니다. 혹시 연결 안 되면 계속 하세요. 순서대로 또 전화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1: 네.
0: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요 중간에 저희가 제품도 제품이지만
1: 네네.
0: 또 행여 혹시나,
1: 혹시나
0: 우리 타운에 또 새 소식이 또 못 들으신 분들 우리 이름이 사실 예전에 인산 힐링으로 워낙 유명했다가 지금은 제가 K 힐링입니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1: 그렇죠, 네.
0: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20년 가까이 인산힐링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네. K힐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더 높은 데로 가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님?
2: 네 맞습니다. 인산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에 좀 가장 좀 좋고 제품이 좋고 필요한 것들 네. 뭐 뷰티 건강 힐링 제품들을 네. 앞으로 더 넓게 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네.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K힐링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1: 네.
2: 이름은 뭐 K힐링으로 바뀌었지만 네. 여기 오시면 뭐 옛날 그대로 인사 할아버님이 앞에 딱 계시고
0: 그렇죠. 네.
2: 예, 저희가 뭐 예전에 네. 받은 게 많으니까
1: 네.
2: 20년보다 이렇게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거 많이 드리고 네. 여기 오시면은 뭐 차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시면
0: 네, 네.
2: 뭐 이렇게 좀 정다운 그러한 맞아요. 매장이 그런 거를 저희가 추구하는 네. 그러한 K힐링이 되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아요.
1: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처음 이렇게 여기 K힐링 왔는데 네. 따뜻한 차를 한 잔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교민들의 그 건강을 챙겨주시려는 마음 네네네. 이런 게 진짜 너무 기쁘시고 사실 이름만 바뀐 거지 마음과 정성은 그대로라는
0: 그렇죠.
1: 말씀에
0: 오히려 더
1: 오히려
0: 한결 더
1: 맞아요.
0: 더 나가서 그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요새 뭐 K-POP 그죠?
1: 네.
0: 뭐 K-뷰티.
1: 아, 네.
0: 그다음에 뭐냐 이제 K-힐링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훈훈한 마음으로 네 여러분.
1: 자, 그리고 인기 만점인 오브레 행복 코너와 건강 패치 소식 한번 알려주시죠.
0: 요거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거든요.
1: 네.
2: 네, 먼저 평소 20불 넘던 제품들은 오늘 단돈 5불에 드리는데,
1: 네네.
2: 이 제품들은 주겸 치약, 프로폴리스 비누,
1: 네.
2: 생강차 그리고 네. 지리산 명이나물,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딱 풀어주는 CBD 드링크가 무조건 5불인데요.
1: 네.
2: CBD 드링크는 시중에 없는 거기도 하고
0: 네네네.
2: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잠깐 소개를 드리면
1: 네.
2: 여기에 이제 그 단백질이죠.
1: 네.
2: 이렇게 간단하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으면서
0: 네네.
2: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CBD라는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1: 네.
2: 원래 뭐 통증,
0: 그렇죠.
2: 불면증에 좋지만 요거는 양을 조금 넣어서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좀 차분하고 기분이 좀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1: 저 먹어야겠네요.
0: 드셔야겠네요.
1: 저 하이퍼 되니까
2: 네. 맛도 좋은 음료지만
0: 네.
2: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네. 소개를 드리는데 이거 외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좋아해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1: 네.
2: 우리 한국 분들은 자꾸 생소하니까
1: 네.
2: 오셔서 한번 딱 드셔보시면
1: 네.
2: 정말 이 프로틴 드링크인데
1: 네.
2: 정말 맛이 좋습니다.
0: 와 이게 지금 패키지가 너무 이쁘게 돼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프로틴 소다라고 돼 있습니다.
1: 네.
0: 지금 요것도 오늘 그러면 오브레 행복입니다.
2: 네, 오늘 오브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너무 좋은데?
1: 저는 그 프로폴리스 비누랑 좀 탐나는 게 좀 너무 많아가지고.
0: 그렇죠. 네.
1: 아까 여기 들어왔는데 막 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1: 이게 게 너무 많아요.
0: 진짜 오브레 행복이에요, 여러분.
1: 맞아요.
0: 요거 저 하나 따 먹어봐도 되나요?
2: 아, 그럼요.
0: 네. 이게 방송에서 여쭤봐야 이게... 그럼요 하시지. 그냥 먹.
2: 아니 이거
0: 맛있을 것 같아서.
2: 정말 맛있잖아요.
0: 아, 이게 약간 이게 스파클링이구나.
1: 탄산이.
0: 여러분 맛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네. 제가 딴 게 오렌지 과바 맛이 있고 아 이거 맛이 굉장히 신선하네.
1: 네.
0: 네네, 드셔보세요.
2: 종류가 많아요.
0: 블루베리 레모네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피치 망고도 있고 일단 맛도 다양하고요. 어떠세요?
1: 좀 너무 맛있어요.
0: 좀 드시고 좀 캄다운 좀 하세요.
1: 네. 네.
0: 스트레스도 풀어줘요.
1: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0: 이게 드시면서 단백질까지
2: 보죠.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저거는.
0: 이야 이게 또 지금 맛 표현을 딱 한마디로 해준다면
1: 약간 상큼한 요구르트 맛.
0: 오~
2: 아 그렇죠. 예, 요구르트 맛이
1: 네.
2: 나요. 상큼하고.
1: 그리고 일단 지금 단백질이 제 몸에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목숨 걸고 먹어야 하는 단백질.
0: 그렇죠.
1: 네.
0: 야 좋습니다.
1: 아우 너무 맛있습니다.
0: 저도 이따 한 입 먹어볼게요. 자 근데 이거는 뭐 건강 요새 아주 그냥 핫한 건강 패치들이 지금 옆에 쫙 있는데
1: 저는 벌써 하나 붙였습니다.
0: 아까 슥 붙이시더라고요.
1: 네. 네.
0: 이거 반칙인데 자 이게 뭔지 네. 설명 좀
2: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0: 네.
2: 바로 우리가 나이를 자꾸 드시게 되면
1: 네.
2: 먹는 약들이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 한 움큼씩 먹어야 되는 그런
1: 네.
2: 건데 이거를 약을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그렇죠.
2: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1: 네네.
2: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2: 네, 우리 한인분뿐만 아니라
1: 네.
2: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외국의 어떤 한 유명한 의사가
0: 네네.
2: 저거를 좀 더 이렇게 주사 말고 주사는 또 이렇게 좀 더 거부감이 힘든 분도 있죠.
0: 가격도 비싸고
2: 네.
1: 네.
2: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이 동전만한 그 크기의 패치에다가 네. 우리가 한 대 주사 맞는 그 양을 다 집어넣어서 네. 그냥 붙이기만 하시면 네. 그냥 8시간을 통해서 위장을 통하지 않고 혈관으로 다 들어가서 아무 부담 없이
1: 너무 신기해요.
2: 그 효과를 그대로 다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게 이제 바로 붙이는 패치인데요.
1: 네.
2: 이 패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0: 굉장히 많아요.
2: 식욕을 억제하는 슬림 패치도 있고.
0: 그건 제가 필요한 거고요.
2: 네, 요거 진짜 붙여서 효과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1: 네.
2: 또 이 케미컬 없는 천연 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요.
1: 아.
2: 또 관절에는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보스웰라라는 관절 패치도 있고.
1: 네네.
0: 요거 로비스 필요합니다.
2: 또 통증에 붙여보면 네. 바로 편안해지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데.
0: 네네.
2: 아 그리고 이제 콜라겐 세 종류의 비타민 C와 D3를 넣은 콜라겐 패치도 있고요.
1: 콜라겐 패치.
2: 네, 네. 그다음에 뼈 연골과 또 관절이 약하신 분들에게 이런 패치는 굉장히 필요하시고요.
1: 네.
2: 또 불면증에 좋은 숙면 패치인데.
1: 네.
2: 불면증에 이렇게 붙이거나.
0: 네네네.
2: 좀 약하다고 이렇게 붙여도 잘 안 되는 분들은 하나 더 붙이시면 진짜 잠 잘 와요.
1: 오.
2: 잠을 잘 자야 정말 보약인데
1: 그럼요.
2: 이거는 꼭 그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1: 네.
2: 바로 그 NAD 패치, 바로 그 젊어지는 패치죠.
0: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1: 지금? 제가 지금 그거 붙인 겁니다.
0: 노빈 씨가 바로 붙이신 거.
1: 네.
2: 또 100세 건강을 살기에 아주 좋은 영양성분을 최대로 담은 그런 패치인데
1: 네.
2: 이게 네.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네. 요즘 이게 인기랍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0: 오, 난리죠. 네,
2: 굉장히 그 의사들의 처방해서
1: 네.
2: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치가 되는데 하루 8시간이면 딱 좋고 샤워하셔도
0: 그렇죠.
2: 떨어지지 네. 않고 그 효과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1: 네, 네.
2: 이게 그렇게 좋은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1: 네.
2: 한 달치가 25불입니다.
0: 한 달치가 지금 25불이요?
1: 네. 250불 말씀 잘못하신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2: 예, 우와.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이게 비싼 게구나. 왜냐면 네. 주사 맞을 때 보통 60불, 70불 하거든요.
0: 기본으로?
1: 아, 100불 넘어요.
2: 네. 그거에 네. 그 양이 30배인데 가격은 25불밖에 안 됩니다.
1: 말도 안 돼요.
0: 야, 우리 잠깐만 이쯤에서 제가 네, 잠깐 인터뷰 좀 해보고
1: 여기 매장에 지금
0: 네, 손님들
1: 너무 많이 오셔서 한번,
0: 우리 형님 잠깐만, 제가 좋은 거 드릴게요. 와보세요, 빨리. 우리 형님, 우리 멋진 형님, 저 왜냐면 앞에 나가시는데 지금 인스 저랑 눈 마주쳐 들어오셨는데 우리 형님께서 너무나 쿨하게 우리 어머님의 계산을 카드를 흔쾌히 내주셨어요.
1: 아버님,
0: 저 요거 하나 붙여드릴게요.
1: 우리 멋진 아버님,
0: 붙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붙이세요. 요게 저 노화 방지되는 스티커 패치예요. 요거 하나 붙여드릴게요. 아 지금 동계산하시라 바쁘시네요. 잠깐만 일단 계산 끝나고 네.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패치 종류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1: 네.
0: 피부 탄력 패치, 숙면 패치, 여성 갱년기
1: 아,
0: 패치.
1: 아 저 이거 사야 돼요.
0: 네. 관절 통증 패치.
1: 네.
0: 그다음에 간보 해독도 있어요.
1: 훈이 씨 간보. 무조건, 네 무조건.
0: 이거 몸에 둘러야죠.
1: 네.
0: 종합 비타민 C.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아까 말씀하신 다이어트 패치.
1: 네.
0: 비타민 D. 아버님 이거 하나 붙여보세요. 이거 하나 붙여. 이거 여기 노화 방지. 어머니. 아름다운 어머니.
1: 근데 누님, 이사님
0: 잠깐만.
1: 이거를 안티에이징 하나, 뭐 비타민 C 하나 그렇게 붙여도 되나요? 아
0: 아니요,
1: 그래요?
0: 그냥 인사 한마디만. 우리 누님 너무 아름다운 누님 계셔. 하나만 붙여보세요.
1: 저도 그냥 저처럼 이렇게 팔에 붙이시면 돼요.
0: 이게 노화 방지가 되는 패치인데 우리 이쁘신 누님.
1: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예쁘신데.
0: 8시간 동안 이게 쫙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샤워에도 안 빠져요. 그럼요.
1: 네, 여기
0: 이게 오늘 한 달치가 이제 오늘 새로 들어와서 네. 저희가 홍보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 뭐 구명 잘해서 너무 아름다우시다. 안경도 네.
1: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0: 그러니까요.
1: 네.
0: 인터뷰 한번 하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디서 오시? 안 하실? 아, 그래요. 미모가 아름다우시니까.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굉장히 오늘 세 분 어머님이랑 아버님, 형님, 누님들 오셔갖고 아, 근데 굉장히 다정하시네요.
1: 네.
0: 저희한테만 무뚝뚝하시고 두 분께서는 굉장히 다정하셨습니다. 끝내 인터뷰를 못 하시겠다고 민망해하셨는데. 패치 하나 붙여드렸거든요.
1: 네.
0: 네, 저분은 저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실 거라 믿습니다.
1: 그 이사님 말씀이 네. 이거 패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0: 예.
1: 섞어서 붙여도 된다고 하시네요.
0: 어, 그래요?
2: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1: 오, 네.
0: 야.
1: 그러니까 이거 다 구매하셔서 그때 잠 못 잤어? 숙면 붙이고 내가 뭐 비타민 C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같이 붙이고 그래 될 것 같아요.
0: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붙여줘도 좋겠네요.
2: 네.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네. 성격이 급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와. 빨리 이렇게 뭐 효과를 보시기를 네. 원하시는데
1: 네.
2: 이게 흡수가 특히 비타민이든지 저런 게 이제 굉장히 간에 안 좋대요. 이게 흡수가 안 될 경우에 간이 너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게 이제 그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패치를 한번 이용하시면 8시간 안에 아무 부담감 없이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지금 뭐 거의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싹쓸이 싹쓸이 싹쓸이 창고 털인데
1: 네.
0: 아까 가시는 분들이 참 나는 K힐링만 오면 거의 뭐 한 번 올 때 1년의 건강을 한 번에 챙긴다.
1: 네.
0: 그러면서 아까 또 오신 분들이 또 여기 직원분들과 다 인사도 나누시고
1: 네.
0: 우리 누님 오셨다 가셨는데 교민분들의 이런 쭉 끊이지 않는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가 있겠죠?
2: 사실 어제 어떤 한 분이 오셨었어요.
1: 네.
2: 한 연세가 한 70이 넘으셨는데
1: 네네.
2: 이분이 위장이 이렇게 좀 그러시고 네네네. 속이 더부룩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제품을 드셨는데 이분이 처음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여기 가면 그냥 막 팔지 않고 잘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자기 증상이 이런데 뭐가 여기에 가장 좋겠냐고 자기가 뭐도 먹어보고 했는데 약간 그래서 문의를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드시고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서 누가 이제 또 소개를 했대요. 여길 가면은 자세히 설명해 줘서 좋다고 그분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산도 많으시고 위산 때문에 이제 기관지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유황 밤마늘이라는 거를 딱 소개를 했는데 이제 마늘이잖아요. 아니 이게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마늘 드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마늘 먹으면 선생님한테는 이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이라고 이제 그걸 드시니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제가 조금 위장이 약하시면 거북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3일 뒤에 가면 굉장히 편해지면서 좋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3일 지나서 정말 그 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오시면은 이제 막 파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잘 듣고 꼭 그 필요한 거를 권해드려서 그분이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이제 저희 많은 고객분들이 단골로 오시는 또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진짜 흐뭇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2: 그럼요. 이렇게 저희 소개된 제품을 드시고
1: 네.
2: 몸이 확 바뀌었다 그러면 정말 뭐 저희는 의사는 아니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저는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이따가 아마 소개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우리 이사님이 소개를 이렇게 권해주셨어요. 이럴 때는 요거 한번 드셔보셔요. 권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그분께 선물해줘서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그리고는 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단 뭐 안 주고. 그래서 본인은 되게 건강해지고 가셨는데 아무튼 여기 오시면 우리 이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말 막 억지로 몰고 하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요.
0: 정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 갖고 계시는 뭐 OTC 카드라든가
1: 이비트
0: 카드도 다 상담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마음 편하게 아까도 우리 방송 전에 오셔가지고
1: 이비트 카드 확인해 주시고
0: 잔액 같은 것도 확인 부탁하고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EBT나 또 OTC 카드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 되게 많아요. K힐링에는 이렇게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많아요.
2: 또 이것도 돼요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일단 오셔서 먼저 문의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잔액도 확인해 드리고 또 이렇게 개통도 해드리고 그래요.
1: 와 어르신들 그거 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아까 말씀해 몰라서 못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깝지 않습니까? 그걸 잘
1: 그럼요.
0: 좋은 거 사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우리 이사님이 굉장히 항상 강조하시는 이게 정말 좋다고 하는 정말 산양유 초유 단백질이 있어요. 이사님 이거 정말 어르신들 근육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추천하시는 거죠?
2: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챙겨 드셔야 될 게 보약보다 이 단백질이 맞는데요.
0: 단백질.
2: 왜냐면은 의사들이 당뇨가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1: 네.
2: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권하는 게 뭐냐면 식단 조절.
1: 그렇죠.
2: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라 그러죠.
1: 네.
2: 근육이 있어야 당이 내가 먹고 당
0: 그렇죠.
2: 그 근육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당이 안 올라가거든요.
1: 네네.
2: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그 근육이 없는 분보다 당뇨를 걸릴 확률이 적다는 거죠.
1: 아.
2: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말이 쉽죠.
1: 맞아요. 그렇죠. 말이 쉽죠.
2: 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렇죠. 더운 날씨에.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1: 네.
2: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좀 더 많이 그다음에 이제 좀 아주 꾸준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네. 음식으로 이걸 채우기가 너무 힘이
1: 한계가
2: 듭니다.
1: 한계가 있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2: 뭐 계란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소고기, 우유 뭐 이런 게 있는데
1: 네.
2: 문제는 나이를 드시면 소화력이 약해져가지고
1: 그렇죠.
2: 또 자꾸 몸 체질이 바뀌잖아요.
1: 네.
2: 그래서 예전에 소화 잘 된 것도 이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 네.
2: 이제 자꾸 그 포기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맞는데 특히 근육이 빠지면은 저도 그렇지만 50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근육이 빠지는 게 팍팍 보이죠.
1: 아이고.
0: 그렇죠.
2: 예, 어느 날 옷을 입었는데 막 들어가기도 하고
0: 아.
2: 근육이 빠져갖고 옛날에 히프 라인이 좋았는데 아. 막 처지고
0: 그렇죠.
2: 굉장히 속상하신데
1: 네.
2: 이럴 때 이제 바로 산양유 초유 같은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산양유 초유는 일단 소화가 너무나 잘 돼요.
1: 아.
2: 그래 누구나 드셔도 네. 부담감 없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데 다른 그 첨가물을 안 넣고 산양유 초유 요것만 8대 2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서
1: 네.
2: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퍼 드셔도 맛있고 샐러드 같은 데 얹어 드셔도 맛있고 그렇게 네. 잘 만들어진 제품인데
1: 네.
2: 이 산양유 단백질을 참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아. 재료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전쟁도 그 중에 하나고 중동 전쟁이요.
1: 네.
0: 그렇죠.
2: 이제 재료 구하기 힘든데 제가 어렵게 해서 이제 새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예전에 없어서
1: 네.
2: 저기 한 통밖에 못 드렸는데
0: 네네.
2: 오늘은 오시면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
1: 2 플러스 1.
2: 네. 그래서 꼭 그 근육 빠짐을 방지를 하시고
0: 네.
2: 그다음에 건강을 좀 잘 유지해서 근육 빠짐은 밸런스도 잊어버리고 낙상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1: 아이고.
2: 예, 그리고 이제 당뇨 걸릴 확률도 많기 때문에
1: 네.
2: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보약보다 꼭 챙겨 드셔야 되는 게 산양유 초유 단백질인데 오늘 2 플러스 1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야,
1: 산양유 초유 2 네. 플러스 1.
0: 정말 꼭 드셔야 되는 분들
2: 네, 여러분. 하루에 꼭 세 번 챙겨 드시면 더 좋고요.
1: 아,
2: 네.
0: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요거와 비슷하게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눈 그리고 뇌. 그죠? 눈하고 뇌가 살면서 어마어마 중요한데
1: 그렇죠.
0: 이거를 하나하나 케어하기 힘든데 이거를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 진짜요?
2: 네 맞습니다.
0: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거 들으시면 장난 아니에요.
1: 아니 아닐까? 어떻게 눈하고 뇌를 한 번에?
0: 눈과 뇌가 한 번에 된다니까 이게
1: 어허.
0: 지금? 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사님.
2: 예, 바로 비전 브레인이라는 제품인데요.
1: 네. 네.
2: 우리가 정말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0: 그렇죠.
1: 맞아요.
2: 그런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2: 또 아, 갑자기 눈이
0: 아니도 오세요.
2: 예전보다는 시력이 좀 더 나빠진 것 같아.
0: 침침하고
1: 네.
2: 자꾸 좀 안 보이고
1: 네.
2: 또 환한 데 가야 또 그 보일 수 있는
1: 네, 네.
2: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우리 몸의 시그널인데요.
0: 네, 네.
2: 우리가 뇌하고 눈이 같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노화가 오면
1: 오.
2: 눈도 그렇지만 이제 뇌에 세포가 망가지면서 힘이 빠지면서 이제 그런 기억력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1: 네.
2: 그래서 이제 눈 건강 또 뇌 건강을 따로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럼요,
2: 영양제를.
0: 그럼요.
2: 네, 저희가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한 알에
1: 네.
2: 눈 건강, 뇌 건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영양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0: 네네.
2: 저희가 이 제품은 한국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바렉스라는 그런 그 이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 네네.
2: 여기에 연구진들이 정말 저희의 부탁을 받아서
1: 네.
2: 정말 그 재료를 잘 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요.
0: 네.
2: 이번에 새로 이제 비전 브레인이 출시가 됐는데 뇌 그러면 뇌 건강 그러면 이 미국에서도 의사들이 뭘 권하냐면 포스타디딜셀린이라는 그런 물질을 써요.
1: 포스트 파디딜
0: 예. 잘 아시죠 로빈 씨?
1: 아, 저
0: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 정도 기본이잖아요 우리.
2: 네. 예, 그거를 네. 200ml를 네. 더 추가를 네. 했고요.
0: 네. 더 추가했습니다.
1: 네.
2: 또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에 좋은 영양제를 따로 드실 필요 없게끔 제가 만들었고요.
0: 네네.
2: 거기에다 눈에 좋은 세 가지 영양 성분을 두 배로 올렸는데 뭐 정말 그 재료를 아끼지 않고
1: 네.
2: 정말 이 연구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정말 훌륭한 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2: 저희가 정말 이 제품을 2 플러스 1 3병에 오늘 200불에 드리면서 100불 상당의 6종 공짜 선물까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자, 이게 지금 2 플러스 1 세일.
0: 그렇죠. 세 병에 200불. 그거 구매하시면 또 오늘 100불 상당의 선물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1: 네.
0: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로 사실 제품이 좀 늦어지고 뭐 이래서 배송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잘 못 오는 거로 지금 그 소비자와 약속 때문에 빨리 뭐가 소량만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그쵸? 이게 저희 드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신 분이
1: 네.
2: 이제 떨어지셔서 오셨는데 저희가 다 떨어져서 그 기간을 못 맞췄는데 배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1: 네.
2: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배로 잡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항공편으로 먼저 급하게 좀 38렙만 먼저 보내서 그 약속을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1: 야,
0: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많지 않은
1: 약속.
0: 거예요. 그럼요.
1: 네.
0: 이게 사실 아까 말씀만 들어봐도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포스트 파티 딜 이런 게 200ml가 추가가 돼 있고

0: 요거를 다 이렇게 아까 써서 굉장히 좋은 배합, 그다음에 더 많은 양을 써서 좋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얘기고요. 이 비전 브레인은 정말 따로 영양제를 챙겨 드릴 필요 없이
1: 네네.
0: 그 성분도 굉장히 많이 넣어서 거기에 다 맞춰서 출시를 한 거니까 한번 드셔 보시고 눈이 정말 밝아졌다.
2: 네.
0: 그다음에 기억력이 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2: 진짜 이거 그냥 설명만 들어도 지금 빨리 하나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1: 야, 사실 요새 누구나 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은 거의 뭐 매일
2: 그렇죠.
1: 보시잖아요. 눈이 늘 침침하고 그렇죠?
2: 네.
1: 뻑뻑하고.
2: 저 어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1: 네.
2: 여기 왜 이렇게 자꾸 꼼꼼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좋으면 똑같대요.
1: 아이고야.
2: 저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1: 이런 분들 드셔야 되는 거고.
2: 이런
1: 사실
2: 분들.
1: 아니 왜
2: 네.
1: 또 깜빡깜빡하잖아요, 사실.
2: 그렇죠. 네.
1: 전화기 들고 있으면 전화기 찾고 계신 분들. 이런
2: 그러니까요.
1: 분들 한 번에 즉 여러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
2: 브레인.
1: 브레인입니다.
2: 네.
1: 아니 우리 또 굉장히 아름다운 20대 여성분께서 와셨다가 또
2: 아니 근데
1: 구경하시고.
2: 여기
1: 네.
2: 외국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1: 그러니까요.
2: 오세요.
0: 네,
1: 아니
0: 사실 여기
2: 네.
0: 외국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2: 네.
0: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 네.
0: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네.
1: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외국 남성분 봤을 때 사실 딱 눈에 띄는 게그 남자분들이랑 다 아는 마늘. 이건 뭐전
2: 마늘.
1: 세계 남자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마늘 중에도 가장 최고 마늘은 뭐다? 흑마늘이죠.
2: 흑마늘.
1: 그거 오늘 또 혹시 할인 되나요?
0: 네, 오늘 유황 흑마늘은
1: 네.
0: 저희가 60호에 단돈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60호인데 100불.
1: 우와, 그 요거 사셔도 그럼 선물 오늘 받아가시는
0: 네, 오늘
2: 그렇죠.
0: 100불만 넘으시면 무조건 선물을
2: 무조건.
0: 드리고요. 요 유황 흑마늘은 참 좋은 제품이
2: 네.
0: 일단은 남자들이 아까
1: 네.
0: 외국분들이 좀 온다 그랬는데
1: 네.
0: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일단은 그 중동 분들이 좀 있고요.
1: 아, 그
2: 근데 어떻게 알고
1: 까다로운
2: 오실까요?
1: 분들.
2: 드셔보시고
0: 그 사람들 많이 찾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2: 네.
0: 이제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뜬단
2: 네.
0: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드셔보시고
2: 네.
0: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2: 네.
0: 이상하게 중동 사람들은 그 정력제를 많이 찾아요. 뭐
1: 그분이 역사적으로 책도 있잖아요, 그쪽은.
0: 예,
1: 굉장히
0: 그리고 이제
1: 그게
0: 뭐
1: 활발하기 때문에.
0: 보니까 그 세컨 와이프도
1: 그럼요.
0: 많고 이렇게
1: 일본 아주
0: 뭐
1: 안
0: 그런
1: 나온
0: 이유
1: 나라들
0: 때문에
1: 많아서
0: 그러는데
1: 네, 풍습이 좋아요.
2: 일부 다처제.
1: 아, 사랑스럽죠.
2: 네.
1: 네. 몸 건강 신경 써야죠. 네.
0: 근데 이분들이 이제 드셔보시고 다 드셔봤는데
2: 네.
0: 여기 오셔갖고 혹시나 이제 지나가다가 들리신 분들이 많죠.
1: 네.
0: 이렇게 보니까 이제 대부분 비슷한 게 많죠.
2: 네.
0: 이렇게 보면 근데 저희한테 이제 물었을 때
1: 네.
0: 물어요. 이제 거기 뭐가
1: 어디가
0: 좋냐고.
1: 뭐 좋냐.
0: 이제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이거거든요. 흑마늘. 그럼 이제 피식 웃죠. 이게 자기가 다 먹어봤는데.
1: 아, 그쵸. 그냥 뭐 갈릭 뭐 이렇게.
0: 네, 그래서
2: 갈릭.
0: 이거는
2: 네.
0: 한번 먹어보고 얘기를 하라고. 이게 혈관에도
1: 아,
0: 좋고
1: 네.
0: 당뇨에도 좋고 이 위력에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100불에 사서 이렇게 딱 먹어보니까
2: 네.
0: 이게 이제 슬슬 기운이
2: 정말 달라.
0: 나고 정말 다르니까 이제
2: 네.
0: 단골이 되는 거죠.
1: 아.
0: 요거하고 이제 그 우리 산성공진난을 가장 많이 찾는 게 바로 외국 사람들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전 세계 모든 그 남성분들이라면
2: 네.
1: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또 효과가 또 엄청나. 근데 또 이게 마늘 못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막
2: 있죠.
1: 그
2: 네.
1: 냄새나 그맛 때문에 못 드시는 분인데
2: 그속
1: 이거는
2: 쓰리고
1: 속
2: 지금
1: 쓰리는 분들.
2: 또 사가시네요. 저
1: 네.
2: 외국분들도.
1: 땡큐.
2: 네.
0: 유황 흑마늘은
2: 네.
0: 일단은 그 마늘의 그 특유한 비린 맛이 없고요, 아린 맛이 없고
2: 네.
0: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만들었고요.
2: 네.
0: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줄여주고
2: 네.
0: 그 스태미너도 좋게 했지만 혈관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2: 네.
0: 그 혈관에 대한 그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2: 네.
0: 이 흑마늘을 한번 드셔보시기를 굉장히 권하고 싶습니다.
2: 여기 마늘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1: 왕이죠.
2: 그렇죠. 네.
0: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골프 치시잖아요.
2: 네.
0: 갔다 와서 피곤하시고
2: 네.
0: 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2: 네.
0: 또 위장이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2: 네.
0: 이 흑마늘 같은 거 드시면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저희가
2: 네.
1: 사실 지금까지 막 손님이 확 오셨다가
2: 네.
1: 지금 막 주변이 막 와글와글하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조금 많이 옆에서 시끄러우니까 조금 말씀하기 힘드셨을 텐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또 많은 분들 저희가 또 준비된 음료수 저도 맛도 좀 보고
2: 네.
1: 패치도 저좀 붙여보고 좀 구경도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
2: 네.
1: 잠시 여러분께 전화를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23
1: 네.
2: 730
1: 730 8880 한 번만 더 해주세요.
2: 323 7308888 0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는 저희는 K힐링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여러분들께 신나는 댄스 나오는 노래를 한 곡 틀면서 터보가 트위스트를 치면서 온다는 K힐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댓글 보니까 뭐 재밌다고 하시는데 네. 댓글로 즐기지 마시고 오시면 더 재밌어요.
1: 네,
0: 오시면
1: 맞습니다.
0: 더 재밌으니까 오셔서 많은 제품 구경하시고 선물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전하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K힐링과
4: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는
3: 팍팍팍셀
4: 공개방송
3: 오세요. 자, 여러분 지금 2부를 시작하는데 1부가 어떻게 지나지? 아, 근데 오늘 함성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4: 네.
3: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마치 짠 것처럼 절대 짜지 않았지만 마치 짠 것처럼
4: 네.
3: 이렇게 큰 함성과 여러분 박수를 나왔는데 자, 우리가 1부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지금 제가 네. 소개를 해드렸어요.
4: 네.
3: 근데 2부의 문을 활짝 여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4: 네.
3: 선물 드리고 칭찬받았던
4: 네. 아~
3: 어마어마한 정말 보약. 이게 뭐 정말 전설적인 보약 아니겠습니까, 이사님?
5: 네, 전설적인 보약이죠.
3: 목소리 괜찮으시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죠?
5: 괜찮습니다. 네.
3: 자,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유황 오리 예, 고!
5: 유황 오리고
3: 네.
4: 네. 네.
5: 사실 그 오리가 들어가면 네. 사람들이 굉장히 뭐 오리를 먹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3: 네.
5: 분들이 많습니다.
3: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5: 그러니까 유황 오리라는 것은
4: 네.
5: 바로 그 우리가 유황이라는 그 물질을 약으로 쓰는 그 방법 중에 오리를 통해서 그 법제를 해서
3: 네.
5: 우리가 유황이 갖고 있는 해독력, 그다음에 그 불기운 이걸 가지고 이제 몸을 해독하고 보양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이름이 유황 오리지만
4: 네.
5: 우리가 유황을 약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아니 그 유황 오리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소개를 해주었고 그분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그분도 약간 그러셨어요. 오리? 유황 이런 약간 갸웃 하셨는데 네. 이게 살짝 떠드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뭐라고 해야 되죠? 도자기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항아리라고 해야 됩니까?
5: 네,
3: 네
5: 병에 일단 병에, 담았고요.
3: 네, 네.
5: 예전에는 이렇게 한약처럼 즙으로 네. 해서 이렇게 드시는데
3: 네, 네.
5: 그 이제 좀 드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산 선생이 17년 동안 밑에서
4: 아이고, 네.
5: 수제자로 계셨던 주경석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4: 네.
5: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인산 선생의 우리 허준 드라마 보면
3: 네.
5: 자기 아들 말고 그 허준한테
3: 유 선생님이 네. 밑에 또
5: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3: 아하,
5: 관계인데
3: 아하.
5: 정말 제가 거기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서
3: 네네네.
5: 청주에 계신 분인데 가서 뵙고 깜짝 놀랐어요.
3: 왜요?
5: 저희가 이제 인산을 오랫동안 같이 했고
3: 네.
5: 이제 인산도 이제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어 다 이제 알죠. 저희가 가봐서
3: 네. 네,
5: 이분이 갔더니 대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약을 제조하는 거하고 인산 선생님이 친필로 이렇게 모든 레시피를 그걸 다 갖고 있고 어떻게 그걸 갖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4: 네.
5: 본인한테 다 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호가 도해 이렇게 저희가 도해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데 바로 인사 선생님이 유일하게 이분한테 이제 호를 주면서 좀 많이 알려라 자기 의학을
3: 다 전수하셨군요.
5: 예, 그래서 이제 정말 큰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명인이에요. 주겸 명인.
4: 네.
5: 명인 그러면 주겸을 가장 잘 만드시는 분,
4: 네.
5: 모든 걸 잘 만드시는 분에서 무용문화재인데.
3: 네. 네.
5: 이거를 오리고를 처음 내놓으신 분도 이분이고 사람들이 좀 쉽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4: 네.
5: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4: 네.
5: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개발을 했다고 해서
3: 네.
5: 아주 TV에 굉장히 많이 소개를 받았던 건데
3: 네네.
5: 바로 그 우리나라 토종 오리를 통해서 홍아씨 뭐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약재를 오리한테 먹여서 유황하고 버무려서
3: 네네.
5: 그래서 2년 반을 기다려서 그 약성분을 다시 우려내는 그런 방식이 바로 유황 오리가 되겠습니다.
3: 와.
4: 근데 이사님 어떻게 오리한테 그 실험을 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5: 그거는 이제 인산 선생님이 여러 방법을 하면서
4: 네.
5: 평생을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4: 네.
5: 우리나라 토종 오리만이 유황을 먹고 견디는 해독을 하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렇게 유황 오리를 만들게 됐는데요.
4: 네.
5: 예전부터 많은 뭐 그 분들이
4: 네.
5: 그 유황을 법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4: 네.
5: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안전하게 사람한테 이제 약으로 만든 게 이제 바로 인산 선생의 방법인데
4: 네.
5: 정말 그 이거는 숟가락 들 힘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암을 치료하면서 키모를 많이 받아서 네. 네. 정말 몸에 독이 너무 많고 간, 신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을
3: 예예.
5: 타겟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요.
4: 네.
5: 정말 기력하고 네. 몸에 해독을 할 수 있는 보통 보약들이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힘을 나게는 하지만
3: 그렇죠,
5: 그러니까 해독을 그렇죠. 하는 능력은 유황오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3: 빼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들어에 쌓이는 게 빼는 게 없는데
5: 맞습니다. 네. 이 바로 유황오리라는 제품은
3: 네.
5: 그 해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드시면 너무 좋고요.
4: 저 감동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네.
3: 살짝 눈물이 네. 눈가에 좀 초롱초롱하신데
4: 네.
3: 아니 이게 오늘 제품에 오늘 세일가가 어마어마하죠?
5: 네, 오늘 300불짜리 제품을 네. 오늘 180불에 드리고 여기에 와. 또 공짜 선물로 드리는데
3: 네.
5: 이 제품은 정말 큰 병 치르고 기력이 완전히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4: 네. 네,
5: 드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3: 네, 네.
5: 좀 소중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4: 그러실 것 같아요.
3: 네. 아, 요즘 왜 갑자기 눈물
4: 몰라요.
3: 눈물부터 벌써 우리 유도미 씨가 방송하다가
4: 아니, 말씀을 네. 하시는 게 막 지금 상상이 되니까
3: 진정성이
4: 막
3: 느껴지시는구나.
4: 아. 네. 오리한테 먹여서 정말 유황을 이겨낸 오리. 네.
3: 아, 근데 웃기 아니라 제가 정말로 주변 네. 지인분에게 이거 선물을 해 드렸고 지난 방송 네. 후에 그분이 이걸 드시고 정말로 정말로 저한테 고맙다고
4: 네.
3: 웃으면서
4: 그리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3: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서 자기 건강 찾고 가셔서
4: 네.
3: 뭐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막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4: 뿌듯하시겠어요.
3: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4: 네.
3: 정말 귀한 보약이니까 우리 유황 오리고
4: 네.
3: 오늘 필요하시면 꼭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진짜 원가 맞을 생각 안 하고 또 공진당을 오늘 그냥 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또 뭡니까?
5: 네, 오늘 149불에 2+1 세일을 해드리는데
3: 네.
5: 그냥 결국 한 박스를 100불에 드리는 그런 가격이기도 하고요.
3: 우리 산상공진당 막 기가 막히죠.
5: 예, 산상공진당은 왕께 바쳤다는 그 전통 표물라로
3: 네.
5: 이 산상공진당이 굉장히 많지만
4: 네.
5: 저희가 이거 만드시는 분이 또 어나더 명인이에요.
4: 어나더 명인네. 네.
5: 거기다가
4: 네.
5: 한국의 한의사분들이 이분 거를 가지고 자기 그 브랜드를 해서
4: 네.
5: 하시는 분들이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공진단은 이게 정말 잘 만들어요 이분이. 여기에는 바로 러시아 녹용이 들어가고요. 침양, 산수유, 당귀 여기 딱 다섯 가지만 넣는데
4: 네.
5: 최고급 재료를 쓰고 한 달간을 발효를 과정을 거쳐갖고 옛날에 이제 금박을 씌우잖아요 이렇게
4: 그 그쵸.
5: 수분이 안 날아가게.
3: 네네네.
5: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럴 필요 없죠. 발효를 딱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부드럽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4: 네.
5: 그 산상공진당 아까 잠깐 제가 마늘 얘기했듯이
3: 예.
5: 이것도 정말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4: 네.
5: 정말 잘 만들었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 네네.
5: 오늘 2+1 세일로 300불에 세 박스 가져가시고
4: 네.
5: 또 100불 상당의 선물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네. 오늘 절대 공진당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4: 네.
3: 지금 울리던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금 전화 하시면 받을 수 있거든요.
4: 323-730-8880. 네. 저 오늘 잠꼬 될 것 같아요. 323-730-8880.
3: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있게 지금 아까 전화 안 되셨던 분들
4: 네.
3: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4: 네.
3: 323-730-8880. 여기는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4: K힐링입니다.
3: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로빈 씨가
4: 네.
3: 아마 이거를 아까 방송 전에 바르신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4: 네.
3: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4: 네.
3: 피부에 바르는 천연 제품
4: 네.
3: 하늘 호수
4: 이름 너무 예뻐요.
3: 그대의 눈동자를 보면 느껴지는 호수인데
4: 너무... 네. 아까 촉촉한 호수. 게 그거예요.
3: 아 그래요?
4: 네.
3: 이것도 지금 입고 있어서 대박이죠.
5: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하늘 호수라는 아주 이쁜 이름을 가진
3: 네.
5: 그런 천연 스킨케어 라인의 저건데요. 이 만드신 분이 26년 전에
4: 네.
5: 그 유방암을 수술하시면서 음식도 그 약도 못 드셨던 이분이
4: 네.
5: 스스로 이렇게 한방 증류술을 가지고 건강을 되찾아서
3: 네.
5: 예, 본인이 자기 자신을 구한 그 18가지 약재 재료를 90일 동안 숙성을 해가지고
4: 네.
5: 만든 증류술 제품만을 해갖고 화장품을 한번 그 얼굴에 이거를 적용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죠.
4: 네.
5: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체에 해로운 화학품, 또 알코올, 또 인공향료 전혀 없이
4: 네네.
5: 이분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천연 한방 스킨케어 한올호수인데요. 이번 미국 런칭 기념으로 또 에센스 패드하고 토너를 반값도 안 되는 15불에 드리고요. 와. 그냥 두 개에 또 20불에 드립니다. 와.
3: 에센스
4: 빨리
3: 패드,
4: 챙겨야 돼요,
3: 토너. 네. 아니 근데 사실 로빈 씨는 이런 거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4: 근데 요새 화장품들이 정말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고가예요, 사실.
3: 그렇죠.
4: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설명을 듣고 쓰기는 하지만 어떤 독성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른단
3: 맞아,
4: 말이에요.
3: 맞아.
4: 그리고 그냥 좋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막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화학품이 든 건 어쩔 수 없이. 저의 호흡기를
3: 없지.
4: 통해서 피로 그렇죠, 그렇죠. 들어간단 말이죠. 어. 근데 이렇게 천연으로 된 거는 마음 놓고 그리고 다 이거 본인이 쓰셔서 증류수를 만든 거라고 하니까 벌써 네. 다 입증이 된 거잖아요. 왜요?
3: 또 울까 봐. 또 스트레스고 또 우실까 봐.
4: 하늘호수.
3: 아, 겁난다 겁나. 네. 하늘호수. 아 네. 이름 너무 이쁜데.
5: 이게 피부가 되게 진정이 네. 된다니까.
4: 네.
5: 저는 이게 그 화장품 이런 쪽은.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써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4: 그럴 것 같아요.
3: 그런데 우리 이사님 피부 너무 좋으셔가지고
4: 그러니까요.
3: 쓰실 것 같은데
4: 그게 반짝반짝하시고 네. 윤기도 나시고
3: 왜 쫄여보세요. 네, 칭찬한 건데 왜 쫄여보세요. 네.
5: 저를 너무 띄우니까 깜짝이야. 창피해서
3: 아니요 피부 너무 좋으시니까 이사님. 근데 이게 진짜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좀 좋은 거거든요.
4: 그러니까요. 네.
3: 지금 오늘 에센스 패드랑 토너를 진짜 반값도 안 하는 15불에 5불. 만나실 수 있고
4: 두 개 하면 20불.
3: 그렇죠. 야. 천연 스킨케어 라인 하늘호수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여성분들이 좋은 거네요.
4: 뭐죠?
3: 레티놀 콜라겐.
4: 아~
3: 요거 세일이죠.
4: 레티놀 네. 콜라겐.
5: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레티놀 콜라겐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게 저는 참 이 레티놀 콜라겐을 볼 때마다 네. 좀 좋은 게 네. 하나 이렇게 뽑아들면 일단 꽉 차요. 꽉 묵직하다고요.
4: 네. 제품이
3: 저는 뭐가 꽉 차나 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아시는데 저희는 뭐가 네. 꽉 차는지 모르네요. 꽉 찹니다. 네. 네.
5: 이게 콜라겐만으로 네. 그 주름 개선에는 좀 부족한데
4: 그렇죠. 네.
5: 이게 레티놀이 필수고 네. 또 여기에는 산삼이라는 그 신경을 집어넣죠.
4: 네.
5: 여기에 히알루론산, 비타민 C, E까지 비오틴까지 다 넣어서 젤리스틱을 만든 그런 제품인데
4: 네. 네.
5: 드시기에도 굉장히 편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180불 상당의 단돈 오늘 그 한 박스를 100불에 드리는 그런 세일이 되겠습니다.
4: 180불 상당을 100불에.
5: 이렇게 100불에 두 박스를 드립니다.
3: 100불에 두 박스네요.
4: 두 박스요?
3: 네. 우와. 그러니까 박스 50불인 거예요.
4: 진짜?
3: 와.
4: 레티놀 콜라겐.
3: 아니 잠깐만. 근데 지금 레티놀 콜라겐 막 이게 지금 드시는 콜라겐이랑 네. 바르는 콜라겐 두 개 이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사님?
5: 네, 맞습니다. 그 사실? 바르는 것은 겉에 피부 겉면에 예. 좋고 그렇죠. 먹는 건 피부 속 안에서부터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항상 같이 드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죠.
4: 네.
3: 아무래도
4: 먹고 바르고 오를 얘가 하나가 다 해주시는 거 해주는
5: 네,
4: 거예요.
5: 오늘처럼 네. 이렇게 세일을 할 때 둘 다 네. 세일할 때 같이 챙겨 드시면 훨씬 네. 그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4: 아우 그럼요.
3: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시간이 벌써 1시 10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4: 네.
3: 라디오를 만약에 지금 운전하시면서 듣거나 댁에서 듣는 분들 사실 제가 지금 참았습니다. 왜? 점심시간 12시는 제가 용서해 드렸거든요.
4: 네.
3: 지금 웬만큼 점심 드셨죠? 네. 빨리 오세요. 지금 K힐링입니다 여러분.
4: 지금 못 오시는데 이 방송을 네. 들으시면 얼마나 들으시는 분의 속은 타시겠어요.
3: 그런 분들은 전화기를 드시고 다이얼을 누르세요.
4: 323-730-8880.
3: 야 이제 로빈 씨는 딱 찌르면 바로 나와 번호가 네.
4: 323-730-8880
3: 통번으로 지금 네. 빨리 전화를 주시면 통화 가능하십니다.
4: 네.
3: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금 글루코겐 테를 말씀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당 쪽으로는 뭐 미국 판매 1위 제품 좀 이따 할게요. 그거를 지금 오늘 또 많은 세일과 할인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4: 네.
3: 지금 사실 혈당 조절이 날이 덥고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4: 그렇죠.
3: 요거는 또 어떻게 저희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5: 일단은 저희 제품 중에 네. 단케오 골드라는 제품이 있고 아까 잠깐
4: 골드.
5: 소개했던
3: 네네. 네.
5: 그다음에 그 글루코케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할 건데요.
4: 네.
5: 맞습니다. 이게 요즘 같게 땀이 많이 흘리거나 수분과 전해질이 다 빠지면서
4: 네.
5: 혈당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그래요.
4: 네.
5: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하고
4: 네.
5: 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원한 시간에
4: 네.
5: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뭐 날이 더워지면 단거를 찾는 게
3: 아무래도
4: 그렇죠.
5: 아무래도
3: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땀이 많이 빠지고 그러면 그렇죠 단단하게 당기죠.
5: 예, 뭐 냉면이라는 제품도 그게 굉장히 시원하지만 얼마나 또 당에 그렇죠. 치명적이잖아요.
3: 그렇죠. 네네.
5: 우리나라 사람도 밥을 또 많이 드시고 국수 네. 많이 드시고 하는.
4: 전해요. 네.
5: 예, 그런데 이제 좀 걱정 없고
4: 네.
5: 스트레스 안 받게.
4: 네.
5: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저희 단케어 골드 드시는 분이
4: 네.
5: 오셔서 그래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자신감이 있고 행복해. 그래서 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4: 네.
5: 내가 먹고 싶을 때 한 번은 확 먹으면서 응. 이걸 딱 먹으면 든든하다는 거죠.
4: 그치,
5: 혈당은 아. 걱정 안 하고.
4: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든든하신 그렇죠. 거죠.
5: 예, 바로 그 저희 단케어 골드라는 제품이 딱 두 알로 이렇게 당을 잡는 제품인데 자랑하자면 미국 판매 1위예요.
4: 아,
3: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요.
5: 네, 그렇죠.
4: 10년째.
3: 무려 10년째.
5: 이 당에 대한 제품들은 한번 사용하시고 효과가 없어지면 다시는 안 드세요.
3: 그러시겠죠.
5: 예, 근데 저희 단케어 골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주 환이라든지
4: 네.
5: 또 글루코케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이 효과를 아시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약하고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당을 이렇게 좀 약을 좀 너무 많은 약이 있기 때문에
4: 네.
5: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조절이 돼서
3: 네네.
5: 더 좋으시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단케어 골드는 2 플러스 2로 그 단돈 100불에 네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2 플러스 1 아니고 2 플러스 2.
5: 네, 저희가 쭉 2 플러스 1에 오늘 세일을 하지만
3: 네네.
5: 오늘은 2 플러스 2로 오늘 총 네 박스에 단돈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박스 100불.
3: 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 혈당은 저희가 아까도 초창기 말씀을 처음에 혈당 그러면 K힐링 오셔야 되는 게
4: 네.
3: 10년 미국 판매 1위를 기록해놓은 단케어 그리고 정말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성분들에게는 루이비통 아니면은 뭐 에르메스 남자분에게 로스로이스
4: 눈빛 왜 그래 눈빛
3: 루이비통 글루코케어 최고의 네. 글루코케어 요 두 제품을 만날 수 오늘 정말 할인된 가격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네. 제가 하나 넘겨보고 싶은데 한국 올리브영 한국 너무 유명하잖아요.
4: 그렇죠.
3: 그 한국 올리브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강 커뮤니티에서 정말 히트 히트 초히트.
4: 네.
3: 호라산밀 카모트라고 하죠. 호라산밀 카모트 곡물 효소가 있습니다.
4: 호라산밀 카모트 곡물 효소.
3: 네. 요거도 기가 막히거든요. 요거 좀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이사님.
5: 네 맞습니다.
3: 좀 물어주십시오.
5: 호라산밀 그러면 잘 보시는데
4: 네.
5: 이게 이집트 고대에
4: 네.
5: 그 우리가 카모트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3: 카모트는 좀 아시죠.
5: 네 맞아서 호라산밀이 원래 그 이집트의 그 오래된 그런 이름이 맞답니다. 오리지널 이름인데
4: 네.
5: 그냥 카모트로 할게요.
4: 네.
5: 알았기. 호라산밀을 자연 발효시킨 효소에다가 그 효소 19종에다 유산균까지 꽉 채워서
4: 와.
5: 이건 어떤 분들이 드시냐면 소화 안 되시거나
4: 네.
5: 체중 조절이 안 되거나
4: 네.
5: 또 이렇게 그 더부룩하고 그 가스가 자꾸 차시는 분들한테
4: 너무 불쾌하지.
3: 왜 저를
5: 이 효소를
4: 자연스럽게
3: 자연스럽게
4: 눈이 돌아가네요.
3: 더부룩하니까 네. 갑자기 저를 딱 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5: 권해드리는데
3: 네.
5: 문제는 이 카모트가 사실 맛이 없어요 별로.
3: 아 그래요?
5: 예, 그래서 사람들이 먹다가 아우 맛이 정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출시된 이 그 호라산밀 이거는
3: 네.
5: 이 효소는 정말 맛이 좋아요. 또 19개의 그 곡물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오늘은 세 박스에 100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왔다.
3: 호라산밀 카모트 곡물 효소를 여러분 세 박스에 19가지의 유산균까지 꽉 채워 있는
4: 네.
3: 그 제품 세 박스에 오늘 100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제가 사실 여러분께 제 몸이 증거 살아 있는 증거인데 살아있다는 게
4: 저도 마찬가지예요.
3: 그렇죠?
4: 네.
3: 어, 비슷합니다.
4: 네.
3: 밤낮을 사실 정말 힘든 우리 자녀분들 또 우리
4: 네.
3: 아버님들
4: 네.
3: 또는 술자리가 많아 피곤하신 분들.
4: 술자리는 우리가 만드는 건데 사실 그렇죠.
3: 그렇죠? 사실 뭐 술자리가 기쁨 다음에 슬픔과 지침이 있죠. 피곤함이 오죠.
4: 삶의 애환과.
3: 네, 네. 그럼요. 그거를 위할 때 정말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4: 간 영양제.
3: 리버 케어.
5: 네, 말 그대로 네. 간을 보호해주는 네, 그러한 이름을 가진 리버 케어인데.
4: 네.
5: 이 안에 요거는 이렇게 한 그 팩에
3: 네.
5: 두 알의 알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액체로 돼 있죠. 그걸 마시면서
3: 그렇죠.
5: 물 없이 마시고 삼키시는 그런 제품인데 이 배합물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간 세포를 보호하는 실리마린 최대 함량에다가
4: 네.
5: 영하 40도 4000m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그런 신비의 약초 홍경천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3: 홍경천.
4: 홍경천. 네.
5: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우주 비행사들이 이거를 알아서 잘 먹어요.
4: 네. 어떻게 알았지?
3: 근데 아마 우리나라 분 중에 홍경천 씨가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경천 씨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홍경천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어마어마해. 40도 영하 40도 해발 4,000m 자생한다는
5: 거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사람 이름인 줄 알고.
3: 그렇죠. 홍경천 씨인 줄 알고. 네. 오.
5: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약초, 네. 곰피까지 이렇게 다 곰피. 들어가 있기 때문에
3: 네.
5: 피곤할 때 이렇게 딱 한번 짜 드시면 네. 한 40분이나 30분 지나면 반응이 옵니다. 금방.
4: 스물스물스물스물.
5: 네. 그리고 이거를
3: 술잔을 기울게 되죠. 네.
5: 정말 술이 약하신 분들이나 네. 네. 아니면 좀 많이 드셔야겠다 할 때는 술자리에 갖고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3: 이거 제가 그렇게 해요.
4: 아 진짜요?
3: 네. 이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 혼자 게 아니라 네. 만약에 네 분이 마신다 그럼 네 병을 딱 들고 가요.
4: 다 먹여요?
3: 그럼요. 근데 네. 이게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비타민 독일 제품 있죠? 네. 위에 알맹이 두 개 들어있고 똑 따서 마시는 거 오른복소 있잖아요.
4: 아 있어요?
3: 네.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네. 그 유명한 비타민 제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알이 있고 네. 밑에 음료수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네. 그거를 딱 따서 추가 물도 필요 없습니다. 네. 쭉 드시면 네. 그 네 명 자리를 딱 돌리잖아요. 네. 그날의 스타는 누가 끝나. 된다? 끝나. 그 다음날 일단 술집 다음날이 편하네요.
4: 네.
3: 뭐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게 리버케어인데 오늘 네박스에
5: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박스에 100불.
3: 요때 쟁여놓으셔야 됩니다.
4: 아니 근데 되게 세심하네요. 알약이 있고 밑에 액체가 그 액체 있고 네, 같이 먹어라.
3: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물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4: 그러니까요.
3: 쭉 드시면
4: 쭉 네.
3: 아, 깔끔합니다.
4: 쭉 네.
3: 네.
4: 네
5: 이거는 그냥 결과가 얘기를 해주니까
3: 네.
5: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눈이 확 떠져요.
3: 진짜 그
5: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4: 네네.
5: 정말 여기 그 이 멕시칸들도 굉장히 많은데
4: 네.
5: 이 사람들도 좀 굉장히 피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3: 파티 좋아하시고 그분들.
5: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더 간단하고
4: 네.
5: 좀 더 좀 저렴한 가격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4: 네.
5: 이걸 권하면 100% 만족합니다.
3: 드셔보시면 효과가 확실하니까요.
5: 네.
3: 이제 리버케어 여러분
4: 네.
3: 오늘 네박스에 100불에 만나시는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K힐링입니다.
4: 323-730-8880.
3: 좋습니다.
4: 네. 뭐
3: 기대하지 않았지만 좋습니다.
4: 네. 네.
3: 그다음. 무릎 관절 아프신 분도 많죠.
4: 아이고.
3: 걸음걸이 힘드신 분들.
4: 아파. 네.
3: 예전에는 다른 걸 썼지만 지금은 소연골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4: 전 처음 들었어요. 네.
3: 예전에는 상어로
4: 그러니까요.
3: 많이 했는데
4: 네.
3: 그게 아쿠아렐린인가 아쿠아셀린인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어연골보다 이게 더 좋다고 흡수율이 무려 4배나 빠르다고 하는 콘드로이친 소연골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판매에서 1위.
4: 1위.
3: 관절 염증 복합 영양제. 요게 오늘 두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정품을 드려요. 2 플러스 1 콘드로이친 요거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대단한 거죠 이사님.
5: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정말 그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소연골이 네. 요즘 그 흡수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쓰는데
4: 네.
5: 여기에는 뭐 콘드로이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스웨일라 초록이 홍합 이게 네네. 관절에 좋은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3: 네.
5: 또 어르신들 관절 아프실 때 요거 권해서 거의 그 굉장히 만족하신 분들이 많아서
4: 네.
5: 또 외출이 좀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4: 네.
5: 또 이게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예전 거하고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3: 네.
5: 예, 저희가 그래서 오늘 드리는 게 2 플러스 1으로
3: 2 플러스 1.
4: 근데 오늘은 그냥 설명을 하셨다시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다 있어요.
3: 그러니까요.
4: 플러스 1 플러스 2.
3: 그러니까 박스 선물은 플러스 가격은
4: 네.
3: 마이너스
4: 그렇죠.
3: 팍팍팍.
4: 맞아요
3: 네.
4: 맞아요.
3: 정말 어마어마한 산수가
4: 네.
3: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 네.
3: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 때 5불의 행복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4: 5불의
3: 행복.
4: 행복
3: 이게 지금 아까 계산대 계신 분들도 계산하시면서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 계산하라고 약간 남자분들 어른은 그렇게 어머님 계산하실 때 딱 등지고
4: 네.
3: 딴 거 이렇게 보시는
4: 거 있잖아.
3: 딴 데 보시면서 옆에 네. 보시면 5불의 행복 코너가 있거든요.
4: 네.
3: 오늘 이런 게 정말 많은데 주겸 세일도 있어요 오늘 그죠?
5: 네 오늘 주겸 세일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무효도 세일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 주겸은 저희가 네. 용융 주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3: 용융
4: 용융 주겸.
5: 네. 사람들이 생소하니까 물어봐요. 용융 주겸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4: 네.
5: 용융 주겸은 예. 예전의 방식을 그. 안 따르고
4: 네.
5: 예전에 굽다가 맨 네. 마지막에 이제 한번 녹여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게 이제 주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4: 네.
5: 이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아예 2400도까지 보통 주기염이 1200도가 올라가야 이제 녹기 시작하는데
4: 네.
5: 처음서부터 하는 거는 비용도 너무 들고
4: 네.
5: 그 주기염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쇠의 가마라 그러죠.
4: 네.
5: 이게 높은 열이기 때문에
4: 네.
5: 굉장히 빨리 그 하나 만들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2400도를 올리려면은 보통 재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3: 네.
5: 예,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시도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네. 바로 아까
4: 네.
5: 그 소개했던 바로 인산 선생 추제자
4: 네.
3: 아, 도해 선생님
5: 예, 도해 주경석 박사가
3: 네.
5: 이 스승님이 높은 온도에 구해야 주겸이 이제 제대로 된 주겸이 나온다 해서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땅 밑에서 2400도까지 올려서 처음부터 녹여 내려서 아홉 번까지 가는 거. 이건 한국에는 이 아홉 번을 녹여서 만든 주겸이 없어요.
3: 와.
5: 이것밖에 없습니다.
4: 네.
5: 그래서 아홉 번을 녹인 자주겸 그러면 그 용융주겸 그러면 이제 도에 그 바로 이 주겸이 되는데
4: 네.
5: 일단은 덜 짜고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4: 네.
5: 예, 알칼리도 굉장히 높고
4: 아~
5: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4: 네.
5: 오늘 저희가 바로 땅 밑 2400도에서
3: 네.
5: 아홉 번을 녹여서 만든 아주 귀한
4: 네.
5: 이 주겸을 두 개 구입하실 때
3: 네.
5: 25% 세일도 해드리고
3: 오~
5: 또 이분이 아까 유황오리 얘기했잖아요.
4: 네네.
5: 그거 할 때 이 고를 만들 때 또 명인이에요. 너무나도 잘 만들기 때문에
3: 네.
5: 아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산 제품
3: 뭐
5: 하고 그래서 직접 손을 대서 만드시는 분은 이분 한 명밖에 없습니다.
4: 아~
5: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일반 밑에 있는 분들이
3: 네네네.
5: 공장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4: 아하.
5: 여기서는 직접 손을 대서 만들기 때문에
4: 네.
3: 명장이시구나.
5: 네, 더 정말 명장이신데
3: 네.
5: 오늘 무엿이 있는데 특히 세상에는 없는 무엿이 있죠 저희한테. 바로 혈당 무효인데요.
3: 무효 정말 기가 막히죠.
5: 네, 이렇게 그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4: 네.
5: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맞는 것이 바로 그 기침가래 해서 천식에 좋은 혈당 무효인데 오늘 가릴 거 없이 두 개 구입하셔도 25% 할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4: 네.
5: 세상에 둘도 없는 맛을 가진 바로 그 요의 육룡자겸의 도의 된장.
3: 된장.
4: 육룡 주겸 된장 촉이 있어요. 네. 지금이 기회 주겸 된장.
5: 예, 뭐 색깔도 너무 좋고요.
4: 네.
5: 이거는 맛을 보신 분들이 아세요.
4: 이 주겸 된장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고 처음 듣고.
3: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듣고
4: 네.
3: 이사님이 정말 지금 맛있다고 소개하셔갖고
4: 네. 네.
3: 제가 속으로
4: 네.
3: 된장이 그만 고만하지 않을까.
4: 네.
3: 그래서 제가 샀어요.
4: 네.
3: 믿거나 말거나 한번 소가볼 줄 샀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요. 와이프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4: 칭찬 들었겠네요.
3: 아니죠. 와이프는 자기 손맛인 줄 알죠. 그래서 제가 먹고 이거 된장 내가 사온 거니? 어떻게 알았어? 맛이 달라요.
4: 아 진짜요?
3: 여기다 그냥 정말 두부 하나 넣으면 끝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4: 장만 맛있어도 음식이
3: 맞아요.
4: 확 살아나는데 이거는 몸에 너무 좋은 주겸 된장.
3: 이사님이 정말 극찬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갖고
5: 일단은 네. 맛도 좋고
4: 네.
5: 가장 좋은 건 몸에 좋아요.
3: 그렇겠죠.
4: 그렇겠죠.
5: 이 정말 배앓이 할 때 그냥 딱 찍어서 드셔도 배가 싹 아픈 것이 가실 정도로
3: 네.
5: 정말 약이 될 수 있는 바로 된장이 바로 용룡 주겸 된장이 되는데
4: 네.
5: 10년 전 가격 그대로 1kg에 35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이야. 요거 요리에 조금 자신 없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렇지?
4: 네.
3: 요 된장이면 끝납니다.
4: 알겠습니다.
3: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 네.
3: 주겸 아까
4: 네.
3: 우리 이사님께서
4: 네.
3: 주겸에서만 말씀하셔 두 시간 그냥 끝 하실 수 있을 텐데
4: 네.
3: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선물에도 들어가는 주겸이지만
4: 네.
3: 이 용용 자주겸을
4: 네.
3: 저 그때 제가
4: 네.
3: 했거든요.
4: 네.
3: 제가 얼마 전에 잇몸
4: 네.
3: 왜 피곤하고 파이잖아요. 잇몸 파인다고 그러죠.
4: 아우 그거 너무 아파요.
3: 너무 아프잖아요.
4: 네.
3: 와이프가 그럴 때
4: 네.
3: 입에 넣어주는 약이 있어요.
4: 네.
3: 뭐 마흥아홍 이런 게 있는데
4: 어어.
3: 그거 말고 미국 거 있어요. 맛 진짜 없는 거.
4: 아.
3: 그거 두 번 바르면 낫긴 나요.
4: 네.
3: 진짜 맛없고 힘들어요.
4: 네.
3: 이게 딱 낫길래 와이프가 약을 꺼내서 야 하지마. 제가 이거 자주겸 해가지고 입에서
4: 네.
3: 두 번 가글 했거든요.
4: 네.
3: 여러분 정말 농담하고 났어요.
4: 이걸 이렇게 녹여갖고 가글을 하셨구나.
3: 저는 녹이지 않고요.
4: 네.
3: 내가 약간 결정체가 있어요.
4: 네네 그렇죠.
3: 몇 알을 넣어서
4: 네.
3: 이사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거를 저는 씹었어요.
4: 아.
3: 그거 씹으면 또 맛있어요.
4: 맛있어요.
3: 그걸 씹다가
4: 네.
3: 물 넣어서 우르르 가글해요.
4: 네.
3: 그다 가끔 먹기도 해요. 근데
4: 그치 그치. 네.
3: 두 번 했어요.
4: 네.
3: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치염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사실 입안에 정말 좋고요. 입안이 그 구취 있으신 분들
4: 네 맞아요.
3: 굉장히 도움 될 것 같고
4: 저는 저번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이사님께서 이거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 방에 났어요.
3: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저희가 그냥 방송이라 사실
4: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3: 저희가 정말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4: 점. 육룡주겸.
3: 왜냐면 주겸을 너무 짧게 속이 제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겸에 들어간 또 안수가 있어요. 눈이야.
4: 안수.
3: 이거 네, 아세요? 그렇죠. 이거 눈이 하얘지는 거? 그냥 싹 깨끗해지는 거 아세요?
4: 아 그래요?
3: 눈에 넣는 약. 그냥 이거 설명해 주세요.
5: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주겸수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효과가 나쁘진 않았는데
4: 네네네.
5: 이 안수라는 이 제품은요 이 자주겸을 녹인 물에다가 결명자 그다음에 황연 그다음에 웅담이 같이 들어가서 1년 동안 발효를 해서 색깔이 웅담 색깔을 노란
4: 노랗게.
5: 색깔을 띠는데
4: 네.
5: 이거는 이제 정말 눈에 건조하거나
4: 네.
5: 자꾸 눈에 뭐가 이렇게 막막하게 끼는 느낌을 받을 때
4: 네.
5: 안약 대신에 써도 아무 손상이 없고
4: 네.
5: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제품인데
4: 네.
5: 이거는 제가 매일 써요. 왜냐면 눈이 나빠서 쓰는 게 아니고
3: 네. 네.
5: 방지도 하고 시원합니다. 들어가면 조금 따끔하지만
3: 네네.
5: 우리가 양파 깔 때 그런 느낌이지만
4: 네.
5: 이게 굉장히 촉촉해지고
4: 네.
5: 이게 어떤 분들 아까 저기 훈이 씨가
4: 네.
5: 설명을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침이 마르고 혀가 네. 마르시는 분이 있어요.
4: 있어요.
3: 있죠.
5: 네. 이럴 때 훈이 씨 방법으로 그냥 주겸 놓고 녹여서 드시면 그거는 네. 금방 나요.
4: 끝나는 거죠.
5: 거짓말 하시고. 그러니까 그 활용법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4: 네.
5: 많이 알려드리는데
4: 네.
5: 바로 안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이 뻑뻑하고
4: 네.
5: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최고고요.
4: 네.
5: 자꾸 이렇게 찌꺼기가 끼고 가렵고 하는 분들은 이걸 한번 딱 뿌려보시면
4: 네.
5: 얼마나 시원하고 눈이 네. 촉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4: 근데 안수에 웅담이 들어가네요. 근데.
3: 그렇죠.
4: 네. 네.
5: 워낙 귀한 재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인데 네. 저희가 오늘 20불 하는 거 오늘 10불에
4: 드리겠습니다. 안수 10불.
3: 저 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4: 사드릴게요.
3: 네.
4: 사드릴게요.
3: 네, 좋습니다.
4: 네.
3: 아 여러분 너무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근데
4: 네.
3: 이거 제가 어릴 때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제가 지금은 180이 넘었겠죠? 아이들 키 성장 돕는 아이키노피도 오늘 또 두 박스를
5: 100불.
3: 100불에
5: 네.
3: 이게 300불 상당이거든요.
5: 아, 예, 요거는 네. 정말 그 상큼한 포도 젤리 스틱인데
4: 네.
5: 어떨 때 좋냐면 이제 키 성장할 때
4: 네.
5: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막 부산한 애들 있죠. 그 약재가 이렇게 잘 배합을 해서 그런 거를 타겟팅을 해서 만든 건데
4: 네.
5: 일단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잘 안 먹어요.
4: 입이
5: 아무리
4: 짧아요.
5: 좋은 거.
4: 네.
3: 맞았으면 안 먹어요 또.
5: 여기 뭐 사장님도 계시지만
4: 네.
5: 아들들이 여기 좋은 거 많잖아요.
4: 네.
5: 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자란 애들은. 오로지 약이죠. 의사 처방하자.
4: 맞아요.
5: 그게 좀 다른데
4: 네.
5: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자랄 때 굉장히 그 키가 안 자라면 부모님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4: 그렇죠.
5: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4: 속상하지.
5: 이거 갖다 주시면
4: 네.
5: 정말 많이들 좋아하고
4: 네.
5: 제가 아는 지인도 그 의사분인데
4: 네네.
5: 너무 애가 작아요. 걱정을 하는데 이제
3: 네.
5: 밥도 안 먹고
3: 네.
5: 맨날 막 피자에다가 막 이런 거 먹으니까
4: 네.
5: 걱정을 많이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선물로 했는데
4: 네.
5: 다행히도 애가 맛있으니까 먹기 시작했는데
4: 네네.
5: 자꾸 사달라고 한대요.
3: 어허.
5: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저기 얘기가 있는데
3: 야.
5: 예, 이렇게 그 키 안 크고
3: 네.
5: 부산한 아이들한테 요 영양제를 주면 너무나 좋은 오늘 아이키노피도 오늘 두 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야.
3: 좋습니다.
4: 네.
3: 요게 제 맛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잘 먹어요.
4: 네, 네.
3: 요거 걱정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 네.
3: 남자분들은
4: 네.
3: 남자의 패션의 완성은 뭐다? 머리빨이라고 그러죠.
4: 그렇죠.
3: 머리. 정말 젊은 세들도 탈모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
4: 맞아요.
3: 이사님 보세요. 얼마나 진짜
4: 너무 빽빽해요.
3: 정말 뭐 20, 30대 머리
4: 빈틈이 한 군데도 없어요.
3: 막 군대 갓 제대하고 오신 것처럼 정말로
4: 네.
3: 머리길이 너무 풍성하신데
4: 네.
3: 이거 이게 맥주 효모 뭐 독일산이 그게 뭐 있죠?
5: 네 사실 저도 이걸 톡톡하게 효과를 보고
3: 네네.
5: 전에는 이제 뭐 비오틴 이렇게 챙겨 먹고 그랬는데
3: 네네네.
5: 여기에는 맥주 효모하고 비오틴 만 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이 좋은데
3: 네.
5: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도 당뇨처럼 써보시고 효과 없으면 안
3: 그렇죠.
5: 사도 돼요.
3: 맞아요.
4: 맞아요.
5: 근데 이거 벌써 꾸준히 사 드시거든요.
3: 네.
5: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분들은 성격이 급하다 그랬잖아요.
4: 네.
5: 요거 몇 개월이면 됩니까? 이거는 그렇게 답을 줄 수가 없죠.
4: 네, 그렇죠.
5: 머리 빠지는 거는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3: 그렇죠, 그렇죠.
5: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드셔야 네.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리듬이 있기 때문에.
4: 네.
5: 그래서 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2 플러스 1이에요.
4: 2 플러스 1. 네.
5: 그러면 이제 한 통에 2개월씩 돼 있거든요.
3: 오, 그 6개월 치네요.
5: 예, 그 6개월 정도 드셔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라고 해서 와. 준비한 가격이 2 플러스 1에 100불에 또 드리고 여기에는 또 선물까지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 나누다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랑 누님께서
4: 네.
3: 아까 딱 말 무엿을 혈당 무엿을 딱 구매하시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무 고우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아까 무엿 구매하신 거예요? 어머니 잠깐 인터뷰 하시. 무엇 잠깐 인터뷰 한 말씀만 저희 방송 지금 생방송 중인데 잠깐 어머니 굉장히 아름다운 어머님이 계셔서 잠깐만 인터뷰 아니, 어머니 잠깐 한 말씀 아름다우신 분만 골라서요 저희가 누님 오늘 무여, 지금 오셨고 아, 무엿을 구매하셨어요?
6: 예 무엿 여섯 개
3: 무엿 여섯 박스 구매하셨어요 오늘 아까 혈당 말씀 들었는데
6: 사람이니까
3: 아 세 분이셔서 아, 하나 두 분 이렇게 나, 너무 너무 그 완벽한 그 뭐라 그러지? 너는 너 나는 나다 그렇죠 뭐 같이 먹는 게 아니고 너는 두 개 나도 두 개 약간 어 어머님 그러면은
4: 네.
3: 일부러 무엿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보시다가 무엿을 고르시고 원래 알고 계셨어요
5: 꾸준히 오시는 분이세요
3: 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꼭 오시는 네. 분들 당구 분들이 계시네요
6: 오랫동안 먹었어요
4: 아, 아. 그 무엿 드시고 뭐가 제일 네
6: 여기 거가 최고야
4: 아 최고야
6: 내가 저기서 좀 싸서 샀거든
4: 네
3: 야 지금 말씀은 못 하시고 이제 인상을 엄청 쓰셨어요. 아니 아니야.
4: 계속 엄지척만 하시고 최고야.
3: 자 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님께 무엇이란?
6: 무엇이란?
4: 네.
6: 건강을 지키는 것.
4: 아하.
3: 아, 어머니 이거 하나 붙여드리면 안 될까요? 어머니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여기서 네.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그 노화를 방지해주고 몸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패치예요. 몸에.
4: 지금도 너무 고우신데.
3: 네. 붙여드릴게. 팔에다가 붙이시면 8시간 동안 몸에서 살살 샤워해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저도 샤워해요 어머니. 뭐 저는 샤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샤워해요. 이거 붙이시면 8시간도 몸에서 촥 빠지면서 노화가 놓쳐지고 좋은 비타민이 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면 드시는 것보다 편하지. 네. 이걸 가져가시려고? 드릴게요 어머니. 드릴게요 알아서. 야 어머니 은근슬쩍 쑥 그냥 붙여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붙이시면 돼요. 오늘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4: 감사합니다.
3: 건강하시고요.
5: 좋은 하루 되세요.
3: 야 이렇게 또 무엿을 어머니께는 네. 무엿은 건강에 정말 최고라고 말씀하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4: 굉장히 자신 있게 최고야. 네. 아, 네.
3: 감사합니다 누님 감사합니다.
4: 네.
3: 야 자 그 탈모에도 말씀 좀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누님 마우셔갖고 제가. 아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아요?
4: 그럼요.
3: 이게 오시는 당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4: 네.
3: 솔직하게 다른 제품 비용 때문에 다른 거 드셔보셨지만 효과가 다르더라.
4: 네.
3: 가족분 세 분이 오셔갖고 너는 넋 두 개, 내가 나도 두 개, 너도 두 개해서 여섯 병을
4: 지금 막 가방을 막 바리바리 엄청 많이들
3: 그러니까
4: 네, 사실 챙겨가시네요.
5: 뭐 저희가 인산 힐링을 오래 해서
4: 네,
5: 그 뭐 인산 선생 이렇게 하면은 그 이름을 드시고
4: 네.
5: 그 제품을 판단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허준처럼
4: 네.
5: 정통을 이어받은 이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3: 감사합니다.
5: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4: 여기 약간 감사합니다. 동네 사랑방 같아요.
3: 그러니까
4: 네.
3: 아버님도 굉장히 멋쟁이십니다.
4: 아우.
3: 역시 자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자꾸 말씀을
4: 어디까지
3: 죄송합니다.
4: 했나요?
5: 네. 예 네. 오늘 또 오브레
3: 네.
5: 또 한번 더 소개를 드릴까 해요.
3: 오브레 행복 코너.
4: 네,
3: 아까 우리 아버님이 뒷짐지고 구경하시던
4: 네.
3: 오브레 행복 코너.
4: 네. 네.
5: 자. 저도 지금 마시고 있지만 이 네. CBD 새로 나온 드링크는
4: 네.
5: 이게 단백질 드링크거든요.
3: 네. 네.
5: 정말 맛도 좋고
4: 맛있어요.
5: 드시면 정말 스트레스도 정말 완화하고
4: 아.
5: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네. 좀 오셔서 한번 꼭 추라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3: 그러니까요.
5: 이것도 오브레 드리고요.
3: 예.
5: 예, 그다음에 풍치 예방 덴탈 주겸도 오브레 드리고
4: yeah.
5: 개운한 주겸 치약도 오브레 드리고 또 지리산 명이나물도 오브레 드리고
4: 네.
5: 또 각종 건강차도 드리고요.
3: 네네.
5: 예, 천연 프로폴리스를 넣어서 향균을 도와주는 아로마 비누까지 또 오브레 준비한 코너도에 준비된 게 많습니다.
3: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앞을 많이 구경하고 계신데
4: 네.
3: 정말 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좋아하고 계신데 장바구니를 채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4: 그럼요.
3: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OTC 카드, EBT 카드 뭐로
4: 네.
3: 가능하시고
4: 네.
3: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도 다 여러분 여기서 도움 주시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4: 323-730-8880입니다. 여러분.
3: 여러분 저희는 K힐링 올림픽 갤러리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K힐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비트 OTC까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오시면 다 도움 주시는 거죠? 잔액도 확인해 주시고.
5: 네, 그럼요. 오시면은 그 또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또 잔액도 조회해 드려서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또 예, 그렇게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3: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솔직히 들어가 있는 거를 모르시고 혹시 그렇죠. 이거 확인을 못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꼭 이거를 하셔야 되고 오늘 지금 준비된 물량이 만약에 소진됐을 때 네. 한 발 늦게 오셨고 아, 분배 방송도 없어 없어 없어.
4: 네.
3: 또 어떻게 서로 얼굴 붉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네. 지금 바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지금 저희가 세일하고 있는데
4: 네.
3: 조금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4: 네, 네, 좋습니다.
3: 지금 저희가 아까 1부에서 정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했습니다. 자, 오늘 핵심 너무 많아요. 너무 막 전부 다 핵심입니다. 빼놓을 네. 게 없는데
4: 네.
3: 일단 여러분 오늘 100불 상당의 선물 100불 이상의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6가지 100불 상당의 무료 선물 이렇게 패키지가 아름답게 이쁘게 돼 있는 이 선물을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여섯 개 네. 중에 고르시는 게 아니라 여섯 개를 모두 다
4: 한 팩에 다 있습니다.
3: 어떤 게 들어있나요?
4: 탈모 샴푸, 네. 선크림, 주겸 치약, 덴탈 주겸, 칫솔, 산삼 그대로.
3: 네, 근데 선크림이 그냥 선크림이 고급 선크림이고요.
4: 네.
3: 캘리포니아는 와이프 없이 살아도 선크림 없이 못 산다고
4: 그리고 그러잖아요. 선크림 잘못 바르면 네. 굉장히 눈이 따갑습니다.
3: 맞아요.
4: 백탁 현상 있고
3: 맞아요.
4: 전혀 없고 안심하고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 모든 여섯 가지 100불 상당의 여러분 무료 선물을 오늘 네. 100불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구매해서 드리십니다. 아유 눈물 마시는데 너무 웃으셔가지고 어머니께서
4: 네. 네,
3: 오늘 세일 제품 우리 이사님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요? 처음 시작은 네. 홍화씨 스틱이었죠?
5: 네, 홍화씨 스틱은 오늘 네. 1 플러스 1 6개월치를
3: 네.
5: 140불에 두 박스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5: 그 다음에 맥주 효모 비우티는 오늘 2 플러스 1에 또 공채 선물을 드리고요.
4: 네.
5: 단케어 골드도 2 플러스 2로 오늘 드리고 여기에도 선물을 드리고 예, 글루코 케어는 오늘 처음 출시된 50% 세일을 해드려서 75불에 드리고요.
4: 네네.
3: 네.
5: 예, 간을 보하는 리버 케어도 오늘 2 플러스 2에 네 박스를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고
3: 네.
5: 산삼 공진단은 오늘 149불에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해서 그러니까 뭐 300불에 세 박스를 갖고 300불에 가는
3: 300불에 세 박스입니다. 삼삼 공진당.
4: 네. 네.
5: 여기에 이제 또 공짜 선물로 나가고요.
3: 네.
5: 산양유 초유 단백질은 2 플러스 1. 그다음에 비전 브레인은 오늘 오늘 80불에 드리고요.
3: 네. 네.
5: 마늘의 왕은 100불에 두 박스. 그다음에 유황 오리고는 오늘 300불짜리를 180불에 드리고
4: 네.
5: 산삼 원액 100% 요것도 오늘 250불에 한 박스를 드리고요.
3: 네.
5: 또 산삼 그대로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도 오늘 반값 125불에 드리고 레티놀 콜라겐도 100불에 두 박스 호라산밀 효소도 100불에 세 박스 드리고
3: 네.
5: 콘드로이친도 2 플러스 1에 이것도 선물 드리고요.
3: 네, 네.
5: 그다음에 아이키노피도 100불에 두 박스 오미자청 10불 유자식조 10불 또 하늘호소 천연 스킨케어 전 종류가 오늘
3: 15불.
5: 네, 15불에 드리고 네. 또 20불 하시면 두 통 드리고
3: 두 개 20불에 구매하실
5: 수 있습니다. 도해 주겸, 그다음에 자아 주겸 두 개 구입하실 때 25% 할인 받으시고요.
3: 네.
5: 방금 말씀하셨던 효과가 최고라는 도해 무역 두 개 구입하실 때 또 25% 할인을 받으시고요.
3: 네.
5: 또 도해 재래식 주겸 된장 오늘 35불에 드리고 도해 안수도 오늘 20불에서 1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네. 방송 들으신 분들이 아니 끝이 날 듯 끝이 날 듯 끝이 안 나는 너무 네. 너무 많은 제품들을
4: 네.
3: 아마 제가 만약에 청취자 입장이라면은
4: 네.
3: 이게 솔솔솔 가실 때 듣고 다 못 외우실 것 같아요.
4: 모두 뭐 그렇죠.
3: 왜냐면 한두 제품 가지고 저희가 네. 뭐 빅세일합니다, 팍팍팍 세일합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4: 네, 네.
3: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가장 유명하고
4: 네.
3: 가장 좋은 제품만을 선별해서
4: 네.
3: 가장 지금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뭐 창립 이래 최초로 하시는 세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진짜 여러분들께 이번에 정말 창고 싹쓸이 완전 싹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 네.
3: 요거를 머리를 듣고 기억하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4: 그렇죠.
3: 그러면 궁금하면 어떻게 하느냐?
4: 오셔야죠.
3: 전화를 하시거나
4: 네.
3: 오셔야죠.
4: 네.
3: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4: 네.
3: 직접 매장에 오시면 되는데 지금 매장에 많은 분들이 지금 줄을 서고 계세요.
4: 네.
3: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되는 입장인데 전화는 지금 통화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예약도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이사님?
5: 네, 그렇습니다.
3: 전화 예약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지금 바로 로빈 씨가 전화번호 얘기하려고
4: 지금 하려고 봐. 움찔.
3: 전화번호 주세요.
4: 323-730-8880. 아니 그리고 어느 가게가 전화로 미리 예약 주문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3: 그러니까요. 근데 네. 원하면 아까 제품 중에 몇 가지는 네. 정말 소비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4: 그러니까요.
3: 위해서 그 안 되는 일정을 바꿔서 네. 막 일찍 비행기로 막 배송하고 이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4: 감동입니다 진짜.
3: 네, 이거를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들도 네. 저희가 다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또 EBT카드, OTC카드도 궁금하신 점 얼마든지 와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잔금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인터뷰를 하려고 오신 분들 쭉 훑어보는데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시니까 제가 지금 네. 오늘 한 분을 딱 짚기가 너무 어려워요.
4: 그 소비자층도 다 다양해요. 네,
3: 소비자층도 다양하시고 네. 아까 또 외국인 오셔서 제가 순간 눈 약간 외국인 공포증 눈 못 맞추고 막 오빠 땡큐 이렇게 한번 하고 말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령층 네. 아까 네. 20대 굉장히 아름다운 또 여성분도 오셔서
4: 그러니까요.
3: 저는 그분과 인터뷰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나가셔가지고
4: 인터뷰 시킬까 봐 나간 거 아니에요?
5: 와이프한테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3: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이따 사각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제가 저기 오늘 세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제가 몇 가지 여러분 귀에 솔깃할 것들 몇 가지 딱 집어서 드리겠습니다. 홍아씨 스틱 1 플러스 1입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으로 가능하시고요.
4: 네.
3: 맥주 효모 비비오틴이 2 플러스 1
4: 네.
3: 당케어 2 플러스 2에 선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케어 당케어의 롤스로이스 당케어의 에르메스 루이비통 자 글루코 케어 여러분 50%에서
5: 제가 네. 네. 글루코 케어 지금 소개를 드렸잖아요.
4: 네. 네.
5: 이 글루코 케어는 그 당케어 골드는 많이 아시는데 사실
3: 유명하니까.
5: 글루코 케어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4: 네.
3: 아, 그럼 좀 설명
4: 네, 해주세요.
3: 주세요.
4: 네.
5: 예, 글루코 케어는 일단 그 액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우리 산삼처럼
4: 네.
5: 하나 이렇게 캡슐. 볼을 따서 네, 그냥 액상. 마시는 건데
3: 네.
5: 혈당이 급속히 이렇게 치솟는 분이나
4: 네.
5: 식전에 이렇게 혈당이 높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잘 아, 정말 모든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분들한테는
3: 네네.
5: 금방 이게 효과가 나오는데
4: 네.
5: 이 제품은 사실 그 어떤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요
4: 네.
5: 당뇨에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베르벨린이라는 그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고 외국 건데 이게 굉장히 귀해요.
4: 네.
5: 이 베르벨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3: 비슷하네요. 네.
5: 네, 여주라는 게 있고,
4: 네.
3: 여주,
5: 그다음에 바나바잎, 돼지 감자, 그다음에 구아바잎, 뽕나무잎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건데,
4: 네.
5: 이 재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4: 네.
3: 네.
5: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스파이커, 그다음에
3: 네.
5: 독소를 잘 빼줘요.
4: 독소,
5: 네, 당독소라 그러죠. 우리가
4: 오.
5: 당뇨는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4: 네.
5: 간에 또 신장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4: 네.
5: 바로 그 독소를 잘 뽑아주는 게 이제 이 우리가 만든 글루코 케어고요.
3: 네.
5: 또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도록 이렇게 최고의 원료만을 가지고 액기스를 뽑아서 만든 건데 제가 이제 방송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4: 네.
5: 이 제품을 가지고
4: 네.
3: 네.
5: 저희가 사실은 한국 지자체들이
4: 네.
5: 호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3: 네.
5: 중국도 가고 해서 이
4: 네.
5: 건강식품을 이렇게 좋은 몸에 좋은 걸 많이 소개들을 한대요.
4: 네. 네.
5: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바로 중국이랍니다. 중국.
3: 엄청나요.
5: 네, 중국은 절대로 시장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3: 그때 말에 관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또 그렇죠?
5: 네, 맞습니다.
3: 네.
5: 그래서 이번에 그 아주 강한 마음을 먹고
4: 네.
5: 강찬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저희 제품을 들고 와서 이 글루코 케어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당이 있으신 분들 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이고 거기서 이제 혈당을 재워주는
4: 네.
5: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4: 네네.
3: 그게 야, 진짜
5: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 당뇨가 확 떨어지니까
3: 바로 네. 보이잖아요.
5: 네.
4: 오.
5: 이게 중국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하면은 신뢰를 쌓으면은 또 굉장히 또 잘한대요.
4: 네.
5: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다섯 컨테이너를 오더를 했어요.
4: 다섯 컨테이너를.
3: 하이 하오 막 딩 하오 하면서 그냥 바로 하신 거예요.
5: 그리고 이제 와. 인도네시아,
4: 네. 뭐
5: 베트남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하는데
4: 네.
5: 그 정도로
4: 네.
5: 그 중국 시장을 연 게 이게 최초랍니다.
3: 글루코 케어가요?
5: 네. 그래서 글루코 케어
4: 네.
5: 오늘 소개하는 제품이
4: 네.
5: 저희가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4: 네.
5: 자신 있게 권해드리니까 단케어 골드도 좋지만
4: 네네.
5: 아무래도 글로코케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한번 이것으로 당 관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3: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도 제 주변에 그 당 보더라인이라고 그러죠.
4: 아 맞아요.
3: 당당하다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4: 네.
3: 당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관리 잘하셔야 되거든요.
4: 초반에 잡아야죠.
3: 맞습니다. 네. 당케어로 잡으셨던 분도 당케어로 잘하시는 분들도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글루코케어 최고로 생각하는 글루코케어를 오늘 50%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4: 75분에 네.
3: 만나보시고 네. 한번 복용해보셔서 그 효과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의 행복 한번 마지막 소원을 좀 소개해 주세요. 시간이 남은 게 5분밖에 안 남아서 저희가
4: 네.
3: 5분 남았으니까 5분의 행복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프로폴리스 비누 그죠?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사님께 너무너무 흥분하시는 CBD 드링크
4: 네.
3: 요거 지금 맛이 총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 4가지인가요?
4: 일단 제가 망고, 오렌지 구아바
3: 오렌지 구아바
4: 네.
5: 요거 망고
3: 망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레모네이드 요거 맛있겠다.
4: 어 맛있겠어요. 네. 상큼할 것 같아요.
3: 요게 그냥 음료수가 아닙니다.
4: 네.
5: 요 말 그대로 그냥 맛이 네. 유산균 같아요.
3: 맞아요, 맞아요.
5: 요구르트 네. 있죠.
3: 네네네.
4: 네네네.
5: 예, 그거보다 이제 덜 단데.
4: 네.
5: 드시게 되면 맛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특이하게 CBD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 네.
5: 요거 CBD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맛도 좋지만. 좀 그런 진정성 있는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좀 마음이 편해지는
4: 네.
5: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3: 아.
5: 이거 시원하게 해 드시면 더 좋고요.
4: 그리고
3: 살짝 탄산도 들어가 있거든요.
4: 네,
5: 네, 네. 소화도 잘 되고.
4: 전혀 뭐 부담 없이.
3: 요거 한 병에 15g 프로틴이 들어가 있어요.
4: 네.
3: 야.
4: 프로틴 소다라고 써 있어요.
3: 네. 아, 저도 알아요. 그 정도는 이것도 알아요.
4: 네. 네. 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3: 네. 네. 너무 예민하죠. 네. 요럴 때 한 입 먹으면
4: 네, 한 입 드세요. 네.
3: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4: 좋습니다.
3: 제가 너무 급히 먹다가 몸에 사례가 걸렸습니다.
4: 욕심내서 그래 이거 다 마시려고.
3: 네. 자, 그래서 오늘 CBD 드링크 준비된 것도 오늘 5분의 행복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4: 네네.
3: 최악의 최고봉이죠. 덴탈 주겸 주겸 짝. 이것도 오늘 5분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K 힐링.

0: 다른 말로 하면 산 마늘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찌찌뽕. 네.
2: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순간 눈이 마시는 우리 아버님입니다.
0: 네. 위장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 네. 그냥 이렇게 밥에다가 네. 김 대신에 이렇게 싸 드시고 고기가 있으면 더 좋고요.
1: 네.
2: 이거 최고죠.
0: 음식도 좀 네. 좋은 거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그렇죠.
1: 네.
2: 자 오늘 오븐 행복으로 만날 수 있고 또 각종 한방차도 오븐 행복으로 만나실 수 네. 있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께 한번 전해 추천해 드립니다. 10불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30불, 40불 하죠 오미자. 그렇죠.
0: 네, 오미자는
2: 보통 그 정도 가격을
0: 사실
2: 알고 있는데
0: 뉴욕 쪽에서 네. 어떤 그 이 찻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2: 네.
0: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네. 그 음료수를 만들었는데 네네네. 대박이 났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오미자를 많이 주문을 하는데
1: 네.
0: 잘 드시면 약이 될 수 있는 음료 중에 네. 오미자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25일인가 이렇게 하면 네. 끝나요.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이거 네. 말씀드렸는데
2: 네네.
0: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저희가 10불에 오늘 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거는 정말 여러분 10불의 오미자청 이거를 만나실 수 있어요.
1: 오미자가 다섯 가지 맛인 거죠?
2: 그렇죠.
1: 네. 단맛, 신맛, 쓴맛?
2: 좋은 맛, 맛있는 맛? 모르겠다 나도. 네. 뭐예요? 뭐예요 이사님?
0: 저도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네.
2: 자, 뭐 좋은,
1: 단맛, 신맛, 쓴맛.
2: 그 다음에 뭐,
1: 또 뭘까요? 네?
0: 짠 맛도 있겠죠.
1: 신맛. 하나 마지막 하나.
2: 네?
1: 땡. 넘어가시죠.
2: 갑자기 생각났나? 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1: 네.
2: 자, 근데 오미자청 정말 저는 제가 먹기 때문에 집에서
1: 네.
2: 너무 맛있는 오미자청 제가 오늘 훈이의 추천 중에 하나가 네. 오미자청 1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1: 네.
2: 입맛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유자로 된 유자 식초. 이것도 오늘 10불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
1: 네.
2: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1: 네.
2: 우리 로빈 씨 같이 정말 건강한 피부, 상큼한 네.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 남자는 하늘, 여자는 호수. 그래서
1: 여보세요?
2: 하늘 호수 네. 천연 스킨케어
1: 네.
2: 전 종류가 15불입니다.
1: 네.
2: 근데 두 개를 구매하시면 20불.
1: 네. 네.
2: 요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1: 하늘 호수. 네.
2: 네. 도회 선생님께서 만드신 주겸,
1: 네.
2: 자주겸
1: 네.
2: 두 개 구매하시면 25% 할인되니까 요것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선물 드리고 칭찬받은 유황오리고 요것도 수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0: 아, 사실 예, 유황오리고는 또 많이 만들 수도 없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사실은 요거를 쭉 그냥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1: 네.
0: 뭐 크게 적응을 안 하는데
2: 네네네네.
0: 요즘은 좀 찾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2: 네네.
0: 그래서 이제 뭐 여름철에 보약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지만 좀 가장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2: 네.
0: 신장 간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1: 네.
0: 한 3개월만 하시면 아마 큰 효과 보실 겁니다.
2: 요거 제가 선물 드렸던 분이 말씀 피드백입니다.
1: 네네.
2: 그런 말씀이
1: 네.
2: 처음에 받아서 한 숟갈 떠 드시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맛이 되게 비리고 못할 줄 알았대. 몸에
1: 네.
2: 좋은 거 안 좋으니까.
1: 네.
2: 근데 맛이 안 좋, 맛있대요.
0: 네, 아주 맛있죠.
2: 근데 나 먹어보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먹어보진 못했어. 솔직히 말씀해서 저는 선물만 드렸지 제가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1: 네.
2: 아무도 안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말 솔직한 피드백이에요.
1: 네.
2: 그렇죠 맞죠 이사님.
0: 예, 맛있고요.
2: 네.
0: 어떤 분은 이거를 그 국수를 좋아하시니까
1: 네.
0: 여름철 그 보양식으로 국수에 양념을
1: 아 진짜요?
0: 네, 고추장하고 같이 섞어서
1: 양념 베이스로
0: 네, 그냥 그렇게 맨날 떠드시면 이게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 네네.
0: 그냥 자기는 음식에 활용을 해서 드신다고 너무 좋아하시죠.
1: 자연스럽게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있나요?
2: 자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제가 리버케어 뭐 너무 많지만
1: 리버케어, 네네 리버케어
2: 약주 드시는 분들 간이 네. 피곤하신 분 드시는 분들
1: 네.
2: 리버케어 오늘 정말 최고의 간케어
1: 네.
2: 리버케어를 2+2입니다.
1: 2+2
2: 네박스를 반돈 100불에
1: 와
2: 요거는 정말 꼭 챙겨 놓으시고 꼭 드세요. 우리 남편분 약주 드시는 분
1: 네네
2: 또 고생하시는 분 간이 피곤하신 분들 꼭 술이 아니더라도
1: 근데 리버케어는 꼭 술 아니어도
2: 그럼요,
1: 드시면
2: 아니어도
1: 되는 거잖아요.
2: 그럼요.
1: 네.
2: 정말 우리 이사님 표현대로
1: 네.
2: 드시면 눈이 떠질 정도로
1: 네.
2: 정말 간 케어 너무 좋은 거니까 요거 오늘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1: 네.
2: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1: 아쉬워.
2: 그러니까
1: 네.
2: 저희 지금 이사님과 저희도 그렇고 이거 오늘 밤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왜냐면 제품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패치 요거 오늘 25불의 기적 이 패치
0: 네,
2: 이 정말 수많은 네, 둘레 여섯 여덟 10개 이렇게 세면 나이 든다고 하는데 하여튼 10가지의 다양한 패치가 또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25불에 한 달치 패치를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K힐링 전화번호 한번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1: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제가 오늘 K힐링 전화번호 네. 외치는 마지막 323-730-8880
2: 맞습니다. 자 네. 여러분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와주시기 바라고요. 이사님
1: 네.
2: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데
1: 너무
2: 마지막
1: 감사합니다.
2: 인사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0: 주말인데
1: 네.
0: 좋은 주말 보내시고
1: 네.
0: 오셔서 혹시 들리실 시간이 있으시면
2: 네.
0: 좀 오셔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1: 네.
0: 한번 들려주시고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 8월 15일 광복절 맞이해서
1: 네.
2: 여러분 나라는 광복, 여러분께는 행복을 드리는 팍팍팍 싹쓸이
1: 네.
2: 세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1: 네.
2: 매장에서 로빈 씨는 계속 계실 거니까
1: 네네. 자. 아니 근데 진짜 진심으로 네. 좋은 물건 너무 좋은 가격에 이렇게 풀어주셔서 케이링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훈이훈이 한훈이었고요.
1: 네, 저는 로빈이었습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여러분.
2: 네. 여러분 지금은 페스티벌 타임.

0: 14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진행자 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조선 초기, 세종대왕 이야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하지만 빨리 조선시대를 지나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참 신기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가 달라지는 순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 세종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사람의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좋은 정치는 훌륭한 인재에게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종 앞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장영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를 위대한 과학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네현 관아에서 일하는 기술 좋은 관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영실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종실록에는 그의 어머니가 관청에 소속된 노비, 즉 관노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자식의 신분이 결정되는 종모법이 적용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장영실 역시 관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에게는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일에 놀라운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쇠를 다루고 나무를 깎고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고장난 기구를 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금세 알아냈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놓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뛰어난 엔지니어였던 셈입니다. 동네현의 관리들도 그의 솜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을 맡겼습니다. 관청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수리하게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맡기는 일마다 기대 이상으로 해냈습니다. 한 번은 어렵다고 여겨졌던 제작 일을 너무도 깔끔하게 끝내자 관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재주는 이곳에만 묶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물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짐작해 재구성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뛰어난 기술이 중앙에까지 알려졌다는 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은 한양에 전달됩니다. 젊은 왕 세종도 그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노비라면 그냥 지방에서 일하게 두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관리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 보자. 이것이 세종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남들이 신분을 먼저 볼때 세종은 능력을 먼저 보았습니다. 남들이 관례를 먼저 따질 때 세종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을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높은 벼슬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여러 기술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장영실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고, 정교한 기구를 만드는 능력도 남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한번본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세종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조선에 꼭 필요한 인재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세종의 리더십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세종은 신분제를 하루아침에 없앤 왕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기존의 관습에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 때문에 나라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 세종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장영실은 명나라에 다녀오며 선진 과학기술을 익히게 되고 세종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조선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업적보다 먼저 있었던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왕은 노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은 한 사람의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은 조선의 시간을 바꾸게 됩니다. 해시계가 만들어지고 물시계가 만들어지고 하늘의 움직임을 더 정확히 읽게 되고 농부들은 계절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을 알아본 왕의 안목이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세종과 장영실이 함께 만들어낸 놀라운 과학혁명의 첫 번째 이야기, 앙부일구와 차경루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정확한 시간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세종이 과학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했는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이라고 하면 실험실을 떠올립니다. 수학 공식이나 복잡한 기계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600년 전 조선에서 세종이 생각했던 과학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종은 나라 곳곳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보고, 홍수가 났다는 보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보고,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어려워졌다는 보고. 그런데 세종은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자연과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만 열면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1분 단위까지 정확히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절기와 계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장마가 시작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시기를 놓쳐도 농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종은 바로 이 점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시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농사도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세종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과학은 왕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하루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조선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30년도 되지 않은 신생국가였습니다. 명나라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기후는 중국과 달랐고 농사 짓는 환경도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에는 조선에 맞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뛰어나도 해시계를 직접 깎을 수는 없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기계를 혼자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세종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종시대를 공부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만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사람을 믿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세종은 바로 그런 토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꽃이 장영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세종과 장영실이 함께 만들어낸 조선 과학혁명의 첫 장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

0: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2: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3: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4: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영실. 동네 관아에 소속되어 있던 관노 출신의 기술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나도, 아무리 기계를 잘 만들어도 노비라는 신분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영실에게는 행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세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에게도 행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일을 실제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종과 장영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수많은 기술자와 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의 과학혁명. 그런데 여러분, 세종은 왜 그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왕이 원래 기계를 좋아했던 것일까요?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세종에게 학문적 호기심이 매우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세종에게 과학은 취미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백성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국가 경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6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화면을 켜면 시간이 나오죠. 오후 2시 15분, 오전 10시 37분, 초 단위까지 알 수 있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죠. 내일 비가 오는지, 다음 주 기온은 어떤지, 심지어 몇 시부터 비가 시작되는지까지 휴대전화가 알려줍니다. 하지만 15세기 조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백성에게 손목시계가 있을 리도 없고, 집집마다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이쪽에 있으면 아침, 머리 위에 올라오면 한낮, 서쪽으로 기울면 저녁, 밤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별과 달을 보고 시간을 짐작하거나 관청에서 알려주는 시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농업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시간과 계절의 산업입니다. 씨를 너무 일찍 뿌려서도 안 됩니다. 너무 늦게 뿌려서도 안 되고요. 모내기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고 수확할 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망친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세종에게 하늘을 관측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천문과 역법은 단순한 자연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시간을 정하고 달력을 반포하는 것은 국가 통치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사를 언제 시작할지, 제사를 언제 지낼지, 국가 행사를 언제 열지, 모든 것이 달력과 시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중국의 역법과 천문 지식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동아시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진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종도 중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과 중국의 수도는 위치가 다릅니다. 위도가 다르고 경도가 다릅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천체의 위치와 관측되는 시간이 완전히 같을 수 없습니다. 세종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늘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측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세종은 중국의 것을 버리자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맞게 만들어보자. 바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영실 같은 기술자의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선진 천문기기의 원리를 익히도록 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이 중국에 가서 천문기기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배워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시간을 측정하는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조선의 기술자들과 함께 그것을 구현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600년 전의 기술 이전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해외의 첨단 연구소에 엔지니어를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한다름 국내로 돌아와 우리 환경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게 한 것과 비슷합니다. 세종은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다양한 천문 관측기구와 시간 측정기구가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자경루입니다. 자경루,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자동 물시계입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고 일정한 시각이 되면 장치가 움직여 종이나 북, 징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물시계 자체는 장영실이 처음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문명에서 오래전부터 물시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실의 뛰어난 점은 기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당시 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자동 시보 장치를 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세종 16년, 1434년, 장영실 등이 만든 자경루가 완성됩니다. 이 시계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가 시간을 외쳐야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흐릅니다. 수위가 올라갑니다. 부표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시계 장치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구슬이 떨어지면서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인형 장치가 움직이고 종과 북등이 울리며 시간을 알립니다. 여러분, 1434년입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센서도 없습니다. 모터도 없고요. 그런데 물의 흐름과 중력, 기계 장치만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봐도 놀라운 정밀기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경루를 이야기할 때 기계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 시간을 측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왕만 시간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면 그 시간을 종과 북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시계가 없는 사람들도 국가가 알려주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을 공공재처럼 생각합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같은 시간을 보고, 기차를 탈 때도 같은 시간을 보고, 방송을 시작할 때도 같은 시간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기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대의 시간 측정 사업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1434년, 또 하나의 유명한 기구가 등장합니다. 앙부일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해시계입니다. 앙부일구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앙부는 하늘을 바라보는 솥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생김새를 보면 둥근 솥을 하늘을 향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시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앙부일구를 장영실 혼자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천과 장영실 등이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은 한 명의 천재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방향을 정하고, 학자들이 계산을 하고,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장인들이 실제 물건을 만드는 거대한 협업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이 세종시대의 진짜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앙부일구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은 해시계를 궁궐 안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묘 앞과 해전교 부근에 설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도 시간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해시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숫자나 글자를 읽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앙부일고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시간을 짐작할 수 있도록 동물 그림을 사용했다라는 설명이 전해집니다. 다만 현존 유물과 당시 제작 방식의 세부 사항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세종이 공공장소에 시각을 알려주는 기구를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궁궐의 장식품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가져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세종의 과학정책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격루를 만든 이유도, 해시계를 만든 이유도, 하늘을 관측한 이유도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백성의 삶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절을 알고 농사 시기를 알고 나라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세종에게 과학은 백성과 동떨어진 학자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백성을 위해 제공해야 할 현실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영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네의 관노였던 사람이 이제 왕의 명을 받아 국가의 핵심 과학기구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관직도 내립니다. 물론 조정의 모든 사람이 이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질서가 엄격한 시대입니다. 노비 출신에게 관직을 준다는 것,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에 필요한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장영실은 그 기대의 결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의 과학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시간을 측정했으니 다음에는 하늘을 측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측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비를 측정해야 했습니다. 왜 비를 측정해야 했을까요? 농업국가 조선에는 비는 곧 쌀이었고 쌀은 곧 백성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장영실이 측우기를 발명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측우기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세종의 아들 문종, 당시 세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과학혁명은 여기서 세자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에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제도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종시대 과학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이서희의 히스토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종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았고 신분보다는 능력을 먼저 보았으며 정치를 하기 전에 백성의 삶을 먼저 이해하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을 한글을 만든 왕으로만 기억을 하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종은 몸소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저는 세종시대를 공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위대한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천재만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지도자가 사람을 믿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야 비로소 황금기가 시작되었고 바로 그 황금기가 세종시대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은 바로 그런 토양을 만들기 시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꽃이 장영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문종, 당시의 세자가 어떻게 장영실과 세종과 함께 치국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됐는지, 조선의 과학혁명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인데요.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 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2: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경남권 등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한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논밭을 씻겨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3: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 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싸라리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4: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때마침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5: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이게.
6: 아우, 좋죠.
5: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7: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6: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8: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 승리했는데 서울 경기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 센트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의 큰 지지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후보로선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적어도 20%포인트 차 이상으로 이겨야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경기 서울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앞선 호남 합동 연설회에선 세 후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청일치를 바탕으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당원 주권과 개혁 성과를 앞세우며 자신의 추진력을 부각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의 아들을 내세우며 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3: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당청관계 안정론과 지방선거 당시 호남 공천 결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을 향하고 있는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의 쐐기를 박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벌린 가운데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모든 결과를 합산해 오는 17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줄줄이 누적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최고위원 선거 누적 1위의 자리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4: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호남 경선에서 민주당 전 현직 대통령들만큼이나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이름을 연신 외쳤습니다.
5: 저 최민희에게 소중한 한 표도 주십시오. 정청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6: 정청래와 개혁 최고위원 후보 기호 5번 한민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4: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팀 정청래에 대한 결집을 호소한 건데 호남 순회 경선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14%포인트나 밀리게 된 정청래 후보와 마찬가지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도 밀린 겁니다. 누적 1위를 달리던 최민희 후보는 친명계 박선원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됐고
7: 대통령이 도약하자 속도 내달라 나와 호흡을 맞춰달라 거기에 부응하는 강력한 새로운 지도부 없으면
4: 친명계 서미화, 김용 후보가 나란히 득표율을 끌어올리면서 한민수 후보는 같은 친청계 이성윤 후보와 당선권 마지노선인 5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8: 호남이 이런 대통령을 지키고 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 지방선거 이후 전임 당대표의 지방선거 책임 회표와 내부 분열이 우리 정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4: 물론 이번 순회 경선으로 당선권 최고위원 후보 5명의 명단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당대표 선거와 함께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들의 우세 구도가 두드러지면서 계파 간 역학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0: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경기에서 8.17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전에는 경기 수원에서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경기와 서울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오후 6시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집중돼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81번째 광복절을 기리기 위한 타종 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0: 비슷한 시각 도심 곳곳에선 보수 진보 단체의 대규모 광복절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 아이가 태극기로 만든 바람개비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외국인 남녀는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미소 짓습니다.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광복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는 항일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옥고를 견딘 애국지사의 자녀 김순희 씨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9명이 참석했습니다. 후손들은 광복의 기쁨과 나라의 평안이란 의미를 담아 보신각종을 33번 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와 올림픽공원 등 도심 곳곳에선 광복절을 맞아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 역시 8.15 노동자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는데 보수 진보단체의 행진이 진행되는 사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경제라는 창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국 물가는 생각보다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AI 주식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품 논란으로 크게 흔들렸는데 다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원유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상하게 국제유가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바로 그래서 이번 주 경제 뉴스가 흥미롭습니다. 경제에서는 현재의 숫자보다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 물가가 드디어 잡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정말 낮아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는 미국에서는 7월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는 충격적인 고용 보고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 전 폭락했던 AI 주식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석유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왜 기름값은 떨어지는 것일까? 이번 주도 뉴스의 제목보다는 그 뒤에 숨겨 있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지금 시작합니다.

0: 이번 주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역시 물가였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물가 숫자가 발표되는 날이면 월스트리트가 거의 시험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어떻게 오르느냐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달라지는 기준이 되고 금리가 달라지면 주식과 채권, 부동산, 환율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그리고 13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아예 오르지 않았습니다. 6월에 5.5%였던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7월에는 4.7%로 낮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좋은 숫자입니다. 먼저 CPI와 PPI부터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PI는 Custo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음식, 옷, 휘발유, 집세, 병원비 같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PPI는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받는 가격을 측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CPI는 계산대의 가격이고 PPI는 계산대에 도착하기 전 공장과 유통 단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PI가 내려가면 몇 달 뒤 소비자 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번 PPI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상품 가격이 0.7%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최근 휘발유와 일부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 아니야? 실제로 13일 금융시장에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약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미국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을 했고 서비스 물가도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CPI와 PPI가 예상보다 차분하게 나오면서 조금 숨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난 것일까요?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CPI가 아니라 PCE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를 특히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7월 근원 PCE가 전년 대비 약 3.3%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알려드리면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구간을 흔히 라스트 마일, 마지막 1마일이라고 부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잘 달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몇 킬로미터가 가장 힘듭니다. 물가도 비슷합니다. 8%에서 5%까지 내려오는 것보다 3%에서 2%로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나 식품 같은 상품 가격은 빨리 떨어질 수 있지만 집세, 보험료, 병원비, 외식비, 인건비 같은 서비스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보험료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비용은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고 다음날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번 달 물가가 괜찮네 라고 해서 바로 안심할 순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유가입니다. 8월 들어 국제유가는 최근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 중동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다시 악화되고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8월이나 9월의 물가 지표에 뒤늦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물가는 아직 2%보다 높은데 고용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재 연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방향을 볼 때 CPI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고용과 PCE, 임금, 소비, 그리고 국제 유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물가 뉴스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에 사는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것은 대출금리입니다. 모기지,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 사업자 대출금리는 연준 정책과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최소한 이 부담이 더 커질 위험이 조금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13일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오자 기술주를 중심으로 S&P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뉴스를 물가와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연준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금리를 내릴 정도로 물가가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는 어쩌면 이 애매한 상태가 꽤 오래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가는 높지만 아주 높지는 않고 경기는 약해지지만 침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상태. 연준에는 가장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 달 동안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CPI와 PCE에 찍히는 작은 숫자 하나하나가 될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에서 물가만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용입니다.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2만 3천 개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만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습니다. 더구나 5월과 6월 일자리도 기존 발표보다 모두 합쳐서 10만 3천 개나 낮게 수정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물가는 엔진 온도이고 고용은 자동차의 속도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문제가 정반대였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렸죠.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고 임금이 빠르게 올랐고 소비도 강했습니다. 연준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인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7월 실업률은 오히려 4.1%로 내려갔습니다. 일자리가 줄었는데 실업률은 왜 내려갔을까요? 여기서 노동시장 통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상식 하나를 살펴보죠. 실업률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계산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찾다가 아예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 통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7월에는 노동시장 자체를 떠난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했는데도 실업률은 낮아지는 이상한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기업들이 지금 대규모 해고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13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9천 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숫자입니다.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수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조금 독특합니다. 사람을 많이 자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뽑지도 않습니다. 요즘 경제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Low high, low fire. 적게 뽑고 적게 자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경기가 불확실하니 기존 직원까지 자를 필요는 없지만 굳이 사람을 더 뽑을 필요도 없다. 특히 AI가 이런 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업무량이 20% 늘면 직원을 20% 가까이 더 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에게 AI를 사용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문서 작성, 간단한 코딩, 자료 조사, 고객 상담, 번역, 보고서 요약 같은 업무는 AI가 이미 상당 부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첫 번째 효과가 대규모 해고가 아니라 신규 채용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신입사원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이 처음 맡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료를 찾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엑셀을 만들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런 업무를 AI가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더라도 예전보다 높은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AI가 만든 자료를 복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경력을 쌓으면서 판단력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신입사원에게도 일정한 판단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7월 고용쇼크가 경기 침체의 시작일까요?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규 실업수당은 여전히 낮고 소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이익도 여러 분야에서 견조합니다. 하지만 경고등 하나는 분명히 켜졌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일자리까지 큰 폭으로 하향 수정됐다는 것은 한 달의 우연한 숫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준에게는 또 다른 고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싶습니다. 고용이 나빠지면 금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물가는 아직 목표보다 높고 일자리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연준 회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AI 시대에는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일자리가 똑같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업은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 보다는 내 직업에서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단과 협상, 책임, 공감, 고객관계,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이런 능력의 가치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고용 쇼크는 단순히 숫자 2만 3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미국 경제가 과열에서 둔화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동시에 AI 시대의 노동시장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여러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월가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AI 투자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데이터 센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야? AI 관련 주식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AI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CoreWeave입니다. CoreWeave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기업의 AI 컴퓨팅 능력을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를 위한 거대한 컴퓨터 임대업체입니다. 기업이 직접 수십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 필요 없이 CoreWeave의 컴퓨터를 빌려 AI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CoreWeave가 공개한 계약 잔고, 즉 앞으로 고객이 사용하기로 약속한 주문 규모가 1042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주가는 하루에 19% 이상 뛰었습니다. AI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강한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델을 비롯한 다른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함께 상승했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주도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5: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관련된 경제 뉴스인데요.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죠. 러시아의 정유시설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제유가가 올라야 하죠. 그런데 13일 국제유가는 오히려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브랜드유는 배럴당 87달러 부근, 미국 WTI는 81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경제에서 가격은 공급망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세계 석유 소비가 하루 평균 약 16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OPEC도 기존 예상보다 석유 수요 전망을 낮췄습니다. 쉽게 말하면 석유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세계 경제가 예전만큼 많은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가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미국 원유 재고가 1,740만 배럴이나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재고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증가였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건이 부족할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창고 문을 열어보니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미국에서 사용할 원유가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공급 부족 공포를 어느 정도 눌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IEA는 동시에 올해 세계 원유 공급 자체는 하루 430만 배럴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쟁의 영향 때문이죠. 수요가 감소해도 공급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서는 시장이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 석유 시장은 두 개의 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전쟁 때문에 석유가 부족해진다. 가격이 올라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경제가 식고 있다. 석유를 덜 쓸 것이다.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힘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를 볼 때 단순히 전쟁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미국 소비가 어떤 상황인지, 항공과 운송 수요가 어떤지, 원유 재고가 얼마나 쌓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공장이 덜 돌아가고 건설과 운송이 둔화되면 세계 석유 수요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빠른 확산도 장기적으로 휘발유 수요를 줄이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유가 하락은 좋은 뉴스일까요? 미국 소비자에게는 대체로 좋은 뉴스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항공사와 운송회사의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업의 물류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이야기했던 CPI와 연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유가 하락은 다른 의미도 가집니다.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건강해서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공장이 덜 돌아가 수요를 줄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낮은 유가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려가는지를 봅니다. 이번 유가 하락에는 공급 개선보다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의 비상 원유 재고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공급 차질로 사라진 원유가 약 26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IEA 회원국들은 이미 4억 배럴 규모의 비상 재고를 방출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 비축유는 1983년 이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유가는 언제든 다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유가 하락을 이제 에너지 위기가 끝났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 석유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둔화라는 두 개의 위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경제 입장에서는 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석유 공급이 너무 부족하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반대로 수요가 너무 줄면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에서 중요한 것은 80달러냐 90달러냐 보다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전쟁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경기 둔화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지 그 원인을 이해할 때 국제 유가가 세계 경제에 보내는 진짜 신호가 보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는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인데요.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 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2: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경남권 등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1: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한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논밭을 식혀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3: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싸라리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4: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5: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이거.
6: 아우, 좋죠.
5: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7: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6: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8: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 승리했는데 서울 경기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모인 최대 승부처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32.65%

0: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의 큰 지지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후보로선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적어도 20%포인트 차 이상으로 이겨야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경기 서울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앞선 호남 합동 연설회에선 세 후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청일치를 바탕으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당원 주권과 개혁 성과를 앞세우며 자신의 추진력을 부각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의 아들을 내세우며 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2: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0: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당청관계 안정론과 지방선거 당시 호남 공천 결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을 향하고 있는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의 쐐기를 박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벌린 가운데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모든 결과를 합산해 오는 17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3: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줄줄이 누적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최고위원 선거 누적 1위의 자리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4: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호남 경선에서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들만큼이나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이름을 연신 외쳤습니다.
5: 라디오 서울 부고 안내입니다. 연세대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졸업 후 20년간 마가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김현식 전도사님께서 2026년 8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LA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213-516-2878입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좀 유튜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우리 문선영이 머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1: 뭐 안부를 예. 떠나서 여전히 바쁘셨죠 항상?
2: 별로 안 바빴어요.
1: 아, 그래요? 세미나도 하셔야 되고 뭐 이거저거 바쁘시지 않나?
2: 그냥 일만 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바쁩니다.
1: 네. 근데 여기 신문 광고에 보니까 네. 참 이 슬로건을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앞으로 30년을 함께한 은퇴 천재 문선영의 머니코트 토크. 이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2: 앞으로 30년을 함께할은 제가 한 말이고요. 네네. 은퇴 천재는 손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님께서 그렇게 저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천재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은퇴 천재라는 게 굉장히 저거한 게 그만큼 특히나 손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느낀 점이 있고 은퇴하는 게 도움이 됐으니까 이분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강한 표현 같아요. 저는
2: 저희 손님들은 저를 많이 좋게 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풀어볼까요?
2: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라디오 이제 간다고 하니까 오늘 롱텀 케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그러셨어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롱텀 케어가 혹시 어떤 롱텀 케어 상황 그러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규정을.
1: 솔직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조차도.
2: 롱텀 케어라는 거니까 케어가 아주 길게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보통은 이제 완치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 건데 생활 기능이 있어요. 저희들이 뭘 마시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혼자서 이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이동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혼자 가실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 배변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6가지 생활 기능이라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한 생활이 당연한 건데
2: 가장 기본 생활.
1: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2: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은 안 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보조를 해드려야 돼요.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침대에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마다 누가 부축을 해주거나 그런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케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당장 혼자 식사를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밥을 먹여주거나 나를 이동을 시켜주거나 샤워를 시켜준다. 그러면 이거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결국에는 전문 요양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2: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공짜냐. 사람을 내가 부르면 집에 들어오면 공짜냐.
1: 페이를 해야죠.
2: 이게 페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그럼 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6가지 생활 기능 중에서 기본 중에서 2가지를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양로시설에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페이를 해야 되잖아. 얼마 정도가 페이가 될 거라고 페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글쎄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도와주면 미니멈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는 페이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안 줘도.
2: 아무도 사람을 못 구하실 거예요.
1: 그 액수에는.
2: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정말 저희가 그런 요양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제 옆에

0: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면 엄청나네요.
0: 그죠?
1: 미니멈으로만 따져도.
0: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시간을 와서 돌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1: 아니죠.
0: 하루에 세 시간만 오는 게 아니죠.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주려면 적어도 하루에 세 끼인데 세 끼 중에서 두 끼는 누가 날 먹여줘야 된다라든지
1: 그렇죠.
0: 화장실을 과연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데이타임에 밤에 주무실 때는 빼더라도 그래 데이트하면 한 보통 세네 번은 가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거의 올데이 이런 케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1500불 가지고는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설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1: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0: 7500불 정도라고 얘기해요.
1: 예?
0: 한 달에
1: 와.
0: 그 시설에 들어가면 7,500불. 물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고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밥을 이제 저기 선생님 밥 드실 시간입니다. 왔는데 나 지금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번 권하고 그 다음에 예. 결국에는 밥을 서비스해드리지 못하고
1: 네.
0: 그 다음에 다음 끼니까지는 안 오시는데
1: 네.
0: 이런데
1: 네.
0: 기저귀를 좀 갈아야 돼 침대가 좀 눅눅해졌는데
1: 네.
0: 아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침대를 이제 시트를 갈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 네.
0: 배를 눌렀는데 4시간 있다가 와야 되는데 이런 데는 보통 한
1: 예, 예.
0: 한
1: 네 괜찮아요 아니 뭐 물 한 모금 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0: 네, 제가
1: 아니 물 드시고 조금 이따 말하셔도 돼요. 생방송이란 게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 천천히 하세요. 그 왜냐하면 그 주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은 워낙 성대를 쓰기 때문에 마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노래하다가 살에 들리면 중간에 쓰고
0: 아 죄송합니다.
1: 그래. 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예.
0: 롱텀 케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건강의 문제
1: 네.
0: 이상 징후가 나타나가지고
1: 네.
0: 정말 죄송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그런 시설을 좀 그렇게 정말 아주 열악한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1: 네.
0: 풀리 케어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4,000불 정도라고
1: 네,
0: 보시면
1: 네,
0: 돼요.
1: 네, 네.
0: 근데 정말로 좋은 곳에 들어가셔서
1: 네.
0: 나에게 1대1로 거의
1: 네.
0: 나의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 한 네. 12,000까지도 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1: 네.
0: 평균 비용이 7,5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1: 네, 네.
0: 그럼 한 달에 7,500이면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의 진짜 은퇴 플랜 자체가 무너져버리게 돼요.
1: 네, 네, 네.
0: 아시다시피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시는데 만약에 집 페이오프가 다 되신 분이다.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것만 정산을 네. 해야 되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틸리티
1: 네.
0: 그리고 식비 그런데 또 이제 뭐 식사만 하고 사시나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그래도
1: 네.
0: 아무리 없어도 집세를 안 내면 3,500에 4,000불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사는 게 또 평균이라고 하면은
1: 네.
0: 한 부부가 둘이서 사시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에 처하게 된
1: 네.
0: 그렇게 되면 7,500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1: 와, 엄청나시네요.
0: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옆에서 돌봐주면 되지.
1: 네네.
0: 아유 너무 힘드세요. 다들 상상하시겠지만 그거 계속 옆에서 꼼짝달짝 못하고 그거 사실은 그리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간호보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람을 들더라도 부축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거지
1: 네.
0: 일반인들이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이동시킨다라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은퇴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1: 그렇죠.
0: 그래서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50대 이후의 분들이 3명 중에 한 분이 롱텀 케어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통계상으로.
1: 예, 예.
0: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수명은 길어졌는데 아프시면서 오래 사실 가능성 더 넓어지게 된 거죠.
1: 예, 예.
0: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롱텀 케어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1: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 필수적이니까 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이 있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가족들도
0: 못해요.
1: 또 일해야 되는 거 있고 자기
0: 그렇죠.
1: 생활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잠깐인데도
0: 네.
1: 그렇게 풀로 할 수는 없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따님들이 뭐 어머님을 돌봐드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걱정 없어 메디컬이라든지 메디메디라든지 저소득에 저 이제 해당이 돼서 저소득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1: 네네.
0: 근데 저소득이 아니다. 나는 메디칼이나 메디메디 저소득이 대상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1: 아, 그러네요.
0: 네. 와. 근데 준비하는 게 힘드냐?
1: 예.
0: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지 않은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예.
0: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셔서 내가 내 거를 준비하는 거죠.
1: 네네.
0: 롱텀 케어가 진단을 받았을 때
1: 네.
0: 그로부터 혜택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네. 첫 번째 방법이고
1: 그렇죠.
0: 두 번째 방법은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서 롱텀 케어 상황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1: 네네.
0: 이제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1: 네.
0: 세 번째 방법은 내가 그냥 어뉴이티를 가입을 하셔서 돈이 자라나고 있거나 아니면
1: 네.
0: 따박따박 받아 쓰실 때 롱텀 케어일 때 그 돈을
1: 네.
0: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아니면 정말로 뭐 진짜 농에다가 그 침대 밑에다가 돈을 깔아놓고 내가 그걸 써야겠다 근데 이러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1: 네네.
0: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롱텀 케어를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신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뉴이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이 당연히 있죠.
1: 아, 그렇겠죠.
0: 그리고 또 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는 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분들도 있죠.
1: 아.
0: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
1: 개별 상담을 하셔서 필요하신
0: 그렇죠.
1: 분한테 맞춤형으로
0: 그렇죠.
1: 예, 천재시니까.
0: 그러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토요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해요.
1: 아, 언제 토요일 날 몇 시에 하나요?
0: 이번 주
1: 그러면?
0: 토요일 날
1: 예.
0: LA 오피스에서
1: 아.
0: 그 윌셔의 에퀴터블 빌딩이죠.
1: 예, 그렇죠.
0: 저희 오피스에서
1: 예.
0: 오전 10시 30분에
1: 아 시간 좋네요.
0: 요 세미나입니다. 요 세미나.
1: 아, 요거 딱 필요한 거네.
0: 네.
1: 그러면
0: 그래서 롱텀과 라이프 인슈런스와 생명보험과 어뉴이티를 내가 롱텀 때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를
1: 아.
0: 딱 비교해 드릴 거예요.
1: 아, 정말 네. 필요한 걸 거예요.
0: 네.
1: 사실 뭐 물론 은퇴는 누구나 다 하게 돼 있고 바람은 건강하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불의하게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꼭 가족이 됐건 내가 됐건 준비를 해놨다가
0: 네.
1: 그래야 주변 가족들도 덜 힘들고 마음의 부담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롱텀까지 뭐 가겠어. 그 전에 내가 뭐 아유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1: 아니요,
0: 그렇게
1: 뭐.
0: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
1: 아니,
0: 분들이
1: 뭐 그런
0: 계세요.
1: 경우 많아요.
0: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 같이 죽고 싶을 때 빨리 죽지 못하고요.
1: 아유, 우리 저 어렸을 때도요.
0: 네.
1: 할머니들은 맨날 아이고 허리야 내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지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듣고 자랐을
0: 네,
1: 거예요.
0: 근데 사실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1: 아, 안 일어나죠.
0: 일어나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뭐 아프면은 뭐 나는 절대 안 아플 거야. 나는
1: 네.
0: 진짜 건강해.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건강처럼 자신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1: 네.
0: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또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롱텀 케어 걸리신 이제 그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라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거고
1: 네.
0: 시간적인 고통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내가 이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니까
1: 네네.
0: 세 번째는 재정적인 고통이에요.
1: 아 그렇죠.
0: 누군가 하나는 정말 집에 붙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요양시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1: 네네.
0: 결국에 이제 돈과 결부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1: 네.
0: 이런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1: 네.
0: 물론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1: 네.
0: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1: 네.
0: 뭐 특별히 가입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LA에
1: 네.
0: 이 오피스에서 10시 30분에
1: 네.
0: 세미나가 있으니까 정말 롱텀 케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날 다 보여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예약 문의 전화 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전화하셔서 일단 예약을 하시고 만일에 시간이 안 돼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시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우리 문선영님의 연락하셔서 개별 상담 가능하니까 스케줄 잡으셔서 네. 꼭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놔야지 닥치고 나서 아이고 미리 해둘 거리라는 그런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근데 방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전 오후 1시에 방금 전에 만나고 왔던 손님 얘기가
1: 하세요. 예, 예.
0: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1: 네.
0: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프면 네. 건강관리 못하시는 분들이
1: 네, 네.
0: 아주 치명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1: 예,
0: 아,
1: 예,
0: 내가
1: 예.
0: 몸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
1: 네.
0: 아프고 나서부터라도 건강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죠?
1: 네, 네, 네, 네.
0: 다시 말해서 건강관리에 회복하는 경우도 생기죠.
1: 예.
0: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롱텀케어는
1: 네.
0: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어떤 플랜도 불가능해요.
1: 아.
0: 롱텀케어 플랜도 불가능하고요.
1: 네, 네.
0: 그다음에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불가능하고요.
1: 네.
0: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롱텀케어 상황에서 나오는 그 어뉴이티의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렇구나.
0: 정말 일이 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롱텀 케어
1: 네,
0: 관련된
1: 네.
0: 플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오늘 당장.
1: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 말씀드리면
0: 네.
1: 이번 주 토요일이죠.
0: 네.
1: 10시 반에 에퀴타블 빌딩 사무실에서 지금 오늘 말씀한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예약을 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드릴 시간인데 한 말씀
0: 네.
1: 주신다면?
0: 네. 제가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미루신다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1: 아, 그럼요.
0: 미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토요일에 10시 30분에 저희 오피스에서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1: 네.
0: 10시 30분 LA 오피스입니다.
1: 네.
0: 참가 문의 꼭 해주시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네.
0: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616-827-9599번입니다, 여러분.
0: 네.
1: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0: 네.
1: 시간 내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네.
0: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 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려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도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양로시설에 혼자 들어가며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은 자꾸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네요. 저는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모두 폐업됐고 쓰는 돈은 그냥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정도인데 현재 소셜 연금으로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세금 내면 생활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3: 문선영의 머니톡.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여섯 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3: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불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 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티에서 롱텀케어 상황 시 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문선영의 머니토크.
3: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의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불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5: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이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시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스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머니머니 네.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4: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5: 에그머니.
4: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5: 맞습니다. 너무
4: 아주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5: 대단하신 재치십니다.
4: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5: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유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6: 네.
5: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6: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5: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6: 네.
5: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6: 네.
5: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6: 네.
5: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도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6: 네.
5: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6: 네.
5: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6: 네.
5: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6: 그쵸.
5: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6: 네.
5: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6: 네.
5: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6: 네.
5: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6: 네.
5: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6: 네.
5: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6: 네.
5: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6: 조금씩?
5: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6: 네.
5: 내가 받는 거예요.
6: 네.
5: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6: 네.
5: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6: 네.
5: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6: 네.
5: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6: 네네.
5: 그리고 별로 그다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6: 네.
5: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6: 네.
5: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6: 네.
5: 어머님, 아버님이
6: 네.
5: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6: 네네.
5: 만약에 30만 불의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6: 네.
5: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6: 네.
5: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6: 네.
5: 내가 못 내겠다.
6: 나이가
5: 그냥 취소하련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6: 당연하죠. 당근.
5: 사실은 부모님이 이걸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6: 그럼요.
5: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6: 네.
5: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6: 네.
5: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6: 네.
5: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6: 네.
5: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6: 그런 얘기도 괜찮아. 하지 마. 이런
5: 맞아요.
6: 왜 중년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5: 맞아요.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6: 네.
5: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6: 이제, 네.
5: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6: 네.
5: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6: 네, 네.
5: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6: 네.
5: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6: 네.
5: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6: 가능하죠.
5: 당연히 가능하죠.
6: 그럼요.
5: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6: 네.
5: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6: 네.
5: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6: 네.
5: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6: 네.
5: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네.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6: 네.
5: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6: 그럼요.
5: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6: 네.
5: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6: 네.
5: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6: 네.
5: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6: 네.
5: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6: 네.
5: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6: 네.
5: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6: 네.
5: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6: 네.
5: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 네.
5: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6: 네.
5: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6: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네.
5: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6: 네,
5: 나 싫다
6: 네.
5: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6: 네.
5: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6: 네.
5: 그래서 방법이 있다.
6: 네.
5: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6: 네.
5: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6: 네.
5: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6: 네.
5: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6: 네.
5: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6: 네.
5: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6: 네.
5: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6: 네.
5: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6: 네.
5: 그런데 아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6: 네.
5: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6: 네.
5: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6: 네.
5: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6: 네.
5: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6: 네.
5: 실제로
6: 네.
5: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6: 네.
5: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6: 네.
5: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6: 네.
5: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6: 네.
5: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6: 네.
5: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6: 네.
5: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6: 네.
5: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6: 네.
5: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6: 네.
5: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6: 네.
5: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6: 네.
5: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6: 아, 네.
5: 그렇기 때문에
6: 네.
5: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6: 네.
5: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네.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6: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네. 전문가가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티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얼마?
5: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6: 얼마입니까?
5: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6: 시장에.
5: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6: 예.
5: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네.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네.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6: 네.
5: 무조건 전화 주시고 네. 상담 한번 해보시면
6: 네.
5: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6: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5: 네.
6: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5: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6: 네.
5: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6: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5: 네.
6: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네.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5: 네,
6: 참고하시기
5: 맞습니다.
6: 바라겠고요.
5: 네.
6: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5: 네, 맞아요. 네. 8월에 저희가
6: 네.
5: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6: 네.
5: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네. 무엇보다도 정보가 네. 필요하다. 이제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6: 네.
5: 중에.
6: 네.
5: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6: 네.
5: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6: 네.
5: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6: 네.
5: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6: 네.
5: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6: 네.
5: 롱텀 케어
6: 네.
5: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6: 네.
5: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6: 네.
5: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6: 네.
5: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6: 네.
5: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6: 네.
5: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6: 네.
5: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 네.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5: 네.
6: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맞아요.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5: 맞아요.
6: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5: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6: 네.
5: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6: 네.
5: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준비를 해놓으면 내 네.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드리니까
6: 네.
5: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6: 아,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5: 네.
6: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5: 네.
6: 그래도 어누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5: 아, 그럼요.
6: 네.
5: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6: 네.
5: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6: 네.
5: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6: 네.
5: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6: 네.
5: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6: 네.
5: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6: 아, 그럼요.
5: 그런데 소셜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6: 네.
5: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6: 네.
5: 너무 좋죠.
6: 그렇죠.
5: 네.
6: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5: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6: 그거 진짜 마음에
5: 네.
6: 드는데요.
5: 네.
6: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5: 네.
6: 그랬더니.
5: 아. 흔하시다.
6: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5: 와우.
6: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5: 와우.
6: 넘겨주셨어.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5: 와,
6: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5: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6: 네.
5: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6: 네, 와우. 야 진짜.
5: 네.
6: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5: 네.
6: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5: 네.
6: 문선영의 머니토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5: 626-827-9599로
6: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뉴이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뉴이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뉴이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뉴이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뉴이티를 10년 묶어 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뉴이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뉴이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뉴이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뉴이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0: 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1: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 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 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 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뉴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 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훼손한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100만 명이 찾는 국가적 상징물로 연방법에 따라 훼손 시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 가든시티의 경찰학교 연설에서 이란이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실질적인 영유권 주장이라기보다 미국의 통제력을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군사력을 더 많이 사용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갤런당 4달러를 내더라도 사과하지 않겠다며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산주의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라며 반공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 민주당 정치인들을 일제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각서에 서명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자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두 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상 선박은 수상전투함과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그리고 로로선 등 세 종류로 제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식을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해 10월 핀란드와 중형쇄빙선 건조협력을 맺으면서 처음 적용한 방식으로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그 기술을 미국 조선소로 이전해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각서에는 해군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국가안보 면제권도 명시됐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의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조선소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하며 미국 시민을 고용해 훈련하고 독점 기술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각서 발효 후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선박 발주 이후 잦은 설계 변경 요구가 조달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성도 높은 원설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미 간 진행 중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와도 맥이 닿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6: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오늘 재산 고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